0: 여기가 운석 크레이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1: 합천에서도 발견이 됐군요.
0: 네, 맞습니다. 예.
1: 자, 그렇습니다. 4만 2천여 년 전에 떨어진 운석이 형성한 합천의 충돌구인데요. 근데 뭐 요 사실 정도는 사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근데 오늘 먼지님이 합천 운석 충돌구를 주제로 골라오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네. 운석만 있어도 물론 재미있는 곳이지만 놀랍게도 또 최근 지질학자분들의 탐사를 통해서 이 합천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어떤 놀라운 사실이?
0: 여기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지구가 교과서에서나 들었을 법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1: 뭐죠?
0: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1: 내가 들어봤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뭡니까?
0: 이게 네. 보통은 그 호주에 유명해요.
1: 저게 호주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인가?
0: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미생물이 만든 지층이거든요.
1: 미생물이 만든 지층?
0: 네, 그래서 저건 정확하게 오래전 이 영역에 살고 있던 고생물의 흔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토로마톨라이트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스토로마가 제가 알기로 고대 그리스어 중에 그 레이어, 층을 뜻하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불, 약간 침대, 매트리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층층이 쌓는 것처럼 만들어진 돌이다라고 해서 스토로마톨라이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저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냐면 네. 이제 바닷속에 지층이 잠겨 있어요. 예. 그럼 거기 당연히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돌멩 그 암석 표면 위에 이제 미생물들이 가라앉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끈적끈적한 어떤 층을 만들게 돼요.
1: 네.
0: 이 미생물들이 예. 약간 그 지층을 쌓을 때 일종의 그 본드층 예. 그런 역할을 악요 같은 역할을 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한 번 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층이 쌓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단면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말 얇게 하나하나 마치 그 크레이프 케이크 처럼
1: 네. 껍질 하나씩 벗겨 먹는
0: 진짜로.
1: 거.
0: 진짜로. 그러니까 미생물의
1: 그 느낌 나네.
0: 미생물들의 예. 크레이프 케이크 이렇게 깔려 있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으로 봐도 네. 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되게 알기 쉬운 돌멩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번에 합천에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도 만들어진 거예요.
1: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0: 발견이 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네. 운석이 떨어졌는데 네. 그 현장에 스트로마톨라이트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1: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0: 네.
1: 운석 충돌 이후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네. 이 합천 지역이 일단 태생적으로 미생물들이 여기에 한창 살고 있는 환경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면 일단 땅이 움푹하게 파이겠죠.
1: 그렇겠죠.
0: 그리고 그 안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도 차게 되면 이제 커다란 구덩이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면은 이 일대에서 이제 물의 온도도 되게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고 그 안에서 미생물들도 많이 그 살아 있고
1: 그러니까 호수처럼 물이 차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운석에 떨어져서 네. 밥그릇을 하나 만들어 써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밥그릇에 오래 전에 물이 차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물 바닥에서부터 미생물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라앉고 땅 위에 하나하나 층을 쌓아가면서 네. 이제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쌓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면 처음에 폐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공룡도 멸종시키고 생명도 다 죽여버리고 네. 하는 되게 파괴적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1: 네.
0: 운석 충돌이라고 하는
1: 당연하죠.
0: 게. 근데 역설적으로 그 운석 충돌이 또 오히려 새롭게 미생물들과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1: 아, 거기 얘가 쌓인 곳에 물이 차고 거기서 미생물 같은 생물들이
0: 네.
1: 아, 신난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0: 맞습니다.
1: 운성한다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석이 떨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대는 뜨거워집니다.
1: 그렇겠죠.
0: 네, 네. 엄청난 충격파와 거기 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온도가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거기는 단순히 차가운 물이 그냥 고여있는 그런 저수지가 아니라 네. 미지근하게 계속 달궈진 일종의 열수 환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한 물이 형성되면 미생물들도 더 생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1: 예.
0: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광물질, 미네랄들을 얘네가 다 끌어안아서
1: 네.
0: 층층이 땅 아래에다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1: 아, 그러면 이제 운석이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질 환경에서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0: 사실 그냥 운석이 떨어지기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무조건 생기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가 또 끌어안아서 같이 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합천 일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암석을 조사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탄산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탄산 이온을 머금고 있고 칼슘 이온을 머금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 탄산염은 사실 물에도 되게 잘 녹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탄산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광물들이 일대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네. 애초부터 이 환경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성장하기에 되게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운 좋게 그런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위한 건축 자재가 되게 많은 지역이었는데
1: 네.
0: 거기에 운석까지 떨어지면서 네. 갑자기 거기서 본격적인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1: 물도 보이고 뜨끈하게 대표도 주고 하니까 네. 최적의 공사 환경이 됐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게 발견이 됐을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왜냐하면 이 스트로마톨, 그러니까 이런 흔적이 나와도 우리가 항상 화성 탐사할 때도 그렇지만 뭔가 이상한 흔적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생명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흔적인지 아니면 다른 화학적인 혹은 지질학적인 뭐 화산적인 흔적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흔적인지 그러니까 비생물학적인 흔적인지 아니면 실제 생물학적인 흔적인지 네.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1: 네.
0: 한 가지 잠깐 좀 다른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1: 좋아요. 네.
0: 예전에 화성에서 날아와서 지구에 떨어져서 발견된 운석이 하나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화성발 운석이 가끔 지구에서 발견되거든요.
1: 아 그게 종종 있어요? 예.
0: 그래서 이게 화성에서 온 건지 아닌지도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지구의 성분도 아니고 뭐 다른 달의 성분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이제 화성에서 온 거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우리가 탐사 로봇을 보내서
1: 네.
0: 화성의 성분도 알고 있잖아요.
1: 네네.
0: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탐사 로봇으로 확인한 화성의 성분과 네. 우연히 지구 사막이나 남극에서 주운 이 돌멩이의 성분을 비교했을 때 화성과 일치하면 이건 화성발인 거죠.
1: 그렇겠죠.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성에서 온 건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1: 네.
0: 참고로 화성발 운석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석으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흔한 소행성 운석 말고 화성 운석을 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1: 뭐 저희 금성발 이런 건 없나요?
0: 금성에서는 날아오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1: 아,
0: 너무 대기도 두껍고 해서
1: 예.
0: 이 화성에서 떨어진 운석 중에
1: 네.
0: 옛날에 남극의 앨런 구릉, 앨런 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운석이 하나 좀 시끄러웠어요.
1: 왜요?
0: 그래서 앨런 힐에서 발견된 운석이어서
1: 네.
0: 아마 1년 번호가 ALH8400인가 그랬을 텐데
1: 네.
0: 이 운석을 이제 연구했던 당시 나사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냐면 그 운석 조각을 얇게 잘라가지고 다양하게 현미경 분석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뭔가 지렁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그
1: 지렁이 같은 게
0: 진짜로
1: 찍혀 있다고?
0: 지렁이 화석이 거기에 약간 몰드처럼
1: 네.
0: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1: 네.
0: 한 그 과학자가 드디어
1: 찾았다.
0: 화성에 살고 있던
1: 찾았다. 외계 생명.
0: 고대 외계 생명의 화석이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 약간 심취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네이처 논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화석 물론 이제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1: 네.
0: 다양한 뭐 탄산염, 어떤 화학 성분들, 뭔가 생명 활동을 애매하게 보여주는 여러 간접적인 흔적들 플러스
1: 네.
0: 진짜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수상해 보이는 미생물 화석까지.
1: 그 당시에는 혹시 모를 가능성이니까.
0: 그래서 네. 당시에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1: 네.
0: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 발표까지 했어요.
1: 뭐라고요?
0: 드디어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표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큰 이슈였어요.
1: 그러네.
0: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했던 게
1: 네.
0: 일단 미생물이라고 보기엔 너무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외형을 보면 진짜 지렁이 약간 무슨 그 막대 모양의 박테리아처럼 생겼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일단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게 독립된 생명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1: 예.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따라오는 질문 정말 이거 생명활동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뭐 화학적인 반응, 아니면 화산적인 반응.
1: 우연히 그렇죠.
0: 어. 뭔가 지질학적이고 화학적인 생물과 무관한 그런 반응 때문에 이런 이상한 애가 흔적이 남은 거 아닐까? 나는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1: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합천에서 스루마톨라이트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에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과학적으로 얘가 정말 생명 활동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비생물학적인 그런 현상 때문인 건지
1: 어떻습니까 이번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0: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구진들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그 현미경으로 분광 탐사를 해요.
1: 예.
0: 그러면은 약간 그 전자 탐침 미세 분석이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층들이 어떻게 층별로 그 성분들이 층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쫙 마치 건물 지도 그리듯이 알 수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걸 보니까 약간 잘게 부서진 쇄설성 광물이라고 하죠.
1: 쇄설성?
0: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유기물, 특히나 유기물이 풍부한 층을 보면은 그 석영 같은 성분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과학자들이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미생물들이 암석 위에 낮게 깔려서 일종의 매트층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광물을 끌어안아서 이제 함께 쌓여나가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1: 매트층이라는 게 그 매트리스 할 때 매트. 그
0: 맞습니다.
1: 층층.
0: 예, 맞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일관되게 그 유기물층에서 석영층들이 계속 많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 유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쌓이는 과정에서 이 석영 같은 물질이 같이 많이 쌓였다.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생물들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광물을 모아서 이 일대에서 같이 쌓여 나가는 흔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생물 활동의 결과라는 게
0: 미생물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유기물층에서 이런 성분들이 유독 많이 검출된다는 건 어떤 미생물들의 역할이 여기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합천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생성 시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고.
0: 맞아요. 이게 되게 이번 발견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런 암석 돌멩이들의 연령을 잴 때는 어떤 걸 많이 사용을 하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탄소에도 여러 동위원소들이 있고 이런 동위원소가 붕괴하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은 그거를 약간 시계 삼아서 반감기를 몇 바퀴 돌았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그 돌멩이의 나이 같은 거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나이가 분포할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층이 쌓이면 아래쪽부터 쌓이겠죠.
1: 가장 오래됐겠죠.
0: 그렇죠.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나이가 어려지게 될 거예요.
1: 네.
0: 보통은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분석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암석들을 보면은 일부에서는 거꾸로 아래쪽에서 더 나이가 젊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다시 오래되다가 또다시 또 나이가 뒤집어져서 또다시 올라갈수록 젊어지고 하는 약간 나이가 역전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1: 왜 그런 누가 뒤집어놨나?
0: 누가
1: 말이 안 되지.
0: 뒤집어서 다시 붙었을 리는 없고.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0: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이 환경은 그냥 예쁘게 미생물들이 착하게 살아가면서 쌓여있던 환경이 아니라 운석에 한번 세게 때린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갑자기 원래 쌓여있던 모든 물질이 뒤섞이게 돼요.
1: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0: 그렇죠. 이런 강력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래쪽에서는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이 쌓여 있고
1: 그랬겠죠.
0: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젊은 애들이 쌓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될 텐데 운석이 떨어지고 다 부서지고 성분이 뒤섞이게 되면 이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만으로 정확하게 이 암석의 연령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1: 일부분에서 좀 뒤죽박죽된 거네요.
0: 맞아요.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런 나이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안에 운석 물질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구에 있지 않은 성분들이 이제 많이 날아오잖아요, 운석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오스뮴 같은 그런 좀 되게 희귀한 성분들이 있는데 네. 이 성분들도 오스뮴의 어떤 동위원소들을 비교하면 네. 이게 지구에서 온 건지 아니면 지구 바깥 다른 우주에서 날아온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 예.
0: 뭐 이런 다양한 화학성분들의 함량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확실히 지구의 성분은 아니다.
1: 아.
0: 네, 이건 확실히 지구 바깥 어떤 우주 돌멩이에서 기원한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검증할 수가 있었던 거죠.
1: 아. 이런 몇 가지 연구 결과가 확실한 운석 충돌을 입증해 준다는 거죠, 지금.
0: 네, 맞습니다.
1: 합천의 크레이터에 대해서.
0: 네.
1: 예. 아까 이제 크레이터가 떨어지면 합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구덩이가 생기고 거기에 물이 담기고 열수 효과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런 열수 활동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보통?
0: 이런 열수 활동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추정하기로는 한 2만, 그러니까 충돌이 딱 있고 나서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한 2만 7천 년에서 3만 년 정도 사이에서 이런 열수 활동이 계속 지속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1: 그렇게 오랫동안 뜨거움이 유지되나요?
0: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질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1: 왜죠?
0: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구 전체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 지구 전체 역사. 네.
0: 지구 전체 역사. 우리가 지금은 지구에 산소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렇죠. 우리가 숨 쉬고 하는 거의 지구 대기의 한 20% 가까이가 다 산소로 채워져 있는데 원래 지구에 이렇게 산소가 많지 않았어요. 지구의 그 산소 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여러 고지구 대기학적인 흔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1: 네.
0: 지금으로부터 한 25억 년, 4억 년 전에 갑자기 급격하게 지구에서 산소의 농도가 확 올라가는 소위 산소 대폭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1: 왜 그렇게 된 거예요?
0: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수상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이제 물 밑에 살고 있었으니까 예. 그때 살고 있던 애들이 본격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들고 예. 하는 작동이 그때부터 돌아갔고 덕분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 산소가 많아지니까 너무 많아져서 O2면 우리가 숨쉬는 산소고
1: 네.
0: O3면
1: 오존?
0: 맞아요. 오존. 그래서 산소 3개가 붙어서 오존이 만들어지고
1: 아, 네.
0: 오존층이 형성되고
1: 그러면 뜨거워지겠네요. 안 뜨거워지나?
0: 오존층은 이제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1: 아닙니다. 예, 예.
0: 오존층은
1: 잊어주세요.
0: 예.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1: 아, 오히려 반대네.
0: 네. 예, 예. 그러면 예.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1: 네.
0: 오존층이 없을 때는
1: 네.
0: 애써 용기 내서 물 바깥으로 못 나오고 있었는데 다 쫄아가지고 근데 오존층 보호막이 싹 깔린 거예요.
1: 육상생물.
0: 이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높이지고 올라오고 식물이 나오고
1: 예, 예.
0: 이제 그런 게 가능했을 거다. 그럼 또 본격적으로 더 많은 이제 광합성이 벌어지고 생명체가 창궐하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생물학자들은 그리고 있거든요. 네.
1: 산소 대폭발.
0: 근데 이 산소 대폭발이 물론 이제 지금 설명드린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들 좀 동의하고 있는 큰 그림이긴 해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산소 대폭발의 그런 급격한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약간의 비판도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운석 크레이터에서 형성된 열수 환경이 국지적으로 그 지역 일대에서 산소의 양을 많이 높이는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일대에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1: 네.
0: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 배트가 계속 자라나고 산소가 계속 뿜뿜뿜 하고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따뜻한 열수 환경마다
1: 네.
0: 일종의 지구 곳곳에 깔려 있는 산소 발생 장치가 되는 거죠.
1: 그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그 미생물들이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그 크레이프 케이크를 쌓아가는
1: 네.
0: 과정에서 네.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지구 전역에 여기저기 있었을 테니까
1: 네.
0: 그러면 지구의 산소 대폭발에도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가설까지 맞다면
1: 네, 네.
0: 합천은 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구 전체에서
1: 네.
0: 산소를 채워주었던 그 현장 중에 하나가
1: 네.
0: 한반도에 우연히 남아있다는 게 되는 거니까 되게 뜻깊은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1: 산소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였을 수도 있는 건데
0: 네.
1: 그때 어떤 산소의 오아시스 역할을
0: 네, 맞습니다.
1: 합천의 그 크레이터가 해줬을 수가 있다.
0: 네.
1: 와... 우주먼지님을 비롯한 천문학자들이 이런 생명 탄생의 과정에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1: 왜냐하면
0: 자 합천은 운석 크레이터였어요.
1: 네.
0: 그리고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열수 환경이 갖추어지고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살아남아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어떤 명확한 생명 활동의 흔적을 여기에 남겼어요.
1: 네.
0: 운석은 지구에만 떨어지나요?
1: 아니죠.
0: 화성에도 떨어지고 달에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1: 네네.
0: 그러면 게다가 화성은 옛날에는 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아주 먼 옛날
1: 네.
0: 물이 좀 있었던 화성에 운석이 떨어졌다면
1: 예.
0: 거기도 충분히
1: 생물
0: 생명 활동의 어떤 징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1: 산소도 공급되고
0: 그렇죠?
1: 어.
0: 그러면 우리가 잘 더 연구를 해보면
1: 네.
0: 화성 크레이터 위주로 열심히 땅을 파보고 뭔가 탐사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1: 네.
0: 화성에서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같은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1: 어,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 진짜.
0: 그쵸?
1: 예.
0: 마침 제가 알기로 올해
1: 예.
0: 2026년이 그 화성에서
1: 네.
0: 본격적으로 생명체를 찾겠다고 날려보냈던 바이킹이라고 하는 착륙선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마침 바이킹
1: 네.
0: 그 50주년이 되고 있는 이번에 이 합천에서도 이 우주 생명체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씩
1: 네.
0: 이 우주 생명체의 어떤 그 우주성
1: 네.
0: 우주 전역에 이제 존재할지 모른다라고
1: 네.
0: 하는 그런 실마리들을 계속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1: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석 충돌하면 어떤 대멸종, 대파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또 다른 생명 활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것 같고
0: 네.
1: 합천 크레이터에서 발견된 생명의 신비를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먼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나라 지자체 공식 마스코트를 보면 하나하나 물론 귀엽지만 조금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곰, 호랑이, 수달처럼 지역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나 딸기 같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철원의 궁예의 캐릭터죠. 철궁이처럼 어떤 지역의 유명한 인물을 캐릭터로 만드는 정도 뭐 이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경남 합천군만큼은 다릅니다. 이름 별쿵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4만 2천 년 전 합천에 떨어진 운석을 과감하게 또 마스코트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독특하고 좋습니까? 오늘 먼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계분지와 별쿵이, 해인사와 가야산이 있는 합천군으로 여러분 떠나보시죠. 잡지사도 연락만 주시면 당장 달려가서 특별판 찍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내 삶이 작아 보입니다. 저도 세바시를 회사로 만들고 나서부터 비교해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쟤네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야,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비교는 소리 없이 들어와서 남의 삶은 와이드 스크린 HD로 보여주고 내 삶은 아주 작고 초라한 미니 화면 저화질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구범준 PD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은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는 거. 불안은 내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고백했죠.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엄청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지 괜히 책 홍보처럼 보이지 않을지 솔직히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아주 가까운 파트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교는 참 이상합니다.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는데 마음이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아무도 나에게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내 삶이 작아 보입니다. 이게 비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비교는 소리 없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화면 비율을 바꿔버립니다. 남의 삶은 와이드 스크린 HD로 보여주고 내 삶은 아주 작고 초라한 미니 화면 저화질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교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눈동자라기보다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렌즈에 가깝습니다. 요즘 우리는 비교하기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옆집 사람, 뭐 내 친구, 뭐 직장 동료 정도와 비교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했는데요. 이제는 비교 상대가 전 세계 사람입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승진했고요. 누군가는 창업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누군가는 책을 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저 파리로 가족여행을 갔고요. 누구의 아이는 상을 받았습니다. 누군 또 집을 샀고요. 누구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고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나는 뭐하고 있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다들 앞으로 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데? 저도 세바시를 회사로 만들고 나서부터 비교해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세바시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요. 2017년에 독립 주식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강연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람도 컸고 감사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되고 나니까 비교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 소셜미디어나 신문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회사, 비슷한 분야의 회사 혹은 전혀 다른 분야지만 잘 나가는 회사들의 소식이 보입니다. 소위 스타트업들 말이죠. 시리즈 A 투자 유치, 가입자 100만 명 돌파,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매출 몇 배 성장 뭐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물론 뭐 축하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안쪽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야, 씨, 쟤네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어렵지? 야,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내가 저 대표보다 못한 게 뭐지? 야, 세바신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왜 이렇게 못 벌지? 나는 대표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해온 일의 의미나 성과보다 내가 못 이룬 숫자들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세바시를 보며 위로받았다는 댓글, 강연을 보고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사연들, 어떤 분은 다시 살아보겠다고 남긴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비교의 렌즈를 끼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샥 흐려집니다. 그리고 남들의 숫자만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비교입니다.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확대합니다. 남의 하이라이트는 크게 보여주고 내가 버텨온 시간은 작게 보여줍니다. 남의 결과는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겪은 실패와 비용과 고통은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왜곡시키는 렌즈입니다. 비교하며 살지 말자고 쓴 이 책을 내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허구한 날 베스트셀러 순위만 지켜봅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 사이에
제 책이 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팔린 책보다 아직 팔리지 못한 책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랑은 아니지만 마음을 읽는 감각은 저의 첫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5세를 찍었고요. 이미 2만 권이 팔렸습니다. 첫 책치고는 꽤 많이 팔린 것이라고 남들이 그럽니다. 또 책을 읽은 사람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후기, 댓글들 읽어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소감문을 읽으면 대단히 뿌듯합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철학을 전공한 서울대 엄성호 교수님이 세바시 인생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영국에 유학을 가니까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영어를 훨씬 잘하고, 뭐 당연하겠죠. 공부도 훨씬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곳에 가면 노출해지고 어떤 곳에 가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삶의 시간은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내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동네 농구장에서는 제가 농구를 좀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 사이에 가면 저는 제대로 된 점프도 하지 못하는 중년 남자일 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비교 대상이 달라지면 내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나의 진짜 가치를 알려주는 정확한 계기판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자기 길을 확신한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길만 갔습니다. 멋지죠. 그런데 솔직히 좀 얄밉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비교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질투합니다. 나만 늦은 것 같고, 나만 덜 이룬 것 같고, 나만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바시의 성공 스토리는 좀 다릅니다. 세바시의 강연자들은 고백합니다. 그들도 늘 비교했었고 흔들렸고 불안했지만 결국 질문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 나는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 때 나답다고 느꼈는지. 반면에 비교가 만든 질문은 보통 이렇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하지만 내 삶을 회복시키는 질문은 다릅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이렇게요. 비교가 나를 작게 만들 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비교는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실 비교 자체는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자극을 받기도 하죠. 내가 놓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비교가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비난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도 배워야겠다. 이렇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위험한 겁니다. 비교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자극이 아니라 나를 멈추게 하는 독이 되고 말거든요.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맥락을 지운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성공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실패한 도전들이 있었을 테고, 그가 무너졌던 날들도, 투자했지만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비용들도, 그 뒤에서 도와줬던 사람들도, 운이 좋았던 순간, 그리고 말하지 못한 불안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숨겨진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올린 한 장의 사진, 기사의 제목 하나, 그 성과의 숫자 하나만 봅니다. 그리고 그 숫자 하나와 내 인생 전체를 비교합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남의 예고편과 내 메이킹 필름을 비교하는 겁니다. 남의 완성본과 내 초교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이죠. 여러분, 세바시 강연자들의 초고는 어떨까요? 그 초고는 대부분 별로입니다. 그런데 강연자와 함께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다듬고 고치고 다시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렇게 세바시 무대에서 결국 명강연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서로 완성본만 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아직 편집 중입니다. 남의 완성본과 내 편집 중인 삶을 비교하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봐야 합니다. 막연히 나는 부족해가 아니라 누구를 보고 그렇게 느꼈는지,
어떤 장면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무엇과 내 무엇을 비교하고 있나? 그 사람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의 최고의 순간과 내 평범한 하루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의 숫자와 내 존재 가치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교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나? 자, 부럽다는 건 내 안에도 원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질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요. 불안하다는 것은 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무조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는 때때로 내 욕망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만 그 비교가 나를 때리는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를 나를 이해하는 힌트로 바꿔야 합니다.

하고 있구나. 내 삶에서 빛나는 장면이 있었구나. 그걸 다시 봐야 합니다. 비교가 나를 흔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건 현실 전체가 아니라 나는 지금 비교의 렌즈를 끼고 있어. 잠깐 렌즈를 벗고 다시 보자. 이 말만 해도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교는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는 마십시오. 비교는 현실이 아닙니다. 렌즈입니다. 남의 삶은 커 보이고 내 삶은 작아 보이게 만드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끼고 내 인생을 평가하면 대체로 불행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올라올 때 나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지? 그 사람의 무엇과 내 무엇을 비교하고 있지? 이 비교가 내게 알려주고 싶은 건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 비교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가 됩니다. 그게 마음을 읽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의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과 자주 비교하시나요? 돈, 커리어, 외모, 집, 자녀, 성과, 인간관계, 건강, 한 단어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장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실 겁니다. 아, 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었구나. 불안과 마찬가지로요. 사실 이 말이 주는 위로가 꽤 큽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아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고 나면 아마 조회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비교하겠죠. 지난 편보다 잘 나왔나? 다른 채널의 누구의 영상보다 잘 나왔나? 그러면 오늘 제가 한 말을 제가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피디야, 비교는 현실이 아니라 렌즈야. 그러니까 조회수만 보지 말고 이 이야기가 누구 한 사람의 마음에 닿았는지도 봐라. 이렇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서 오히려 시작조차 못하는 그 마음, 저도 그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세바시를 만드는 구범준 PD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읽고 이해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 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살아서 알거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1: 뉴저지주에서 전기 자전거, 전동 자전거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오늘 아침 처음으로 뉴저지 볼리를 들어서는데 헬멧을 쓰고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람을 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백팩을 메고 또 어른인데 헬멧을 쓰고 간다.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뉴욕의 아침 하늘이 비구름 같은 구름으로 오늘 더운 날을 예고하고 있는데 꼭 그늘에 들어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북쪽 방향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는 차들이 뉴저지 쪽에서 진입하는 긴 구간에 그대로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뉴욕에서 뉴저지로 들어오는데 반대 차선에 서 있는 차 속의 운전자들과 눈을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늘 한 뼘만이라도 열리게 되면 정신없이 속도를 내는 이 도시에 막히는 도로에 사춘기 아이 같은 심정이 되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난 걸까.

알람 대형 화재로 5층 건물의 중간층이 붕괴되는 그것이 화재 원인이었는지는 폭발이 들렸다고 하니까 수사 중이지만 그 대형 화재로 인한 수습과 도로 통제가 이 95번 도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생각도 해봅니다. 1. 모든 아침입니다.

미국에 오시켜줘 해서 이 뉴저지에 이바이크 또 전동 스쿠터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어른도 저렇게 헬멧을 쓰고 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는구나. 오늘 아침 본 네, 그 모습이 이해가 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상당히 어제보다 올라가서 51도 화씨로 그리고 섭씨로 32.8도 그러니까 33도에 근접한 그런 최고 기온이 될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오전 11시부터 내일 오후 8시까지 내일 저녁 8시까지 Severe Weather Alert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기는 합니다. 또 최근에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33도 섭씨로 그렇게 오늘 경험하고 내일은 비가 어느 시점에서 내릴 건 같은데 네, 내일도 약 32.2도 섭씨로 그러니까 32도가 넘는 그런 날씨를 예상하고 있어서 내일 저녁까지 오늘 오전 11시부터 해서 일단 폭염주의보 더위 조심하라는 그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역시 기온이 내려가지 않은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속 사흘이 32도, 33도 섭씨로 그 정도 되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선데이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비가 토요일에 잠깐 뿌리기는 하겠지만 이번 주는 주말까지도 덥다라고 생각하시고 야외에서 활동이 비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더위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좀 피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섭씨로 32도, 33도까지 이번 주 날씨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브롱스 5층짜리 건물에서 5 알람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 오늘 새벽 0시 30분경이니까 어제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이 화재로 최소한 한 명이 죽고 14명이 지금 다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브롱스의 노르우드 지역이다라고 하면 몬티피오르 병원의 바로 위쪽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또 모여있는 지하철 D, ABCD 라인 205가 역 근처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브롱스 95번 보면은 그쪽에 북쪽 방향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이 큰 화재가 있었어요. 불길이 결국은 밖으로까지 치솟아 나왔는데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3층에서 폭발이 먼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의 소방국 FDNY가 이 화재로 2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3명의 소방관도 또 많이 다쳤다. 이 더위에 불에 그런데 위험한 이 지역에 한밤중에 들어갔어야 했을 대형 화재라고 해서 일단 이 5층짜리 건물을 3층이 2층으로 무너져 내려 앉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어떤 종류의 폭발이 먼저 일어나서 화재가 됐는지 현재 붕괴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실망한 마음에 마치 위로를 주기라도 하듯이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 축구에서 잘하고 있다는 또 그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는 골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어제 소속팀인 LAFC 리그스컵에 출전해서 예선 1차전 경기를 치바스 과달라하라, 이름도 또 우리가 익숙한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죠. 네, 과달라하라 팀과 경기를 했는데 1-1 무승부여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런데 5-4에 일단 팀의 승리 소식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리그스컵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잠시 비틀즈로 마음을 좀 식힙니다.

0: 비틀즈와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른 결의 음악에 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이 어제 K-POP 가수 최초로 보스턴의 질렛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남아있는 BTS 방탄소년단이 또 팬들을 이렇게 보스턴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8월 초 지난 주말 연 이틀을 MetLife Stadium 뉴저지에서 공연을 했을 때 저는 이게 한참 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연의 시작, 투어의 시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진짜 너무 좋았겠다. 아리랑 투어를 하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 아리랑의 노래가 스테디움 밖에까지 퍼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도 K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이틀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미시간주에서 예비 선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거를 전국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 후보들의 경쟁에 11월 본선거에 나갈 후보가 어떤 후보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의 전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전략이 맞나 이런 중요한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시간 민주당의 경선 예비선거에서 압둘 엘 사이드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본선거에 진출했는데 미시간주의 전 공중보건국장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승리를 미국 진보 진영의 가장 의미 있고 상징적인 성과다라고 이미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들 간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차이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한 후보가 미국 정치에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진보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후보의 승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11월 본선거에 나가서 승리를 한다면 미국 최초의 무슬림 연방상원 의원이 됩니다. 미시간주 연방상원 의원 2명 중에 은퇴를 발표한 현재 현역 게리 피터스 그 의원의 자리를 두고 겨루고 있는데 예비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보여줬나? 민주당의 주류가 이스라엘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다른 후보, 여기서 강경하다는 건 친 이스라엘 스티븐스 후보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이 지역에 아랍계 미국인들이 유권자들이 많고 그렇다라는 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했나? 전략적인 실수가 아니었나? 만약에 이 다른 후보가 이길 정말 원했다면 민주당 주류가 당내에서 뭔가 영향력을 잃어간다? 아니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압둘 엘 사이드 후보 본선거에서 마이크 로저스를 만나게 된다. 이런데 뉴욕타임스는 진보의 승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걸 확장해서 민주당에서 기대를 하게 하는 아주 근소한 차의 승리였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그리고 또 8월 11일 앞두고 있는 위스콘신주의 예비선거에는 우리 한인 2세 프란시스카 홍이 주지사 선거 예비선거 민주당에 나와 있는데 Democratic Socialist 민주사회주의 자라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이 팬데믹 때 프란시스카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나서기 전부터 팬데믹 때 자신이 그 레스토랑 또 셰프로 출발해서 레스토랑 오너로 너무나 많은 이 레스토랑 워커들이 가장 그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 그 그룹 중에 하나인데도 정부에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외곽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 그걸 프란시스카 홍 후보가 너무나 그때 당시에는 이 레스토랑 워커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그 전체적인 풀뿌리 운동이 크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주의 최초의 아시아계 하원 의원이 됐고 그리고 오늘날에 3선 의원으로 지금 주지사 선거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8월 11일 위스콘신 예비선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주목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프란시스카 홍 후보가 지금 1위로 프런트러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오만,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들이 지금 이 지역을 잘 배들이 다시 다닐 수 있는 그런 협상에 들어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식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쟁 5개월 만에 지역의 권력 구도가 그러면 휘청하는 게 아닌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을 때 이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컨트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걸프 국가들로 들어가는 그 선박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에 주는 내용을 포함한 그런 미국과 이란 간에 지난 5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가 그러니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뭐 진전이 있다라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란은 또 미국이 만약에 추가로 이란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에는 지역 전체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 국가들 이 지역에 우리가 치겠다라고 이란이 그렇게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지역 동맹국들을 향해서 미사일 드론 공격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이란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상업 이 커머셜 선박들까지 타겟을 하기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라스베이거스 유세의 지지를 위해서 나가 있는 그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싶다. But at some point we're gonna. 만약에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의 사망자가 3,400명 이상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군 18명이 사망하고 또 많이 다친 지금 그런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차장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라디오가 없어도, 그러니까 차에서 라디오로 K라디오 들으시다가 내리셔야 한다면, 라디오 없이도 방송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 홈페이지 kradio.us, kradio.us 이렇게 가시면 거기 웹페이지,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오고 있는 방송. 이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거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이라는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우리 라디오 없이도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특별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발행한 기념 주화 실버 코인 그리고 골드 코인들이 킴스 보석 소장품 중에서 지금 세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먹나. 오늘 무척 덥다고 하는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안에 있는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있고요. 국, 찜 그리고 떡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친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접한의 목소리가 기다립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하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Vision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됩니다.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레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154가 플러싱 노던 블라바드 2층 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 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 세우찬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정보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아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뉴저지 한인 경제인 협회 이 단체가 이번에 3주 동안의 배심원 재판 끝에 승소 이 소식을 우리 커뮤니티가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옥타 뉴저지 이름으로 활동해온 단체와 뉴저지 한인 경제인 협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커뮤니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옥타 뉴저지 명칭 사용이 영구 금지됐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해서 돈도 상당한 액수가 포함된 그런 판결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 협회 홍진선 이사장님을 전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1: 아, 예. 아, 여러 동포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저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7월 31일에 보도 자료가 이제 나갔었는데 저는 19대 부터 이제 21대 그러니까 6년간 회장을 역임하고 이제 현재 이제 저희 뉴저지 경제인 협회 제 22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진선입니다.
0: 네.
1: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20년 1월에 회장이 됐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불행하게 또.
0: 네.
1: 지난 저희 이제 2020년 당시 전직 회장이었던 손호빈 씨와 이제 임원 출신이었던 이제 황선영 씨죠.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피고신데 이제 본 협회와 저에 대한 사실을 다른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 당시 월드옥타 본부에 제출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 당시 월드옥타 회장은 하용아 회장이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월드옥타 이제 본부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저희 뉴저지 한인 경제인 협회 지회 자격을 해지하고 또 곧바로 손우균 씨 측의 동의란 월드옥타 뉴저지라는 명칭 사용을 승인해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2022년 12월 1일이고 이제 이때부터 뉴저지 동포 사회의 심각한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되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당시 현직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떠나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0: 네.
1: 저희가 예, 오랜 기간 저희 협회가 이제 월드옥타 뉴저지라는 명칭을 이제 정당하게 써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원들도 혼동했고 이제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 덕분에 저희 협회는 정말 엄청난 이제 피해를 계속적으로 받아온 거예요. 저희가 통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럴수록 이제 갈등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해보고 보니까 갈 곳은 마지막 이제 수단으로 이제 할 수 없이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가게 된 거예요.
0: 네.
1: 뭐 저희 지금 뭐 2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네. 거의 2년 반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제 7월 29일에 이제 뉴저지주 상급 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최종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고
0: 네.
1: 이제 명칭 사용의 영구 금지, 옥타와 뉴저지를 조합한 어떤 명칭도 영구히 사용할 수 없고 또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인정이 됐어요.
0: 네.
1: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인정이 되었는데 저희 보고 이제 승소해서 축하한다는 말씀들을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인데 저희는 지금 벌써 7년째잖아요. 네, 이제 올해가 7년째예요. 7년이라는 세월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저희 폐지된 저희 뭐 지회 이름과 협회 명예를 위해서 저희는 시간과 또 금전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뭐 그거를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저희 협회가 그 당시 뭐 피고였던 손호균 씨도 얘기했지만 140명이 넘는 저희가 뉴저지 경제협회 회원들이 그런 협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협회 하나가 좀 큰 협회가 지금 6년 반을 이렇게 시간과 돈을 썼다는 건 여전히 상처고 네. 네, 아픈 마음입니다.
0: 네. 네.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걸 바라볼 때 지금 일단 법원에 내려진 이 판결 내용에서 명칭 사용 영구 금지하라는 옥타와 뉴저지가 조합된 모든 명칭을 앞으로 쓸 수 없게 되는 7월 29일 판결 이것과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무 플러스 소송비용 일체를 네.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돈에 네. 대해서는 민감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이런 청구가 있었을까? 이런 여러 또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1: 아, 질문들이 그렇게 네. 오고 계시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죠. 저희는 2020년 12월에 저희가 정말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지회가 폐지되고 나서 저희는 월드 옥타의 협회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저희가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엔 소송밖에 없었어요.
0: 네.
1: 저희가 그동안 이 협회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한국하고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이 10개가 넘어요. 제가 아마 제 인생의 이 7년이란 세월을 6년이 넘는 7년 가까운 세월을 협회 명예를 되찾는 데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2만 불 정도가 지금 손호균 씨, 황선영 씨, 그다음에 그 뉴저지 월드옥타 뉴저지 협회 이렇게 세 부류라고 할까요? 표현을 그 피고에게 내려진 거기 때문에 뭐 또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액수는 그대로 그렇지만 징벌적 배상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의 3배 플러스 변호사비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쓴 경비만 시간을 빼고 경비만 보자면 저희는 정말 이 금액의 3배 이상을 썼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잘 모르시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금액이 20만 불이 넘네 많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을 더 보태서 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0: 네. 뉴저지 한인 경제인들의 화합과 권익 신장 그리고 차세대 경제인 양성이라는 본연의 사명의 모든 역량을 앞으로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고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에서 김혜리 회장님 또 지금 말씀하시는 홍준선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1: 아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성원해 주신 또 여러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새롭게 뉴저지 경제인협회 앞날에 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0: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7월 29일 판결로 커뮤니티가 접하고 있는 명칭 사용과 그동안에 있었던 피해에 대한 그 배상 이런 판결 내용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홍진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황선영 전 옥차 뉴저지 회장님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전 옥차 뉴저지 회장님, 그러니까 2대와 3대 회장을 지내셨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번에 이렇게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와 뉴저지 옥타 뉴저지 간에 법정으로까지 번진 소송, 배심원들이 이렇게 verdict에 이르러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7월 29일 우리 커뮤니티가 그걸 공개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듣게 된 것이 이제 8월 초, 7월 31일부터 8월 초입니다.
1: 네.
0: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옥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1: 네, 우선 이 저희 소송권으로 뉴욕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월드 옥타는 원래 공식 국문 명칭은 세계 한인 경제 무역 협회이며 영문으로는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Economic and Trade Association입니다. 네. 이제 주로 보통 이제 월드 옥타라고 부르죠.
0: 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1: 네.
0: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이 재판 결과로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이 네. 재판 결과로 명칭 사용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손해배상 상당한 액수가 지금 이렇게 여기 걸려 있는데 그걸 내야 하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1: 네, 우선 재판 결과는 저희로서는 좀 유감스러운 재판 결과입니다.
0: 네.
1: 하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법적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0: 네.
1: 법원에서 명령한 월드 옥타 또는 뉴욕 뉴저지 NJ
0: 네.
1: 컨비네이션 이름을 뉴저지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판결을 준수할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 금액 면에서 배상 금액이 정확한 배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0: 네.
1: 왜냐하면 그 이자가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0: 좀 듣고 싶습니다.
1: 네, 이게 뭐 2020년으로 지나갑니다. 벌써 6년 전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현재 그 원고 측인 원고의 뉴저지 경제인협회 회장이던 홍진서 씨가 이제 경제인협회 월드옥턴 뉴저지 회장으로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0: 네.
1: 그때부터 안에서 그 협회 안에서 많은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고
0: 네.
1: 결정적인 결정타는 월드옥타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그 당시 이제 홍 지회장이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상임이사를 전격적으로 제명을 시켰는데 월드옥타 정관에 의하면은 상임이사 제명은 월드옥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제명을 시키고 또 거기 반발하는 다른 회원들도 제명을 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발전이 됐고 결국은 이게 월드옥타까지 이 내용이 들어가서 어쨌든 월드옥타에서는 회원을 제명시킨다는 게 이렇게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0: 네.
1: 서로 같이 오래 해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을 제안을 했는데 모든 해결책을 거부하고 그 이후로 월드옥타를 상대로 민원 제기, 뭐 국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뭐 청와대 민원 제기하고. 맨하탄에 있는 영사관 앞에 가서 플래카드 들고 데모까지 함으로 해서
0: 네.
1: 사실 이제 월드옥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도가 지나쳤다.
0: 네.
1: 이런 일이 생겨서 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을 했고 사고지회를 지정한 거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진아 씨 당시 네. 회장이. 그래서 그 소송은 가처분 신청으로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월드옥타에서는 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정기이사회, 그리고 총회 모든 절차를 거쳐서 홍진선 씨가 제명이 되고 당시 경제인협회가 월드옥타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0: 네.
1: 그게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21년 3월에 저와 지금 이제 감사로 계신 당시 이제 일대 회장 손호균 회장님 그리고 이제 10여 명의 발기인들이 모여서 월드옥타의 승인을 받아서 옥탄 뉴저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월드옥타라고 하시면 그 월드옥타는 본부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본부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죠. 편의상.
0: 네. 그리고 전 세계 지회들이 나가 있는 거고요.
1: 네. 전 세계에 157개 지회가 있습니다.
0: 네.
1: 약 58개 국가인가 현재 뭐 한 그 정도 됐는데 이게 뭐 계속해서 저희가 새로운 지회가 생겨서
0: 네.
1: 58개, 60개 정도의 국가에 175개 지회가 있습니다.
0: 네.
1: 미국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21개 지회.
0: 네. 그래서 이전에 옥타, 뉴저지 쪽에 옥타 지회가 사고 지회로 이렇게 이 활동이 정지되기 전까지 회장을 지낸 홍진선 당시 회장 제명을 받았다는데 월드 옥타에서 제명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어떤가요?
1: 그 월드옥타가 올해로서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1년도에
0: 네. 네.
1: 조국의 그 중소기업들을 서포트하자는 이런 뜻을 해서 이제 생겼는데
0: 네.
1: 사실 회원을 제명하는 거는 상당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모든 기회를 줬고 윤리위원회, 뭐 이사회, 총회 그럼에도 진짜 아픔을 겪어가면서 월드옥타 역사상 처음으로 제명이라는 그 절차를 냈습니다.
0: 네. 우리 시간이 조금 늦게 연결이 돼서 황선영 전 옥타 뉴저지 회장님 말씀을 충분히 다 듣지는 못하는데, 또 이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놓을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 법원 판결 이후에 뉴저지 한인 경제 단체들이 갈등을 넘어서 화합으로 갈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짧게 좀 네. 말씀해 주시죠.
1: 예, 이미 뭐 법원의 판결은 났고 앞으로 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화합은 해야 되고 어떤 조건으로 화합을 해야 될지는 이제 좀 저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월드옥타의 명예와 월드옥타에서 네. 상표권도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원론적인 말씀은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는 이제 저희가 월드옥타 본부와
0: 네.
1: 상의를 좀 해야 되고 또 진짜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름은 저희가 쓰지 못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

0: 1000명의 회원들은 네.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프로텍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월드옥타의 정신을 이어갈 겁니다.
1: 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그리고 지금까지 옥타 뉴저지로 활동을 해온 두 단체들 간에 최근에 있었던 법정 케이스 그리고 판결 이걸 놓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또 화합이라는 말을 일단 마음에 올리고 있습니다. 황선영 전 옥타 뉴저지 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지칩니다. 출근도 했고 집안일도 했고 아직 하루는 한참 남았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고 오늘은 아무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누군가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아무거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결정피로라고 부르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죠.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오늘 말을 할지 말지. 이런 결정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지쳐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작은 결정들이 많이 놓여 있을 텐데요. 너무 많은 것을 완벽하게 결정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아무거나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편안하게 투데이 시작합니다.

0: 8월 6일 목요일 투데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달콤한 노래 아바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허니 허니 들으셨고요. 이제 목요일 첫 번째 주를 보내면서 곧 8월 둘째 주를 맞이하는 시간이네요. 주말을 아주 코앞에 두고 있는 목요일.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들은 어떠신지 컨디션은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해야 할 일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보면서 한참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한참 보다가 늘 먹던 걸로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좀 새로운 거 먹어볼까 하다가 결국은 돌아 늘 드시던 그런 음식들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이미 그 하루의 결정치를 다 써버리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조금 미루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주사위를 좀 던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또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사연은 제목이요. 출가 외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딸의 사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과 거리를 두기로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평생 이어져 온 엄마의 차별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이고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다. 이렇게요. 처음엔 그냥 흘러가는 옛말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진심이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오빠만 그렇게 챙기시더니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는 새언니한테는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면서 정작 딸인 저한테는 뭘 해줘도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이렇게 핀잔을 주세요. 명절에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음식 하나를 나눠도 그리고 심지어 손주 용돈 하나를 줘도 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엄마께 너무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는 우리 딸이니까 너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딸이니까 이해하라면서 정작 딸이라서 또 뒷전이었으니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늘 엄마는 오빠에게는 칭찬을 했고 제게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커서 엄마가 되어보니까 저희 엄마를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식은 다 사랑스러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손주까지 차별하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절 생신 같은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기대나 미련은 내려놓으려고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이제 출가 외인으로 사는 거죠. 대신 저는 제 아이들한테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엄마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꼭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 같은 상처 더 이상 대물림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변하는데 변했는데도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그런 마음 하나가 결국 이렇게 가족 사이에 깊은 고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더 많겠죠. 그런데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정말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들도 없진 않겠어요. 그러나 은연중에 본인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우선 그렇게 되는 건데 옛날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과 딸이었나요? 아주 오래된 한국 드라마여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 그리고 이제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것들이 좀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연자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그렇죠. 생선 발라서 맛있는 거는 아들 밥 위에 올려주고 딸은 신경도 안 쓴다든가, 똑같이 상장을 받아왔는데도 아들은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딸은 그냥 당연하듯이 넘어간다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오랫동안 이런 상처가 있으면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따님의 이런 마음, 앞으로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겠다. 그리고 손주들까지 차별한다는 거는 엄마로서 정말 참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게 아니었을까요? 나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한테까지 오빠의 아이들만 더 챙긴다면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원래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가장 가까우니까 그냥 다 알겠지라는 마음 때문인데, 무심코 했던 그런 말이나 행동이 혹시 상처는 되지 않았을까? 가족끼리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럴 때 여러분께서 오늘 사연 주신 사연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혹시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혹은 이분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을 50%까지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까지 할인합니다. 국보 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시설 최신 시설이죠.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는데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십시오.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2열 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동물원이 부른 해화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혹시 사셨던 분들 계시면 어느 동네에서 사셨어요? 해화동 아시나요? 모두 이제 다양하실 텐데 어떤 동네 이름은 그냥 지도 위에 글자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런 버튼 같은 게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 노래 가사처럼 학교 끝나고도 친구와 걷던 길 아니면 처음 뭐 사랑을 시작했던 골목길 뭐 여러 가지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노래 해화동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오래된 골목길 또 따뜻한 추억들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이 해화동이라는 이름은 아주 오래된 서울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해화동의 이름은 조선시대의 한양도성의 문, 해화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해화문은 한양의 동북쪽에 있던 그 성문이었는데 1396년에 한양 그 도성이 만들어질 때 함께 세워졌다고 하죠. 이 해화라는 게 이 해자가 은혜롭다의 해고, 화는 변화시킬 화자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백성을 감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왕이 백성을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과 사랑으로 이끌겠다 이런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해화동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죠. 조선시대에는 성문을 드나드는 길목이었던 곳이 1960년, 70년대에는 대학과 문화가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1980년대 이후에는 너무 유명하죠. 연극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변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그 대학로는 원래 서울대학교 물리대가 있던 자리였는데 학생들의 토론과 정말 청춘의 열기가 가득가득했던 그런 공간이었죠. 이후에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을 한 뒤에도 그 자리는 그대로 공연과 예술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제 연극, 음악, 청춘이 메우기 시작을 했죠. 대학로는 사실 대학이 없는 대학로인데 지금은 해화동은 젊음과 예술을 상징하는 그런 동네가 되었죠. 혹시 그 젊으셨을 때 해화동 대학로에서 그 소극장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연극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빨간 벽돌의 문외 예술진흥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소극장에서 아주 유명한 연극들 많이 했죠. 그때는 연극을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화동 하면 그런 젊은 날의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그 이름은 조선 왕조의 이상을 담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랑을 하고 꿈을 꾸고 젊음을 보냈던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들으신 이 노래가 그 모든 기억을 이렇게 좀 다시 불러내는 것 같아요. 해화동이라는 노래 속에 뭐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는 그런 돌아가고 싶은 시간? 그런 게 담겨 있는 노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화동에 만약에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꼭 가고 싶네요. 뭐 유명한 건물도 있지만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추억 한번 좀 이렇게 더듬어 보고 싶거든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살았던 그런 동네의 이름 아니면 그 학교 앞 골목 이름, 친구와 이렇게 헤어지던 버스 정류장 이름도 몇 개 남아 있어요.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해외에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들 또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건 사실 뭐 꼭 그 동네라기보다도 그 동네 자체라기보다도 그 동네에서 살았던 그때의 나, 그때의 어릴 때의 나 그게 좀 그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해화동이라는 노래와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오래 남아있는 골목 하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도 그 골목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의 그 웃음소리 한번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드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여름은 냉장고의 성능도, 잠자리의 편안함도, 주방의 편리함도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계절인데요. 그런데 막상 가전제품을 바꾸려고 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게 또 가격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도록 하이트론스에서 핫서머 세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오늘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조가격.
0: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네,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아, 드디어 이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핫서머 세일, 네, 시작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1: 네네네.
0: 네네. 먼저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 그리고 월풀 포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세요?
1: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내용이,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한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세일인데,
0: 네,
1: 저희가 이제는 지금 그, 그거를 지금 선착순 30명을 하는데,
0: 네,
1: 그게 기능이 굉장히 저희 그, 그러니까 럭셔리 버전이에요.
0: 그래요.
1: 우리가 이제는 싸구려가 아니고,
0: 네,
1: 굉장히 이제는 획기적인 또 아이템인데, 그게, 지금 저는,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물론 저는 뭐, 싼 모델도 있긴 있는데,
0: 네,
1: 그 모델명을 저희가 이제는 그, 초드링크, 그, 저기, 뭐 필요하시면은,
0: 네,
1: 그 웹사이트에 이제는 그 하이트론.com에 들어오는데 보실 수가 있거든요.
0: 그런가요? 네.
1: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0: 네,
1: 굉장히 좋은 값에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신기하네요. LG 노크온, 네, 똑똑 문을 두드리면 냉장고 내부가 환히 보이고.
1: 안에가 보이죠. 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36인치고,
0: 네,
1: 또 높이가 70인치고,
0: 네,
1: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보시고,
0: 네,
1: 저희가 이제는 굉장히 이제 뭐 가격적 값으로도 해드리고.
0: 그렇군요.
1: 월풀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월풀도. 네, 그래서 월풀 냉장고도 이제 그러니까,
0: 네,
1: 이제 월풀 냉장고는 이제 4도화짜리예요.
0: 그렇죠.
1: 4도화짜리인데 거기 밑에 두 칸이 이제는 한쪽은 냉동고로 쓸 수 있거나,
0: 네,
1: 아니면은 한쪽만 냉동고로 쓰고 한쪽은 좀 플렉스존이라도 쓸 수가 있죠.
0: 네, 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또 모든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스 매칭을 해서 지금 정말 좋은, 네, 가격으로 판매하신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1: 네네네네.
0: 네, 좋습니다. 네. 선착순 30명께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최신형 냉장고 중에서도 제로 클리어런스 냉장고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1: 그거는 저는 보통 그거는 이제 옆에 사이즈가 문을 열면은 저는 한 2인치 정도가 이제는 스페이스를 둬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요거는 딱 붙어 있어도,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
0: 네,
1: 어떤 이제 옆에 이제는 주변에 이제는 거기 캐비넷하고,
0: 네,
1: 딱 옆에 공간이 없이,
0: 네,
1: 그냥 맞춰도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이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게 저는 그 제로 클리어런스예요.
0: 네, 그런 거예요.
1: 옆에 공간이,
0: 네,
1: 문을 열게 되면은 실제 36인치짜리를 필요하다 그러면은,
0: 네,
1: 적어도 39인치 정도는 돼야 돼요.
0: 맞아요.
1: 양쪽에 스페이스가. 근데 이제 요거는 36인치만 있어도,
0: 네,
1: 바로 이제 그거를 설치할 수가 있어갖고,
0: 네,
1: 아주 부엌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하이트런스에서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하는데,
0: 네,
1: 너무 예뻐요. 설치한지 보니까.
0: 그럴 것 같아요.
1: 집이 굉장히 퀄리티 있어 보이고, 부엌이,
0: 네,
1: 굉장히 퀄리티 있어 보이고,
0: 네,
1: 획기적인 어떤 제품인데,
0: 좋습니다.
1: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제품에 대해서,
0: 네,
1: 저희가, 한번 오시면, 방문하시면은,
0: 네,
1: 아주 고급스러운,
0: 네,
1: 굉장히 고급스러운, 저희가 이제 그 부엌을 갖다가,
0: 네,
1: 여러분들이 꾸밀 수가 있어요.
0: 아, 주부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요, 네, 요즘 뭐 안마의자 찾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으신데, 특히 파나소닉과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가 지금 이 할인폭이요, 최대 40%까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1: 네네네, 그렇죠.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이제 그 부분은 특히 솔라라 같은 경우는 3,900불인데,
0: 네,
1: 2,400불까지 드리죠.
0: 그래요?
1: 예.
0: 네.
1: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니까,
0: 네,
1: 정말. 그리고 또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고, 발바닥도 잘하고, 종아리도 잘하고, 뭐 엉덩이서부터 목까지 굉장히 디테일하는데, 손목도 아주 잘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0: 네,
1: 또 이제는 그 노인 아파트 같은데 혼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의자로도 쓸 수가 있고.
0: 그렇죠.
1: 예, 반쪽으로도 좀 쓸 수가 있으니까.
0: 네.
1: 요것도 이제는 제가 이제는 보면은 실제 다른 데 다 이렇게 보시고. 네. 하시고 저가 2,400불이라고 결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싸구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예.
0: 네. 네. 아, 이거 크기도 적당하니까 아주 그 부피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도 좋을 것 같고.
1: 그렇죠.
0: 조금 전에 그 냉장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냉장고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이 김치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김치 냉장고는 거의 뭐 요즘 필수 가전인데요. LG 네. 풀무원 김치 마마까지 다양한 인기 브랜드가 이번에 준비되었어요.
1: 네네네네.
0: 네.
1: 그래서 김치 마마 요게 이제는 보면은
0: 네.
1: 사이즈가
0: 네.
1: 넓이가
0: 네.
1: 굉장히 작은데 이제는 뭐냐면 넓이가 21인치예요.
0: 아 그래요?
1: 아니에요. 19.2인치. 19.2인치. 굉장히 폭이 좁죠.
0: 그러네요.
1: 깊이가 21.5인치고 높이가 53인치니까
0: 네.
1: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 아주 그냥 공간도 적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쁜데
0: 네.
1: 이것도 이제는 굉장히 좀 세일을 많이 하고
0: 그렇죠.
1: 또 이제 한국의 이제 풀무원에서 이번에 그 출시를 한 그 150리터짜리도 있어요. 요거는 저는 넓이가
0: 네.
1: 23인치, 깊이가 23.6인치, 높이가 48.4인치인데
0: 네.
1: 아주 사이즈가 컴팩트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하죠. 아주 좋은 어떤 그 저기 그 제품인데
0: 네.
1: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마사지하고 하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도 해드리는데
0: 네.
1: 풀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949불에 세일이에요. 1,200불짜리가 949불에
0: 네.
1: 세일을 해드리고 가까운 데는 저희가 뭐 버긴카운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까운 데는 다 무료 딜리버리 해드려요 제가.
0: 아 그러세요?
1: 그러니까 저희는 깔끔하게 해드리니까
0: 네.
1: 저희한테 대부분 많이 좀 구매하러 오시죠.
0: 네. 그렇군요. 네 김치 냉장고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좋은 가격으로 네. 예, 하니까 좋을 것 같고 이 매트리스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잠을 네. 자는 거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잠을 자면서 스트레칭이 되고 또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아주 유명한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이것도 혹시 할인하고 있나요?
1: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는 이 매그니플렉스가
0: 네.
1: 좋은 게 뭐냐면은 자면서 저 스트레칭되고
0: 그렇죠.
1: 또 상체를 요즘에 이제는 살짝 올려갖고
0: 네.
1: 이제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어깨 통증 굉장히 이미 이제는 정평이 나 있어요.
0: 그렇죠.
1: 13년 동안 저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렇게 하는데 딱 누워서 지금 요즘에는 좀 뭐냐면 그저 그 밑에 이제 모션 베이스라고 그 밑에 까는 게
0: 네?
1: 약간의 마사지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침대에서 그래서 딱 두들겨주면은 소화도 잘 되고
0: 네.
1: 또 상체를 15도 정도만 약간 올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이 얼굴 붓는 분들 여자분들 얼굴 붓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0: 그렇겠네요.
1: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0: 네.
1: 코를 골거나 그런 분들은 15도 정도만 살짝만 올려서 주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심장에도 좋고
0: 네.
1: 다리도 살짝 올려서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0: 네.
1: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저는 그 마사지 모드를 딱 틀어놓고 주무시면 거기 타이머를 걸게 돼 있어요.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그 10분, 20분, 30분 원하는 타이머를 딱 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0: 네.
1: 뭐 밤새도록 그 두들겨주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그렇죠.
1: 20분만 하고
0: 오.
1: 그러면 딱 스탑이 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다가.
0: 네.
1: 그러니까 잠이 자동으로 다 오고 또 이게 약간 15도 정도 오니까 심장에도 좋고
0: 네.
1: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제가 보기에는
0: 네.
1: 대부분 저는 뭐 이민 오셔갖고 많이 뭐 열심히 일하시고
0: 네.
1: 또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잠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무시면서
0: 네.
1: 건강에도 더욱 더 좋게끔
0: 네.
1: 하는 그런 펑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0: 야 진짜.
1: 아, 그래서
0: 네 잠이 솔솔 올 것 같은데.
1: 네네네.
0: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할인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냉장고
1: 네네.
0: 얘기도 있고 안마의자 얘기도 있고 매트리스 얘기도 했는데 세탁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콤보 세탁기 이게 있나요?
1: 네, 이게 파격적이죠. 이게 정말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는 그 워셔 드라이어에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드라이어가 이제는 하나로 된 거.
0: 네.
1: 이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돌입했어요. 옛날에는 저는 그걸 가스 방식으로 다 했었던 건 4시간, 5시간.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4시간 네. 걸려도 잘 제대로 안 말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 방식은 뭐냐면 네, 네. 옛날에는 무조건 뜨거운 열로다가만 이렇게 드라이를 시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거는 습기를 쫙 빼버려요. 일단은.
0: 아, 습기를요?
1: 습을 시켜요.
0: 네. 네.
1: 그러고 나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저온 상태에서 말리니까 깨끗하게 마르고 빠른 네. 시간에 마르고 그리고 옷감 손상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스가 필요 없어요.
0: 와 너무 좋네요.
1: 이제 이 벤트가 필요 없는 거는요. 이건 획기적인 네. 거예요. 가스 없고 벤트 없는 게
0: 네.
1: 사람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게 저는 잘 모르시는 불편한 그 진실이 뭐냐면은
0: 네.
1: 집에 여러분들 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드라이어 이거 벤트 그게 그렇죠. 막히잖아요.
0: 네.
1: 그 가스가 분출되다가 그 찌꺼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0: 아,
1: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굴뚝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0: 네.
1: 솔직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거 청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0: 굴뚝 그렇죠.
1: 네. 네. 그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가스가 거기 막히고 그러면 드라이도 잘 안 되고
0: 맞아요.
1: 또 이제는 그게 집안으로 다 역류가 되고 가스가 그래서
0: 네.
1: 그 부분 그런 것도 잘못하면 화재도 나고 그래서 가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0: 네.
1: 잘 안 쓰는 게 좋다. 저는 이제 결론을 낸 게 이제 그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생각에
0: 네.
1: 가스를 안 쓰면은 이게 잘 드라이가 안 되지 않느냐.
0: 아 그렇죠.
1: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방식이 바뀐 거예요.
0: 그래요.
1: 일단 습기를 완전히 제거시킬 물, 이 빨래를 해놓고
0: 네.
1: 하나에서 옮기지도 않아도 돼요. 그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0: 아, 그 얼마나
1: 그러면서 워시 끝나고 나서 습기를 쫙 빨아내요. 그러고
0: 네.
1: 나서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시켜주니까
0: 아,
1: 그것도
0: 아.
1: 전기로다가 그것도
0: 네.
1: 110볼트 있잖아요. 추가로 다
0: 네.
1: 220볼트를 공사 안 해도 돼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또 한 가지 획기적인 게 뭐냐면은
0: 네.
1: 자 그거를 저희 만약에 이제는 그 중간에
0: 네.
1: 또 드라이만 하고 싶다 그럼 드라이만 또 할 수가 있어요.
0: 오,
1: 또 워셔만 하고 싶다 워셔만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세제도 큰 통에 한번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착하게 넣어줘요.
0: 네.
1: 필요한 양만. 그러니까 빨래가 깨끗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0: 그렇죠.
1: 저희가 이제 하이트론에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드라이어 공간도 필요 없으니까 공간도
0: 네.
1: 절약이 되죠.
0: 맞습니다.
1: 또 소음도 없죠. 빨래도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쓰면 손해라는 게
0: 그러게요. 안 쓸 이유가 네. 없네요.
1: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이트론에서 제일 많이 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제일 많이 팔아요. 그래서
0: 네.
1: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 옛날 거를 우리가 트레이드 내드려요.
0: 아 그래요?
1: 만약에 네. 만약에 고장이 안 난 거.
0: 네.
1: 그거를 하면은 트레이드를 또 해드려요, 제가.
0: 그렇군요.
1: 어느 밸리 쳐서.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0: 네.
1: 상상을 이루다가 이거는 좋고요.
0: 좋습니다.
1: 일단 뭐 삶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0: 그러니까 너무요.
1: 중간에 이게 옮기지 않아도 되고, 뭐 어떤 분은 뭐 빨래 해놓고, 워시 해놓고서 이틀 있다가 또 깜빡이 입고서 이틀 있다가 또 다시 냄새나서 다시 한다는
0: 네.
1: 분이시고.
0: 맞습니다. 네.

0: 유튜브에서
1: 네.
0: 한번 그 알켄바흐 저감 냄비 요거 한번 쳐보세요.
1: 네.
0: 그러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 들어봐야
1: 네.
0: 뭐 여러분들 저기지만 일단은 이거는 한국에서 대히트예요.
1: 오,
0: 대히트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뭐 없어서 못 파는 정도거든요.
1: 네.
0: 우리가 하이트론에서 아, 하이트론에서 가전제품 파는 데 무슨 냄비인지 파냐.
1: 네.
0: 50초 후 파야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선물용도 네. 최고예요. 그래서
1: 아.
0: 제일 적은 게 이제는 요게 11 리터짜리, 아, 4리터짜리가 있고, 7리터짜리가 있고,
1: 네.
0: 그렇게 있는데, 뭐, 거기 180불, 190불, 200불, 요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한번 써보신 분들이,
1: 네.
0: 어느 정도냐면요, 거짓말 아니고,
1: 네.
0: 주변 분들한테 선물을 그렇게 많이 해요. 가족분들.
1: 너무 좋은 선물 같아요, 이 정도면.
0: 네, 요거 뭐, 닭찜을 한다든지, 뭐
1: 삼계탕,
0: 이런 종류.
1: 이런 거.
0: 그렇게 삼계탕 네. 할 때, 뭐, 정말 빨리 되고, 맛있고,
1: 네.
0: 빨리 되고, 맛있고,
1: 그렇군요.
0: 네, 네, 맛있게 되고 깊은 맛이 나고.
1: 네네.
0: 그리고 아주 냄비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요.
1: 그렇죠. 네, 아우 이런 거 있으면 뭐.
0: 그러면, 예, 네. 거기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최고니까.
1: 네.
0: 한번 그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1: 할게요.
0: 알켄바흐 저암 냄비. 그러면 네.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그 콘텐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뭐 저는 저 이거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데
1: 네, 네.
0: 이 주부들이 얘기가
1: 아, 그렇죠.
0: 그것도 예, 굉장히 도움이 돼요.
1: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1: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알텐바흐 저압 냄비,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리 시간은 짧게, 그리고 정말 진한 고 국물, 그 깊고 진한 국물,
0: 네,
1: 이런
0: 국물.
1: 보양식 같은 거 만들 때 아주 뚝딱뚝딱 완성이 된다 하니까 한번 찾아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0: 네, 네, 네.
1: 네, 이렇게 지금 하이트론스에서 정말 좋은 핫서머 세일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또 기간도 있고 하니까 좀 서둘러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네, 네, 네.
1: 좋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0: 네, 리치필드 한양몰에 있고요. 201-941-0024. 그리고 뉴욕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있습니다. 718-445-2008.
1: 그렇죠.
0: 전화하시고 오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하이트론스 뉴저지 201-941-0024 그리고 뉴욕 플러싱은 718-445-2005번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려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오늘 투데이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요.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K라디오에서 배우세요. AM 1660 오전 11시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라디오 역사백서로 탈바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대해서 어떤 인생 사셨어요? 무슨 일을 쓰셨어요?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하나 얘기 풀어보시죠. 그러면 이게 뭐 꼭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요. 역사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기만 했지 그냥 잊고 지내는 건 아닌가 문득 자문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사람들은 물 위를 걸어 다니면 와 이거 기적이야 그러는데 실제로 기적이라는 건 내 나라가 있고 내 나라 땅을 발 딛고 걸어 다니는 게 그게 기적이다. 그 이전에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썰을 앞서서 풀었던 이유가 야 잘하셨어요. 일단 제가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뭘 하셨길래 세종역사연구소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살짝 소문 들으니까 이게 올해 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 산하의 사단법인 세종역사연구소의 임일빈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임일빈입니다.
0: 음성 너무 좋으시네요. 그리고 이우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우혁입니다.
0: 네. 이 세대가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두 분 사이에도.
1: 저는 1세대로 좀 늙었고요.
0: 네.
1: 우리 이사장님은 1.5세대니까.
0: 네.
1: 여기서 고등학교부터 나오셨으니까.
0: 네.
1: 그 세종역사연구소의 차세대 리더입니다.
0: 네. 아니, 근데 역사연구소 그러면 좀 이렇게 연륜도 있고, 역사에 대해서 알고, 이런 분들이 쫙 모여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럴 걸 생각했는데, 차세대 멤버들이 꽤 많다고 소문 들었거든요.
1: 거의 우리 이사님들은 1.5세대로 구성되어 있죠.
0: 왜 그런 걸까요?
1: 그 다음 세대를, 2세대를 책임져야 될 분들이 1.5세대라고.
0: 네.
1: 그러니까 1.5세대들이 우리 이우혁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그 역사 의식을 확고히 갖고
0: 네.
1: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2세의 역사 교육을 책임져야지요.
0: 진검다리네요.
1: 그렇습니다.
0: 1세와 2세 그 사이에 1.5세.
2: 네 맞습니다.
0: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2: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중학교 때 미국에 왔으니까
0: 네.
2: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도 우리 서장님이 이 세종역사연구소를 이끄시는데 아주 베이직하게
0: 네.
2: 어려운 부분 없는 역사를 우리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니까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0: 네. 세종역사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이게 오늘 이 자리를 모셨던 이유가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이 치러진다 그래가지고 소문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쿡쿡 찔러서 물어봤어요. 대개 아드님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번에 역사능력평가시험 한번 응시하시죠? 그랬더니 할 수 있을까? 되게 망설이더라고요. 아이 속상해.
1: 하여튼 이것을 계획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한국인인데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획한 건
0: 네.
1: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학생부를 만들어서 영어로 출제를 했습니다.
0: 네. 아이들한테 편하게.
1: 예, 예. 영어로 출제를 했고 그것도 한국 역사에서 핵심적인 요소 문제 30문제를 뽑아가지고
0: 네.
1: 예상문제까지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0: 잠깐만요. 예상문제집만 그럼 딱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네요?
1: 100점 맞죠?
0: 오, 그럼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요.
2: 그렇죠.
0: 네. 뭐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 역사시험 볼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던데 영어로도 시험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예상 문제지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국어로 시험을 냈고.
0: 일반부도 시험 보는군요.
1: 예, 그럼요.
0: 네.
1: 그 학생들은 영어인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베이직한 한국 역사라도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0: 네.
1: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0: 네.
1: 물론 임진왜란한테 이수신 장군이 신나게 일본 수군 두들겨 팬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세종 같은 분이 한글을 만드시고 이 과학 기구를 만드신 것은요.
0: 네.
1: 참 찾아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세고 셌어요. 2000년 역사 아니 오죽하겠습니까?
0: 오죽하겠습니까?
1: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30문제를 출제하고
0: 네.
1: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었고 영어로 그중에서 20문제를 출제하니까
0: 네.
1: 상금까지 걸려 있습니다.
0: 아, 자, 중요합니다. 일단은 예상 문제가 2만 문제 그 안에서 20문제 아니죠? 예상 문제집은 몇 문제일까요?
1: 30문제 중에서 20문제 출제합니다.
0: 오, 이거 너무 적은 거에서 너무 이렇게 다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거라도 확실히 좀 알았으면 해서 네. 그래요. 사실 시험을 봐야 공부하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한 100문제는 돼야지 예상 문제 너무 적어서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공부해야. 네. 참 네. 이 말씀이 마음에 남네요.
2: 학생분들은
0: 네.
2: 영어로 보셔도 되고
0: 네.
2: 한국말이 편하시면 한국말로 보셔도 괜찮아요.
0: 네.
2: 예.
0: 언어 장벽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영어 네네. 문제, 한국어 문제 보실 수 있고
2: 예.
0: 학생부, 일반부가 있으니까 어른들도 됩니다. 나이 네네. 제한이 없는 거죠?
2: 예, 일반부는 예상 문제가 우리가 사진 문제를 우리 세종역사연구소
0: 네.
2: 이 웹사이트나 한인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고요.
0: 네.
2: 그리고 그 4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0: 네.
2: 그리고 5문제가 추가로 나오는데 한 문제만 딱 논술로 나옵니다.
0: 아, 예. 이래야지 이제 좀 이렇게
2: 네. 네, 그래서 좀 구분이 좀 평가를 네. 더 역사의 깊이를 더 할 수 있고요.
0: 네. 세종역사연구소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서 보면 좋을지? 예. 검색창에서 세종역사연구소 예. 검색하셔도 좋고요. 또 뉴욕 한인회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또 출제 예상문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세종히스토리.com입니다.
0: 세종히스토리.com으로 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시험은 언제 치러지는 걸까요?
1: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0: 8월 15일 광복절에.
1: 예, 광복절날 예. 뉴욕 한인회하고 저 총영사관하고
0: 네.
1: 광복회하고 평통이 같이 이 다모스 연회장에서
0: 네.
1: 그 8.15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0: 예.
1: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0: 네.
1: 그러고 바로 이어서 시험 보기로 했습니다.
0: 네. 8.15 경축식이 있고 점심 먹고 1시에 이제 역사시험
1: 예, 그렇습니다. 보는 걸로.
0: 아까 얼핏 상금 얘기 나왔는데 상금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상금이 얼마길래 궁금한 채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각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나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어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합니다. 929-766-0088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역사백서 함께 펼쳐보고 있습니다.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이우혁 이사장님과 함께 일단은 그 한국 역사 능력 시험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제1회고 앞서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얘기 슬쩍 흘리면서 상금이 있어야 했는데 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2: 우선 학생들은요, 이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인데
1: 네.
2: 1학년하고 12학년하고 경쟁하라고 그러면 불리하지.
1: 1학년이 불리하죠. 네,
2: 그래서 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는 가산점을 줘요.
1: 네.
2: 5점. 그리고 6학년서부터 9학년까지는 가산점 3점을 줘서
1: 네.
2: 평가를 하는데 혹시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동점자가 나오면 학생부는 한 살이라도 어린 순서입니다.
1: 네.
2: 거기다가 나이가 같으면 생년월일이라도 어린 순서로 결정을 했고요.
1: 네.
2: 학생부, 일반부 합쳐가지고 1등 상금 2,000불을 벌었고요.
1: 예.
2: 2등이 1,000불, 3등이 500불입니다.
1: 몇 명이나, 네.
2: 예?
1: 1등은 한 명, 2등도 한 명인가요?
2: 1, 2, 3, 한 명씩이죠.
1: 네네네. 아, 그렇지. 금상은상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2: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1: 네.
2: 걔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교육시켜가지고 제2세의
1: 네.
2: 선두주자로 만들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역사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친구들이 앞으로 2세들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뒷받침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2: 그 목적으로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1: 예. 그러면은 진짜 우리 2세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2: 그런데 이게 좀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1: 네.
2: 먼저 역사에 대한 의식을 부모님들이 갖고 계셔야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1: 네.
2: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한국 역사를 가르치던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슬픈 민족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1: 네.
2: 1940년대 초에요. 샌프란시스코의 이 재패니스 커뮤니티가 교회만 350개 했었어요.
1: 거의 뭐 장악을 했네요.
2: 교회만 350개 했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 재패니스 커뮤니티에 교회가 한 개도 없습니다.
1: 아, 저는 한 600개로 늘었으면 이럴 줄 알았는데.
2: 그리고 차이니스 커뮤니티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1: 네.
2: 그리고 그 일본인, 그 일본에서 온 이주자들은 자기 이름이 나카무라라고 일본계인 것 뿐이지 일본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모이지도 않아요.
1: 네.
2: 자, 우리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역사나 한글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5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걱정스러워요.
1: 그냥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삶은 미국인이 돼 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겠죠?
2: 그렇죠.
1: 네.
2: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한국은 지금 남한, 북한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한국,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고 또 일부 분들은 세계 제2의 강대국인 중국에서 살다 오신 한국인들이 있어요.
1: 네.
2: 자, 후에 한국에 무슨 위기가 닥치든지 아니면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1: 네.
2: 미국이나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어요. 과연 그때 우리가 미국 편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한국 독립에 도움을 줘야 되고
1: 네.
2: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게 우리의 책임인데
1: 네.
2: 그게 우리 세대에 온다면 당연히 하지요.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1: 솔직히 감당 못할 것 같아요.
2: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그게 우리 세종역사연구소의 설립 취지입니다.
1: 네. 우리 2세, 뭐 2세 더 나아가 3세까지 계속 이제 우리 한인 핏줄만 그냥 뭐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역사를 아는 한국인으로 제대로 키워서 더 멀리는 또 우리 한국 통일될 때까지. 예.
2: 제가 어저께 까무라칠 뻔했어요.
1: 왜요?
2: 제가 BTS 공연을 갔습니다.
1: 아, 잠깐만요. 기사에 났던 그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분도 있었다고 혹시 그 주인공?
2: 그 중에 이제 가장 늙은이 축에 들겠죠 제가. 그런데 BTS 나는 히트곡이 뭔가도 몰라요.
1: 네.
2: 근데 하여튼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잘생겼더라고.
1: 네네.
2: 그래서 막상 그 스타디움을 가보니까 나 까무라칠 뻔했어요. 그 거대한 스타디움 한 8만 명이 아주 그냥 비지고 들어갔는데.
1: 네.
2: 저는 공연 보려면 앉아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다리도 아프고.
2: 앞에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난리들을 소리를 질러대는데 귀마개 터져. 근데 전부 다 외국 애들이에요.
1: 예.
2: 그래서 과연 나중에 BTX가 인터뷰하는데도 한국말로 했어요. 그리고 그 통역을 하더라고.
1: 네네.
2: 근데 과연 제가 한국인인데 그때 한 번 더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국인, 과연 너의 시작은 뭐고 끝은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힌 민족이라는 거.
1: 네.
2: 내가 한국이라는 인이라는 게 소름 끼치도록 흥분을 했어요.
1: 네.
2: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 BTS가 있는 한국인, 손흥민이가 있는 한국인.
1: 네. 아우, 뿌듯해.
2: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참 얼마나 이 자긍심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1: 그럼요.
2: 부모님들 그렇죠. 자녀 역사 교육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1: 네. 학교 시험 점수 뭐 활동해가지고 좋은 대학가 이거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넓게 보면은 1세대가 우리 모두의 이민 이 한인들에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 이밀빈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2: 저만 한 게 아니고 네. 우리 같이들 해야죠. 우리 앵커님도
1: 네.
2: 그 이번 시험 꼭 좀 응시해 주시오.
1: 제가 또 1등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2: 예.
1: 제가 아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응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면 다른 분들은 1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1: 2등부터
2: 우리 앵커님이 1등이라고 그러시니까.
1: 네네. 기대해 주십시오. 아,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세종역사연구소 이 이름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짓게 되셨을까 궁금했더니 사연이 있네요?
2: 요즘 잘못하면 대자랑 같은데.
1: 이건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2: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1: 네.
2: 사실 대학을 갈 때도 저 고고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학과는 고고학과에 가면 굶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옛날에.
1: 취직하기 어렵다.
2: 뭐. 우리 세대에는.
1: 예.
2: 네. 제가 사실은 일본 근대사를 전공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저 명치유신부터 일본 근대사지요. 그걸 전공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은 진짜 선비의 DNA를 갖고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이 나라가 왜 그 싸움꾼,
1: 네.
2: 이 사무라이의 DNA를 갖고 있는 일본한테 그것도 조선 통신사나 뭐를 통해서 백제시대서부터 우리가 막말로 가리켰는데
1: 네.
2: 몰려줬는데 왜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일본사를 공부하게 된 동기예요.
1: 네.
2: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어땠길래요?
2: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본이 근대화가 성공할 때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사무라이들이 흘린 피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한국은 지배계급들이 선비거든.
1: 네.
2: 선비가 일본은 지배계급들이 사무라이야.
1: 네.
2: 역사에 변동기에 와가지고 한국의 선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했고,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살 것인가를 궁리했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했더라고요.
1: 네.
2: 그게 한국이 일본한테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머릿속에 역사라는 의식 자체가 있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1: 네.
2: 그냥 하루가 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공부 시켜가지고 전혀 좋은 대학 보내려고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슬픈 결과가 날 것 같아요. 우리 민족 없어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이렇게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흐지부지하다 정말 우리 민족 의식조차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걱정 아닌 걱정은 맞습니다. 그죠? 다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해서 역사라는 그 깊은 얘기들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2: 제가 세종이라는 타이틀을 삼게 된 것은요.
1: 네.
2: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떤 세미나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만큼까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를 나름대로 자기 주제를 발표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1: 네.
2: 저는 과감하게 한글을 꼽았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냐 하면 우리 세종대왕 만나보고 싶어.
1: 예.
2: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 도대체 대왕님 무슨 생각으로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1: 다 궁금하네요.
2: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사대주의 명함은 죽고 살고 못 살 때
1: 네.
2: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한국의 기능이요. 한글의 기능이요. 얼마나 편리해요. 한글 안 만들고 우리가 한문 써봤어요. 한문을 써봤어요. 끔찍한 얘기죠.
1: 팔 아플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고 우리나라가 한 30년은 뒤졌을 겁니다.
1: 네.
2: 30년은 뒤졌을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힌 분들이 세워주신 나라, 키워주신 나라인데 우리 한번 더 발전시키자고요.
1: 네.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우리말이 딩기가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하는 그죠? 예. 어우 그냥 이런 그냥 저는 이제 얼핏 기억나는 한 부분을 말씀드려도 이밀빈 소장님은 뭐 가슴으로 그냥 울컥하시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내 돈 써가면서
1: 그러게요.
2: 내 시간 써가면서 이게 이 세종 역사 연구를 한다고 해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하나라도 좀 우리 이세들한테
1: 네.
2: 좀 가르쳐서 뒤 좀 감당해달라는 그 취지니까
1: 네.
2: 우리 저 학부 형님들, 부모님들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십시오.
1: 네. 첫 단추는 우리 이밀빈 소장님이 잘 채워주셨는데 이제 1.5세 이우혁 이사장님 이후에 또 우리 세종역사연구소를 잘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0: 그렇죠. 역사에 네. 대해서는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1세대와 2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로서
1: 네.
0: 저는 저도 이제 학부모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지금 성장은 다 했어요.
1: 네.
0: 대학교 졸업한 딸이 있고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는데
1: 네.
0: 저도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는 한글 학교를 보냈어요.
1: 네.
0: 그래서 한국 그 모든 과정을 다 수요하고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한국어를 잘 읽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1: 네.
0: 그렇게 커왔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돌미터리에 들어가고 뭐 네. 외국인과 같이 접해야 되니까
1: 네.
0: 한국어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1: 네.
0: 이 저와의 대화도 한국어가 약간 차단이 되더라고요.
1: 네.
0: 또 못 알아듣는 그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한국어를.
1: 네.
0: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더 줄여서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계속해야 한국인의 그 정체성도 있고
1: 네.
0: 자긍심도 있고 또 이 미국 사회에서 나가서도 이 바이올링구얼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혜택도 있고.
1: 큰 장점이죠.
0: 예. 그래서 여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도 이게 한국의 역사를 배우려면 한국말도 배워야 되니까.
1: 네.
0: 예. 한국말도 배우면서 한국 역사도 배우면서 같이 즐겁게 문화도 한국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1: 네.
0: 그리고 이런 큰 좋은 이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역사연구소에서 아주 좋은 2세들의 그런 지도자 양성 네. 그런 가정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세들을 위해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주실 텐데 네. 아마 지금 1.5세들은 다들 또 자녀가 있을 테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진짜 세종역사연구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잠시
0: 네,
1: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역사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어디서?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각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각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그리고 이우혁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이 있어서 시험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앞서서 우리 이우혁 이사장님이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좀 잘 가르쳐보고 싶어서 여기에 또 동참하게 됐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애들한테 역사 공부 어떻게 가르치죠? 야 이거 외워 할 수도 없고 내가 잘 알아 설명할 수도 없고
1: 제가 아이디어를 했어요.
0: 네. 뭘까요? 아이디어. 네.
2: 자녀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옛날에 우리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계셨는데 걔들이 일본하고 배를 갖고 싸움을 했는데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대야. 너 이거 거짓말 같지?
0: 거짓말 같아. 뭐 이럴 것 같아.
2: 너 한번 네가 지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어떤 분인지 너 한번 레포트 한번 좀 조사 좀 해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상을 줄게. 네. 그러면 얘가 이순신 연구해 볼 거 아니에요.
0: 네.
2: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야 이순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치. 슬쩍 얘기하라고. 삼국시대에 을지문덕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0: 네.
2: 야 중국 군대 30만이 침공을 해왔는데 청천강에서 몽땅 다 죽이고 2,700명이 살아 돌아갔대요. 너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한번 좀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 사실이거든요.
0: 네.
2: 그러면서 애들이 역사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0: 에.
2: 제일 좋은 건 우선 시험을 보게 하고.
0: 네.
2: 제가 출제할 때 중요한 것들은 이거였었어요. 시험을 내고 답을 맞추는 것보다
0: 네.
2: 과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었구나.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었었구나. 공부해도 그건 알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 시험 문제 공부하다 보면.
2: 네, 이런 분들이 있었었구나. 그러면 찾아보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이 시작되고
0: 네.
2: 제 아이디어.
0: 한국 역사 교육의 시작 어쩌면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에서 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스마트폰 바꿔줘 그럴 때. 야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와 봐라. 네가 진짜 제대로 찾아와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엄마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알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스마트폰을 못 사준다. 나는 그 여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금 딱 있으니까.
2: 제가 부탁드려요.
0: 네.
2: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손붙잡고 오셔가지고 어머니도 시험 보시고
0: 네.
2: 자녀도 시험 보세요. 우리 앵커님처럼.
0: 네.
2: 그러면
0: 꼴찌 한번 어떡하지?
2: 참 많이 생각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0: 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험 보는데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분명히 애들한테 너 역사 능력 시험 봐 그러면은 아 싫어 엄마나 봐 그럴 거란 말이죠. 엄마도 봐 그러면 되겠네요.
2: 그렇죠. 네. 같이 보면 되죠. 네.
0: 일반부도 가능하고 학생부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8월 15일 오후 1시 네. 일단 저희 그 디모스 연회장에서 퀸즈 플러싱에 있고요. 제 광복절 경축식 올해가 81주년 광복절 네, 광복절 경축식이 있고 이후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치러지는데 오셔서 경축식도 보시고 역사 얘기 좀 듣고 밥 먹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진 마시고 이 예상 문제를 드리고 이번에 조금 쉽게 출제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작해보라는 역사가 뭔지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그런 취지라니까 첫 시험에 여러분 많이 응시해 주시고요.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걸 전국에 미주 전체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셨더라고요.
2: 사실 1회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각 한인회하고 연계를 해서 네.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네. 우선 그러기 전에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전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만 시행을 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노하우를 좀 얻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더 좋을까를 개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 미국에서 네.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 세종역사연구소가 출발했고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을 제1회로 치르는구나 이거를 소장님 말씀해서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는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후에는 이제 미주 전체로 커져가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첫 응시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우혁 이사장님 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세종역사연구소에서 이제 추후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네네. 저희가 이제 세종역사연구소가 네. 주요 활동으로 첫 번째는 한국역사능력시험평가 시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국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역사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인 2세 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그 차세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그것도 운영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정기 회원을 모집해서 저희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역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서로 회원 간의 정보 교류도 하고 같이 네. 친목 동호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0: 네. 교육도 하고 네. 세미나도 열면서 네트워크도 이렇게 갖춰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한인 2세들이 똘똘 뭉칠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3: 그렇죠. 예. 네.
2: 기금을 좀 마련해갖고요. 네. 우리 한인 2세들을 뽑아가지고 겨울에는 캔쿤 가서 캠프도 좀 한번 하고
0: 좋네요.
2: 여름에는 네. 알래스카 가서 아유, 세미나도 시원해. 하고 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그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비슷비슷한 커뮤니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종역사연구소는 색깔이 선명한 것 같아요.
2: 뉴욕에 미국에 있는 단체 중에서 유일한 학술단체죠.
0: 네.
2: 유일한 학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학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0: 네. 아까 그 자랑 내 자랑인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슬쩍 빼셨는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역사 시험 대회에서 1등 하셨다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2: 뭐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2008년에 네?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건국 60주년 기념 해외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을 전 미주에서 했어요.
0: 네.
2: 그걸 줄여가지고 역시라고 그랬지.
0: 역시?
2: 예, 네. 역시. 역사 능력 네. 평가 시험.
0: 네.
2: 2008년 10월 달에 그걸 시행을 했는데, 이제, 미 전역에서 1,040명 정도가 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2: 그때 그 중앙일보에서 주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40문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1등을 했어요.
0: 오, 예.
2: 그러다 보니까.
0: 큰 실수. 진짜
2: 아니에요.
0: 큰 실수예요.
2: 큰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도 이 일반인들은 25문제가 출제하는데 나머지 5문제가 있어요.
0: 네.
2: 그것은 우리 저 답안을 안 드려요. 왜? 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0: 예.
2: 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위원들이
0: 네.
2: 한국불가니까 그러더라고, 임 선생. 내가 봐도 다 못 맞는데 어쩌다 맞았어? 그래가지고 운 좋아서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국비로 왕복 비행기표, 호텔비 해가지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0: 네.
2: 세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어른, 학생, 외국인하고 사시는 한국인 해서 그 과천의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정옥자 위원장님이 상장을 주시고
0: 네.
2: 한국에 내놓으라는 문학박사 3명을 대동하고 일주일 동안 한국 역사 기행을 시켜줬는데 역사 기행.
0: 네.
2: 국립박물관서부터 경주 청성대 안에까지 했는데
0: 와.
2: 제 일생에 그렇게 영광스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0: 근데 똑같은 그 역사 기행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더라면 아 100분의 1이나 알아봤을까 싶은데 이메빈 소장님 그 역사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1등 하셔가지고 가셨으니까 하나하나가 그냥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로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전문이도 전문가들이었고
2: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데를
0: 네.
2: 국사편찬위원회 박사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0: 야.
2: 국립박물관 수장고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0: 네.
2: 그런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과연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가.
0: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우리는 못 보니까. 네.
2: 이런 얘기는 하면 사실 안 되는데
0: 네.
2: 하지 말라 그랬어요.
0: 아, 네. 여러분 비밀이에요.
2: 일제가 이제 패망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문화재 약탈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0: 예.
2: 우리나라에서만 약탈해 간 것도 아니고 전 중국 저 돈황 서역이라고 불렀지요.
0: 네.
2: 그런 데서 아주 그 동굴벽화까지 다 뜯어갔거든요.
0: 네.
2: 뜯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소모고 해서 박스다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한양까지 한성까지 옮겼는데 해방이 된 거야.
0: 예.
2: 그러니까 그 가져갈 새가 없지.
0: 그치.
2: 그리고 이제 국립박물 그러니까 이제 한국가가 됐지. 그걸 이제 국립박물관 수장고 안에 갖다 넣어놨는데
0: 네.
2: 발표를 못한대요. 그거 발표하면 중국이 지랄하지. 이제 일본은 우리가 가꾼 건데 하고 지랄하지. 그래갖고.
0: 네네. 아이고.
3: 국가기밀인데요.
2: 학술 연구할 때만 하지 네. 일반에 한데 공포를 못한데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예. 아주 뿌듯하더라고.
0: 예.
2: 그래갖고 내가 결론은 이랬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고려 청자 일본에 넘어간 거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일본에서 고려 청자를 전시하면서 일본이 만들었다고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고려 시대에 만들었 제품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면서 자랑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국위선양 아니겠느냐.
0: 네.
2: 국위선양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참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고서
0: 네.
2: 이제 끝나고 나서 정옥자 위원장님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면 역사 알림이가 좀 되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0: 네.
2: 그래서 제가 2008년인데 2009년에 세종역사연구소를 만들고
0: 예.
2: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0: 네.

0: 300여 개, 300회 정도 했죠.
1: 네. 그 강연은 누가 들을 수 있나요?
0: 그래서 저 우리가 지금 이우혁 이사장님하고 의논을 한 게
1: 네.
0: 저 우리가 한인회하고 같이 발대식을 대동연회장에서 했어요. 다모스연회장에서.
1: 네.
0: 제가 특강 30분을 했는데 그때는 주제가 안중근과 이또 히로부미라는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1: 네.
0: 그 이또 히로부미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데 그거 제거한 우리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1: 네.
0: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인회관에서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갖고 한국에서 석학들이 오시면 석학한테 부탁을 드리고
1: 네.
0: 우리 총영사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리고 특강을
1: 네.
0: 우리 무당 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강경화 주미 대사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 좀 해달라고
1: 네.
0: 하면서 이제 이 폭을 좀 넓혀서 우리가 공개 강연으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하고
1: 네.
0: 더해서 시험도 보고 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영어 이야기 대회 아니요 저 역사 이야기 대회
1: 네
0: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어로 해도 되고
1: 네.
0: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 대회를 해서 이 상도 줘서 관심을 가질까 하고 우리 저 이사장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1: 네 역사 이야기
0: 대회
1: 스피치 대회 같은 거를 이제 해보겠다 하셨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2: 아 그러네요.
1: 예.
2: 포부가 아주 멋집니다, 우리 선생님.
1: 공부도 하고 자기가 그 알아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아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또 그 역사에 대해서 널리 알 수 있는 계기가 그런 친구들이 역사 알림이가 되겠네요.
0: 그거 시작으로 역사에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걸 시작으로.
1: 그거 하나 해보니까 재밌거든. 궁금하거든. 이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까지 공부를 해나가게 되고. 그런 또 일환으로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 제1회로 치러집니다. 8월 15일이니까 날짜는 안 잊혀지겠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경축식 열리는 디모스 연회장에서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경이 될 것 같아요. 시험 치러지니까 요날 오면 되고, 사전에 뭐 내가 응시하겠어요? 뭐 접수해야 되고 이런 거는?
0: 당일 접수도 가능하고요.
1: 네.
0: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 둘 넷이 응시를 했어요.
1: 자리 없겠다. 네.
0: 네 분이 응시를 했어요.
1: 예.
0: 근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 네.
0: 꼭 자녀들한테 윽박질러 가지고 가서 보라고 하지 마시고 자녀 손분 잡고 오셔서 우리 앵커님처럼
1: 네.
0: 엄마도 보시고 아빠도 보시고
1: 네.
0: 자녀들도 같이 봐서 성적은 문의하는 사람만 가르쳐줘요.
1: 아유 다행이다. 네.
0: 근데 신문에 전부 다 누가 몇 점이라고 안 할 거니까요.
1: 네.
0: 문의하신 분만 가르쳐드립니다.
1: 예.
0: 그러니까 같이 좀 오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 갖는 기회가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1: 진짜 부모님하고 같이 치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하나씩만 문제를 풀어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등록 방법은
1: 네?
2: 세종history.com SEJONGHISTORY.com에서
1: 네?
2: 여기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1: 네.
0: 당일날 와서 하셔도 되고
1: 네.
0: 당일날 와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 뭐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QR코드.
2: 그렇죠. 저희 교차로하고 벼룩시장에 저희가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1: 네.
2: 거기에 QR코드도 있으니까.
1: 찍어서.
2: 예, QR코드 보시고 스캔하시고 네. 등록하셔도 되고요.
1: 네.
0: 거기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1: 네.
0: 그 예상 문제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원하시면 그 프린트한 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1: 네.
0: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1: 네. 세종 history.com 네. 세종역사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세종 SEJONG history.com 들어오셔서 예상 문제집 보시고요. 문제가 뭐 어마무지한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예상 문제가 40문제. 그죠? 그 안에서 20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공부를 해보시고 또 시험도 치르시고 상금도 받으시고 아이들의 역사 공부의 첫 단추도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끝으로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0: 아니실 것 같은데.
1: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부모님들이 역사 의식이 없으면 자녀가 절대 한국 역사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부터 역사 의식을 좀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우영 이사장님은 많은 분들의 예, 응시를.
2: 네.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몰라도 누구나 다 쉽게 칠 수 있는 역사 능력 평가 시험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모으시고 다들 참여하셔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다들 바랍니다.
0: 네.
1: 잘 보시면 상금이 있습니다.
0: 1등은 2,000불. 자,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718-888-1627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18-888-1627번이고요. 세종역사연구소의 이밀빈 소장님, 그리고 이우혁 이사장님과 함께 한국 역사 능력 평가 시험 내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경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의 두 번째 TV 토론에서도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공방부터 신천지 개혁보고까지 파장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청와대에서는 핵심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정치평론계의 최고의 승부사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최근에 뉴 정청래로 돌아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6: 예, 안녕하세요.
1: 오랜만입니다.
6: 예.
1: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 이제 당대표 후보 두 번째 토론회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 2차 토론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입니다.
3: 일단 그 정청래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매서워지고 독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당대회 때 어떤 비판을 좀 하더라도 실명까지 좀 거론하진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표현하는 그 단어도 병이 도졌다 이런 말은 오히려 배신했다보다 훨씬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1라운드에 조금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서 많이 초조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페이스북도 너무 많은 메시지가 남발되고 있어요.
1: 그렇죠.
3: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어쨌든 2라운드 치르고 결국에는 3라운드 호남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서 그때까지 모든 후보들이 좀 선전하길 바라는데 확실히 이제 3자 적인 입장에서 우리 송영길 후보는 모두 다 돌려가기 하니까 예.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해 보이더라.
1: 예.
3: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3라운드 세 번째 토론에서는 더 좀 거세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 아니 정청래 후보가 좀 쫓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근데 정작 본인은 2차 토론회 이후에 SNS 메시지를 내고 어제 토론회로 끝났다. 뭐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7: 끝났다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 의미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기고 있다. 예. 뭐 내가 뭐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의 강도가 좀 더 세졌다는 것으로 정청래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판세라든지 이런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저도 정청래 의원이 계속 김민석 후보 뭐 윤리위 제소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세게 얘기하고 물론 김민석 후보도 강하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1: 예.
7: 이렇게 뭐 빠지거나 하지 않고 이런 양상이 여당 전당대회의 모습으로 맞느냐는 생각은 정말 듭니다. 20년도 훨씬 지난 일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1: 예.
7: 하나씩 지적을 하는데 미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곱씹어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대체로 정청래 후보가 조금 쫓긴다 예. 뭐 이런 평가들이신데 너무 토론이 일방적으로 기우니까 뉴 정청래 우리 신
5: 처음에 얘기 전당대 시작 전에요.
1: 네.
5: 과연 이게 정청래가 나올 수는 있을까? 또 이게 러닝 메이트는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압도적으로 김민석의 승리로 끝날 거다.
1: 네.
5: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충청에서 뭐 접전하고 부울경까지 하면 이게 0.99 이겼잖아요. 실제 그 충청의 고향은 고향이지만 조직은 전부 김민석 쪽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마포에서 국회의원 4번 했지 충청도 정치인 아니거든요.
1: 예.
5: 저는 상대 선전했다
1: 예.
5: 이렇게 보고 관건은 이제 그 호남인데
1: 네.
5: 아무래도 이게 그 죽은 노무현과 산 이재명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1: 네.
5: 죽은 사람은 지지율이 안 떨어져. 그런데 살아있는 이재명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1: 네.
5: 요즘 이게.
1: 네.
5: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청래 상대 호재다.
1: 네.
5: 한번 보십시오. 호남이 2002년 어겐 노무현 2002년에 그때 이인재 하나가 꺾었습니다. 이번에 정청래 호남에 기적이 날 겁니다.
1: 네.
5: 저는 호남에서도 이게 일이 한다. 수도권 말할 것도 없고 이래 봅니다.
1: 강수영 변호사 반박해 주시죠.
4: 어디서부터 손을 댔는지 모르겠는데.
3: 그렇게 해봐.
7: 아, 일단.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뉴 정청래가 맞네요, 우리 서병호사가. 와, 대단합니다.
4: 약간 종교 집회 온 듯한 느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충청권이나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정청래 캠프 안에서도 크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선거 전략을 짰었기 때문에
7: 네.
4: 오 처음에는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 정청래 캠프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갈수록 워딩이 세지고 처음 토론 때는 거의 평양냉면 같은 분위기였다가 고추짬뽕에서 거의 불닭 볶음면까지 갔다고요. 지금 무지하게 매콤하게 가잖아요.
7: 아니, 더 남았는데.
4: 더 매운 쪽으로 더 캡사이신을 더 넣을 기세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요.
7: 네.
4: 그다음에 지금 짚어주셨던 지금 이인재와 노무현의 그 경선 대결에서의 그렇고
7: 정청래 후보가 뉴스공장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4: 네.
7: 호남에서의 분위기가 노무현과 이인재 대결처럼 되고 있다.
4: 이거는 근데 진짜 심각한 저는 자충수라고 봅니다. 완전히 실패한 수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 지지자들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거는 다 거부감을 느껴요. 어느 누가 돼도. 감히 어떻게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하고 비슷한 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7: 네.
4: 그다음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2002년 대선 운동 당시에는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 활동을 안 했어요. 사립이라는 필명은 있었지만은
7: 네.
4: 본인 스스로가 노사모 활동 안 했다고 얘기하는 2003년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오마이뉴스에. 네. 그리고 자신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2003년 10월경 인터뷰인데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해요. 악수 한 번 한 적 없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되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잘 아는 건 줄 아는데 나 잘 모른다. 활동하지 않았다 노사모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 불 더 불을 지핀 게 영남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호남에 가가지고 뭔가 깨우칠 거다. 그래서 이인재 조직을 물리쳐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그럼 호남에 있으신 당원들이 그거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뭐 자고 있나요 지금?
7: 네.
4: 깨우러 가야 돼요? 그 완전히 지금 누가 한 거지 제가 추정을 하는데 이 캠페인은 완전히 실패한 도박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7: 지금 이제 다음 주 예정돼 있는 호남 경선의 분위기까지 지금 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전 지금 네. 2주차죠.
4: 네.
7: 그러니까 제주 인천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 여기서 비기면 여기서 비기면 호남에서 본인이 한 표라도 이길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 이상 득표해서 2순위표 볼 거 없이 1순위표로 이긴다. 근데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충청권 경선 시작하기 전에 7% 이내로만 지면 승산이 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유보적으로 전망을 하다가 좀 자신이 있어졌어요. 근데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전에서 비긴 결과가 나오면 그 인식은 같아요. 2차전에서 비기는 결과가 나오면 호남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아까 이제 노무현 이인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후보들의 각각의 전망, 즉 과반으로 이길 거다. 2순위표 까볼 필요 없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뉴 정청래 서정욱 변호사부터.
5: 아마 이제 과반 안 될 거예요.
7: 네.
5: 호남에서도요. 송영길 후보가 조금이라도 선전할 겁니다. 근데 김민석 표를 갉아먹어요. 어차피 이게 정청래 표는 정해져 있어요. 저는 한 45에서 48 정청래 표를 봅니다. 결국 1순위는 정청래 1등입니다. 그런데 48이 넘느냐 못 넘냐. 48이 되면 정청래가 50이 넘어요. 왜 송영길의 2순위 표는 3대 7로까지 할 거예요. 김민석이가 7,
7: 네.
5: 정청래가 3. 네. 그러니까 48이 되면 50이 딱 넘어요. 그런데 정청래가 46, 뭐 45다. 이러면 이게 김민석 후보가 역전할 수가 있거든요. 2순위 표로. 그러면 이게 당에 대불복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7: 네.
5: 야, 1순위 전 사람이 2순위 표로 당대표가 돼? 나 승부 못해. 재선거해. 뭐 이럴 수도 있고.
7: 가렘 말고 전망을 얘기해 주세요.
5: 전망은 정청래가 1등을 하는데
7: 네.
5: 48을 전후해서 김민석이가 2순위 표로 역전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건 반반이에요. 근데 1등은 정청래 합니다. 50은 없어요.
7: 서정훈 변호사 저렇게 수치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청래 캠프에 취재원이 있는 거 같아요. 내통자가 있어.
3: 정청래 캠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해서요.
7: 네. 네,
3: 두둑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네. 일단 그 김민석 후보 측은 지금 모드를 챔피언 모드가 아니라 도전자 포지션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때도 그렇고 이게 도전자를 해야지 챔피언 모드로 지키고 있다가는 이게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1라운드 때는 충청도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기 때문에 조금 열세라고 봤고 또 제 후기로 들은 건데 세종 같은 경우가 또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께서 정청래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시면서 상당히 세종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감지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내가 마이너스 7% 정도면은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 네. 조금 자신감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인천이 좀 중요하거든요.
6: 네.
3: 근데 인천은 또 송영길 후보의 또 홈코트예요. 그리고 인천 그 강원 제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당원수가 적어가지고
6: 예.
3: 인천에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6: 네.
3: 생각보다는 조금 우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도전자 모드로 가는 것이 호남 선거 전까지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6: 자, 과반 확보 투표 가능성.
7: 과반은 1순위 표로 과반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떤 후보도 지금
6: 어떤 후보도 1순위 과반은 어렵다.
7: 1순위 과반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6분의 1 정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가 한 10% 하고 나머지 호남은 33% 나머지 한 40%가 서울 경기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회 경선이다 보니까
6: 네.
7: 중간중간에 누가 이기냐 그런 승패를 가지고 뭐 여세를 몰아서 간다 밴드건 효과를 간다 요것 때문에 많이 집중하시는 듯 해요.
6: 예.
7: 근데 거기에 영향받을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차 2주차 다 이겼다 하더라도 호남에 계신 분은 오, 1, 2주차를 다 이겼네 해서 그 사람에게 간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결론은 호남 특히 이제 전남 광주 이쪽에 계신 분들이 더 비중이 높으니까
6: 예.
7: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서울 경기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전북은 지금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김희석 후보가 좀 앞선다. 근데 처음에 전략을 좀 잘못 짜셔서 쉽게라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좀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6: 처음에 전략을 잘못 짰다는 거는 명청 구도가 좀 흐트러지고 신천지
7: 3킬로
6: 좀 빠졌었다.
7: 예,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왔으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기는 이길 걸로 봅니다.
6: 강시용 변호사께서는 과반 득표 가능성 보십니까?
4: 송영길 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과반 득표를 하기는 어렵지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저 워딩을 내는 거는 이기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세를
6: 네.
4: 굳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6: 네.
4: 그리고 뭐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인천이나 뭐 강원이나 제주나 뭐 대구 경북 다 합치고 그 전에 충청 부울경까지 다 합쳐도 호남 당원보다 적습니다.
6: 적죠. 90%가 예. 안 되니까.
4: 그러니까 다 합쳐도 안 돼요. 호남 당원 다 합치면 52만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 게임을 앞두고 호남에 계신 권리 당원 분들의 투표 동력이랄까요? 나는 이 사람 지지하는데 분위기를 쭉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6: 네.
4: 결국 그걸 다 양측 캠프 다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든 존재 작업을 해놓고 상대방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투표장에 안 나오게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이 호감도를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 좋아하는데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네. 이건 어려우니까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의 고질병이 이제 확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 확장성이 없다?
4: 예, 그게 네.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 움직임이 어려워서 마지막 연끌 이제 그게 이제 노사모 뭐 이런 정통성 강조 이런 건데 그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넉넉히 김민석 후보가 이기라고 보고 오히려 관건은 최고위원 투표다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6: 근데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과 바람의 대결이다 얘기하면서 이 조직은 바람을 못 이긴다. 근데 당 일각에서는 아니 누가 조직이고 누가 바람이냐. 1년 동안 당대표 하면서 호남에 조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본인이 바람인 척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바람이라고 한다면
6: 네.
3: 첫 번째 충청에서 확실하게 이겼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뭐 본인은 질 거라고 생각했다. 뭐 현역 의원들이 나를 지지한 사람이 충청도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엄청나게 이길 거라고 막 기세등등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1라운드에 증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아직도 정청래 후보 측은 이번 전당대회 의미와 의미에 대해서 규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회,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첫 번째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잘 서포트해가지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네. 그래서 총선, 대선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걸 물어보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과 이인재? 그런데 노무현과 그럼 정청래가 등치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천에 계신 노사모 형님도 저한테 그건 아니지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6: 그건 아니지.
3: 그건 아니지.
6: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소환하는 거는 오히려 네. 패착이다.
3: 그건 아니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김민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보고 지지하는 건데 호남에서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이재명이 흔들려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삼전닉스가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이거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지 이거 호남의 반도체 공장 끝까지 지켜줄 건데 그래야 우리 애들이 거기서 좋은 일자리 만들 일 다닐 텐데 이러한 불안감이 있어서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반향이 있다.
6: 그러니까 강성필 부대변인보다 정청래 캠프 사정을 더 잘하는 것 같은 소정욱 변호사가 보기에 누가 바람이고 누가 조직입니까?
5: 뭐 제가 보기에 둘 다 뭐 조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청래는 당대표로서 특검에도 엄청나잖아요.
6: 그렇죠.
5: 조직이 있고 그다음 김민석도 그 우리 조직이 있죠. 현역 의원들이나. 저는 둘 다 조직이 있고 둘 다 솔직히 바람은 별로 없죠.
6: 아, 둘 다 바람은 별로 없다?
5: 둘 다 바람은 없고 둘 다 조직력에 싸웁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조금 전에 강승필 이분이 그 정청래를 노무현하고 뭐 둘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청래 비하했다가 나중에 예. 지금 제가 보기에 좌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예. 조국, 김민석, 정청래 예. 삼국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정청래나 예. 이분들이 대선 후보 됐다. 대선 후보. 그런데 정청래는 노무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너무 같은 당의 대표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그렇게 말하는 네. 이유는 뭐냐면.
5: 노무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정청래. 아니,
3: 노무현 전 대통령 네. JM 시절에 노무현 공격수가 정청래였어요.
4: 그러니까요.
3: 아, 유시민 장관이.
5: 급이 다르다면서, 급이.
3: 아니, 정치가 안 된다고요. 단면.
5: 나중에 정청래 대선 후보 되면.
4: 아니, 잠깐만요. 정청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보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지 않아요.
5: 여론조사는 3명이 돌아가면서 노잖아. 조국, 김민석, 정청래.
4: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후보 본인
6: 여론조사에는 장동혁 대표도 나옵니다.
4: 아니 후보 본인도 대표 자리를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대선 주자라는 급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바람 조직 두 가지 구도에서 다 저는 문제가 보이는 게 정청래 후보가 바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지난주쯤에는 최소한 자신이 50%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가장 우호적인 여론조사인 꽃에서조차 예.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김민석 후보의 실제 득표보다 십몇 퍼센트 다 적게 나오는 예. 초우세 여론조사에조차 예. 과반을 하나도 한 번을 못 넘겼어요. 바람이 없습니다. 그럼 오죽하면 김어준 씨가 본인이 희망상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바람이 존재하지 않고 조직도 우세하면은 솔직히 지금 직전까지 당대표 하면서 지방선거 당선자들 공천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조직이 더 우세하지 어떻게 김민석 총리 하시면서 지방선거 당시에 전국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돈 사람을 어떻게 그 조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나 조직이나 제가 봤을 때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이야기는.
6: 그 지금 김어준 씨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어제 이제 김어준 방송에 정청래 후보가 나갔고 네.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가 나갔습니다. 근데 화제가 됐던 건 어제 정청래 후보 출연했을 당시에 평소에 정청래 후보 출연 시에 김어준 씨의 반응이나 리액션하고 네. 너무 달랐다. 근데 이런 관전평들이 많아요. 웃음기도 전혀 없었고 우호적인 리액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건조하거나 내지는 조금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를 본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7: 회사 오너 대주주가 전문 경영인 불러다가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좋냐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구조로 보면 비슷하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직전 당대표가 어떻게 바람을 일으킵니까? 네. 바람이라고 하면은 21년도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될 때 그런 게 바람이라고 봐요.
6: 아, 세월 물이 아니다.
7: 그렇죠. 네. 바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청래라는 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아는데 어디서 바람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김어준 씨 표현대로 그냥 본인의 기대 아니면 그만큼 내가 지금 지고 있으니까 내가 바람이라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 정도 봐야 되겠죠. 김어준 씨가 지금 그래도 우리가 뭐 많이 비난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은 아직도 조금은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 이제 김호준 씨가 태세 전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 정청래 후보에게 김호준 씨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2라운드 어떻게 전망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아유 뭐 전망하면 뭐 합니까? 어저 맞으면 좋고 틀리면 기분 나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당원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김호준 씨가 웃으면서 원래 그 결과하고 전망 그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즐겨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뭐 남의 거는 뭐 잘하는데 제 건 못하면 너무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아, 확실히 좀 김호준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돌아섰다라는 표현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속된 말로 좀 열중셔. 이제는 그래도 중립적인 건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6: 정청래 후보가 방송 패널 중에 본인 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강수영 변호사, 뭐 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여기 뭐 다른 당이지만 전부 다 지금 제가 방송 한 15분 진행하면서도 전부 다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에요. 왜 이렇게 편을 안 들어줍니까? 강수영 변호사 왜 이렇게 편을 안 들어줘요?
4: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자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패널들이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 나 100대 1이야. 100대 1. 이제 3대 1도 아니고 100대 1로 두드려 만다고 자꾸 그러던데. 네. 그럼 본인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자성하는 거를 좀 내면서 하면 동정심이 있을 텐데.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2차 토론회에서조차 또 선거가 진 거냐, 이긴 거냐, 이건 거 이런 거 가지고 인식 차이 드러내고 당정청 협의해가지고 이긴 걸로 하기로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평론가 중에 누가 그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건 이걸 또 이제 역용하시는 분들은 야, 전부 대통령한테 굴종하려고 말이야. 한 자리 얻으려고 다 밑에서 저렇게 조아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 그건 정청래 후보가 잘했을 때 당대표로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냈고 평등이 좋은데 억지로 대통령이 예전에 윤석열이 하듯이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이용해서 주저앉히듯이 그런 일이 네.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지 네. 지방선거에서 성과가 기초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그걸 국회의원 의석수로 환산하면 과반이 무너졌잖아요.
6: 그렇죠.
4: 그러면 졌다고 네. 봐야죠. 네. 근데 끝까지 이겼다 그러고 외신을 보라 최민희 후보. 네. 그러니까 뭐 욕할
6: 수밖에
4: 없어요.
6: 근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네. 정청래 후보 네. 편을 주는 패널, 유일한 패널인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보기에는 왜 민주당 패널들이 이렇게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5: 그거는 이제 이거 대통령한테 용역받은 거죠.
6: 아, 전부 용역 총법들이어서?
5: 그렇죠. 네. 아마 대통령이 정청래를 밀고 김민석이 안 밀면 전부 정청래 편 될걸요? 그렇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정권 1년밖에 안 됐고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민석이 편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의 아바타 그림자기 때문에 패널들이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근데 저번에 박찬대하고 붙을 때나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정청래에 대해서 네.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때도 대통령은 약간 박찬대 쪽에 제일 가까웠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저는 패널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6: 아니 근데 1년간에 네. 당대표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5: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민주당 패널들이 네. 그러면요 평소에 계속 비판하셔야 되잖아. 네. 평소에 왜 정청래가 당하고 대통령하고 저 갈등하느냐. 그런데 네. 평소에 비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 전당대회 막 이렇게 정청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6: 지금 우리 용역 강수혜 변호사가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에게 대해서.
4: 올 초에 1월부터 목 놓아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7: 쓰러질 것 같아요.
3: 아니 연임한다고 안 했으니까.
4: 용역을 대통령이 발주하신 바가 없어요. 저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3: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보면 돼요. 국민의힘도 당권파 패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대표 하실 때도 다양한 소통 채널과 다양한 미디어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꼭 김호준 씨 방송만 나가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호준 씨 방송에서는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패널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유튜브 채널 그렇죠. 하면서 네. 많이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다 거기서 저희들을 안 불러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남탓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6: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보죠. 그 당대표 선거 얘기는 많이 했고 최고위원 그 좀 경쟁도 못지않게 네. 뜨겁고 지금 격렬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최민희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뭐 서미아 후보하고 악수도 하고 논란을 의식한 장면을 보이긴 하던데 일단 관심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수석 최고위원을 누가 아느냐. 두 번째로는 이제 5위까지가 당선권인데 5위 안에 누가 드느냐. 그리고 5등으로 이를테면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등등이 지금 관심사인 것 같은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 예. 보시기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부속 최고위원.
7: 일단 지금 논란되고 있는 최민희 후보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라도 최민희 후보가 지금처럼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6: 네.
7: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오늘 서미어 후보와 뭐 친근한 모습을 연출을 했잖아요.
6: 그랬죠.
7: 근데 이분이 또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적어도 민주당 구성원들에게는 많은 충격을 줬기 때문에
6: 네.
7: 1위는 어렵다고 보고 그나마
6: 1위가 어려울 거다.
7: 1위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뭐 당선권에는 들 거라고 봐요. 8분 중에 5분이니까.
6: 지금 최민희 후보가 많이 앞서 있잖아요.
7: 네.
6: 22% 정도 득표한 걸로. 예. 물론 아직 남아있는 표가 훨씬 더 많긴 한데.
7: 예.
6: 근데 이제 관심은 다음 주에 호남으로 갔을 때, 수도권으로 왔을 때, 지금의 최민희 후보의 우위가 유지될 건가? 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 강구 대변인 어떻게
3: 저는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고위원으로 당선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석 최고위원은 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서 사실 이제 선미화 후보에 대한 선전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분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남이고 장애인이고 여성이고 또 악수 패신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선미화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민수, 이성윤 후보들이 그 표를 좀 뺏겨버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6: 자,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나서 다시 오겠습니다.
8: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이제 1부 이어서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중간 얘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막 손짓발짓까지 나오면서 격렬하게 중간 토론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강수영 변호사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5인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1: 오. 네,
2: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자존심을 되게 상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 그러니까 수석 최고를 노린다는 걸로 초반에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홍보가 막 되다 보니까 수석 최고는 당대표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2: 뭐 실질적인 뭐 권한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1: 그렇죠.
2: 그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얼굴 중 하나가 되는 건데
1: 그렇죠.
2: 가장 제가 봤을 때 뼈 아픈 건 그 당 내에서 다른 사람들 뭐 연설할 때 야유 보내고 이것도 크지만 서미아 후보의 악수를 무시하고 간 것이 민주당 안에서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고 간 거 아니냐 이게 지금은 씻을 수 없는 과거거든요. 특히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고 사회적 약자를 더 돕는다. 그것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논란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원들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네. 당내에서도 저렇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네. 깔보고 서미아 후보가 지금 뭐 화해한 듯이 얘기하지만 칼 있는 얘기를 전 했다고 봐요. 인터뷰 보니까 그 최민희 후보가 전당대회에 안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서 후보가 안 나올 줄 알고 가방위원장 네. 시절에 네. 나 뽑아달라. 나 네. 찍어달라. 나는 네. 나 찍어주는 사람하고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걸 공개를 했어요.
1: 네. 둘이 나왔던 대화를 공개를 했다.
2: 그렇죠. 네. 이거는 또 한 번 치명타를 매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당내에서 나 안 찍어주면 난 이야기 안 해. 네. 왜 애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당원들이 아주 예의 깊게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김민석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네.
2: 그에 비례해서 김민석 당대표의 최민희 수석이라고? 이거는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1: 너무 부조화스럽다.
2: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호남이든 수도권에서든 비토 정서가 더 커지리라고 좀 봐요.
1: 자, 우리 서 변호사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3: 저는 최민희 거기 수석 최고는 뭐 무난하다 봐요.
1: 무난하다?
3: 예, 예. 왜 그러냐. 저 근거를 대면 최민희, 그 다음에 한민수, 이성윤, 세 예. 명이 48%예요.
1: 네.
3: 정청래 득표율하고 비슷할 겁니다.
1: 그렇죠. 얼추 비슷하죠.
3: 자, 근데 예. 이 사람들이 한 표는 무조건 최민희. 그 다음에 홀수, 짝수, 나눠서기 이성윤, 하고기 한 표씩 한민수 나눠주라. 이 운동을 한다고요.
1: 그렇게 하고 있죠.
3: 그럼 정청래가 48% 얻는데 그 중에 한 표는 무조건 최민희 주면 최민희가 수석돼요. 저쪽은 다섯 명이잖아. 다섯 명이 표를 나누는 거예요.
1: 예.
3: 52지만.
1: 예.
3: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3-2로 정청래 쪽이 돼요.
1: 예.
3: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알려주면 김민석 측에
1: 네.
3: 임미애하고 김영호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아. 3-3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저쪽이 3명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친명표가 5명이 나눠 묶잖아요.
1: 예.
3: 몇 프로 얻어도 인매가 몇 프로 얻어가고 김영호도 몇 프로 얻어가잖아요.
1: 예.
3: 그럼 이게 2표밖에 못 찍는데 분산된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정청래 쪽이 3명이 팀플레이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최민희가 수석됩니다.
1: 이대로 가면 3-2고 최민희 의원이 수석이 된다.
2: 잠깐만요. 예.
1: 우리 강 변호사님.
2: 우리 2부 시작할 때 연격자는 잘 몰라 하면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제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의회의 움직임이 뭐냐면 그 친청계로 분류되는 세 분을 다 살려야 되는데 제일 지금 처진 분이 이성윤 후보잖아요.
1: 네.
2: 근데 이성윤 후보가 너무 처지니까 최민희 후보를 무조건 1번 찍지 말고 지금 살려야 된다, 이성윤 후보를.
1: 네.
2: 그러니까 좀 무조건 1번을 최민희 후보 찍는 게 아니라 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움직임이 있어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욕심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1번은 최민희다 그렇게 결집돼 있지도 않아서 궁금증이 없을 거라고.
4: 근데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네.
4: 그러니까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혹시 호남에서, 전남 광주에서 최고위원 득표율 여론조사 보셨어요? 백데이터? 안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면 최민희 후보가 확실히 선두에 있는 건 맞습니다.
1: 아, 그런데
4: 문제는 뭐냐면 이 한민수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가 불과 1% 차이가 안 나면서 하위권에 있어요.
1: 네.
4: 6위에 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둘 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1: 네.
4: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친창계에서는 솔루션이 이렇게 된 거 최민희 1등 만들고 한 명만 살리자 이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네.
4: 그러지 않으면은 의외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1: 자, 우리가 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하자면 네.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4: 네.
1: 이 정도 하고 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부 업무보고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3: 저는 이제 이거 진짜 안 읽어봤다면 이게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1: 네.
3: 읽어보고도 이게 다른 의도가 있나?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형소법 조문이야 많지만 195조만 읽어보면 되거든요. 이게 국무회의 할 때 딱 놓습니다. 형소법 195조가 8월 4일날 이렇게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1항, 2항 검사에 할 수 있는 역할.
1: 네.
3: 어느 법이든 뭐는 못한다 이렇게는 안 하죠.
1: 네.
3: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뭐 보안수사를 요구한다나
1: 네.
3: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안 봤다? 저는 안 봤다면 이게 진짜 무책임한 거잖아.
1: 네.
3: 이 중요한 걸 안 보고 대통령이 발언한다? 그것도 문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놓냐면요. 그게 합수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마약이나 또 이게 주식
1: 정권 9개 정도 있죠 지금 현재.
3: 예. 네. 그런데 합수단에 검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 아마 이걸 좀 두고 싶었던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고는 안 돼 있지 않냐. 못한다고는 안 돼 있으니 합수단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 자꾸 이걸 묻더라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안 됩니다. 검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 하나를 안 봤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쇼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문 내용을 알면서 합수단 유지하려고 계속 그냥 그런 건 없지 않냐. 검사가 수사 못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서 변호사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의도는 합수단의 검사 파견을 유지하려고
3: 쇼를 하는 거다.
1: 예, 법을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3: 안 볼 리가 없거든. 조문 하는데.
1: 우리 윤 대변인.
5: 그걸 쇼라는 건 전 잘 안 와닿고요.
1: 네네.
5: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통과된 형소법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듯해요.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자꾸 되묻는 거잖아요.
1: 네네.
5: 자, 합수단의 검사가 파견이 됐는데 지금 있는데 10월 2일 이후로는 그럼 수사 참여하는 게 되냐 안 되냐.
1: 네네.
5: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장관과 정성호 장관, 법무부 차관은 의견을 달리했잖아요.
1: 네.
5: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셨다는 거는 조문을 안 읽어봤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1: 네.
5: 그러니까 내가 안 읽어봤다는 얘기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내가 별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국회에서 했다니까 뭐 이 정도 표현을 그 정도 수사법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굳이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단어 선택을 왜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오늘 성기용 그 청와대 대변인 얘기로 대통령이 다 보셨다. 다만 맥락상 이게 합수단에 그 파견돼 있는 검사의 이제 수사장 지휘 이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대통령이 안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장면이 이게 합수단을 가지고서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약간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어요. 행안부 장관은 기존의 합수단은 아니지만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소청에서도 검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반면에 정성호 장관은 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걸로 보여요.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이 쟁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
2: 그 가장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것이 골자라면 합동수사본부가 뭐예요? 합동수사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게다가 이제 중수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검사 출신 인사가 이제 다 가 있는데 그러면은 가령 그 이제 피고인들이나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수사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가 된 건데 수사 권한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수집된 증거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 수집 증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최근에 그 형사소송법에 그 공소 기각 요건이 더 늘어난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심각한 수사, 위법 수사 들어가 있잖아요.
5: 위법 수사네.
2: 그러면 이건 공소 기각돼야 된다고 딱 난리 칠 거예요, 변호인들이.
1: 그렇겠죠.
2: 합수원에서 수사한 건 다 네. 공소 기각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길이 열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이게 민생 사건이 많습니다. 합수원이 뭐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그게 지금 합수원이 많이 꾸려져서 잘 운영돼 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 들어와 있었던 파견돼 있던 검사들 내쫓아야 되냐? 합수부는 해체시켜버려야 되냐? 경찰이 당연히 당신들이 다 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검사들은 방에 처박혀서 경찰들이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 합수부는 해체야.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서민들이 보호막이 되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래도 아예 수사 못한다는 얘기까지 없으니까.
1: 네. 지금 그 기계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소리가 지금 고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에서 오디오 문제 점검 중인데요. 어찌됐건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청취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대통령께서 그 사의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잘 버텨보시라.
4: 네.
1: 정성호 장관은 계속해야 된다. 여권 전체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한국일보에 인터뷰해 놓은 걸 보니까 아니 정치권을 아예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 본인의 지금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호 장관?
4: 뭐 정성호 장관 장관에 대한 임명권과 그리고 임면권까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설득을 하시면 전 당연히 대통령 뜻을 받아서 저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사의를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무적으로도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하던 사람이 아니라 또 사람 바뀌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또 업무 파악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1: 네.
4: 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연말까지는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1: 연말까지는 정성호 장관이 계속 직을 수행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 공소청 출범하려면 뭐 직제부터 시작해서 인원부터 시작해서 또 업무 분장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후속 과제들이 있는데 이게 업무 연속 손상을 생각하면 여권 내에서는 그런 바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정성호 장관은 글쎄 그런 얘기를 직접 표현 안 했지만 행간에 그런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여전히 이번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조금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거 없애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판사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가 뭐 사적 대화이긴 하지만 잡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성호 장관은 지금 정말 법무장관직을 단 한 시간도 더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단어를 썼잖아요. 버티시라고.
1: 버티시라.
5: 본인도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예. 본인 심정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 영혼의 동지인 정성호 장관과 같이 이 상황을 뚫고 나가자. 이 얘기는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상황이 입법 시행 이후에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성호 장관 계셔주셔라. 여기까지 감안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그런데 저는 아예 한마디 꼽아야 되는 게 아예 정성호 장관이 그냥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사태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성호 장관이 언론에다가 막 여러 번 나에게 뭐 세수는 세부되지 않고 의지도 없고 뭐 할 일도 없다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에요.
1: 네.
3: 두 분은요 사법연수원의 노동법 학계부터 평생 동지입니다.
1: 그렇죠.
3: 진짜 사퇴할 것 때문에 조율했겠죠.
1: 네.
3: 전화를 수시할 수 있죠.
1: 네.
3: 나에게 이재명 대통령 나 못하겠다. 사퇴하라 마라. 둘이 조율했겠죠. 아무 조율 없이 언론에 여러 번 사퇴하겠다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나는 보안수사권 이게 나중에 문제 될 거예요. 나는 그때 사태까지 내가 표명해서 반대했지 않냐. 이런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한 그지 진정으로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마디 버티세요. 하니까 사퇴한다는 말도 없어요. 국민한테 이렇게 언론해놨고 그럼 자기가 당당히 사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4: 아, 근데 너무 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쇼한다고 하고 장관도 쇼한다고 하고 아 근데 본인이 한번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조율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에서 더 맡아주시라 하니까 이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은 표명을 한 거고 집권 여당의 사실 법사위 보셨어요? 정성호 장관한테 하는 막 의원들 태도 보면 제가 봐도 진짜 화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꾸 쇼쇼 하면 안 됩니다.
1: 아니 우리 또 뭐 평소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원래 창조적인 해석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그 검찰 공무원들을 향해서 경고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검찰 수사관이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한 요 글에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글쎄요.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가장 앞장섰던 의원이고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김용민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검찰 공무원 전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강 변호사님.
2: 정말 저는 그 형사정법 개정안 통과될 때 두 손 번쩍 들던
1: 네.
2: 김용민 의원 그 장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용민 의원 기존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인기 끌려고 하는 저 개인적인 행동 전 저걸 자기 정치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 총선 다가올 총선에 적어도 김용민 의원 때문에 10% 이상의 표가 저는 빠진다. 저런 행동들 때문에 검찰 공무원들 그래서 잘 나와 있지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한
1: 검사도 아니고 검찰 공무원 전체는 예.
2: 그리고 경찰들은요. 지금 경찰들 이 수사 너무 과중한 짐이 지어지니까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 수사기소 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가 과중해져서 수사 부서를 다 기피를 하는데
1: 네네.
2: 그래도 묵묵히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서 짐을 몇 배를 더 얹어요 지금. 시한내 못하면 징계하면 되고 교체하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채찍질만 하지 경찰의 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도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만세 부르고 검찰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봉화 마을에 뭐 봉투 들고 갖고 사진 찍고 이게 과연 공무원들과 그 경찰 조직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관련 조직들을 다 적대시하고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큰 자충수라고 봅니다.
1: 뭐 우리 윤석 대변인 할 말
5: 자충수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직도 공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나는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1: 네.
5: 본인 생각하는 바를 본인 스스로 표현할 자유는 분명히 있고 또 국회의원이니까 어느 정도 더 크게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전체를 상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비판할 거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비판하라든지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글쎄요. 공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1: 자, 관련해서 요건 이제 윤석 대변인한테만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민 의원의 그 봉화마을 사진에
5: 네.
1: 댓글을 달았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
5: 네.
1: 이분이 참석한 이제 토론에 앞두고서 서범수 의원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커지고 있고 지금 뭐 윤리 징계 회부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였지 않습니까?
5: 네.
1: 근데 서범수 의원의 그 얘기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 의원은 입장 표명이 없어요. 이를테면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다 어쨌든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토론회를 주최했던 한동훈 의원은 왜 말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저도 이제
1: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5: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도 아직 그 발언한 두 당사자 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직 후속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개인 SNS 뒤에 있지 말고 예를 들어 국회 소통관에 나와서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육성으로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1: 예.
5: 그러니까 아직은 당사자들에 의한 해결 단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행사 주최자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한동훈 의원이 뭔가 나서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순서상 맞느냐는 그런 지적도

0: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그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맞네. 그분부터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약속을 했었어야 됐네.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검경학습원 이 자체가 금지가 아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세부 조문에 보면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세히 꼼꼼하게 봤다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또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좀 미련을 남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김진주 씨 찾아가서 네. 여러 가지 조금 액션을 좀 취했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여론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회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김진주 씨나 아니면 제주 장영기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지금 그분들이 우려하는 바는 있지만 앞으로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런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 맞습니다.
0: 우리 강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중요한데 소영교 법사위원장께서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을 자주 하시면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김진주 씨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 앞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걸고 말씀드리지만 도와주어지지 않았습니다.
0: 네.
2: 그건 민주당이 이걸 설득해내지 못하면 시민이나 당원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다.
0: 네.
2: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이게 원래 원고에는 이제 다른 그 주제들을 우리 제작진이 주셨는데
1: 네.
0: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조금 더 질문을 여쭤봤고요. 그 국민의힘 얘기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들의
1: 네.
0: 서명
1: 네.
0: 뭐 2만 2천 명
1: 예.
0: 했다는데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100만 명인데 뭐 2만 2천 명 그 이전에 했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렇게 그냥 일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8월 15일을 전후해서 쇄신안 발표, 개혁안 발표를 할 거다. 좀 이따 이제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물어보겠지만 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3: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뭐 당원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 2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0: 네.
3: 직접 의사표시를 그만큼 했다는 거. 내가 참여해서 서명까지 해서 장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는 분이 2만 2천 명이다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지금 투표율 한번 보세요. 150만 당원 중에 6분의 1 정도 지금 지나왔는데 실제로 득표를 몇 표로 했나를 보면 실제 의사표시하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당원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럼 단순한 2.2%의 당원의 의사표시로 치부하기는 어렵죠.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뭐 2천 명만 했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본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임기 반도 안 지났는데 그러한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성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뭐 2.2%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나한테 퇴진하느라고 해서 내가 물러날 리가 있겠어? 나는 더 갈 거야. 나 개혁안 낼 거야. 뭐 연임 생각도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죠.
0: 성찰이 없다.
3: 네.
0: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권파 소식에 아주 그 밝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 거취 어떻게 해야 됩니까?
4: 이런 거는 이게 그 저는 뭐 찻잔 속에 태풍도 아니고요.
0: 네.
4: 98만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98만이
0: 지지하는 거 맞아요?
4: 맞아요.
0: 반대한다고 얘기 안 하는 거지?
4: 방송에 보면 압도적으로 장동혁 지지하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는 내년까지는 가요.
0: 네.
4: 다만 본인의 선택에서 몇 달 정도는 단축할 수 있어요.
0: 예.
4: 전략상. 그러기 다음에 연임 놓읍니다. 연임 놓으면 현재로서는 경쟁자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0: 아니 그런데
4: 예.
0: 그 지금 최고위원 두 명만 사퇴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무너지는 취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아직은 관망하는 거지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와 끝까지 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지금 이게 신동우 최고는 서울시장 보궐에 좀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물러납니다. 그다음에 그 뭐 김재원 이분에게 저하고 방송 자주 하는데 절대 생각이 없어요.
0: 그래요?
4: 최고위원들이 내년까지 네. 물러날 가능성은 제로다.
0: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한 승부사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 주부들이 찾는

0: 100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목요일. 어째 기체후 일양만 같으신지요. 자, 일주일째 가장 지치고 피곤하다는 목요일 점심. 여러분의 영혼에 특급 에너지를 주입해드리는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1: 무슨 말씀이세요? 목요일이 가장 좋은 날인데요.
0: 아, 시끄러워요. 방송을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해야죠. 본인 위주로 본인의 감정을 막 이게 주입하면 안 되죠.
1: 저는 목요일을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네. 오늘 목요일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주 신이 방방방방 납니다.
0: 좋네. 신이 방방방방.
1: 네.
0: 자, 오늘 목요일 다들 어깨에 피로 곰이 한 두 마리씩은 올라가 있는 곰이 여기
1: 무거워.
0: 어깨 위에
1: 무거워.
0: 두 마리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봐.
1: 생각만 해도 무거워요.
0: 두꺼곰이 약 500kg 정도 된다는데
1: 어떡해요.
0: 얼마나
1: 어깨가
0: 무거워요.
1: 그냥 바닥에 닿겠는데요.
0: 그러니까
1: 너무 축축축.
0: 그러나 목요일이 좋기다 하거니와
1: 네?
0: 얼굴에 피곤함이 1도 없는 우리 영아 씨와 어디에 혼자 일주일 정도 요거 휴가를 다녀온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신기하네요. 피부에서 윤기가 막 흘러요.
1: 아이 또 시작이시네요.
0: 자, 모두가 지쳐있는 뉴욕 단 한 사람 우리 영아 씨만 안 피곤해 보이
1: 방방방방
0: 그러니까
1: 네.
0: 그 영아 씨의 기운을 받아서
1: 네.
0: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은 그냥 에너제틱하게
1: 여러분께 저의 이 에너지 넘치는
0: 그러니까.
1: 기운을 싹 나눠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0: 네. 네, 아무튼 에너지가 방방 넘쳐갖고 원고를 일찍 읽고 있는데.
1: 네. 여러분, 피곤하세요? 피곤하시면, 이 목요일에, 요정은 아니지만, 예, 목요일을 사랑하는 저의 에너지를 나눠드릴 테니까요.
0: 그냥 요정하자. 네.
1: 아, 유튜브로 다 버럭 난다.
0: 휴가도 갔다 왔잖아. 그냥
1: 요정 아닌 거 다 버럭 난다. 너무 그냥, 무거운 요정.
0: 그냥 해줘라, 요정. 오케이.
1: 무거운 요정. 네, 목요일에 무거운 요정. 저와 함께 하시면서 네, 기분 좋은 목요일 함께 해보자고요. 오늘은요. 목요 퀴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0: 자, 한국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일 40도를 막 웃돌아가지고
1: 거의 열흘 넘게 네. 지금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인기가 넘친다는 지금 KBO 한국 프로야구가 막 경기를 안 하는 그럴 정도로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한번 첫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동훈 그리고 박인수가 불러주는 향수. 영어로는 노스텔지어라고 하죠.

0: 네, 40도의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한국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이동원 악인수가 불러준 향수와 함께 들었습니다. 이 이동원 씨는 아쉽게도 얼마 전에 2021년에 저희와 또 이별을 했죠. 네.
1: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
0: 네. 영화 씨가 시골 사람이잖아요. 충청도 출신이라고 해요.
1: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럼 서울 사람들은 뭐 안 그런 거예요?
0: 전혀. 이 노래 들어도 아무 감흥이
1: 없어요?
0: 감흥이 없죠.
1: 와, 저는 이렇게 그냥 가요 부르는 통기타 가수하고 성악가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잘 어우러지면서 노래 한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렇게 좋을지. 네, 저는 이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어요.
0: 미처 몰랐어요.
1: 네.
0: 자, 내일은 진정 난 몰랐었네.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한식의 음악다방, 저희 이 다방을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입니다.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으로 24시간 365일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그 끈질긴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와 산삼까지 더해서 더 그 깊은 효능을 자랑하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공진단 최상 1% 이스라엘 사막 청정 에너지를 받은 야엘 대개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도 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야엘 문의전화 718-500-3350 늦어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드디어 오픈했어요.
0: 뭐가요?
1: 블러싱 154가예요.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 비전 NX 그리고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에 다양한 음식도 함께 즐기실 수 있고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십시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전화번호는 929-766-0088번입니다.
0: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한시의 음악다방은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플랫폼 유튜브에서 K라디오 라이브로 검색하셔서 지금 현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 방송하는 모습과 좋은 음질로 저희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부분을 놓치셨거나 그날 시간이 늦어서 한시 음악다방 못 드신 분들은 그 다음 시간이라도 저녁 7시까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다시 듣기로 그날 방송된 내용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언제든 들어오셔서 그날 하루의 방송을 모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시에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다방 주간 베스트 주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0: 다방에서 신청곡 내듯이 끄적끄적거리는 거죠.
1: 그렇죠.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베스트 사연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주에 장원을 뽑아서 네.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너무 재밌어요.
1: 네, 네. 저희들의 방앗간 H마트 상품권 대구로 우송해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 주 주제는요. 올해가 이제 4개월,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0: 맞아요.
1: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한 가지씩 아, 나 이거 정말 올해 가기 전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0: 네.
1: 예 그런 생각들 맞아요.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좋은 게
1: 네.
0: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1: 그러니까요. 네.
0: 높아진다.
1: 네, 혼자만 알고 있을 때는 안 지켜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아이 다음 주부터 하지 뭐 은근슬쩍 넘기다가 네.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0: 그러니까.
1: 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표를 딱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0: 내가 책임감.
1: 뱉은, 네,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 그러면서
0: 이것이 네. 책임감?
1: 아, 네. 네, 노력을 안 할 것도 한 번쯤 오늘 한번 좀 해볼까?
0: 그래 네. 내가 방송에서 얘기도 했는데
1: 그렇죠.
0: 이렇게 된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0: 지난번에 그 라디오에 사연 보내더만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1: 네.
0: 이렇게 돼요
1: 네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소문을 좀 많이 내야지 그
0: 맞아요.
1: 목표들이 조금씩이라도
0: 맞습니다.
1: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소문 좀 내주세요
0: 그리고 조금 거시기한 사연이다 하면 네.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익명을
1: 그렇죠.
0: 익명으로 해주세요
1: 아 저희가 또 주간베스트 사연 나눌 때는 항상 익명으로
0: 번호로
1: 네, 그렇죠 여러분의
0: 굉장히
1: 투표를
0: 안전해요.
1: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익명으로 해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문내는 그게 없는데
0: 없어요
1: 그래서
0: 확실하게.
1: 장원을 하시면 소문이 나죠
0: 장원을 하셔도
1: 네.
0: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1: 아,
0: 카톡에
1: 그렇죠.
0: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할게요
1: 맞아요 저희끼리 비밀로 또
0: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1: 맞습니다
0: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분명히 사연 보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면 성령하씨께서 익명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1: 네.
0: 저 스튜디오 밖에서 지금 저희를 약 올리고 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저러면 안 되죠 방송하는 사람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 네 아무튼 여러분
0: 네.
1: 여러분의 목표 저희와 함께 좀 공유해 주십시오 뭐 영어 단어 하루에 다섯 개씩 외우기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뭐 저녁 8시
0: 네.
1: 이후에는
0: 네.
1: 안 먹는다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네.
0: 성훈이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1: 네.
0: 오늘 먼 걸 쓰다 보니까 아 올해 한 번도 주간베스트 장원을 못 해보신 분들 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1: 오호.
0: 음악다방의 주간베스트 장원을 올해 한번 해보겠다
1: 그래서 살림장만 한번 하겠다
0: 네.
1: 네,
0: 일단 뭐 H마트 상품권도 선물로 받지만
1: 네.
0: 일단 장원을 한번 해봤다는 게
1: 그러네요
0: 네.
1: 이런
0: 얼마나 좋아요?
1: 성취감을 좀 느끼실
0: 맞아요.
1: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우리 광덕님도 3주 연속 지금 했지만 한번 이게 또 탄력을 받으면
1: 그렇죠.
0: 무섭게 재밌어요
1: 쭉쭉쭉 나가실
0: 재밌어요.
1: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0: 네.
1: 광덕님도 또 한번 도전해 주시고요
0: 네. 네. 아 그러잖아 오늘 마감이네요
1: 맞습니다 오늘 2시 앞으로 45분 남았네요.
0: 네.
1: 네. 오늘 2시까지 여러분의 올해 목표 또 그 이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0: 네, 보내주세요. 자, 진추아가 불러주는 여름날의 꿈이죠. 이거 이루어졌을까요? 그럼요. Once upon a night.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3: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4: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문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Kate Show.
1: 매주 목요일마다 선물을 걸어놓고 여러분께 퀴즈를 맞추라고 약 올리는 그런 시간이죠.
0: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네. 바로 그날입니다.
1: 네, 음악 퀴즈쇼.
0: 오늘은요, 총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매주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0: 그렇죠. 오늘도 역시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오늘 퀴즈쇼는요, 특별히 점수에 가산점이 있는 퀴즈가 있어요.
1: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고요. 네. 네, 이게 퀴즈 가산점. 앞서가는 방송 한시의 음악다방만이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죠.
0: 네, 그러니까 이 가산점 있는 퀴즈를 맞히시게 되면 다른 문제들 다 모르셔도 돼요. 네, 요것만 맞추셔도 1등으로 정답입니다. 바로 올라서실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1: 하지만 네. 오늘 여러분의 참여의 의지에 따라 이 가산점 제도는 오늘 처음이자 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참여가 아주 아주 중요한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퀴즈에 장원이 되신 분들께는 어떤 선물을 드리나요?
1: 본인이 읽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고에는.
0: 그래요?
1: 자, 백문이 불여일견 못 먹어도 고!
0: 네.
1: 자, 퀴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선물은, 네. 제가 적어놨는데 뒤에 있나요?
0: 선물은 저희 올가닉 원에서 드리는 선물이죠.
1: 네, 선물이 있죠.
0: 네.
1: 자, 오늘도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태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퀴즈. 자, 문풀기 퀴즈로
0: 네.
1: 여러분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드리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0: 네.
1: 자, 문제를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넌센스 퀴즈 이제 나갑니다.
0: 이 문제는 특별히 네. 정답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1: 정답이 정답이 두 개예요.
0: 정답이
1: 자,
0: 두 개예요.
1: 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 네. 문제의 정답은
0: 네.
1: 두 개예요. 정답이 두 개예요. 정답이.
0: 정답이 두 개면 귀를 좀 더 기울여서 네, 잘 들어보세요. 될 것 같습니다.
1: 자, 첫 번째 넌센스 퀴즈입니다.
0: 네.
1: 사과가
0: 네.
1: 사과가 열 개가 있어요.
0: 네.
1: 열 개의 사과 중에 성훈이가 두 개를 먹었어요.
0: 네.
1: 그리고 영화 씨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안 먹다가 참지 못하고
0: 네.
1: 남아있는 사과 중에 다시 한 개를 더 먹었어요.
0: 오, 착하네. 나머지 두 개 다 안 먹고 한 개만 먹었어요.
1: 열 개가 있다니까.
0: 그러니까요.
1: 총 열 개가 있는데
0: 네.
1: 성훈이가 두 개를 먹고 영화 씨가 남아있는 사과 중에서 한 개를 더 먹었어요. 남아있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0: 아, 성훈 씨가 여덟 개 먹은 거 아니고 두 개만 먹었다고요?
1: 두 개예요, 두 개. 예.
0: 네. 네, 알겠어요. 성훈 씨가 두 개를 먹고
1: 네.
0: 제가 남아있는 사과 중에서 한 개를 더 먹었어요.
1: 그렇죠.
0: 네.
1: 남아있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0: 네.
1: 요게 퀴즈예요.
0: 그러면은 정답은 나와있는데 이게 왜 넌센스 퀴즈일까요?
1: 요게 함정이 있어요. 그죠? 요게 함정이 있습니다.
0: 어떤 함정이 있는지 아주 헷갈립니다. 네. 네.
1: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넌센스 퀴즈는 정답이 두 개예요.
0: 네, 정답이 두 개예요.
1: 자, 잘
0: 네.
1: 들어보세요.
0: 네.
1: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0: 네.
1: 성훈이가 두 개를 먹었어요. 영화 씨가 남아있는 사과 중에서 다시 한 개를 더 먹었어요.
0: 네.
1: 남아있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0: 네.
1: 이게 첫 번째 퀴즈예요. 자, 두 번째 퀴즈. 진행자들의 명품 연기가 빛나는 화제의 코너 상황극 퀴즈입니다. 자, 오늘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요.
0: 네, 상황은요. 딸네 집에 오시느라 미국에 처음 와보신 전라도 할아버지와 경상도 할머니가 뉴욕에 오셔서 32가 코리아타운 근처에 처음으로 나가셨습니다.
1: 여기 가보셔야죠.
0: 네. 네. 이때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대화 내용입니다.
2: 왔다매. 이 마천루 마천루 효사들이 이 높은 빌딩이 겁나게 높아보네.
3: 아야, 너무 두리번 그리지 마라. 메라탄 초짜 너무 티난다 아이가.
2: 그려? 잠깐만. 오메. 아따,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엠파이어 스테이크 빌딩인지 돈가스 빌딩인지 그 빌딩 아니야 이것이?
3: 아야야야 할배요, 무식이 티나가. 아이고, 장피에서 같이 못 땡기겠다 아이가. 엠파이어 스테이크가 뭐고
0: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이가 아이 이기기 뉴욕의 심보르 아이가 심보르
2: 어메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 거기는 이런 그런 말이요 그렇게 가방끈이 긴 임자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키가 이 지상 몇 층인지 아는가?
0: 에?
2: 그리고 그 충수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아는가 말이요 아따 그 시가구만
0: 네 이렇게 두 번째 퀴즈 미국의 역사 퀴즈입니다 뉴욕의 상징 중에 하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과연 지상 몇 층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상 몇 층인지 이 층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우리 또 카톡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맨하튼 나가시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건강하시고 잘 걸어다니시고
0: 그럼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2: 무신 네. 지금 네. 상당히 거시기하네요 진짜 상당히 거시기하구만 자 그리고 오늘 추억의 소리를 찾아서 퀴즈는
0: 마지막 퀴즈 가산점에 네. 붙어있는 바로 그 퀴즈
2: 네. 네. 뭐냐면 옛날 겨울철에 특히
0: 네.
2: 이 고학생이라든지 이 아르바이트가 많지 않던 그 시절에
0: 네.
2: 이 찹쌀떡을 밤에 메고 다니면서
0: 네.
2: 찹쌀떡, 망개떡, 메밀묵 이런 걸 파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0: 그러면 그 시절에는 그 밤에 그 뭐죠? 그 저기가 있어 못 돌아다니는
2: 네네.
0: 통행금지 이런
2: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인데
0: 그러면 그 통행금지가 시작되기 전에 팔고 들어가야
2: 그렇죠.
0: 되네요.
2: 그렇죠.
0: 네.
2: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0: 네.
2: 그 통행금지 시간에는 아무도 못 다니니까
0: 그렇죠.
2: 이분들이 팔 수는 없었을 텐데
0: 네.
2: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찹쌀떡, 메밀묵, 망개떡 이런 거를
0: 네.
2: 그 특유의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있거든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2: 요 추억의 소리를 아시는 분 오늘 카톡에 여러분 요 얘기를 녹음해가지고 요 소리를
0: 직접 녹음하셔서
2: 네, 직접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은 네. 가산점 무조건 3점 드립니다. 네.
0: 근데 이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면은 그 내용은 네. 저희가 시간을 맞추고 돌아와서 30분씩만 맞추고 돌아와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식의 막대방 목요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자, 카톡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 카톡을 보내실 때 메시지 그 누구에겐가 보내신다고 하실 때 저희 K라디오 US를 한번 찾아서 저희 K라디오 한번 찾아보세요. 카톡에. 그러면 탁 뜨죠.
0: 저희 채팅방에 뜨죠.
2: 네, 저희 채팅창에 뜨죠.
0: 네.
2: K라디오. 여러분들 우리 방송국에 보내시는 그 카톡을 한번 열어보세요. K라디오.
0: 그리고 나서
2: 네.
0: 이 왼쪽에 플러스 사인이
2: 네.
0: 저희가 메시지를 적으려고 할 때 왼쪽에 플러스 사인이 있죠.
2: 그렇죠.
0: 네.
2: 거기를 누르세요. 눌러보세요.
0: 이 플러스 사인을 딱 누르시면은요.
2: 거기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중에 음성 메시지라고 보이실 거예요.
0: 네. 영어로는 voice memo 이렇게 써 있고요.
2: 네. 발음 좋아요. 네. 네. 이 음성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거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2: 요 빨간 버튼이 딱 뜨잖아요.
0: 네.
2: 요 녹음 버튼을 딱 누르시고 요 찹쌀떡 혹은 망개떡 혹은 메밀묵 네, 요거를
0: 예.
2: 그 장사분들이 하시는 그 특유의 그
0: 특유의 그거를 네, 억양을 넣으셔서
2: 네, 넣으셔서
0: 네.
2: 녹음하셔서 간단하게 샌드 버튼 딱 누르시면 끝! 끝이에요.
0: 맞습니다. 그럼 바로 가산점 3점 받으시게
2: 되시면서
0: 됩니다.
2: 오늘 강력한 장원의 후보 되시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 상품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2: 네.
0: 올가닉 원에서 드리는 추어탕 1인분 2팩 아니면 오이냉국 2인분 2팩 아니면 청국장 2팩 그냥 말 그대로 바로 끓여서 드실 수 있는
2: 네.
0: 그런 장입니다.
2: 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원하시는 거 매장에 가셔서 나 요거 네. 택할래 그러면은 그거 선물로
0: 네.
2: 드립니다.
0: 추어탕, 오이냉국, 청국장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 2팩씩이네요.
0: 네.
2: 오, 좋아요. 뉴욕 문제를 냈으니까 뉴욕 관련된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저희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서 문제를 한번 더 내드릴게요.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 오브 마인드입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해드리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되고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
0: 네, 오늘 이 올가닉 원에서 저희 목욕 퀴즈쇼 선물을 네, 우리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1: 네.
0: 자, New York State of Mind 우리 빌리 조엘의 노래를 들었고요. 저희가 한 번 더 퀴즈를 내드리기 전에
1: 네.
0: 카카오톡 연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1: 네, 지금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0: 네.
1: 아, 나 이 정답 다 아는데 아니면 나 이거 녹음 보내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
0: 네.
1: 그런데 저희랑 카카오톡 친구 맺기가 제대로 안 되셨다면 네. 지금 바로 추가를 해보십시오.
0: 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카톡을 열어보세요. 네, 카톡 첫 화면에 있는 맨 밑에를 보셔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를 눌러주십시오.
1: 밑에 제일 왼쪽에는요. 네.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0: 네.
1: 네.
0: 그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쭉 리스트가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에 오른쪽 위로 오셔서 돋보기 사람 모양의 플러스 톱니 바퀴가 되어 있는데 사람 모양의 플러스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팝업창이 탁 뜨면서 뭔가 나왔죠?
1: 네, 저희 QR코드가 먼저 가운데 딱 눈에 보이고요.
0: 네.
1: 그 위에는 네 가지 아이콘과 함께 QR코드, 연락처, 카카오톡 아이디, 또 초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0: 네, 그 중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누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거기에 뭐라고 써놓으면 되죠?
1: K라디오 US, 띄어쓰기 없이 K-R-A-D-I-O-U-S
0: 그렇죠.
1: K-Radio US를 쓰시면은 저희가 아마 나올 거예요.
0: 네, 그러면 K-Radio 나올 때 1:1 채팅 누르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정답도 보내주시고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1: 네. 연결되시면 저희가 오늘 내드린 네. 세 가지 문제의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 퀴즈로 드린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1번 퀴즈는 넌센스 퀴즈예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1번 이 넌센스 퀴즈는 정답이 두 개예요. 네, 정답이 두 개입니다. 성훈이가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성훈이가 두 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과 중에 영화 씨가 남은 사과 중에 다시 한 개를 더 먹었습니다. 남아있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가 정답이에요. 자,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오늘 넌센스 퀴즈의 정답이 두 개예요.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성훈이가 두 개를 먹고 남아있는 사과 중에 영화 씨가 한 개를 더 먹었습니다. 남아있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퀴즈. 저희들의 명품 연기가 빛나는 상황극 퀴즈입니다. 네, 상황은요?
1: 상황은 전라도 할아버지와 경상도에서 오신 할머니 두 분이 뉴욕의 딸집을 방문하셨다가 32가 한인타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시는 대화예요.
0: 자, 조이님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거에 따라서 카톡이 오늘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저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1: 반갑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0: 네. 자, 32가 있는 할아버지. 왔다매 마천루 마천루 혀사들이기 높은 빌딩이 막 겁나 높다야.
2: 아야, 너무 두리번거리지 마라. 메라탄 조차 너무 지난다 아이가.
0: 사투리 너무 억양을 올리지 마라. 그래요? 잠깐만, 몸에 아따,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엠파이어 스테이크 빌딩인지 돈가스 빌딩인지 그 빌딩 아니여 이것이?
2: 야야, 할배요. 무식이 디나가 이 창피해서 같이 못 댕기겠다 이가. 엠파이어 스테이크가 먹고 엠파이어 스테이크 빌딩 아이가. 아, 이게 뉴욕의 심보르 아니가, 심보르.
0: 웜에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그럼 그렇게 가방끈이 긴 임자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키가 지상 몇 층인지 아는가? 그리고 그 층수를 만든 이유가, 그게 몇 층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데 아는가 말이여.
1: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역사 퀴즈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상 몇 층인가 하는 건데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요, 1620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유명한 배 메이플라워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0: 이야, 네. 이거 굉장히 정말 절묘한 힌트네요.
1: 네,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요 미국 땅을 밟았던 청교도 승객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힌트입니다.
0: 숫자가 있어요.
1: 네, 일단은요, 100층이 넘어요. 네네. 네. 엄청난 힌트. 100층이 넘습니다.
0: 100층이 넘습니다.
1: 네.
0: 거기서 몇 계단만 가면은 아마 맞을걸요?
1: 그리고 첫 번째 문제도 힌트를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첫 번째 문제?
1: 네. 근데 이 정답 두 개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맞춰야지 그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맞춰도 정답으로 인정해 주나요?
0: 요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거의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아무튼. 1번 퀴즈는 네. 정답이 두 개예요.
1: 알겠어요. 근데 정답이 두 개면은요. 네. 그 두 개를 다 맞추신 분한테는 가산점을 드리면 되겠네요.
0: 네, 그것도 괜찮네요.
1: 네.
0: 하여튼 넌센스 퀴즈였고 1번 퀴즈의 정답이 두 개입니다.
1: 네. 단순 계산으로 나오는 개수 하나도 당연히 정답이고요. 또 성훈 씨가 말한 그 문장 자체에 힌트가 있습니다.
0: 아닙니다.
1: 그걸 잘 들어보세요.
0: 단순 계산해서 맞추시는 거는 넌센스 퀴즈가 아니죠. 네. 아니에요.
1: 그건 아니에요?
0: 네, 아니에요.
1: 네. 네.
0: 하여튼 정답이 두 개입니다.
1: 네. 알겠어요.
0: 자, 그 두 번째 퀴즈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역사 퀴즈니까
1: 네.
0: 몇 층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1: 네.
0: 이제 세 번째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가산점 퀴즈. 이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은 무조건 3점입니다.
1: 이것만 보내주시면 거의 뭐
0: 장원이
1: 따는
0: 수 있어요.
1: 감상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직 한 명도 보내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1: 네. 네. 그럼 저희가 예시를 좀 들려드려야 되나?
0: 예시?
1: 네.
0: 예시.
1: 네.
0: 자, 찹쌀떡. 네. 메밀묵, 망개떡. 요게 지역에 따라서 강북 다르고 강남 다르고.
1: 어? 그래요?
0: 경기도가 다르고 약간씩 톤이 달라요.
1: 아, 그래요?
0: 저는. 그럼요. 경상도가 이걸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1: 그렇군요.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들은 것만 그냥 당연히 그 억양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군요. 여기에도 또 사투리가 있군요.
0: 묵집바도 다 틀려요 지방마다.
1: 또 그것도 몰랐네요.
0: 네, 서울만 묵집바지 다 달라요.
1: 그렇군요. 이 불러낸 이름 자체가
0: 다 달라요. 예, 네, 다 달라요.
1: 그렇군요. 또 하나 배웁니다 제가.
0: 예를 들면은 영어 시간 한번 예를 한번 보여주시면
1: 이 정답이요?
0: 이거에
1: 찹쌀떡.
0: 네, 추억의 소리.
1: 아, 제가 또 이거 제 기억 속에 있는 찹쌀떡은 이렇습니다.
0: 마이크 살짝 좀 띄워야 돼요.
1: 네. 자. 제가, 네. 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알 것 같네요. 갑자기 딱 이렇게 또 멍석을 깔아주니까 네. 부끄러워서 잡, 이게 안 나와요. 네. 바깥으로.
0: 여러분 기억에 있으신 그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1: 네.
0: 보통, 뭐, 이런 소리가 주로 이제 많이 있었었는데. 자, 들어보세요. 저희 때는 잡쌀떡 메밀묵 이렇게 했어요.
1: 저희 같은 동네 살았나 봐요. 네, 저희 똑같은데요.
0: 네. 네. 그러니까 떡할 때는 약간 올라가고 메밀묵 할 때는 약간 떨어지고 이게 망개떡이라는 게 있었는데 망개떡 할 때도 망개떡 이런 식으로 돼요. 음향이
1: 끄듬이 뚝 떨어지는군요.
0: 약간 떨어져서 그게 네. 매력이거든요.
1: 아하.
0: 잡쌀떡 요게 매력이거든요.
1: 그리고 또 찹쌀한 다음에 그 떡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를 또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0: 찹쌀! 이러면 왜 떡이 안 나오지? 왜 떡이 안 나오지?
1: 저분 왜 그러지?
0: 왜 그러지?
1: 숨이 차셨나? 막 이러면서
0: 떡! 왜 이러죠? 아 이제 나왔다 그러면
1: 네, 이슬만 하면은 떡을 내셔주시죠. 맞습니다.
0: 고학생들이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해서 우리 항상 어머니가 사오라고 네, 돈을 또 쥐어주시면 이렇게 불러서 대문 앞에 나가면 만날 수 있어요. 조금 지나갔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아저씨! 부르면 이제 와갖고 몇 개 줄까? 1,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네. 찹쌀떡이랑 뭐 망개떡이랑 메밀묵이랑 이렇게. 네.
1: 당연히 아저씨일 줄 알았지만 막상 와보면 아주 어린 학생인 경우가 많았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랬었던 적이 많았었어요.
1: 네.
0: 한번 여러분의 답을 한번 기다려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정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욕 퀴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현이와 덕이가 불러지는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것도 되게 헷갈린다요.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인지
1: 뭐가 먼저 나오는 건지요.
0: 먼저 나오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0: 네. 우리 지역도 이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다른 고향이 같은가요? 하셨는데. 저희는 충청도예요. 네. 저희는 둘 다 충청도입니다.
1: 충청도예요.
0: 네, 충청도예요. 자,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자, 1번 넌센스 퀴즈의 정답. 첫 번째는 10개에서 8개를 먹고 1개를 더 먹었으니까 당연히 7개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2개를 먹고 1개를 더 먹었으니까 7개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넌센스가 아니잖아요. 넌센스 퀴즈였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 2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 1번 퀴즈의 넌센스는 거기가 함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2개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몇 개가 남았을까요? 잖아요. 정답이 두 개입니다.
1: 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네,
0: 그래서 넌센스 퀴즈였어요.
1: 저도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고기가 이것이 무엇인가. 네. 정말 두 개인 줄 알았잖아요.
0: 열 개의 사과가 있는데 성훈이가 두 개를 먹고 영화식 한 개를 먹었으면 뭐 국민학생이라도 누구나 셈할 수 있지 일곱 개가 남잖아요.
1: 그렇죠.
0: 네, 정답은 일곱 개가 아니고 처음에 자 여러분 이 퀴즈는 정답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두 개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답을 네. 미리 알려주고 네. 이 문제를 내셨다는 거죠.
0: 그렇죠.
1: 아이 정말 네. 눈치 빠르신 분들만 맞추실 수 네. 있었던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0: 두 번째 퀴즈는 메이플라워하고도 연관이 있는 여기 네. 몇 층인가요?
1: 바로 100. 2층.
0: 네. 왜 백여층이죠?
1: 네. 메이플라워에 타고 미국 땅을 밟았던 청교도 승객 수가 바로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102명을 기리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올렸다고 해요. 네.
0: 당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졌을 때부터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참고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네. 1931년도에 완공이 됐대요.
0: 굉장히 오래됐다, 그죠?
1: 네. 네.
0: 그렇게 해서 70년대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아, 밀렸네요.
1: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네, 진짜.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장원이신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네. 그 장원 되신 분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네. 자, 소리를 조금만 들려드리고요.
1: 네. 그 지역별로 찹쌀떡 메밀묵을 어떻게 하시는지
0: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네. 그것도 지역별로 한번 조금 다르면
1: 네.
0: 제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1: 아쉽게 저희가 찹쌀떡 메밀묵 보내주신 분이 없으세요. 그렇죠?
0: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네. 초기 소리. 찹쌀떡.
1: 네, 리듬감이 아주 좋으신데요. 네. 이분은.
0: 네. 또 다른 분 들어보면. 자, 여기 초기 소리를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예,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먹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정녕했습니다. 오늘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내일 만나요.
0: 잡상!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요즘같이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에 아이 글쎄 뙤약볕을 피해서 그늘이 있는 길로만 쏙쏙 골라 안내를 해주는 똑똑한 지도 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IT 대기업이 아니라 요 한국의 경기도권에서 서울까지 매일 힘들게 통학하던 대학생, 2학년 대학생이요. 단 2주 만에 뚝딱 만들어낸 아이디어라니. 정말 뒤통수를 탁 치게 만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불편함과 다정한 시선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착한 그늘막이 되어준 것 같은데요. 뉴욕 뉴저지의 한낮 무더위도 만만치 않은 요즘인데 오늘 여러분의 지치고 나른한 오후 위로 상큼하고 시원한 그늘막을 큼직하게 펼쳐드리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여러분의 오후를 깨워주는 비타민의 충전소 김전희 2시의 비타민 지금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수다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비타민에 입장하실 분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여세요.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요. 커서 옆에 K-Radio US라고 치시는 거예요.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 아니, K-Radio 방송국에 귀여운 새 가족이 생겼어요. 초록초록 꿈틀꿈틀 한 7cm 정도 돼 보이는 애벌레인데요. 야가 또 쭉 있는 힘껏 몸을 벌리면은 10cm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것도 작은 생명체라고 신기 반기합니다. 애기꽃이 피었어요. 셋도 돌려가지고 이게 무슨 애벌레인지 야가 크면은 나비가 되는지 나방이 되는지 만져도 되는 건지 만지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작은 일상의 일들로 한바탕 애기꽃이 피는 게 또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오늘 어떤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까요?

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그늘 안내 지도 앱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2학년 대학생이 직접 이제 통학을 하면서 2시간 거리나 됐었대요. 집하고 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뚜벅이로 있다가 아, 이런 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금방 뚝딱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름이 그늘로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귀여운 앱이거든요. 아까 들으시면서 오잉 저거 진짜 있는 거야? 당장 그렇다면 받아야겠다 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노래 나가는 동안 빠르게 팩트체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소문이 얼마나 무섭게 났는지 출시하자마자 한국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다운로드 전체 1위를 찍었대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입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데 더 놀라운 건요. 이걸 개발한 친구.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연구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군대를 막 전역한 23살밖에 안 된 대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사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매일 편도 2시간씩 통학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요 샤갈 이런 거죠. 아니 너무 힘들어서 단 2주 만에 뚝딱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학과 학생이라고 하는데 태양 고도랑 건물 높이 가로수 크기까지 다 계산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림자 길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저는 그냥 앱만 열심히 사용해야죠. 자, 수학과 학생. 수학과 저는 학생이라서 그런지 천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심지어 버스 탈 때 왼쪽에 앉아야 해가 안 들어온다. 뭐 지하철 약 냉방칸은 어디다. 뭐 이런 것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준대요. 실제로 진짜 지하철 타보면은 너무 춥잖아요. 너무 이거 세게 풀가동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 지하철은 많이 추운데 그러니까 약하게 튼 칸이 어느 칸인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알려준대요. 정말 우리 실생활에 정말 딱 필요한 그런 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뚜벅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다정한 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지현씨 그러면 우리 뉴욕 뉴저지에서도 쓸 수가 있나요?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쉽게도 이 그늘로 앱은요 한국 국토교통부 데이터 기반이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작동을 안 한답니다. 맨하튼 빌딩 숲에서 켜봤자 먹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요 실망하긴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글로벌 버전이 있더라는 거죠. 쉐이드맵이라는 쉐이드맵 전 세계 그림자 지도가 있더라고요. 뉴욕이든 뉴저지든 내 주변 건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지 3D로 다 보여주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미국판 그늘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앱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청년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도 오늘 오후 조금 더 시원하게 보낼 꿀팁을 얻었네요.

그러게요. 이런 사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먹으면은 입 안이 시원해지면서 온 몸에 체온까지 떨어뜨려주는 그런 사탕? 윤도현 밴드가 불러요. 박하사탕.

0: 300명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R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SR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프로,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하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요즘 더위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장난 아니죠. 예전에는 오늘 덥다 진짜 좀 덥네 정도였는데 뭐 이제는 전 세계가 폭염과 전쟁 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몸을 식히는 인간 냉장고가 나왔대요. 참 요즘에 일본이 뭐 개발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온몸을 구석구석 씻어주는 인간 세탁기도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했죠. 이번에 또 일본이 만들어낸 인간 냉장고. 이게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으면요. 5도의 찬바람이 나와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는 장비인데 벌써 200대 넘게 팔렸다고 하네요. 저 사실 이 기사 보고 딱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우나, 저도 불가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불가마를 딱 들어가고 나면 어디 가세요? 그 얼음방 들어가시잖아요. 얼음방. 얼음방의 그 작은 사이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웃긴 아이디어 같지만 사실은 제철소나 건설 현장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곳에서 열사병을 막기 위해서 만든 장비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요즘에요 일본도 전 세계가 뜨겁지만 일본이 특히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40도 가까운 폭염 때문에 동물원 사자들이 잇따라 폐사를 하면서 이 전시까지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 됐죠.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이 더위를 버티기 힘든 거죠. 원래 이 사자들이 사바나 사자면 엄청 더운데 사는 사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도 무시 못하는 그런 폭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극한의 날씨 앞에서 사람들은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이 그늘길을 골라 안내해주는 앱도 개발하고 또 유럽에서는 도시 곳곳에 안개 분사 시설, 이른바 쿨링 미스트가 설치가 되고요. 또 스페인은 버스 정류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서 그늘과 전기를 함께 만들고 있고요. 또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정류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가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나온대요. 더위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함께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을 견디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는 여름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술을 만드는 시대가 된 거죠. 올여름은 정말 아이디어가 더위를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냉장고까지 나왔으니 또 다음엔 또 어떤 발명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게요. 오늘 진짜 날씨가 훅하죠. 진짜 찐만두 속처럼 덥네요.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은 제가 다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부산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산 좋아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는 그 부산의 매력. 저기 시원한 바다가 살아 숨쉬는 곳. 보통 부산 여름 음식 하면은 다들 어떤 거 알고 계세요? 뭐 밀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돼지볶밥까지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뉴욕 유저지에도 가끔씩 생각나신다고 돼지국밥 사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 그런데요. 부산, 찐 부산 사람들은 입맛이 가출했을 때 무조건 이거를 찾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양은 그릇에다가 매콤달콤하게 비벼가지고 후루룩 삼키는 부산의 숨은 명물이 있었으니 바로 비빔당면이에요. 비빔당면.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말 그대로 당면을 비벼서 먹는 거예요. 양념장에다가. 잡채랑은 좀 틀리죠. 그 남포동 아실까요? 남포동. 쉽네요. 남포동. 남포동 깡통시장, 그 부산 국제영화제 하는 곳이 그 남포동이잖아요. 그 깡통시장 골목길 플라스틱 그 목욕탕 의자 아시죠? 쪽으로 앉아가지고 목욕탕 가면 여자분들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깔고서 쫙 이렇게 옹기종기 쪽으로 앉아갖고 먹는 그 갬성 당면 특유의 그 탱글탱글한 면발에 매콤한 양념장을 슥슥 비비면요. 와, 이거 진짜. 나른하던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부산에 간다 했을 때 KTX 타고 부산에 딱 내려가면 바로 이 비빔당면부터 먹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혹시 집에서 생각나시는 분들 딱 한 5분에서 7분 정도 만들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집중해보세요. 일단 간단한 레시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당면을 끓는 물에 삶아서 찬물에 착착 헹궈서 물기를 쫙 빼두시고요. 냉장고 파먹기 해보시는 거예요. 냉장고 딱 열면은 그 오늘 내일 하는 야채들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꼭 이것을 넣어야 된다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일 궁합이 좋은 야채는 제가 볼 때는 이 부추더라고요. 살짝 데친 부추가 이 비빔당면하고는 찰떡궁합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추가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오이도 괜찮고 당근도 괜찮고 뭐 어묵 같은 거 있잖아요. 어묵 같은 것도 썰어서 한번 살짝 데치는 거. 요즘 이제 어묵이 적당히 간이 배어 있어가지고 비빔당면의 이 양면이 그 양념이 간단하거든요. 그냥 간설파만 참기로 하셔도 되고 뭐 매콤한 거 생각나신다 하실 때는 고추장을 살짝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고 간단하게 쯔유에 참기름만 투하해서 부추에다 해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시금치 같은 거 살짝 데쳐가지고 올리면 더 좋고요. 그냥 무심하게 툭툭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진짜 쉽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 새콤달콤한 양념이 사르르 퍼지면서 정말 침샘이 폭발합니다.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 메뉴 고민되신다면요, 이거 무조건 가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음식이라는 게 파고들면 참 재밌는 게 요 지역마다 여름 나는 법이 아주 제각각이죠. 당면 말고 여름 면 요리의 황제 하면은 또 콩국수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 또 전국적으로 대난투가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소금이냐? 설탕이냐? 여기 서울이나 뭐 중부지방 분들은 콩 본연의 담백하고 진한 고소함을 살려야 한다면서 소금을 쪽쪽 톡톡 쳐서 드시기도 하는데 저기 전라도나 일부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 또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죠. 콩물에다가 설탕을 아주 아낌없이 투하를 해서 마치 달달하고 부드러운 두유나 쉐이크처럼 디저트처럼 이렇게 즐기시거든요. 아우, 그거 어떻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먹어봤는데 저는 원래 소금파인데 이렇게 한번 먹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경상도에서는 국수 대신에 얼음을 둥둥 띄운 콩국에다가 그거 있잖아요. 그 우뭇가사리.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우뭇가사리 아실 거예요. 이 우뭇가사리를 넣어서 사발채 드링킹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목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툭툭 끊어지면서 주룩 들어가거든요. 우뭇가사리를 콩국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우 침 넘어가네요. 솔직히 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입에 착착 붙고 또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비벼주던 그 맛이 또 우리 우주 최강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득 드는 궁금증.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던 옛날 옛적.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이 지독한 삼복더위를 또 어떻게 버텼을까요? 기록을 보면요. 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고품격 풍류 음식들이 쏟아집니다. 어머나 우리 청취자님. 저긴 어딜까요? 해운대인가요? 광안리인가요? 부산이요.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 고향 부산 바다가 그리운 날이에요. 어머나. 반갑습니다. 비빔 당면과 석빙고가 생각나네요. 찌찌뽕. 부산 갈매기. 자, 일단은 대걸이나 뼈대 있는 양반가에서는요, 임자수탕이라는 아주 럭셔리한 냉탕을 즐겼다고 하는데, 임자수탕. 임자들만 먹는 걸까요? 자, 연계를 푹 고아낸 국물에다가 이 고소한 참깨를 맷돌에 곱게 갈아서 채 걸은 뒤에 차갑게 식혀서 이 오이랑 버섯 고명을 얹어 먹은 건데 쉽게 말해서 요즘 닭국수랑 콩국수가 콜라보를 한 최강의 하이브리드 보양식인 거죠. 반면에 우리 서민들은요 시원한 디저트로 소박하게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쌀가루로 떡을 빚어서 쪼맨한 구슬 크기로 썬 다음에 얼음 대신 얼음 그쵸 귀한 분들만 드셨잖아요. 얼음 대신에 시원한 우물물이나 꿀물에다가 잣을 동동 띄워서 먹는 수단을 마시면서 땀을 식혔다고 합니다. 수단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리고 여름 하면 역시 이열치열이죠.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서민들은 게장국을 또 뜨겁게 끓여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위를 밖으로 밀어냈고 또 양반들은 귀하디귀한 소고기 양지머리를 푹 고아서 매콤하게 끓인 육개장으로도 기력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참 흔하디 흔한 게 육개장인데 요즘 우린 참 잘 먹어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제철 재료랑 고소한 깨 그리고 뜨끈한 국물로 원기를 회복했던 우리 선조들의 리스펙트급 지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자, 오늘 제 고향 부산의 비빔 당면으로 시작을 해서 흥미진진한 콩국수의 취향 대전. 그리고 조선시대 선조들의 명품 보양식까지 아주 알차게 한 바퀴 쓱 돌아봤습니다. 맛있는 얘기를 잔뜩 했더니 나른하던 졸음은 저 멀리 날아갔고요. 제 입안에 벌써 침이 고이다 못해 정말 흐르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더위에 지쳐서 축 처져 계시지 말고 이 타이밍에 시원한 물 한 잔 쭉 들이키면서요. 기지개도 한번 쭉 시원하게 켜보세요. 옛날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맛난 음식 챙겨 먹으면서 또 신나는 음악 들으시면서 또 이 여름 아주 멋지게 받아쳐보자고요. 날씨가 덥긴 더운가 봐요. 우리 청취자님께서 사업장에 이제 나오셨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 많이 속상하네요. 어떤 사업장이실까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장이실까요? 아마 우리 청취자님 휴가철이라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님 사업장 대박나라 제가 주문 한번 외쳐드릴게요. 아브라!

얘기 하시니까 부산 가고 싶다요 해주셨어요. 오, 부산 인기 많네요. 부산 분은 아니시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멋진 도시 같아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빙고. 자, 주말로 향하고 있는 도시의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8월 한 달간 세일이 실시되고 있죠.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우리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비원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사원과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 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0: 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이번에는 환갑을 맞이하시는데 고향 부산에 못 간 지 30년이 되셨대요.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달래고 있네요 해주셨어요. 정말 속상하네요. 반가운 소식을 카톡으로 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 한국 갑니다 하는 카톡이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0일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건강한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 아침 아는 지인으로부터 좋은 문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이다. 두근거림에도 종류가 여럿이죠. 설렘의 두근, 불안의 두근, 기쁨과 환희에 넘칠 때도 두근반 세근반, 분노와 좌절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장은 뛰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 한은 모든 순간이 기회의 장인셈인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회의 장 앞에 서 계신가요?

0: 제가 가슴이 떨릴 때는 당연 라라랜드 시작 바로 전입니다. 두근거리거나 떨릴 때 정말 여러 종류가 있죠. 불안해서 떨리고 너무 기뻐서 떨리고 그런데 너무 기뻐서 떨릴 때는요 눈물이 나고요. 불안해서 떨릴 때는 위가 아프더라고요.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되면 뭐 예, 약 안 찾을 수 없죠. 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어느 날 제 딸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떻게 견디는지 참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던데 근데 헐 그 믿음이 어디 출장 갔네비요. 요새는 제가 알고 있던 딸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술도 살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좀 한다고 돈 좀 벌었다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말이죠. 무슨 사춘기를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하는지. 근데 뭐 어디 자식뿐이겠어요. 부부지간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경제권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게 되는데 아무 소리 못하던 아내가 어느 날 돈푼 좀 만졌다고 소리 커졌다고 또 이 걱정하시는 남편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아내 보시면서 본인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내가 여태까지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나 하고 말이죠. 아, 그래도 이번 여름은 작년만큼 계속해서 무덥지 않아 지낼만 했는데 아직 말복도 남았고 여름 다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짜증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와 남편이 또 옆에서 또 냥냥냥냥 되면은 더위는 더하겠죠. 자,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또 라라랜드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90도 웃도는 무더위 시작됐습니다. 돈을 버시는 분이나 못 버시는 분이나 모두 모두 시원하게 행복하게 이 여름 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바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들려드릴 거고요. 또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보험과 관련해서 옴니화재의 대표이시죠. 강고은 대표님 나오셔서 보험과 관련해 도움 말씀 주실 겁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단야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폭염, 홍수, 가뭄, 먼지, 폭풍 등의 극한 기상현상으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아시아 지역의 기온, 강수, 빙하, 해양 등 주요 기후 지표와 기상재해의 현황 분석을 담고 있는데 국가별 자료 수집, 지역별 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다소 높았으며 국제 데이터 세트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역대 2위에서 4위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20세기 후반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뚜렷한 온난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육지의 기온이 해양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합니다. 지난해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 폭염 발생이 발생했는데 한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요.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장기간의 폭염이 발생을 했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3, 4, 6, 7월 기온 평년보다 최대 14도나 높았고요. 바레인 같은 경우는 10일 연속 40도가 넘는 날이 이어졌었습니다. 강수의 경우 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나타났지만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건조가 지속이 됐고 남아시아, 파키스탄은 몬순 홍수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 300만 명 이상의 재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은 장기간 홍수로 최소 200명이 사망을 하고 19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극심한 호우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서아시아 이란은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피해가 발생했고요. 빙하는 극지역 다음으로 가장 큰 얼음 면적을 가진 티베트 고원 부근 아시아 고산지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빙하가 최근 수십 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아시아 고산지대에서 관측된 23개의 빙하가 모두 질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다가 흡수하여 저장하고 있는 열 에너지의 총량을 뜻하는 해양 열 용량. 다시 말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흡수한 과잉 열의 90% 이상이 바다에 쌓임으로 기후변화의 속도와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이 해양 열 용량은 지난해 1960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 높이는 1999년 위성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고요. 반면 해양 산성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라비아 해 맹골만 열대 인도양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최저값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측은 물론이고요. 조기 경보 시스템, 영향 기반 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예산 삭감과 해임으로 기상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도 열심히 날씨 기후를 전해주는 국립기상청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메릴랜드주 앤 에럴덴 카운티에 발령했던 홍수주의보는 해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구름과 햇볕이 적절히 섞여 있는 가운데 현재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따뜻한 전선이 밤사이 열대성 습기를 대량으로 몰고 와 체감온도는 10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야외에 있을 때는 그늘에서 자주 쉬시고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입으라는 수석 기상캐스터의 당부입니다. 무더위와 습도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고 오후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강우는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지대 도로와 배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서 국지적인 침수도 발생하겠다고 하는데요.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면 돌아가세요. 익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고 기상캐스터는 농담을 던졌지만 실제 작년에 많은 비가 내린 다음날 메릴랜드에 갈 일이 있어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물 웅덩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헐, 웅덩이가 보이는 만큼의 깊이가 아니라 훨씬 더 깊게 패어 있더라고요. 순간 타이어가 펑크났나 했는데 되레 타이어는 괜찮았지만 차 밑부분이 깨져서 낭패를 봤고요. 나중에 타이어까지 교체했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그다음부터 물 웅덩이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겁나더라고요. 어쨌든 심각한 위험은 낮지만 뇌우는 돌풍과 잦은 번개 그리고 잠시이지만 시야를 가릴 정도의 폭우를 동반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기온 정체된 기상 시스템이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저녁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변화로 인해 강한 폭풍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 대부분 지역은 부분적으로 흐리고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되고 있고요. 뇌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I-81 고속도로 주변과 15번 고속도로 서쪽 지역입니다. 악천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후에 예상되는 뇌우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워싱턴 DC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뇌우는 저녁이 되면서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금요일은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90도에서 95도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잦은 번개, 강풍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향후 며칠 동안 전선이 이 지역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주말까지 비와 강한 폭풍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역시 있고요. 특히 워싱턴 DC 서쪽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 내릴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소나기는 저녁 퇴근 시간대에 캐피럴 벨트웨이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소나기로 인해 강풍과 폭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오후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88도에서 92도 사이. 하지만 토요일 역시 체감 온도는 95도, 거의 10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오후에 다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 강풍과 폭우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비 올 확률은 없어지지만 무더위와 습도는 계속되겠습니다. 최고 기온 93도, 섭씨 34도, 체감 온도는 10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무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더운데 어떡하겠어요. 그저 웃지요. 신나는 음악이 최고죠. 터보가 부릅니다. 트위스트 킹.

세상을 바꾸는 시선. 자신의 작고 볼품없는 모습이 늘 불만이던 참새 한 마리가 노승을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노승은 무엇이든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참새는 고운 목소리로 사랑받는 꾀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다며 꾀꼬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노승은 먼저 꾀꼬리를 찾아가 정말 행복한지 확인해 보고 오라고 합니다. 기쁨에 찬 참새는 당장 꾀꼬리를 찾아가 묻습니다. 하지만 숲속의 꾀꼬리는 고운 목소리 때문에 새장에 갇힐까 두렵다며 하늘을 호령하는 매가 부럽다고 합니다. 당장 매를 찾아간 참새는 묻습니다. 하지만 매는 날카로운 발톱 때문에 사냥꾼에게 붙잡힌다며 물가를 고고하게 거니는 학이 부럽다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참새는 학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학 또한 우아한 자태 때문에 부잣집 정원에 붙들려 구경거리가 되는 신세라며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새는 바로 참새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고 사람들 곁에서도 마음 편히 살아가는 그 평범함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참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부러움을 따라 돌고 돌아 도착한 곳이 결국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참새는 노승에게 돌아가 말합니다. 이제 다른 누구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며 괴로워하면서도 그가 짊어진 것은 보지 못합니다. 모든 빛나는 삶에는 그 빛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고운 목소리 뒤에는 새장이 있었고 날카로운 발톱 뒤에는 발목의 줄이, 우아한 자태 뒤에는 구경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남의 삶은 언제나 빛나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저마다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는 법. 그러니 남의 빛과 내 그림자를 비교하며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행복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의 한 결혼식에서 장난을 빙자해 신부 둘러리를 입을 채 공중으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결혼식 뒤풀이이자 악습인 훈나오를 하려다가 벌어진 사고로 20세 여성은 허리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법원은 장난에 가담한 하객뿐만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신혼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혼부부와 장난 가담자 9명에게 다친 신부 둘러리에게 치료비와 장애에 따른 손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총 23만 위안,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4일에 발생했는데, 신부 둘러리는 신부의 부탁을 받고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 안에는 본인과 신랑의 친구들이 남았는데, 마침 옷장 속에 숨어있던 이 여성을 신랑 친구들이 끌어냈고, 다시 여성의 옷장 속으로 들어가자 신랑 친구들은 그녀를 침대 위로 끌고 가 이불 안으로 넣은 뒤 이불 내 귀퉁이를 잡고 공중으로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던졌을 때는 다행히 그녀를 잡았지만, 두 번째 다시 던졌을 때는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1요추 파열성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척추뼈가 무너지면서 일부 뼈 조각이 척추관 안쪽에 박힌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법 감정기관은 그녀의 부상을 구급 장애로 판정했습니다. 이들이 결혼한 지역은 원래 과격한 결혼식 악습이 있는 곳이었고, 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법원은 구체적인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담한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혼부부가 전체 손해액의 40%, 그녀를 처음 끌어낸 남성이 20%, 나머지 가담자 8명이 연대해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축하 명목으로 신랑과 신부 들러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괴롭힘이 이어져 왔는데, 과거에도 신랑에게 장난을 치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신랑에게 속옷만 입히거나 여장을 시켜 거리를 돌아다니게 한 뒤 이를 SNS에 올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여성 들러리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른다면서, 결혼식 악습인 훈나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잖요. 신랑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냥 방망이로 신랑 발바닥 때릴 때.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무식여도 한참 무식한 짓이죠. 아니, 미국은 뭐 총각 파티도 안 되네. 라인이. 뉴질랜드의 42살 여성 울트라 마라토너 소피 우즈라는 선수가 유럽 8개국을 가로지르는 알프스 산맥 1984km를 29일 만에 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지구력 도전을 여성은 물론 남성도 포함해 세계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리헨슈타인, 스위스를 거쳐 프랑스와 모나코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유럽 알프스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비아 알피나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녀의 29일 완주 기록은 2024년 영국의 제이크 캐터럴이 세운 이전 기록을 6일이나 앞당긴 것인데, 사실 이전에도 가장 빠른 기록 보유자였던 네덜란드의 테사 캐스퍼스라는 여성은 단 38일 만에 완주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세계 최단 기록을 갖고 있는 그녀는 7월 4일 이탈리아 북동부 항구 도시 트리에스테를 출발해 첫째 날 모나코에 도착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은
그녀가 극복해야 했던 다양한 지형을 보여줬습니다. 슬로베니아의 가파른 암벽 등반부터 독일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야간 달리기 등 다양한 여정을 보여줬는데 그녀는 첫 주가 지나면서부터 근육이 붓고 아팠다며 기록을 깨기 위해 루프 후반부로 갈수록 밤마다 수면 시간을 2시간 반 이하로 줄여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도전이 유럽을 강타한 혹독한 폭염과 겹치면서 산불 가까이에서 달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엇보다 그녀의 기록적인 여정 동안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38도에 육박했었다고 하네요. 아니 그게 이런 미친 짓을 뭐달라고 하는 경우니 가만히 있어도 더워 죽겠는디 뛰고 오르고 뭔 짓이래요. 이 무더위에 죽으려고 환장한 것도 아니고 말이오.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규모 7.1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구호 물품을 전달한 가운데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산 생수를 폄하하는 글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강진 피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인천공항에서 기타 쿠슈로 향하던 화물편을 통해 1.5리터 생수 1,000박스 총 12,000병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구호 물품은 이후 육로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이 같은 지원을 조롱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산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다. 사용처를 굳이 꼽자면 변기물 정도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반면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일본인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어떤 사상을 갖는 것은 자유이지만 타국이 선의로 보낸 지원을 두고 증오 발언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SNS는 혼자 감정을 쏟아내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반한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냐며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같은 일본인으로서 창피하다. 마시기 싫다면 마시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일부에서는 폐기할 물을 보낸 것 아니냐. 일본에도 물은 충분할 텐데 굳이 한국에서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한국산 음료는 위생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하성 주장에 동조하는 반응도 이어졌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얘들이 물을 원했쇼? 예?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기름값 버리면서까지 보낸 거라면요.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어차피 보내줄 거면 얘들이 필요한 걸 보내줘야지. 아니 배고픈 놈한테 고급 옷이 무엇이 필요하대요? 예? 아프리카면 모를까. 참 지가 생각여도 일본 정도 되면은 물은 좀... 예? 이런 것이 죽어도 요것도 먹는겨. 발기부전 치료제 바이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이 주요 암의 전이를 막는 효능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 박사가 이끈 연구진은 바이아그라의 유효 성분인 실데나필이 암이 전이되는 새로운 종양의 형성을 막을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인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과학자들이 포함된 연구진은 인간과 생쥐의 암세포 유전자를 실험했는데 500만 명의 20년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유전자와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세포 에너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조사를 했는데 분석 결과 콜레스테롤 활용은 암세포가 원발 종양에서 떨어져 나와 몸 전체로 이동하는 과정의 중요 기제라고 하는데요. 실데나필은 PDE5라는 효소를 차단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분자를 늘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특성이 바로 바이아그라를 성공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로 만든 요인이 된 것인데요. 이 발견을 근거해 연구자들은 바이아그라 계열 약품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과 병용하면 종양세포가 기존 콜레스테롤과 새로 생산이 되는 콜레스테롤 모두에 접근하는 것을 줄여 암의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하네요.
야근하가. 이모 저모로 아주 그냥 쓸만하다는 야근디. 아이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일은 없대자뇨. 사고사만 아니면 천년 만년 살 판인디. 어차피 오래 살 거면 건강하게, 응? 건강하게. 응. 우즈베키스탄 여행 중 음료수 한 캔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결제했다고 폭로한 한국인 유튜버에게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광청이 직접 사과와 함께 초청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튜버는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뒤 여행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현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며 인스타그램 DM만 1000개 이상이 왔고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 메시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앞서 호텔 인근 매점에서 마운틴 듀 한 캔과 생수를 구매한 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11,0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직원에게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고 결국은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김치찌개 한 끼보다 음료 한 캔이 더 비쌀 리 없지 않느냐라며 하루 종일 친절했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덕분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후 해당 장면이 현지 인플루언서들에 의해 쇼츠 형태로 확산이 되면서 논란은 우즈베키스탄 내부로 번졌던 것입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관광청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도 공개를 했는데 관광청은 방문 중 겪은 불쾌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7박 8일 일정에 팸 투어를 준비해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온라인 미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는 다른 나라를 여행 중이라 초청에 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상황도 계속 공유하겠다고 했네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말요. 이 바가지 쓴 것이 요렇고럼 또 기회가 되부렀네요. 이 이것이 다 케이팝 때문이겠죠. 아닌 게 아니라 얘돌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말요. 이 한국 사람인 것이 요새처럼 자랑스러웠던 적이 또 언제였나 싶네요. 벨기에가 청년들에게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 매달 2,500달러를 주겠다고 하자 500명을 뽑는 첫 모집에 무려 3,248명이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징병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인데도 정원의 6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것인데요. 벨기에 국방부 장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에 첫 참가자 500명을 선발했다고 밝히면서 전체 지원자의 약 80%는 남성, 20%는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모집은 단순히 군인을 뽑는 방식과는 다르게 18세에서 25세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한 군 복무의 해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는 1년 동안 군에서 일하면서 예비군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육군, 공군, 해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에는 월 순수령이 2,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훈련은 군생활의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4월 벨기에 통신 벨가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기본 지능 검사와 체력 검사, 기술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다고 하는데 벨기에는 이 제도를 갑자기 꺼내든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국의 17세 청소년 약 13만 명에게 군 복무 프로그램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벨기에는 1년짜리 군 복무자를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예비군이나 직업군인으로 이어지게 해 장기적인 병력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가 작년에 뭐라 그랬쇼? 돈을 줘야 한다니까. 여기서요 돈만 더 줘봐. 아예 말뚝 박지. 안 그려?
이탈리아 남부 비톤토에서 100만 유로 약 16억 4천만 원에 당첨이 된 복권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당첨자의 신고를 받고 수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쓰레기 더미에서 회수됐다는 극적인 소식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은 복권을 구매했고 다음날 동네 판매점에서 복권 결과를 확인했는데 단말기에서는 non-payable 지불 불가

같은 조합으로 복권을 샀으며 그 숫자는 소중한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그 복권이 기적적으로 아주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쓰레기를 뒤지는 것은 위험 물질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수색이 가능한 특별한 장소로 차량을 옮겼으며 직원들이 결코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한 끝에 복권을 찾아낸 것인데 폐기물 관리 회사는 공공기관이라 수색 비용은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지만 여성이 추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네요. 추가 비용 많네. 이 석 달 여루를 외식 시켜줘도 현찬을 판인디. 원래 잃어버린 돈 찾아주면 10%는 보상금으로 준다고 하던디. 아이고, 그까지 추가 비용 이 10배도 줄 수 있지. 죽은 자식 살아 돌아온 것만큼이나 참말로 좋았겠네. 이 부럽다. 월말하고 16억. 아이고. 또 이번으로 한번 사봐. 궁금하시죠? 예. 새벽에 재방송 되는데. 2, 4, 8, 10, 51이라고 오네요.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러시아인 남매 두 명이 살해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태국인 일가족 세 명도 같은 용의자에게 살해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남매였으며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도 용의자 두 명이 붙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피해자가 러시아 남매 두 명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들이 러시아 남매에 앞서 태국인 일가족 세 명도 살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파타야 인근 숲에 시신을 묻었으며 경찰은 이들을 살인과 시신 은닉,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외국인 남매가 살해된 사건으로 시작이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태국인 가족 3명의 추가 피해까지 드러나며 사건의 규모가 커졌는데 사건이 알려지자 태국 총리도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총리는 이번 살인 사건은 태국의 신뢰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며 국가 전체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피해자 가운데 러시아 국적 남매가 포함된 것과 관련을 해 러시아 국민에게까지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어 범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총리는 범인들은 태국법에 따라 엄격하게 수사 및 재판받게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러시아 측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 총리 그냥 아주 마음에 드네. 이렇게 엄중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뭐든지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는데 이 말이오. 무엇이게 처벌할지 참 그것도 궁금하네. 마지막 소식으로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을 포섭해 청부살인 등 강력 범죄를 맡기는 이른바 폭력 서비스가 유럽 전역으로 급격히 퍼지고 있어 수사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범죄 집단 폭스트롯 네트워크가 SNS를 이용해 10대들에게 살인이나 시설 공격 등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살인사건 35건과 이스라엘 관련 시설을 노린 폭발물 공격 등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트롯은 거액의 보수를 내걸고 청소년들을 범행에 끌어들이지만 실제 돈이 건네지는 일은 드물며 현장에 투입된 아이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스웨덴 스톡홀름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대학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당시 18세 소년 역시 지목받는 인물과 전혀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글로 유혹해 해외로 청소년을 보내는 수법도 적발이 됐는데 노르웨이 출신의 한 청소년은 영국에서 살인, 보수 약 3만 달러라는 메시지를 받고 청부살인을 하러 영국에 들어갔다가 범행 바로 직전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폭스트롯 관계자로 보이는 에이전트 47이 비행기표와 급한 여권 발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지도와 영상 자료를 보내 숲속에 놓인 총과

총을 찾게 하는 등 범행 과정을 오락게임처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경찰기구 유로폴은 벨기에와 영국 등 11개 나라가 모인 전담 수사팀을 짜 대응에 나섰으며 수사팀은 최근 15개월 동안 핵심 인물을 포함해 280명이 넘는 용의자를 잡아들였다고 하네요. 지구가 뜨거우니까 인간들도 열받아 점점 미쳐가는구먼. 이정현입니다. 미쳐.

이정현의 미쳐 들으시면서요. 1부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우리 연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수놓은 홍보대 요거는 어저께 거고요. 자, 신청곡 장한별의 하늘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유, 전화기를 손에 들고 계신가 봐요. 우리 어미님은 글쎄요, 자동차로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로 들으시는지 아니면 전화기로 들으시는지 요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끔 이 자동차 안에서 듣게 되면 좀 음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요럴 땐 또 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전화기로 들으시는 것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전화기로 들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장한별의 하늘아 오늘 첫 곡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이다. 또 누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룬다면 그는 아직 오지도 않을 시간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과거가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 붙일 수 없다.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라.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렸고요. 신청해주신 곡은 강산애가 부릅니다. 제목이 길어서 저도 생략할게요. 예, 들어봅시다. 강산애 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복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요. 작은 일과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본질이자 큰일에 대한 믿음의 척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성경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에서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삶의 감사가 가득하길 소원하고 지키려 노력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련한 자가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실수를 범하고 회개하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감사하면 실수를 많이 예비할 것 같네요. 그러나 저는 실수가 많아요. 오늘도 무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실수 저 못 따라오죠. 아마 전세계 탑들이 안 해들고요. 아 오늘은 방송하면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도 하고 마이크 앞에 앉지만 번번이 방송 실수 많이 해요. 오늘도 일부 시간에 아 실수 많이 했어요. 더 잘하려고 하면은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바로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오바하다 보면은 실수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늘 귀엽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결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어쩌면 좋아.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르는 엘콘도 바사. 지금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있으면요. 이 천둥번개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국에 있는 1310 라디오, K라디오 빌딩 위에 하늘은 잔뜩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새들도 굉장히 낮게 날아가고 있고요. 나뭇가지들도 살랑살랑 흔들면서 정말 뭔가 한 차례 쏟아 부을 것만 같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A스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보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옴니 화재 대표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어우, 까만색 옷이 너무 예쁜데요. 개인적으로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1: 개인적으로는 환한 색깔을 좋아합니다.
0: 그런데 입는 옷은?
1: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입는 옷에 어둡게 되네요.
0: 아니, 굳이 까만 옷을 안 입으셔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시는데.
1: 아, 근데 오늘은 운동화를 좀 신어보려고. 아하. 제가 약간 색깔을 맞추느라.
0: 아, 그러셨구나.
1: 아, 요즘 구두 신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0: 벌써 그러시면 어떡해요. 자,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1: 네, 저희 이제 아들이 곧 학교를 가서. 아. 그 전에 시간을 좀 보내려고.
0: 아, 학교를 하면 대학교?
1: 네.
0: 아, 벌써요?
1: 그러니까 이제 다 했습니다.
0: 첫사랑에 실패를 안 하셨군요.
1: 아, 첫사랑은 더 오래됐죠.
0: 아, 우리 강고은 대표님은 보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1: 아, 좋은 건가요?
0: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인간적이고, 아, 똑같구나, 이러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차가워요.
1: 아, 사랑하는 거 다 똑같은데, 네네. 제가 그 차가워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 시간을 이미지가 통해서. 왜 그렇게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0: 큰 회사를 이끌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습게 보이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1: 처음에는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네네. 젊었을 때 그렇게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부드러운 여자라고. 아,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0: 네, 그래서 너무 좋아, 인간적이라서.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험과 관련해서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은 보험이 적용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 네.
0: 근데 저도 여행 가게 되면은 왜 손톱 발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가방을 갖고 가게 돼요. 사실 여행 가다 보면 또 들뜨게 되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편한 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고 자랑할 게 없나 이렇게 뒤져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저는 오히려 거꾸로인데.
0: 그죠?
1: 여행 갈 때는 진짜 편하게 들고 가거든요.
0: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제일 좋은 옷에 제일 좋은 가방 들고 가거든요.
1: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그런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0: 그래요?
1: 네.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많이 여행들 가시는데 차에서 물건이 없어졌다. 혹은 호텔에서 물건이 없어졌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0: 그럼 그것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네.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죠.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요?
1: 네, 보험 커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1: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데.
0: 네.
1: 자동차에 있는 예를 들어 골프채라든가.
0: 네.
1: 골프 여행도 많이 가시니까.
0: 네.
1: 그런 골프채라든가 어떤 지갑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보험을 갖고 계시면 집보험으로 커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하.
1: 자동차 보험이 아니고.
0: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보험이란 렌트 사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렌탈 보험도 해당이 되나요?
1: 해당됩니다. 퍼스널 프로퍼리기 때문에.
0: 와.
1: 그래서 집보험을 갖고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셨을 때 클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래도 그 가방이 밸류가 얼마인지, 예를 들면 또 보석의 밸류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 지난번에도 이것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거긴 한데.
0: 네.
1: 주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이아몬드다 이런.
0: 네.
1: 것들은 스케줄이라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0: 그건 뭐죠?
1: 그 다이아몬드의 등급이라든가 뭐 무게라든가.
0: 네.
1: 이런 것들을 증서가 있으시거든요. 다이아몬드 증서.
0: 네네.
1: 그것들을 집보험에다가 애드를 해놓으셔야.
0: 아하.
1: 커버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0: 그 밸류가 크든 작든 일단은 애드를 해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주얼리 같은 경우.
0: 네.
1: 근데 명품백 같은 경우는 뭐 서티피케이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진 촬영을 해놓으시거나.
0: 아, 네네네.
1: 명품백을 사셨던 영수증을 보관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명품백을 샀던 그 가게에.
0: 네네.
1: 본인의 레코드가 있으시면 그걸로 커버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디덕터블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디덕터블 내시고 그 이후에 커버 받으시는 나의 보험 커버리지의 어마운트만큼.
0: 아,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이제 마음 편히 여행 가실 때 좋은 백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명품 백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특히 워싱턴에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
0: 기본적으로 루비똥 하나는 다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하나가 있으니까 네. 좀 웬만하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명품 백 같은 것들은 증서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영수증이나 그 스토어에 있는 예. 기록들을 잘 킵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그게 10년 전이고 영수증도 없고 그런데 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1: 너무 큰 금액의 명품백이 아니라면 뭐 디덕터블 이후에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커버리지 안에서는 네네. 커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케이스가 100%라는 건 아니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테지만 그래도 커버를 다 받으시려면 영수증을 보관하시는 게 좋다라고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안타깝게도 영수증이 없는 분들은 에이전트랑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일단 클레임을 하시기 전에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신 후 클레임을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그 전에 물론 클레임을 할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에이전트와 함께 나한테 이러이러한 백이 있고 이러이러한 주얼리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혹시 내가 잊어버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네. 바로 집에 가셔서 명품백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 놓으세요.
0: 네.
1: 나중에 해야지 하면 또 안 합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1: 버지니아 네. 703-642-2225
0: 642-2225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번입니다.
0: 465-2700 메릴랜드는 410-465-2700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번입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언제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트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딱 두 분 정답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내주시고요. 이번 주 퀴즈는 우리 뽀돌련드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입니다.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이나 또 퀴즈를 보내주신 분 모두에게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SG 워너비의 라라라. 제가 이렇게 가수와 노래 제목을 다 알려드릴 때에는 주로 가수에 집중을 해주시면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곡은 왁스의 오빠. 이 가수 한두 명만 서치해 보시면 금세 정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0: 못 가.
1: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마지막 가수 한 명으로도 정답을 쉽게 맞히실 수 있는 랄랄라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 번째 곡으로 소개했던 왁스의 오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는 입을 옷이 있으며 몸을 누일 공간까지 있다면 이미 지구상 상위 25% 안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 안에 드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수많은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뜨고 숨 쉬고 움직이며 식사할 수 있었다면 최근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실 역시 배움의 기회와 시력 정보에 접근할 환경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보다 큰 행운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쉽게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잠시 시선을 돌려보면 이미 가진 것 또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내일입니다.

주시고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같이 하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났었고요. 어쨌든 우리 뽀들현도님이 알려주셔서 저만 갔다 온 것이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간암에 걸려서 지금은 현재 콩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따님한테 간을 이식받았는데 구구절절 참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하늘 아래 외이듯이 여호와 밑에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뽀들 현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박종호의 찬양의 심포니 다 끝까지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41년 된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0: 시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특화 거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 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놓고

왔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쓸 곳을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을 줄인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먹이고 입히며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찬송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송기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한경미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합니다.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무한하신 주 성령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와 함께 다 경배하며 신재호의 음성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정호님께서는 연일 폭염의 날씨, 열돔 날씨 잘 견디고 건강관리 조심히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겨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은숙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콥박의 찬양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덥죠. 이렇게 더우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더웠던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꽃마리님께서는 정전을 겪으셨었나 봅니다. 좀 전에 전기 들어와서 에어컨 선풍기 다 돌려요 하고 보내셨는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전력도 참 약해서 정전도 자주 됐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물들다님께서도 전기가 자주 나갔던 여름날 시골의 10대 하나님 전기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언니가 전기만 나가면 네가 기도해봐 그랬던 추억이 생각나신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다른 별탈 없이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0702번께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장인어른께서 입원하셔서 퇴근 후에 처갓집 화단 마당 청소하고 귀여운 꽃분이 밥 주러 가는데 반려동물인가 봐요.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생수 부어주면 정말 맛있게 마시더라고요. 하루빨리 장인어른 퇴원하셔서 꽃분이와 산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시기를 저도 함께 바라보고요. 딸기님은 아들의 생일 축하 사연을 올리셨어요. 주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년대학부 예배 봉사하게 도우소서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서연님, 항암 치료 중에는 열나면 안 되는데 고열이 나서 독감, 코로나 다 검사하고 이틀 후에 열은 떨어졌는데 목감기와 코감기가 안 낫고 저를 힘들게 하네요. 다행히 그래도 독감, 코로나는 아니었나 봐요. 감기 얼른 낫고 컨디션 잘 유지돼서 남은 항암 치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사. 중보기도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88번께서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주리의 찬양 십자가 그 바람이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나무엔의 쉼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교님께서 신청하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우혜경의 찬양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디언 기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올 때 기우제 드리는데 인디언 기우제는 100% 다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인디언 기우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영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100% 다 응답받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교훈을 받는 게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면은 된다. 라는 게 제 인디언 기우제가 우리들한테 주는 중요한 교훈인데 이 인디언 기우제를 뒤집어 보면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사람이 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사람이 비를 다스린다면 기우제 드릴 필요가 없죠. 지금 비가 필요하네? 그럼 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기우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사람이 이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뭐, 물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이 자연을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자연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 거짓 신들도 자연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만 이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창조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참된 신과 거짓신, 우상과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점 하나가 자연을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은 우상 같으면은 폭풍이 지나가니까 아, 지금 폭풍이 왔구나. 내가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야지. 그래야 사람들한테 폼나고 위험이 있지. 이렇게 해서 우상이 딱 기다릴까 폭풍이 치고 천둥이 치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끼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가지고 폭풍을 운행하고 천둥 번개를 운행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폭풍 가운데서 우상이 나타나는 거하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건데 속 그 본질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자연을 통제하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이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욥기 37장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오늘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이지만 사실은 욥기 38장과 9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 가운데 입을 떼시고 첫 번째 욥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 이 말씀이죠. 38장 2절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무지한 말, 지식이 없는 말이죠.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다하트란 말인데 이 다하트란 말은 지식이란 말도 되고 사실이란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말, 무지한 말, 사실을 모르는 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은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란 단어는 예차라는, 애차라는 단어인데 정확히 글자 그대로 더 번역하면 목적, 계획, 디자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어둡게 한다, 어떤 계획을 다 망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실을 너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망치는구나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욥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는 이유였지요. 고난 당하는 사실이 아니고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고난 당하는 이유가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이유는 욥도 몰랐고 욥의 세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죠? 왜? 욥기 1장부터 우리는 욥기를 봐서 자,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하고 사탄이 내기를 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한 사실인데 욥도 이것을 몰랐고 욥의 세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욥기 37장까지 계속 그것을 무지한 말로 막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욥이 말한 건 뭡니까?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 좀 재판합시다. 이렇게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임과응보. 욥이 당하는 진짜 이유는 욥의 잘못과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계속해서 막 무지한 말로 진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막 공격하고 정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의 무지한 말,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어둡게 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 천상에 이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욥의 신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이 욥의 이것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방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욥의 신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니까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상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을 다 없애보십시오. 제거해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순전하지 않을 겁니다. 욥도 정직하지 않을 거고요. 욥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내기의 목적은 보상 종교 없이 대가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욥이냐 아니냐 그거를 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욥도 무지한 말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니까 이 목적이 막 하나님의 이 목적이 막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막 흔들거리기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서 욥에게 말했죠. 무지한 말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마구잡이 해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망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 우리 일상에도 있지만 성경에도 보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들을 이런 무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사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율법을 진짜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율법의 항목을 잘 지키면은 율법의 항목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자기가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이 그 항목을 못 지키면 정죄하고 넌 나쁜 사람이야. 왜? 율법을 못 지키잖아. 율법의 목적은 그저 그대로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율법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별된 백성은 상관없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배가 되게 고파가서 미리삭을 까서 먹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노리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이 율법은 어기면 안 된다. 안식일날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예를 들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이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다. 진설병은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전시해 놓은 떡 아닙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다윗이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 날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말합니까? 여기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요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지한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저 항복대로 지키면 된다는 이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지한 율법에 대한 진짜 사실을 몰랐던 거죠. 진짜 사실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정죄하니까 원래 율법의 목적이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율법,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는 게 자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깨우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모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저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다 보면요,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어가면 산사태가 나서 그 눈 속에 완전히 갇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거의 뭐 죽거나 이렇게 되는 굉장히 위험이 처하게 돼서 눈 속에 완전히 갇히게 돼서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막 몰아오죠. 눈이 너무나 많으니까 눈 속에 그래서 사태에 갇히면은 빨리 해야 되는 겁니까? 눈 속을 헤쳐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장비 가지고 빨리 구멍을 내 가지고 빨리 헤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거기서 얼어 죽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눈사태에 완전히 갇히게 되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요, 눈 속에 갇힌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완전히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위치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이 자기가 이렇게 눈 속에 갇힌 이 위치가 머리가 산의 정상에 있는지 산 아래로 있는지, 그러니까 이 위치 이 판가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꾸로 누워 있는지 똑바로 누워 있는지, 왜 이걸 알아야 자기 아래쪽에 눈을 파서 헤쳐나올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 방향을 잘못 짜서 눈을 헤쳐나오면 더 갇히게 되거든. 자, 그러면 눈 속에 갇혀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사람이 자기가 거꾸로 누워있는지 바로 누워있는지 판단하는, 사실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침을 흘려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침을 흘려보면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으면 침이 어디로 흐릅니까? 턱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위치해 있으면요, 침이 흐르면 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눈 속에 갇혔는데 거꾸로 눕혀 있구나. 그러면 어디에 구멍을 파고 어디에 구멍을 파서 자기가 이 헤쳐나가야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자기 위치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 목적은 사람마다 참 다양하죠. 어쨌거나 한 사람이 인생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인생 다 마칠 때, 아,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럴 때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진짜 사실, 뭐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의 정체성, 사람은 도대체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사실은 뭡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경제적인 인간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니까 권력을 쥐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 대한 사실, 자기의 정체성이 경제적인 인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익을 많이 얻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저장하고 축적하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생물학에서 말하는 대로 호모 사피엔스다, 지혜적 인간이다 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는 학벌, 학력, 똑똑한 것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 똑똑한 것을 자랑하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이 무엇이냐, 누구냐라는 말은 뭐 경제적인 인간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호모 사피엔스다 다 일리가 있고 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실 그런 면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 사람은 피조물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피조물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은 피조물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인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거죠. 피조물의 목적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똑똑하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목적은 창조자를 알아보고 창조자를 기쁘게 하고 창조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자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안 되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한 부분만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인간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자기 삶의 목적은 계속해서 돈만 벌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나쁜 사람, 돈 버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런 인생의 목적으로 왜곡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냐. 이거는 욥이 고난당한 때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어둡게 한다는 그 말에 맞지만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사실과 목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지한 말을 떠들어야 됩니까?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치가 있고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헷갈린다 하도 깊어가지고 만천 34미터까지 내려가서 바다 걸어봤냐라고 묻습니다. 10미터만 내려가도 몸이 막 수압에 내려서 꼼짝 못하는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욥이? 욥이 누굽니까? 동방의 현자예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리가 못하는 일은 욥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봤자 바다에 10미터 내려가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1,030미터까지 내려가서 바다를 네가 걸어봤느냐?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욥의 격차입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38장 31절입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품을 수 있느냐? 이제는 깊은 바다로 갔다가 눈을 우주 공간으로 옮깁니다. 네가 묘성, 이 묘성을 세 번역이나 읽어보면 북두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알아낸 걸로 이건 북두칠성이 아니고요. 저 황소 자리에 아주 이거 뭐 영어로 플레이아데스 성단, 그 별들의 묶음이죠. 그러니까 묘성이라는 것은 황소 자리에 플레이아데스의 여러 별 무리들을 네가 묶어봤냐는 겁니다. 아니, 발음도 못하는데 이 지구에서 그거 안 보여요. 그 별들의 수없이 많은 성단들, 그 그룹들을 네가 묶었냐? 끈으로. 그 다음에 뭔가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는 이 삼성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이건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이에요. 네가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별을 풀어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런 질문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대답은커녕 질문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세기, 2026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최첨단으로 발달된 우주에 대한 공학, 과학은 또 뭡니까? 그게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스페이스X 계획 아닙니까? 달에다가 도시 만들고 화성에, 지구가 멸망하면 화성에 100만 명 이주하는 작업. 그게 스페이스X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만 들어도 어찔어찔해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와. 화성에 100만 명이 가서 살아? 우와 하는데 4천년 전에 네가 뭐 저 별 무리들을 묶어봤냐고, 그 별을 풀어봤냐고. 이게 똑똑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욥과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내 챙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9장 26절 2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글자 그대로 뭐랍니까? 내가 남쪽으로 가는 건 네가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남쪽으로 가냐? 독수리가 높은 자리에 보금자리 말하는 건 네가 명령해서 올라가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스페이스 X 계획을 이런 것을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철새가 왜 겨울과 여름에 남쪽과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거. 여기서 내가 남쪽으로 가는 거, 요 네 지혜로 내가 남쪽으로 가냐? 뭐 말할 수 대답 못 하는 거죠. 아직도 사람들이 매와 독수리의 습성을 다 알지 못해요. 독수리가 왜 높은 것에 보금자리를 하는 그 습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4천년 전에 살고 있는 욥에게 내가 남쪽으로 가는 건 너 지혜로 가냐? 독수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와서 보금자리 네가 명령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은 창조자만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 못한 이런 게 60개가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해요. 저는 유학하러 왔거든요. 유학으로 오면 영어시험 옛날에 토플을 치지 않습니까? 토플을 치고 박사까지 가면 GRE라는 시험을 쳐요. 이게 발음이 GRE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예,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GRE 공부해서 막 그 욕을 해요. 제가 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토플 때 겨우 쳤는데 GRE를 딱 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와, 내 실력이 진짜 미쳐냈구나. 그러니까 뭐 읽고 해석해야 될게 이만큼 나오는데 여기 1, 2분 만에 다 읽고

0: 기둥이가 인간 보고, 너 그 인간들 저 주식 투자하네? 그거 왜 해? 기둥이가 우리 보고, 영화도 보네? 기둥이는 확신해. 그거는 필요 없다고 확신해. 만약에 기둥이가 내한테 그런 말 하면은 내가 기둥이가 생각하는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되겠어요? 밟아 죽이지. 이런 지렁이도 밟아 죽이지. 감히 시금방지게 말이지. 지렁이가 무슨 확신, 그 확신 가지고 내한테 말한다고. 여러분, 나와 지렁이 사이가요. 아니, 하나님과 욥의 차이가 나와 지렁이 차이보다 더 큰 겁니다. 더 크다니까요. 그러면 이 욥기 38장 30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진다면요. 언제나 욥기 38장 39절에서 60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교만해질 수 있는가? 내 확신이 옳다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가? 진짜 인간은 미천. 아니, 다르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고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내가 좀 요거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한 30년, 40년 이 부분에 전문했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확실해. 늘 잘못되어서 내가 율법 좀 지킨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성경 더 잘한다고 해서 에이 저 사람들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건 이것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대장부라는 거. 그게 용기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지렁이보다 못하지만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전능하심과 주권으로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알지 못해요. 정말 지렁이보다도 못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 확신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해서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은 언제 끝나요? 막 질문이 생겨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지렁이보다 낮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욥이 이 60가지 질문을 듣고, 아, 하나님, 우리말로 하나님은 완전 항복. 나는 미천합니다.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잘못 없이 고난받는다고 이거 원망했는데 미안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얼마나 미천함을 드러내는가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좀 더 배웠다고 해서 경험 많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이 확신들 사람에 대한 지렁이의 확신보다도 못한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교만했고 이거 가지고 우월했고 이거 가지고 자랑했던 우리 자신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오니 내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대장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

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스카이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첨단 AI 모델 사전 심사 대상에서 개방형 AI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심사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폐쇄형 AI 모델에 집중될 계획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수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일부 기종에서 동체 균열 가능성이 제기돼 471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운항 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과학적 결론과 배치되는 행보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이 시장 혼란에도 절제된 소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의 지원 기조 변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기독교 신앙 기반 단체들과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보건구호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원조재편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보안업체에 역으로 추적당해 전 세계 1,640개 기업을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채용을 미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정보통신망법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며 미 의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수년 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나토의 결속과 대응 의지를 시험하려는 정황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하고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례도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사례로 꼽힙니다. 지금껏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 같은 평가가 바뀌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과 석유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 전선에서도 큰 진전이 없는 탓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부에서 승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수록 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나토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국적을 숨긴 무장세력을 투입한 영토 점거, 나토 동부 전선에 대한 제한적인 지상 침공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당국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올해 가을부터 2029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한적 지상 침공의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은 커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전은 나토 조약 제5조의 집단 방위 조항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집단 방위 조항은 회원국 한 곳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각 회원국이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전에 나토 조약 제5조를 적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헤더 콘리 선임연구원은 지금껏 나토 회원국들은 사태를 확대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정부는 러시아나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핵심 무기 비축량이 감소한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정밀 타격 미사일, 에이테큼스,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의 재고가 줄었다는 겁니다. 다만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탄약 부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미군은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 구도와 관련해 제디 벤스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대권을 둘러싼 벤스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후원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2028년 대선에서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후원자들과 만나 결국 우리는 제이디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임명을 요구한 두 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상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함께 거론해왔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같이 언급하면서 충성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도 했지만 이번 비공개 발언 는 벤스 부통령에게 한층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는 벤스 부통령을 공화당의 후계자로 점찍었지만 이를 언제 공개적으로 밝힐지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다른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후계자로 확실히 낙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공화당 내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활동가, 당 인사들은 벤스 부통령을 둘러싸고 지지와 반대 의견을 활발히 내놓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아직 출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벤스 부통령은 지난 6월 회고록을 출간하는 등 사실상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공화당 기금 모금을 위해 당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마가 청년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문은 벤스 부통령이 지난 6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타결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또 연방복지사기단속 태스크포스를 이끌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종전 MOU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지만 벤스 부통령 측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역할 자체를 여전히 정치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반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 이 장관은 대선 관련 논의에 거부감을 보이며 최근 언론 접촉까지 줄이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캠페인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 조직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벤스 부통령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워싱턴 DC 경찰 당국이 이번 주말 콜롬비아 하이츠 지역에 청소년 통제 구역을 지정합니다. 밤 시간대 미성년자의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로 경찰 당국은 여름철 청소년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예방적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권리 제한과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워싱턴 DC 경찰 당국은 오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콜롬비아 하이츠 지역의 청소년 통제구역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 9명 이상이 공공장소나 사업장 주변에 모이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경찰 당국이 정한 예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콜롬비아 하이츠 지역 내 파크로드 노스웨스트, 11번가 노스웨스트, 유클리드 스트리트 노스웨스트, 16번가 노스웨스트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소란이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한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청소년통행금지법과 2026년 개정된 청소년통제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DC 경찰청장은 청소년 관련 질서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시간 동안 대규모 청소년 모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당국은 이번 콜롬비아 하이츠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시행 중인 DC 전역 청소년 통행금지와는 별도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7월과 8월 동안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12시 1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하이츠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으로 특히 여름철 저녁 시간대 주민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지역 사회의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국회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한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기종 항공기의 동체 균열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CNN 방송이 7일 보도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미국에 등록된 보잉 737 맥스 8, 맥스 9, 맥스 8 200 등 총 471대입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동일 기종 일부 항공기에서 기내 앞쪽 주방 옆 동체 오른쪽 전방 출입구 주변의 보강재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횟수와 사용 정도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해당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연방항공청은 해당 기종 항공기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기 점검 주기 내에 구조적 안전성이 손상되기 전에 균열을 발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제조사 보잉 측은 균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 분석을 실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설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 여객기에서 비상구 덮개가 비행 중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방항공청은 이 기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비상구 덮개를 고정해야 할 볼트 4개가 여객기 인도 당시부터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보잉 737 계열 항공기는 예전에도 구조 균열이 문제가 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2019년에도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구조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된 737-700, 737-800, 737-900 기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뉴욕시 노인국이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 실태를 담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시 노인국이 약 9천 명의 고령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 데이터가 요구하는 것 What the Data Demands를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고령층이 직면한 생활 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정기적인 가구 공과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30% 가까이는 저렴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4명 중 1명 이상은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세에서 74세 사이의 연령대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소수계층, 그리고 연소득 6만 달러 미만 가구에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거나 연령 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5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정신,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연령차별금지 정책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련 상담을 원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는 뉴욕시 노인국 에이징 커넥트 전화 212-244-6469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안경 하나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스마트 안경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몰래카메라 같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식당과 술집, 극장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안경 착용이나 촬영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사생활 침해 우려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하는 영국 식당과 술집, 극장 등이 늘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심슨스 인더스트릿, 알링턴, 더 파크 등을 운영하는 유명 외식업자 제러미 킹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손님들이 녹화가 가능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펍 체인인 웨더스푼스의 팀 마틴 최고 경영자도 동의 없이 손님이나 직원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기본 규정이 적용된다며 스마트 안경 시장을 주도하는 메타의 안경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카메라를 끄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럽 운영업체 소호하우스도 자사 클럽에서는 촬영 금지 원칙이 스마트 안경에도 적용되므로 이 안경을 쓴 회원에게 벗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과 브리스틀, 에든버러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ATG 시어터스도 극장 내 촬영이 금지된 만큼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관람객에게 벗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디자인과 착용성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700만 대를 팔았을 만큼 선두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인 모습이 녹화되고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애플이 당초 스마트 안경을 연말 공개할 계획이었다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내년으로 일정을 미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BBC 방송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런던 쇼핑몰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남성에게 도둑 촬영을 당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연락하자 대가로 돈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우리 AI 안경에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구축돼 있다며 모든 안경에는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한 촬영 중일 때 깜빡이는 캡처 LED가 있고 이 LED는 끌 수 없다. 누군가 그 LED를 가리거나 손상하려 하면 카메라가 비활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적색 신호 위반 카메라 티켓을 받았던 운전자들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서폭 카운티가 티켓마다 부과했던 $30 행정수수료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집단소송 합의 결과 대상 운전자들은 티켓 한 건당 약 $36를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적색 신호 위반 카메라 벌금을 납부했던 운전자들이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환급은 총 4,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에 따른 것으로 자격을 갖춘 운전자들은 티켓 한 건당 $36를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PSEG 전력회사 직원인 로버트 맥그레스가 대표 원고로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서폭 카운티가 신호 위반 카메라 벌금에 $30의 행정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뉴욕 법원은 해당 행정 수수료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서폭 카운티는 결국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서폭 카운티의 신호 위반 카메라 프로그램은 2023년에 종료됐으며 운영 기간 동안 약 30만 건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는 환급 대상 운전 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실제 환급금 지급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폭 카운티 측은 집단 소송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이끈 변호사는 나소 카운티에서도 유사한 환급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서 향후 환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오전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국지적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비와 돌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한낮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7: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에게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전 세계 기업의 가상화폐와 기밀 정보를 훔쳐온 북한 해킹 조직이 도리어 한 보안 연구원에게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보안업체 쿠미오의 방겔리스 스티카스 최고기술 책임자는 지난 22개월간 한 북한 해킹 조직의 서버에서 해킹 내역 데이터 5TB를 확보했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가 6일 보도했습니다. 스티카스 최고기술 책임자는 해당 조직의 서버에 침투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 북한 해커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업무용 PC와 슬랙, 디스코드 등 메신저 대화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이 북한 해킹 조직이 57개국, 1640개 기업을 해킹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고 관리자 루트 권한이나 암호화폐 키 등을 탈취당한 심각한 피해 사례만 해도 700곳에서 800곳에 달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핵심 범행 패턴은 소위 전염성 면접으로 불리는 채용 위장 접근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액 연봉 등을 미끼로 개발자에게 접근한 다음 코딩 테스트 명목으로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해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북한 정찰총국사나 라자루스 그룹 계열이 자주 써서 유명해진 수법입니다. 특히 여러 기업에서 일감을 받는 외주업자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피해 규모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티카스 책임자는 최대 30개 기업에 접근 권한을 가진 외주업자들이 해킹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정부 산하기관과 가상화폐 기업 코인베이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 일본의 기술기업 이온 스마트 테크놀로지,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 등이 피해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접속 정보를 교체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등 조처를 했지만 일부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가 화면이 없는 첫 인공지능 전용기기를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키퍼 크기의 도넛 모양 스마트 스피커 형태로 음성만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AI 경험을 구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픈 AI는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AI 기기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기가 화면이 없는 하키퍼 크기의 도넛 형태 스피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픈 AI는 한때 애플을 상징했던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러브 프롬 스튜디오와 협업해 설계한 이 제품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제품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 모양이고 배터리가 탑재돼 집안 어디든 쉽게 옮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장착돼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부품을 통해 이용자와 상호작용하거나 응답할 때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조명 시스템을 통해 기기의 현재 상태도 표시됩니다. 이용자는 음성 대화를 통해 기기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챗GPT 앱의 음성 모드와 유사하지만 더 고도화한 모델을 적용해 마치 인간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 제품에서 출발해 장기적으로 오늘날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새 기기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 가격은 시판 중인 스마트 스피커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아이폰보다는 저렴한 수준인 $300에서 $400 선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이브의 과거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외관에 금속 소재를 채택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금속 가공 기술이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을 통해 오픈 AI 측이 협력사를 속여 애플에서 해당 기술 접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애플의 이와 같은 주장이 부주의하고 공격적이며 기묘할 만큼 개인 감정적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오픈 AI는 신제품 출시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도넛 모양 휴대용 스마트 스피커 제품은 지금껏 애플이 출시해온 제품과 디자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 AI는 내부 조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첫 AI 기기가 애플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영유아 백신 접종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폐증과 백신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내용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자폐증 관련 전향적, 후향적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 이니셔티브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시 대사의 백악관 보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 관련 우려를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해온 셀 수 없이 많은 부모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에 기반해 대통령의 우선 과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자폐증의 단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게 연구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백신 음모론 내지는 백신 회의론에 동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대부터 자폐증과 백신의 연관성을 주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해왔고 2014년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일회성 대량 주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의 자녀가 백신 접종 후 자폐증에 걸렸다고 보고 있으며 백신 부작용을 겪은 사람 3명을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 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압박 수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복지부의 자폐증 연구 진행 상황을 물었고 근본 원인을 조사할 것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변호사 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졌던 한인 여성이 호프스트라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36살 메리 제인 정 씨는 응급 대응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뉴욕주 변호사 시험 도중에 심정지를 일으켜 뇌 손상을 입은 한인 여성이 시험장 운영과 응급 대응이 부실했다면서 호프스트라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는 36 메리 제인 정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에서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 씨 측은 소장에서 당시 시험 감독관들이 즉시 시험을 중단하지 않았고 주변 응시자들의 도움 요청도 지지했다며 응급 조치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심폐소생술이 시작되기까지 수분이 걸렸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정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장기간 저산소 상태에 노출돼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정 씨 측의 주장입니다. 정 씨는 이후에 심실세동 진단을 받고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실세동은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심장이 효과적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문제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호프스트라대 측은 공공안전요원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도착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처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대학 측은 응급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험 시험장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대응 체계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뉴욕주에서는 변호사 시험 중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시험 시간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논의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지난해 200만 달러를 건넨 한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자금이 대가성 거래나 뇌물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4: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리처드 블루먼솔, 앤디 김 등 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서한을 보내고 한국의 베이스 그룹으로부터 받은 200만 달러의 정확한 성격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베이스 그룹은 계열사인 한국알루미늄이 미 행정부로부터 10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베이스 그룹이 알루미늄 관세 제재를 낮추거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대가성 정치와 잠재적 뇌물 수수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베이스 그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수차례 만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베이스 그룹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해당 200만 달러가 관세나 무역 분쟁과는 전혀 무관하며 지난해 8월 체결한 골프장 개발 사업 관련 계약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기부나 투자를 한 뒤 유리한 정책적 결과를 얻어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Radio입니다.
1: 케빈 워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소통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워시 의장과 가까운 소식통들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취임 후 첫 10주 동안 일부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점과 연준 개혁을 위한 장기 계획이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두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들이 5년 넘게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준을 개혁하기 위한 기조를 되돌릴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의 전략의 근간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장에 제공하는 가이던스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워시는 전임 의장들이 선제적 지침을 냄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발언에 통제됐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치를 약속해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워시 의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고 시장이 금리 인상 전망을 높인다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그의 생각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55%로 반영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시사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캐나다의 대표적 음악 축제 샘발라 뮤직 페스티벌의 독특한 마약 대응 방식에 대한 기사 The Music Festival Trying to Make Drug Use Safer 약물 사용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음악 축제입니다. 대부분의 음악 축제가 불법 약물 사용을 그저 모른 척 눈감아주거나 엄격히 단속하는 것과는 달리 이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이 가져온 약물의 성분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첨단 현장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불법 약물 사용을 부추긴다는 비판과 오염된 약물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At the annual Shambhala Music Festival, organizers provide a sophisticated government-sanctioned drug testing service to analyze substances bought by attendees. 매년 열리는 샴발라 음악 축제에서는 주최 측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첨단 약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참가자들이 구입한 약물의 성분을 분석해 줍니다. Organizers provide. Organizers는 주최 측, 행사 주최자를 의미하고요.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Sophisticated. 기사에서는 첨단의, 정교한, 고도화된 이라는 뜻이고 Government Sanctioned는 정부가 승인한, 정부에 공인된 이라는 의미이며 예를 들어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연구 프로젝트를 가리킬 때 This is a government sanctioned research project. 이것은 정부가 승인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ather than enforcing a strict ban, the harm reduction strategy focuses on informing users about potential contaminants to prevent fatal overdoses. 엄격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보다는 피해 감소 전략은 사용자들에게 약물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 알려 치명적인 과다 복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nforcing a strict ban. Enforce는 시행하다, 집행하다, 강제하다 라는 의미로 법이나 규칙에 자주 쓰이고요. Harm reduction strategy. 위험이나 피해 감소 전략. 약물 사용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보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감염이나 사망과 같은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예로 운전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전형적인 harm reduction policy, 위해 감소 정책의 일종입니다. Potential contaminants, 잠재적인 오염물질, 여기서는 불법 약물 등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위험한 혼합물이나 유해 성분을 의미합니다. During the event, testing technicians detected highly toxic synthetic compounds in some samples and pushed real-time warnings through the festival app. 행사 기간 동안 검사 기술자들은 일부 샘플에서 매우 유독성이 강한 합성 화합물을 발견했고 축제 앱을 통해 실시간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Detected, 발견했다, 검출했다. Detect는 눈으로 발견했다기보다는 검사나 측정 또는 분석의 과정을 통해 찾아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Synthetic compound, 합성화합물 또는 인공합성물질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약물을 지칭할 때 Illicit chemists are creating dangerous synthetic compounds. 불법 화학자들이 위험한 합성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While critics argue that testing encourages illicit behavior, public health experts highlight that information transparency lowers mortality risks in an increasingly hazardous drug market. 비판론자들은 검사가 불법적인 행동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정보의 투명성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약물 시장에서 사망 위험을 낮춘다고 강조한다. While critics argue that, 비판론자들은 무엇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While는 어떤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기보다 비교하거나 대조하면서 반면에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Transparency, 투명성, 명확성이죠.
여기서는 약물 성분 검사 결과나 위험 정보를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lowers mortality risks, 사망 위험을 낮추다. mortality는 사망률 또는 사망 위험이란 의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샘발라 페스티벌의 사례는 북미 전역을 위협하는 마약 위기 속에서 정책적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데요. 현재 펜타닐을 비롯한 저렴하고 강력한 합성 마약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자신이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도 모른 채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성분 검사 키트나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며 강력한 단속 및 처벌로 단속하는가 하면 반면에 캐나다의 샘발라 현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으로 생명을 구하겠다는 현실적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검사소에서는 환각제 대신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섞인 알약이 발견되자마자 축제 앱으로 긴급 경보를 발령해 불상사를 막아내기도 했다는데요. 마약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면 최소한 무지로 인한 사망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해 감소 철학, 오남용 조장이라는 비판과 생명 구호라는 명분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윤유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획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

0: 미국과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SK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첨단 AI 모델 사전 심사 대상에서 개방형 AI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심사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폐쇄형 AI 모델에 집중될 계획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수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일부 기종에서 동체 균열 가능성이 제기돼 471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운항 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과학적 결론과 배치되는 행보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이 시장 혼란에도 절제된 소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의 지원 기조 변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기독교 신앙 기반 단체들과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보건구호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원조 재편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보안 업체에 역으로 추적당해 전 세계 1,640개 기업을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채용을 미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 통신 방법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며 미 의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대법원이 광범위한 출생 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이후 특정 사례를 겨냥한 형태로 추진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당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포함해서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 출생 자녀나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도 대상입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규모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11월 중간 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에 맞춰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출시 전 성능과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 중인 심사체계에서 개방형 모델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6일 악시오스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이 마련 중인 AI 심사체계는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오픈 AI의 ChatGPT처럼 기본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강력한 폐쇄형 모델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이 지난 4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시한 초안에는 심사 대상인 프론티어 모델을 최첨단 성능을 갖추고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폐쇄형 모델로 규정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어떤 수준을 최첨단으로 볼지, 어떤 위험을 국가 안보 관련 위험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새 심사 체계에는 개방형 AI 모델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딥시크 등 이용자가 모델의 가중치와 추론 코드 등을 내려받아 수정 변형할 수 있는 개방형 AI 모델들은 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대상 AI 기업은 모델 출시 전 30일 동안 정부의 검토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는 해당 기업 직원들의 모델 접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에는 특정 정부 부처나 기관 한 곳이 아니라 백악관과 행정부 내 여러 부처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에 대한 감독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갈수록 강력해지는 개방형 모델이 지닌 잠재 위협을 비롯해 AI와 관련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대응은 뒤로 미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3명이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이 COVID-19 방역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6일 목요일 오전 플로리다주의 제임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을 비롯해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 3개 주 법무장관이 파우치 전 소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작성된 문서와 기록 일체입니다. 플로리다주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가 일정한 면책 특권을 갖기는 하지만 파우치 전 소장이 보건 지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면 이는 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가 출판 계약과 상금, 명예를 줬는 동안 주민들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환장 발부는 최근 공개된 파우치 전 소장의 개인일기와 이메일 기록이 계기가 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파우치 전 소장이 재임 시절 받은 100만 달러 상당의 단 데비드상을 비롯해 책 출판이나 교수직 제안 등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정황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파우치 전 소장이 상금 수령이나 코로나19 출처 관련 청문회 질의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증언을 거부하자 그를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전 소장은 자신을 기소하려는 정적들의 집착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강력히 반박해왔으며 파우치 측 변호인은 이번 소환장 발부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Radio입니다.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일대에서 판매된 일부 치즈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오염과 관련돼 전량 리콜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메릴랜드주 메카닉스빌의 클로버힐 데어리가 생산한 여러 종류의 치즈 제품에 대해서 최고 위험 등급인 클래스 1 리콜을 지정했습니다. FDA의 클래스 1 지정은 해당 제품이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을 초래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FDA에 따르면 이번 오염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 보건당국이 몇 주 동안 수거한 치즈 샘플 검사에서 여러 차례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리코타 치즈, 할라피뇨 치즈, 체다 치즈, 페퍼잭 등 여러 제품이 포함됐으며 개별 포장 제품부터 대용량 제품까지 판매 형태도 다양합니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먹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 전액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스테리아 감염은 특히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국 FD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장애가족지원센터 시다 장애예술가들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응원하는 제10회 시다 특별미술 공모전의 작품 접수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올해의 공모 주제는 내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로 내가 꿈꾸는 지역사회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작품 접수 마감일은 10월 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11월 7일 뉴욕 스페이스 LES 갤러리에서 아트 비욘드 리밋 전시를 통해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술을 통해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앞으로 꼭 알아둬야 할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패밀리 앤 메디컬 리브 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이나 입양은 물론 본인의 중대한 질병 치료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메릴랜드 주정부의 보험 제도입니다. 현재 일정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보험료율은 임금의 0.9%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각각 최대 0.45%를 내게 됩니다. 다만 직원이 15명 미만인 사업자는 사업주 부담 방식이 일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으로 2028년부터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최대 1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당 최대 $1,000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고용은 보호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과 입양 후 자녀 돌봄, 본인의 중대한 질병 치료,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 간병, 그리고 군 복무 중인 가족과 관련된 긴급 상황까지 포함됩니다. 최근 4분기 동안 메릴랜드에서 68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 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암누수박 5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케이레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항의서한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은 없다며 법안 취지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미 통위는 이날 해당 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압박성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 공개한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박미 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편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 대응 체계 구축과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국 박미 통위는 법 적용 대상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재즈가 워싱턴 DC 중심가를 뜨겁게 물들였습니다.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이 5일 마련한 온스테이지 코리아 2026 무대에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 마리아 킴은 한국식 재즈와 한국어 가사를 녹여낸 공연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넘어선 첫 번째 공용어라며 한국성을 통해 세계와 공감하고 싶다고 밝힌 마리아 킴의 무대는 한미 문화예술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현장에 김승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5일 워싱턴 DC 대표 공연 예술 공간인 울리 맘모스 극장에서 온스테이지 코리아 2026 마리아 킴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공연은 시작 전부터 전석이 매진되며 한국 재즈를 향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무대에는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보컬 음반상을 수상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 마리아 킴을 비롯해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상급 재즈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베이시스트 벤 울스타인, 드러머 에런 시버, 색소포니스트 아사프 유리아, 그리고 한국 출신 색소포니스트 진푸름이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선보이며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버클리 음악대학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을 졸업한 마리아 김은 현재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미국, 아시아를 오가며 활발한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아티스트입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Softly as a Morning Sunrise, One Note Samba, The Very Thought of You, Ain't No Sunshine 등 세계적인 재즈 스탠더드는 물론 한국적 정서를 담은 창작곡과 한국 민요를 재즈로 재해석한 무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섬세한 편곡과 자유로운 즉흥 연주, 그리고 연주자들의 긴밀한 호흡은 공연 내내 객석의 몰입을 이끌었고 곡이 끝날 때마다 극장 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의 가장 깊은 울림은 Letter to Mother, 어머님 전상서에서 전해졌습니다. 1939년 김영파가 작곡하고 이화자가 불렀던 어머님 전상서를 현대 재즈로 재해석한 이 곡은 지난해 발표한 정규 8집 Love Letters에 수록된 10곡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로 불린 작품입니다. 마리아 킴은 연주 직후 스토리텔링을 통해 당시에는 결혼한 딸이 쉽게 친정을 찾을 수 없었던 시대였다며 어머니를 향한 딸의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음악은 모든 언어보다 먼저 존재하는 첫 번째 공용어라며 한국어와 한국적인 선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성을 통해 국적과 문화를 넘어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다는 보편적인 감정을 전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잔잔하게 시작된 한국어 가사는 재즈 특유의 자유로운 화성과 어우러지며 공연장을 깊은 울림으로 채웠고 관객들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노래가 끝날 때까지 숨을 죽인 채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도 같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 관객은 한국어로 엄마라는 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한국어 가사는 이해하지 못해도 노래에 담긴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언어를 넘어 전달된 음악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10: Very emotional song.
9: 또 다른 관객은 한국적인 감성과 미국 재즈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마리아 킹과 연주자들의 무대 장악력 그리고 한국어로 들려준 재즈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0: It was a deeply moving experience, seeing the fusion between American jazz and the Korean interpretation of jazz. And what we really, really liked about Maria Kim was her vitality on stage, the ensembles she brought together, and the fact that she also sang jazz in Korean.
9: 공연의 마지막은 재즈 명곡 허니서클 로즈가 장식했습니다. 즉흥 연주가 절정에 이르자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마지막 음이 끝나자 객석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워싱턴 한국문화원의 대표 공연 예술 브랜드인 온스테이지 코리아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연을 총괄 기획 담당한 백혜미 워싱턴 한국문화원 공연 담당 매니저는 온스테이지 코리아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국 예술가들을 미국 현지에 소개하는 대표 공연 시리즈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적었던 한국 재즈를 현지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를 통해 한국 재즈의 음악성과 예술성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한국 공연 예술을 통해 한미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1: 온스테이지는 저희 한국문화원의 그 대표적인 공연 예술 시리즈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한국계 예술가들을 미국 수도권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굉장히 수준 높은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한국 공연 예술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현재 알리고 한미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그 마리아 킴 공연은 사실 재즈를 많이 소개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로 이제 여기 현지의 음악이 좀 대중성 있는 것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 마리아 킴의 그 재즈 뮤지션 그룹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런 분들을 좀 알리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이런 취지로 마리아 킴 분들을 뉴욕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활동하신 분들 콜라보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9: 마리아 킴 역시 공연을 마친 뒤 워싱턴 DC 첫 공연을 전성 매진으로 함께해 준 모든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즈는 국적을 초월한 세계 공통의 언어인 만큼 한국적인 감성과 이야기를 미국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 벅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2: 그 워싱턴 DC에 처음으로 저는 왔는데요. 공연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이 윌리엄 앤머스 극장이 꽉 찬 상태로 공연을 했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저한테 있어서 재즈는 유니버설 랭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재즈 뮤지션으로서 많은 뮤지션들과 소통하고 또 전 세계의 여러 재즈 팬분들과 같은 감정을 나누고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도 너무나 행복했고요. 굉장히 벅찬 감정으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9: 전석을 가득 메운 워싱턴 관객들은 한국 재즈의 독창성과 보편성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감동은 고스란히 전해졌고 한국의 이야기는 재즈라는 세계 공통의 언어 를 통해 국경과 문화를 넘어 하나의 공감으로 이어졌습니다. K 라디오 김승규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오전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국지적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비와 돌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한낮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 북한이 6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해방패를 앞두고 감행된 무력 도발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7: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6일 목요일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25일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42일 만이며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한국군은 미사일의 비행거리 등 정확한 재원에 대해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발사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일본 측과도 공유했으며 압도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달 개최될 예정인 전국급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앞두고 이뤄진 만큼 이를 겨냥한 반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군 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가 미국 본토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본토와 동맹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6: 미 정치권에서 이스라엘 지원에 관한 공감대가 흔들리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선 이런 변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뉴욕과 콜로라도, 미시간주 등 올해 주요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선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압둘 엘사예드가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가 지원한 헨리 스티븐슨과 붙어 승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 약 4분의 3을 포함해 미국인 과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 전쟁이 양국 간 균열을 더 넓혔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미시간주 예비선거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연구소 제시 와인버그 연구원은 미국의 젊은 세대가 단호하게 반이스라엘 성향을 보인다는 광범위한 트렌드를 방증한다고 해설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화당을 영구적 보험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공화당 내분을 유발하는 쟁점이 되면서 이런 셈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지난달 한 안보 행사에서 이스라엘의 외교가 이렇게 바닥을 친 적은 없었다며 네타냐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정부와의 강력한 관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양국 관계의 미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테라비브대 야엘 슈테르넬 부교수도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와 분노는 미국 정치에서 좌우를 하나로 묶는 얼마 안 되는 이슈 중 하나라며 미국 정치권은 이스라엘을 중동을 불안케 하고 미국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동네 골목대장이자 말썽꾼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된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 추락을 외면해 대중의 눈을 가렸던 현지 언론 보도도 이런 현상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슈테르넬 부교수는 이스라엘군을 거론하며 군의 관점에서 보도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재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도된 세계 다른 곳의 격차는 메우기가 무척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인들은 정부가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사는 탓에 트럼프와 공화당조차 자신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각에선 미국의 이런 변심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절대적인 대미 의존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골칫거리로 보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슈테르넬 부교수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젊은 지지층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깊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악의 제국이며 그들이 나이가 든다 해도 유화적으로 돌아설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0: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시험루스 박해당 5불99, 자매 박스당 12불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펄시안 오이 100당 99장,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0: 한국방송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쿠버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1: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 인도주의 구호 사업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WHO 탈퇴와 해외 원조 축소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지원 대상을 기독교 신앙 기반 구호단체로 한정하면서 국제기구 대신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4: 국무부는 6일 세계 각국에서 보건지원과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2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월드비전, 컴패션 인터내셔널, 사마리탄스 퍼스 등을 협력 대상 단체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한 단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신앙 기반 단체들에 배정된 글로벌 보건 해외 원조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신앙을 실천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건 및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능력을 입증한 단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이들 단체 그리고 각 지역 사회에서 역시 기독교 신앙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협력 대상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납세자의 세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신앙 기반 및 지역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세계 보건구호 활동에 거액을 배정한다는 국무부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원조가 급감해 제3세계를 중심으로 질병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했고 올해 1월 탈퇴를 완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제개발처 인력도 대폭 축소하며 해외 원조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돼 결과적으로 민주콩고 와 우간다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무부는 다만 보건구호의 자금 지원을 늘리면서도 이를 기독교 기반의 국제 지역 사회단체에 한정했습니다. WHO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리실리콘 및 파생 상품에 MIP도 적용했습니다. MIP란 해당 가격보다 저렴하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입니다. 최저 수입가를 설정한 건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kg당 $21로 책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의 경우 1kg당 $100로 정해졌습니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가 각각 MIP로 설정됐습니다. 포고 문화는 또 폴리실리콘 인공 및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 가격제 및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가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일본과 대만, 스위스, 리텐슈타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모닝 2부 끝으로 성영화 기자의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5: 여러분, 영화 속에 등장하던 미래 도시 기억하십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찾고 쓰레기통이 알아서 쓰레기를 비워내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미래 도시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일 같았지만 지금 이 미래 도시는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 스마트 시티 소식은 전 세계의 기술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단순히 편리한 도시를 넘어서서 인류가 직면한 이 기후 위기, 또 인구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 현 주소부터 또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이 도시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요, 지금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전 세계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세종 5-1 생활권, 그리고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세종시는 에너지와 교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자율주행 특화 도시로 설계가 됐다고 해요. 개인 소유의 자동차 없이도 자율주행 셔틀, 그리고 공유 자전거만으로 도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현재 세종 스마트 시티는 지능형 에너지 그리드를 통해서 도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산 에코 델타 시티는 물, 지속 가능성, 로봇, 이것이 주인공인데요. 낙동강 하구의 특성을 살린 세계 최초의 워터시티 컨셉으로 지어졌습니다. 수질 관리, 홍수 관리, 이런 AI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고요. 특히 이곳의 스마트 빌리지에서는 로봇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택배를 배달해주고 순찰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외신들이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가장 똑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 스마트 시티 평가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곳인데요. 싱가포르는 Virtual Singapore라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모델링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 햇빛의 방향이나 바람의 길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도시 열섬 현상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살펴보면요, 슈퍼블락 정책으로 유명한데요. 자동차 도로를 과감하게 줄이고 그 공간을 시민들의 공원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센서를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 차량의 동선을 최적화함으로써 쓰레기 수거하는 이 트럭 운행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는요,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도시인데요. 이곳은 재생에너지로만 운영이 되고 또 도시 내부에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들이 극한의 기후 환경에서 인류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 덕분인데요. 스마트 시티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을 살펴보면 5G와 최신 센서의 완전한 결합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가로등, 또 신호등, 하수도관까지 이 수백만 개의 센서를 설치해서 이 센서에서 쏟아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고 또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AI 기반의 공공안전이 아주 중요한데요. 스마트시티는 범죄를 예측한다고 해요. AI 보안 분석 기술이 범죄 발생률을 낮춰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 응답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있어요. 삼성 SDS와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보안 위협은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모든 것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킹 한 번에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전망은 이제 편리함을 넘어서서 사이버 보건력 확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진화를 할까요? 전문가들은 도시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의 감정에 반응을 해주는 엠퍼시 시티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 시민이 우울할 때 가로등에 그 조도를 조절을 해주고요. 공기질이 나빠지면 스스로 녹지 공간에 환기 시스템을 가동을 해주고요. 또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마이크로 그리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견디는 자생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2030년도까지 전 세계 스마트 시티의 시장 규모는 수억 달러,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삶의 터전 자체가 거대한 첨단 기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살펴본 스마트 시티의 세계 어떠셨나요? 한국의 세종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실험은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AI와 센서가 도시를 채운다고 해도 그 도시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우리 도시의 비효율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이웃 간의 따뜻한 눈인사, 아이들의 뛰어노는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완성은 첨단 기기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확보한 우리의 여유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더 인간답게 쓰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8월 7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셋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0: 개인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1: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될까?
2: 기준도 만족시키지만 결과도 수용을 잘 할 수 있다. 그럼 아마 그 정도 되면 아주 원숙한 한 사람의 성공이든 행복이든 좀 자기만의 정의를 좀 가져봐라. 왜냐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내 것에 트집을 잡을 때
1: 못난 놈.
2: 이 정도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건 성공한 거야.
1: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세바시 대표 강연자라고 감히 제가 자랑하고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말씀 그리고 더불어 전 국민의 마음 멘토라는 별명까지 붙이십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자주 나온다고 그러지만 또 오랜만에 나오신 거군요.
3: 그러니까요.
1: 사실은.
3: 올해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보면서는 세바시 들어와서 보면서는 그래도 꽤 찍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온 거는 거의 1년
1: 맞아요.
3: 네, 만에.
1: 자주 안 와요.
3: 네,
1: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너무 자주 나오는데 세바시에는 자주 안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구나. 다른 것까지 이렇게 막 골고루 나오시다 보니까.
3: 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세바시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뭐랄까? 사랑하게 될까? 네. 이런 질문. 네, 네.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계속 파서 여쭙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좀 싫어하는 면도 막 부각돼서 보이고, 이러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다수의 분들에게도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됐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스러워할까요?
3: 심지어는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도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1: 그거는 자기애 뭐 이렇게 네, 번역되기도 네,
3: 자기애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이제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지 실제로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1: 그렇군요. 욕구만 존재하는 거.
3: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으면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딱 그거죠. 잘했어, 훌륭해라고 하면 그렇죠. 다른 놈들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자기가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으면 굳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되고 그들을 눌러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르는 과정에서 또 자기는 더 위험해지고 자기는 또 오히려 또 외로워질 수 있으니까. 자기애가 높다라고 하는 게 자기를 온전히 좋아하고 한다는 것과는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1: 그러네요.
3: 네.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들이 상당 부분 줬었죠. 왜 그 있잖아요. 높은 기준, 겸허한 수용. 네, 높은 기준, 겸허한 수용.
1: 높은 그러니까, 기준과 겸허한 수용.
3: 목표는 굉장히 이제 높은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구 하시다가 이제 7번 갈비뼈에 금이 가셨지만. 높은 건 뭐냐면 그래도 난 여전히 덩크슛을 하고 싶다. 혹은 정말 고난이도 엘리웁을 통해 패스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농구가 늘고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 SNS에서 농구하시는 모습을 가끔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확실히 안에 구사하지 않았던 기술도 한 번씩 구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1: 아 그렇군요.
3: 네,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50대에 뭐 하는 거냐, 형, 이제 그런 건 이제, 용기가 아니야, 객기야, 뭐 이렇게 막 비웃으시면서.
1: 남들이 생각하면 무슨 덩크슛 시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3: 근데, 의외로 그 SN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꽤 보실 수 있는데, 진짜로 50대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 날렵함과 볼 집착력.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가끔 가다가 완성되지 않은 이분이 지금도 이런 걸 기술을 연마하고 있나? 그죠?
1: 꼬러기 가까운 정말 우연히 들어가는 슛들. 네.
3: 그런데 그게 그런 가끔 그런 그 플레이들이 나오는 게 그게 그런 플레이를 멋지게 하는 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1: 그런 어떤 뭐 꿈, 야망, 네, 네, 네. 희망 이런 네. 게
3: 그런 게 높은 기준.
1: 높은 기준이죠. 네,
3: 근데 가끔 농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딱 할 수 있는 득점에 할 수 있는 패턴의 플레이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이게 20대도 그렇고 30대, 4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면 절대로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런 약간 약간 야 용기가 아니야 객기야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고 오로지 득점하고 상대방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소위 그런 얘기를 골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년 골프 남성들은 네, 네, 네. 골프에서 이기는 골프하는 사람.
3: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1: 뭐 폼이 멋있는 거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네, 네, 거리가 네. 얼마나 나가는 거 상관 안 하고. 네, 네.
3: 물론 이기는 골프를 한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은. 골프든 뭐든 뭐 농구든 아니면 우리 일이든 성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기는 골프를 하는 분들이 성장을 하지
1: 그러니까 않는 승패가 아니라 성장이 되죠. 목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있고 또 그게 네, 아닌 네. 사람들이 그렇죠. 거죠.
3: 근데 성장하려면 자꾸 꿈꿔야 된다라는데 그게 바로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이클 조던이든 루브론 제임스든 이렇게 환상적인 플레이를 꿈꿔야 그래서 맞아요. 그런 황당한 것도 가끔씩 해보면서 민망해도 해보고 막 멋쩍어도 해보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죠.
1: 안 되죠. 네,
3: 그런데 그 어쨌든 그렇게 시도했는데 잘 안 됐는데 나는 왜 루브론 제임스처럼 2m도 하고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점프력이 마이클 존처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못 살고 그러니까 막 정말 못 버틸 정도로 막 자책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화를 내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기준 꿈꿔요. 한번 해볼 거야. 그다음에 이제 우스꽝스러운 걸로 끝났어. 야 그래도 있지야. 객기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어딘데, 임마.
1: 아, 예. 그게 겸허한 수용.
3: 수용하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대부분 안 가지고 있어요.
1: 그래서 불만스럽고.
3: 네, 네, 네. 그러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자세는 됐지만 높은 기준을 안 만드니까 성장을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겸허하게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네. 그래서 또 내가 미워질 수도 있어요.
1: 그러네.
3: 네, 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예. 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큰 조직의 대표를 해보시니까 왜 그런 생각 당연히 드시겠죠. 와, 난 정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다 못 쫓아와. 어떻게 내 입맛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다 사람들이 쫓아옵니까. 그렇죠? 10명이면 또 10명대로 100명이면 100명대로 또 그리고 내 조직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온도도 또 다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때마다 위치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널리 일깨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 컨텐츠 채널을 만들겠다. 그거 있어야죠.
1: 높은 기준.
3: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소망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을 봐도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뭐든지 가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높은 기준을 버리시면 안 되고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매번 매정하게 다그쳐도 안 되겠죠.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간격을 어느 정도 좁혀나가고 그게 기준도 만족시키지만 결과도 수용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 되면 아주 원숙한 한 사람의
1: 그게 인생을 뭐 완벽한 성공이네요. 성공적인 삶이네요.
3: 그게 진짜 성공이다. 성공이든 행복이든 좀 자기만의 정의를 좀 가져봐라. 네. 그 왜 그 한빛미디어의 박태용 의장님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제발 자기 마이 데피니션. 아니 어떻게 돼 사전적 정의와 매뉴얼적 정의 세상의 정의만 가지고 사느냐. 특히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부자 뭐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정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정의가 많잖아요. 그럼 진짜 나를 사랑하기 좋아지죠.
1: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을 피력했는데 꿈은 너가 정의하는 부자가 뭐야? 이게 있었어요. 네,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네,
3: 그렇죠.
1: 나는 뭐 예를 들면 수치로 나는 한 100억까지면 난 부자라고 생각하겠어.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네. 나는 우리 가족이 뭐 건강하고 뭐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네, 난 부자라고 네. 생각해. 이러면 된다는 거죠.
3: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가야 하고 더 여러 종류의 정의.
1: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네. 해야지.
3: 그러니까 100억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 너무 이거는 네, 좀 네, 네, 뭉칫돈 네, 같은 거.
3: 네, 네. 그리고 가기도 되게 힘든 거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왜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 책 보면 행복의 기원 아주 명확한 얘기 있죠.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징검다리 삼아서 저 먼 데를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소비되는 연료 같은 거, 도구 같은 건데 100억까지 가는 길이 한 방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억, 10억, 15억, 20억 다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행복에 대한 정의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유리해지잖아요. 이게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사실은 이 바톤을 이어받은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책인데
1: 마음의 네, 지혜가 네.
3: 제가 워낙 또 그 책을 또 좋아하고 네. 뭐 심지어는 그 출판사에 계신 분, 그 출판사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은 성국 교수님보다 김경일 교수님이 판매하신 부수가 더 많다.
1: 세바시에 나오셔도 매번 얘기해요.
3: 매번 얘기 드리죠.
1: 우리 성국 교수님이 네, 네, 네. 뭐 조금 감사의 표시라도.
3: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행복이나 뭐 성공에 대한 정의가 저는 이제 왜 그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4대문 안에 주차했는데 주차 요금이 아깝지 않으면 그건 부자야.
1: 그렇죠. 둘이 부자라도 막 주차비 아까워하니까.
3: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부자에 대한 정의가 뭐 한 20, 30개 되는데 꽤 괜찮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소리치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소리쳤어. 그런데도 남들한테 피해 안 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야. 네, 네. 그리고 내가 무슨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 되면 나는 성공한 거야. 왜냐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내 것에 트집을 잡을 때 못난 놈 이 정도로 내가 반응할 수 있으면 건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의들을 많이 늘 만들어요. 왜 그 옛날에 왜 그 일간제 뭐 루리의 러브 이즈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끊임없이
1: 연재하듯이.
3: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때마다 만들어 놓고 정해 놓는데 그러면 그게 그 정의는 충족시킬 수 있는 정의들이거든요. 그 되게 재밌는 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야, 나는 있잖아. 자동차가 저당차를 옆에서 누가 들이받았는데도 야, 차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아까우면 그게 부자야.
1: 차가 들이받았는데. 네,
3: 내가 이제 가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시간이 더 아까워.
1: 그걸 처리해야 하는 그 시간을 네, 써야 되는 게 아깝다.
3: 네, 그게 더 부자야. 이거는 예전에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제 1년 선배 허태균 교수가 계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한 10년 전에 자기 그 사람의 그 소득에 비해서는 조금 소박한 차를 탄 적이 있어요. 네. 그 구형 SUV를 하나 이제 탔는데 그런데 왜 형 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타? 허태균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차는 있잖아. 딱 옆에서 들이받았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 잘못에서 들이받았는데 차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아까우면 야, 부자인데. 내가 부자인데 뭘 굳이 좋은 차를 타? 굉장히 재밌는 거. 부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더라고. 그래서 가끔 우리는 더 돈을 많아졌는데 가난하게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이런 정의들을 서로 얘기해보는 그런
1: 그러네요. 예,
3: 시간을
1: 재밌는 대화의 뭐 장치,
3: 네.
1: 소재
3: 네, 맞아요. 네, 재밌는
1: 여러 가지
3: 대화법이에요.
1: 우리 인간 사회 중요하다 싶은 가치들을
3: 네.
1: 우리끼리 정해보자.
3: 네.
1: 이런 건 재밌는 거.
3: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3: 네, 그러니까 오로지 상대방의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표피적 측면을 가지고 계속 지리한 논쟁을 하고 있고
1: 자기 정의가 이게 중요합니다.
3: 네,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오늘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맥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 맞아요.
3: 내가 나를 참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나를 좋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결국 내가 내 삶 속에서 그게 돈이든 부자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심지어는 불행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정의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어진 사람이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나를 좋아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1: 얘기하다가 잠깐 삼천포로 빠지는가 싶었는데 이걸 다시 찾아서 가시네요.
3: 하여튼
1: 고양이 같은 면을 제가
3: 네. 외모는 돼지지만
1: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높은 기준과 겸허한 수용인데 나만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삶의 불만들을 중화시키건 뭐 삭제시키건 이렇게 할 수 있다.
4: 그래도 이제 대부분 내가 불만스럽고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뭐 내 기질이나 성향도 뭐 궁금하겠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3: 그럼요.
4: 네. 그런 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못난 것 같고 내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은 더 불만스럽고 나를 더 조금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죠.
3: 그렇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제가 화요일 날 어떤 회의에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료 교수한테 덕담한다고 했다가 저도 모르게 아우 피부가 완전히 뽀예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뭐지? 이 사람 열심히 안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된 적이 있어요. 피부가 뽀얗다는
1: 피부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3: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게 피부를 얘기할 맥락도 아닌 거였고 그러니까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군대였을 때 너 고생 하나도 안 하니까 여기 아주 그냥 피부가 아주 탱탱해 이 자식아 얼마나 고생 안 했으면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 한 몇 시간 동안 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고를 칠 때가 있나?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인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걸 만회할 기회를 못 가지고 그 일이 끝나면서 온 사람들이 나는 그쪽에 재능이 없구나, 그쪽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구나, 그쪽에서 부족하구나
1: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4: 그 말뜻은 사실은 상황이 그런 거지 내 뭐 고유의 성향이나 능력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3: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내 능력을 보는 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능력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내 능력을 보는 눈이 내 능력을 참 후지다
4: 라고
3: 별 보잘것없다라고
1: 주관적 판단을 하는 거구나.
3: 물론 그걸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1: 그렇죠. 그것도 한 문제가 되겠죠.
3: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에피소드가 그런 과대평가한 경우도 10번 있고 참 과소평가해서 괴로웠던 경우도 10번 있다면 그게 한 번 한 번씩 있는 것보다 나은 거라는 거예요. 10번 있다면 그래도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봐도 되게 안 좋지만 다시 저쪽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간의 뇌는 빈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 한 번, 망한 거 한 번. 이런 사람들은 재기 못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작은 성공도 많았고 작은 실패도 많았던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그래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1: 긍정적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3: 확률을 높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떤 상황으로 집어넣어야 되냐면 큰 성공과 큰 좌절이 있을 공간으로 그런 가능성 있는 상황으로 집어넣지 말고 다람쥐처럼 작은 성공도 여러 개
1: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3: 그렇죠. 그다음에 작은 실패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는 그럴 만한 곳으로 나를 보내야 무기력하고 이렇게 힘들고 내가 나를 봐서 참 별거 아니다 싶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1: 가볍고 빠르게.
3: 네. 그러니까 승리의 횟수도 스몰 게임에서 승리의 횟수도 많고 패배의 횟수도 많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고
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죠.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몰라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더 움직여서 알려고 한다면
3: 그렇죠.
1: 우린 좀 더 빠르고 가볍게 해보면서 나를 좀 파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야를 알고 싶은 관심이 커져서 사람들이 좀 나를 알고 싶다라는 욕구 이런 게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슨 MBTI 이런 것도 진짜 폭발적 유행을 다시 하긴 한 것 같고 근데 이런 뭐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는데 방금처럼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를 알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무엇일까요? MBTI로 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그냥
3: 아니니까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3: 심리 검사가 도와드리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덥석 다 믿어버도 다 믿거나 받아들이면 참 곤란하죠. 참 곤란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참고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나도 다 하겠다.
1: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MBTI 하면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유형이구나.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이게 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반응일 것 같은데
3: 제가 아는 구범준이라는 인물은 내가 그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1: 그렇습니다.
3: 네, 네. 기본적으로 어떤 맞습니다. 사실은 법성 믿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의심이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좀 생각을 그 확증만 하지 않고 반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검사 결과를 보면, 정말 내가 진짜 이렇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은요.
1: 받아들여.
3: 딱이야. 완전 나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놓고 하는 시험이 한 몇 달 간격을 두고 정반대의 검사 결과를 주고 자, 이런 결과입니다. 당신은 고집이 세고 굉장히 외로우며 그리고 남들의 눈치를 신경 쓰지 않아. 딱이야.
1: 나야.
3: 딱 그런. 그런데 한 몇 달 후에 당신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며
1: 반대의 네, 결과를 주면 네.
3: 그리고 늘 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까 걱정해하고 초조해합니다.
1: 그러면 그
3: 또 딱이야.
1: 또 딱이야 그래요.
3: 네네네. 네, 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 안에 사실 양쪽 모두 그런 걸 보고 너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분이나 딱이야 이거 나야라고 뭐든지 그때마다 수긍하는 분 모두 공통점은 있죠. 그만큼 우리 안에 검사가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
3: 그렇죠.
1: 라는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네요.
3: 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보면 그것 자체가 정상인 것 같아요. 내가 날 참 모르겠어.
1: 모르겠다.
3: 이게 사실은 제일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왜 소시오패스 강의를 한번 해보면 꽤 많은
1: 소시오패스들에 관한 강의.
3: 네네네.
1: 소시오패스들에게 강의.
3: 소시오패스들에게
5: 강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3: 네네. 그런데
1: 어디에 소시오패스들이 모여있나.
3: 소시오패스와 관련된 강의를 쭉 드리고 나면 종종보다도 좀 더 높은 빈도로 꽤 많은 분들이
1: 딱 나야 그래요?
3: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1: 딱 나야 그래요?
3: 듣다 보니까 자기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양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혹시 있을 법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되돌아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도 나를 다 완벽히 아는 게 아니구나라고 인정하시는 순간에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나를 완벽히 알아. 이상한 거죠.
1: 그러고 싶긴 한데 사실.
3: 예, 예. 알고 싶지만 완벽히 안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 이걸로 규결되는 거예요. 높은 기준, 겸허한 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를 알고 싶어. 완벽히 알고 싶어. 당연히 높은 기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난 이 정도까지밖에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겸허한 수용은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가 점점 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걸
1: 그렇죠.
3: 보통 일부라도 해주는 느낌의 검사들에 자꾸 열광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더 다양해졌기 때문이에요.
1: 다양해졌다?
3: 네. 네, 네. 이거
1: 우리 사회가?
3: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서로와 달라졌기 때문에.
1: 약간 개성이 더.
3: 네,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고, 그 다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자.
1: 우린 좀 그런 성향이
3: 네, 네. 이런 게 강했죠. 전통적으로. 인구도 줄어들었고. 예전에 우리 100만에서 110만씩 태어났어요.
1: 제일 많이 태어났네.
3: 네, 네, 네.
1: 베이비 부모 다음으로.
3: 네.
1: 제일
3: 지금
1: 많이
3: 그 예전에 고등학교 교실에 막 60명, 70명, 뭐 80명까지도 갔던.
1: 71명.
3: 네, 네, 네. 네. 막 반도 막 20반, 막 30반 이랬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만 얘기하시죠.
3: 아, 네. 제작진이 진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자,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한 번에 막 20명.
1: 맞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더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1: 아. 네, 그러네. 네,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3: 네, 네, 네.
1: 책상과 책상 사이가
3: 그렇죠.
1: 벌어진 채로 네네. 자랐겠네. 네. 자라고 있겠네.
3: 그 되게 재밌는 건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다양성이 줄어들 여지들이 많고.
1: 그렇군요.
3: 사람의 숫자가 줄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리에 공간에 다시 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매개점이 적으니까 더 다양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뭐 지금 막 올해 24만 명대 태어나거든요.
1: 맞아요.
3: 그 이제 20만 명도 안 태어나는 시기가 이제 좀 있으면 오고요. 그럼 인구가 4분의 1에서 거의 5분의 1 토막난 상태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인 거예요.
1: 그러네요.
3: 네네. 네. 20만 명을 가지고 획일성으로 가잖아요. 네. 뭐, 일치단결 이런 모드로 가잖아요. 그 진짜, 그거는 아예 망하는 길이거든요. 다양함을 많이 느끼고 다양하다는 걸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누군지가 더 궁금해져요.
1: 그러네요.
3: 네네. 만약에 우리가 백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이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네.
3: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how가 중요한 건데, 왜? 네. 그리고 이건 뭐지? what?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보통 많이 태어난 세대보다 좀 적게 태어난 세대가 더 검사에 관심이 많죠. 그런 MBTI.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50대, 오늘 너무 50대 얘기가 나왔다. 60대 선배들보단 그분들은 MBTI 결과라는 것에 그렇게까지 열광하지 않으시거든요.
1: 그렇죠.
3: 그런데
1: 그분들은 예전에 혈액형 성격 이거에 저항했던 분들이죠.
3: 근데 20, 30대 분들이 유난히 MBTI 같은 것에 열광하시는 건 그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다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데.
1: 그럼요.
3: 근데 여기서 MBTI 얘기를 살짝만 드리자면 MBTI는 성격 검사라기보다는 내가 지난 3, 4년 동안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검사예요.
1: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3: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MBTI를 해보면 제가 이제 어떤 그 기업에서 재밌게 이제 약간 예언자처럼 네 이제 재밌는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되신 분들한테 MBTI를 해보시라고 90% 이상 I 나올 거라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교수님 우와
1: 놀라서
3: 95% I예요. 근데 왜냐면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유의 질문에 신입사원들은 예스를 해야 될 정상이죠. 자기들이 예스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신입사원이 남의 말을 경청하면.
1: 대부분 하지 않나요?
3: 그렇죠.
1: 예스를 하지 예. 않나요?
3: 예. 그러니까 아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아이로.
1: 그 질문에 연결되어 있군요. 예.
3: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매치, 워딩이 그대로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유의 문항들은 당연히 신입사원이면 사회초년병이니까 아이를 해주실 수밖에 없죠. 예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전무님들 또 연수 들어오신다 그래서 다 일 거예요. 다 일 거야. 네.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와요. 뭐 진짜 완전 김스트라다무스냐고.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는 주도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문장에 이런
1: 유의
3: 항목에 예스를 하셔야 전무님들은 정상이지. 그렇죠? 남 주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주도 전무 정도 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살았느냐가 나의 MBTI 검사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사회적인 어떤 가면이나 사회적 얼굴, 사회적 기술이 대충 한 16개는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목적에 의해서 홈스쿨링 과정에서 만든 일종의 게임이에요.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이건 뭐 너무 과용하거나 과신하지
3: 그렇죠.
1: 말아라. 이게 정답이겠네.
3: 그래서 MBTI는 아무런 쓸모없는 검사다. 아 그건 저는 아닙니다. 아닌데 MBTI는 잘 써야 되는 검사인데 그러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검사고 이런 걸 떠나서 나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 4년간 나의 삶에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하시는지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위에 가까운 뭐 정말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지난 3, 4년간의 사회생활을 한번 또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생각했는데도 만족스럽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 그 정도면 경이라 잘 살았어. 웬만한 너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 한 거고 너 참 의미 있게 사람들과 지냈어. 라고 하면 나의 MBTI 검사 결과가 뭐냐? 그게 ISTJ든 ENFP든 내가 잘 쓴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잘 쓴 카드. 근데 내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나 지난 3, 4년 동안 사회생활 너무 엉망진창이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너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지내면 안 돼. 라고 하면 나의 이 MBTI 결과, 이 내 철자는 내가 잘못 쓴 카드죠. 그러니까 뒤집어야 되는. 카드를 보여준 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남이 어떤 검사를 통해 알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에 진심으로 솔직하게 만족하고 혹은 반성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격 검사라기보다는 나의 사회적인 카드를 보여주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거는?
3: 성격 검사는 사실은 뭐 빅5나 뭐 헥사코 같은 검사들이 중요하고요. 빅5, 5개 요인 정도가 있거든요.
1: 빅5가 되게 보편적인.
3: 네네네.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이제 헥사코 검사인데, 정직 겸손성이 들어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데 겸손한. 이게 어떻게 보면.
1: 둘이 같이 따라다니지 않는 건가요?
3: 이게 잘 안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트럼프. 아주 정직합니다.
1: 아,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정직해요.
3: 예, 예, 예. 아주 솔직하게
1: 솔직하고
3: 자기 욕구를 해줘. 근데 겸손함이 없죠. 있죠. 근데 겸손성이 굉장히 높은데
4: 정직하지 않은 경우.
3: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굉장히 왜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겸손한데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정직하고 겸손하다라는 건 상당히 적정한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살면서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20살짜리 청년이 이번에 너무 훌륭히 일을 해내서 칭찬을 받는데 모든 건 시스템과 주위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지만 20살인 분한테 기대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70대인 아주 사회적으로 이제 좀 오랫동안 자리 잡고 계신 분한테 이번에 훌륭한 일을 해내셨더군 했더니 내가 원래 한 길이야 해. 막 이것도 좀
4: 늘 해왔어.
3: 그렇죠. 예. 나 아니면 이게 안 돼. 막 이렇게 나가도 또 좀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서 정직하고 겸손해야 되는 지점이 자꾸 어느 지점일까 고민을 많이 해보면 참 많은 노하우가 쌓일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직관력이 좋은 사람들은 작은 고민을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하는 사람인데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득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삶에서. 득도한다. 뭐 오늘 갑자기 우와 이따가 짜잔 하고 무슨 삶의 원리나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이게 이제 SF 영화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예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도 뵀을 때도 똑같은 느낌을 받는데 뭐 물론 그분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존경만 해야 되는 분은 아니라고 쳐도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철학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을 조금씩 늘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게 쌓이더라고요. 이게 쌓이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큰 하나의 큰 벽돌처럼 보이지만 다 슬라이스 치즈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그게 쌓이면 겉에서 보면 직관. 그리고 그게 그 벽돌들이 더 쌓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일종의 어떤 집 같은 구조를 만들면 그게 철학. 예, 근데 하나씩은 다 슬라이스 치즈 같은 낱장의 고민들을 다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4: 근데 우리는 그런 낱장의 고민조차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3: 그렇죠.
4: 삶이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3: 네. 그 결국 그분들은 그렇게
4: 그걸 겪고 지으셨는데. 경험하고 뛰어넘으면서 내게 어떤 내공이라고 부르든 뭐 직관이라고 부르든 그런 게 생긴 거네요.
3: 그렇죠.
4: 우리가 지금 불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왜 이거 못하지? 이런 고민이 결국 우리를 조금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3: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사실은 살아가면서 꽤 오랜 성장 과정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그 고민 자체가 싫은 분들. 그래서 남의 철학으로 도피한 분들.
4: 남의 그쵸? 철학으로 도피했다.
3: 남의 원리 원칙으로 도피한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면 딱 보면 어느 정도 연령대부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보수적인 그런 정상적인 범주 내 이름이 아니라 마이동풍 같은 사람들로 변하죠.
4: 느낌 아니까.
3: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4: 네, 느낌이 있죠.
6: 세금 문제, SBI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펙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8: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8: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1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3: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걸 포기하고
4: 남의
3: 철학에 도피한 분들.
4: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개방성이 없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전혀 개방이
4: 꽉 막혀가지고
3: 네, 네. 삶의 변화가 안 만들어지고.
4: 안 만들어지고.
3: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가장 나를 싫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4: 지금 모르는 방법. 나를.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는 거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4: 매번
3: 기꺼이 그때마다.
4: 오늘 되게 많이 배우네. 네네, 높은 네네. 기준 겸허한 수용.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3: 그러니까 큰 고민을 우리는 해서 큰 원리나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의 삶은 진짜 저희들이 뭐 난주일기를 분석하든 아니면 뭐 수많은 뭐 정조의 편지를 분석하든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조금씩 고민하시고 그 고민을 남겨서 쌓으시고 쌓이고 쌓아서 듣는 그분이 가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4: 네.
3: 우리가 그분들보다 오래 산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우리의 수명은 지금
4: 늘어나니까.
3: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약간 결실을 보고 있는 그런 그 국면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4: 과학적으로.
3: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약물과 같은 것도 실제로 임상 시험이 끝나서 승인 받는 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4: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3: 네, 네. 물론 그렇다고 너무 그런 이제 환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그 물론 우리도 내일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죠.
4: 있죠, 있죠. 근데 그렇죠. 진짜 50대 기준으로. 향후 그 생명과학 네, 기술 네, 발달로
3: 60년, 70년,
4: 80년까지 살 수 네, 네, 있다는 네, 네. 분도 있고
3: 그러니까 예전에는 120세가 상한선이라고 봤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는 지점으로 본다는 연구들이 더 많고요. 그런데 그 연구들이 대부분 10년 후에 다시 가서 보면 아 과소추정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과대추정도 아니고 과소추정이었던
4: 거예요.
3: 네, 네. 그런
4: 경우도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3: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도 사망할 수 있다. 겸허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삶에는 겸허해야 되지만 장수는 각오해야 돼요.
4: 오늘 명언이 많이 나와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는 해바 씨 강연.
3: 네네네 네, 네, 있었죠.
4: 장수를 각오하라. 네, 각오하라. 네, 이건 네, 또 네. 새로운 그렇죠. 느낌이네요.
3: 그러니까 삶에는 겸허하지만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장수는 각오를 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것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4: 준비하라는
3: 되니까.
4: 거죠.
3: 네, 네,
4: 대비하라는 네. 거죠.
3: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니까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삶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4: 더 사실은 더 좋겠네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뭐 60대, 70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고도 막 50년을 더
4: 그러니까.
3: 예,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습관의 힘.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쌓이는 누적의 빈도가 맞아요. 이제 몇 배가 됐습니다.
4: 우리가 지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3: 그렇죠.
4: 그렇게 오래 살 거라는.
3: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길어지고 사람의 수도 기어드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대학 보내는가보다 언제 대학 가는가가 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4: 네. 오늘 진짜 명언 제조이시죠. 어느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언제 네. 뭐 또라는 말을 붙여도 되죠.
3: 네, 네,
4: 언제
3: 네.
4: 또 가느냐가 문제예요. 네, 네, 우리가 진짜
3: 나한테 제일 필요할 때가
4: 그렇죠.
3: 대학이 나한테 언제 제일 필요할까? 이거 이것도 정의인 거예요.
4: 이전 시대는 사실은 뭐 20살, 20대였지만
3: 네, 네.
4: 지금은 50대가 가장 필요한 그렇죠. 네, 새로운 네. 지식이나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3: 심지어는 아,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들이 가끔 저를 이렇게 다른 대학 총장님들께서 김 교수 우리한테 좀 와봐. 대학을 이게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대학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4: 그런 거 고민이 많겠죠.
3: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가끔 저희 대학 총장님한테 혼나기도 하고요. 넌 왜 남의 대학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니?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총장님한테 아니 저랑 그냥 술 마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술 불러서 술 드시니까 괜찮죠. 대학에 대한 정의가 이제 새롭게 내려져야 되고 또 대학에 나는 이게 대학이었는데 나는 나에 대한 대학의 정의는 이건데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 게 이제 공존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4: 그렇죠.
3: 네네네. 네,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보편적 교육과 그 다음에 특수한 연구. 그러니까 보편적 교육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루트야. 언제나. 특수한 연구는 어디서도 안 하는 연구.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그러면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특수한 연구죠. 특정한 계층이 특정한 연령대에 가는 대학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도 하는 연구를 더 길게 해. 대학의 성공률, 연구 성공률이 막 99% 막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의, 그러니까 제 정의가 무조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서로 간의 정의가 계속 그러면 정의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더 정교화되고 발전하지. 그렇죠.
4: 진화하죠.
3: 예, 예, 예. 무의미한 말꼬리 잡는 싸움을 안 해요.
4: 맞아요. 네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를 해야 할 이유를 이제 네, 설명하시는 네, 네, 네.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도 이제 나만의 정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자랑 삼아 얘기할 만한 게 네, 네. 제가 무슨 교육부에서 무슨 인재 뭐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네, 네. 뭐 청년들을 청년 인재들 인재하면 청년인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말했어요. 아, 도대체 인재를 어떻게 정의하냐.
3: 그러니까.
4: 왜 청년만 인재냐. 지금 120세, 100세 사는 시대인데, 50대도 인재다.
3: 그러니까,
4: 50세에 공부를 지원할 이런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그러니까 인재 정의는 전혀 없어요.
4: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3: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남의 인재상 뺏겨 오는 게 너무 심해.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미래 인재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남의 정의 비슷해 보이는 걸 뺏겨 온 거예요.
4: 우리만의 정의가 필요하다.
3: 그렇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심지어 그래서요. 그래서 정말 반열에 오른 분들의 정의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4: 구체적이고 네. 아주 뛰어나죠, 진짜. 네. 놀랄 때가 있죠.
3: 이제 삼성에 계시다가 퇴임하신 권호연 회장님. 그렇죠. 이제 직장인들로서는 최고까지 올라가신 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권호연 회장님이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4: 궁금해요.
3: 네. 권영 회장님은요, 리더십이란 건 말이야. 지가 그 자리에 없어도 일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게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가 있어야만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건 최악이고,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오히려 일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야. 왜냐? 그분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얘기가 풀려나가요. 왜냐면 리더는 다음에 뭐 할 건지를 고민해야지. 지금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건 그건 리더가 할 일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철학에 담겨 나오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가 없어도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리더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제가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해드렸더니 치과 병원 원장을 하는 제 친구가 와서 야, 근데 우리는 도저히 그게 안 돼. 도저히 그게 안 돼. 생각해봐. 치과 병원에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어디 돌아간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면 그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4: 그렇죠.
3: 그렇죠? 네네.
4: 그렇죠.
3: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 치과병원을 하고 있었던 친구는 계속 삼성의 리더십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지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건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내용의 자기 정의들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을 만드실 때까지 그분도 수십 년의 하나의 삶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정의를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리더, 진짜 정의가 그 주위에 리더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는 분들이 결국 모이더라고요. 자기 정의가.
4: 자기 정의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오늘 그 김경일 교수님 모시고 새로운 마음의 지혜라는 신간을 내신 계기로 오늘 또 세바시에서 모셔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김경일은
3: 네.
4: 어떤 그런 고민과 번뇌와 이런 네, 아니면 부정적 단어들 있잖아요. 왜? 좀 무기력일 수도 있고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교수님을 잡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단어는 무엇인지.
3: 뭐 열등감이요? 뭐, 지금 뭐, 여기 오기 전에도 방금 전에 느꼈는데.
4: 열등감이요?
3: 네. 어떤 그, 교육, 그,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의 대표님과, 이제, 점심을 먹고 왔는데, 이제, 그 대표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 열등감 느끼는 분은 아니고요. 네. 그분은 이제 가셨고 올라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는데, 탤런트이신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거울에 같이 비치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셔서,
4: 아, 인사를.
3: 네, 인사를 하고 제가 교수님 강의를 참 좋아합니다. 아, 예. 그분이랑 같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이제 거울에 딱 보이는데 옆에 오징어가 한 마디.
4: 그런 열등감 그 말고 뭔가 그러니까, 무기력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의 지혜를 쓴 저자이긴 하지만.
3: 그러니까 무기력한 시절.
4: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했던 시절이랄까?
3: 저는 시절이라는 표현보다 기간이라는 표현.
4: 기간.
3: 예, 왜냐면 거기를 조금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도 야 옛날 옛적에 어려 젊은 시절에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4: 기간으로,
3: 네, 기간으로 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무기력했던 시절도 있죠. 작년 9월 초부터 한 20일 정도 좀 무기력했어요.
4: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뭐 때문에 무기력하셨습니까?
3: 저는 아직 그런 논문을 못 써봤는데 제 주위에 있는 비슷한 또래 졸업했던 이제 미국이랑 이탈리아에 있는 제 이제 대학원 동료 동기들 정도 되겠죠. 참 좋은 논문을 썼더라고요.
4: 아, 그 논문을 쓴 걸 보신 거군요.
3: 네, 참 좋은. 근데 그런데 원래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 그런 논문을 쓰면 부러워하면 된다.
4: 맞아요.
3: 네, 부러워하면 된다. 근데 부러운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있는지만 보이니까, 그게 무기력한 거거든요. 네, 저는 무기력함을.
4: 나는 대한, 뭐 했지, 뭐 이런 거니까.
3: 네. 그러니까, 와, 저렇게 멋진 논문을, 정말 의미 있는 논문을 썼구나. 나도 저런 논문을 빨리 써야지. 라고 하면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희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4: 그렇죠. 그렇죠.
3: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럽다는 말씀은 제가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라 질투하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4: 맞아요, 맞아요.
3: 부럽다라고 하는 것도 하기 싫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를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부럽다라는 것도 싫고, 부럽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야, 너도 이런 연구를 이런 툴로 같이 하면 되게 잘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을 아는데도, 그 알아도 못할 것 같은 느낌.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러면 진짜 무기력한.
4: 무기력한. 네.
3: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빠진 함정들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한 20일 정도 그래서 굉장히 강연을 했는데도,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걸 하니까, 하기 싫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위선적으로 보이죠, 사람이. 내가 날 봤을 때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난 무기력하고, 지금 빠져있고,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지금 비관적인데, 사람들한테는 희망의 메시지를
4: 얘기를
3: 주니까.
4: 하고 있고.
3: 네, 그렇죠.
4: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나가,
3: 네네.
4: 위선자,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3: 그런 경우가 주기적으로 와요.
4: 아, 주기적으로 와요?
3: 네네. 저도 당연히 오죠.
4: 근데 그 20일의 기간, 그 20일 날 끝난 거잖아요. 20일 네네. 지나서. 끝나는 건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죠.
3: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안 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못 느끼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거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1년 365일 내내 자존감이 높을 수 있어요.
4: 그렇죠.
3: 네, 그거는 그건 병이에요, 병. 네.
4: 미친 거지.
3: 네. 네. 1년 365일 어떻게 다 내가 봤을 때 내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는 아유,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책 정도로 끝나는 날도 있고
4: 그렇군요.
3: 열등감까지 또 내려가 본 날이 있고 심지어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이게 무기력감으로 갈 때가 있다니까요. 대신 제가 왜 20일에 끝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빠져나오는 것만 잘 빠져나오는 겁니다. 부부싸움 횟수가 줄어들면 그건 관심이 없는 부부예요.
4: 아, 횟수는 오히려 중요한 지표다.
3: 예, 예. 그러니까 횟수는 오히려 안 줄어요. 잘 사는 부부들도 자주 싸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전혀 안 싸운다 그런 것이 비정상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싸우는 횟수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빠져나오는 속도와 빠져나올 때 서로가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위트있게 빠져나오는 건 아주 잘 사는 거죠.
4: 속도 이게 중요하고.
3: 제가 부부싸움하는 횟수를 쭉 해봤는데 전 23년 아 미쳤나 봐. 25년 차인데 이거 2021년으로 바꿔주세요.
4: 2년은 누구랑
3: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횟수를 실제로 대충 가늠해보면 크게 안 줄어요. 오히려 관계가 나빴을 때 부부싸움 횟수가 줄어요.
4: 그 맞아요. 서로 무관심하고.
3: 예, 예. 그러니까 외만하고 피하니까.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런데 크고 작은 부부싸움을 횟수가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 그 20... 5년 중에 안 좋았던 5년을 빼고, 아, 저 줄일게요, 다시. 안 좋았던 2년을 빼고, 23년을 보면 얼추 비슷해요. 네, 근데 잘 빠져나오죠.
4: 그렇군요. 네,
3: 어떨 때는 제가 잘 빠져나오고, 어떨 때는 파트너가 잘 빠져나오게 해주고,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무기력이 오는 건 전혀 저는 문제라고 보자.
4: 오히려 건강하다.
3: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생동감 있게 비교할 건 비교하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하는데 분명히 게다가 무기력은요 반드시 사람이 체력적으로 지칠 때에 동반돼요. 거의 같이 가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 정신력이랑 체력이랑 구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왜 여름 때 작년 여름 때 근데 제가 9월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름 때 약간 오버페이스한 거예요.
1: 그래서 9월이 왔을 네, 때. 네.
3: 네. 그런데 이제 날이 선선해지는 그 직전인 9월 초에 게다가 이게 술도 들이부었어요.
1: 아 그때. 네.
3: 너무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 그 다음에 오랜만에 외국에서 잠깐 들어온 선배 막 이러면서 코로나도 약간 좀 완화되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자, 아직 더위는 안 물러갔고, 그 다음에, 약간 오버페이스 했고, 그 다음에 술도 2, 3일 원래, 사실 이때는 이렇게 2, 3일 연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 4일 계속 스트레이트로 먹고, 딱 이러니까 이제 몸에 진이 빠진 상태에서 논문이 딱 들어왔다. 대부분 무기력은 체력과 거의 맞물려 돌아갑니다. 정신적 무기력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찾는 거죠 방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찾느냐? 떨쳐 일어나자. 이거 절대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잔걸음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1: 잔걸음으로 빠져나온다.
3: 그러니까 각 잔걸음에 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잔걸음에 첫 번째 잔걸음 수분 보충. 그다음에 두 번째 잔걸음 하루에 지금 약간 세게 두 끼를 먹었는데 아니다 양을 좀 적당히 해서 양은 전체 총합은 늘리자라도 식사를 세 끼 심지어 이럴 때는 가벼운 식사 네 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수분 막 이런 막 써요.
1: 약간 그 마음이 좀 좋아지는 빈도들 많이 발생. 네네네.
3: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비슷한 방법으로 빠져나왔다는 걸 써놨기 때문에 또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1: 네네. 자기 관찰의 네네. 효과네요. 네네.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정신적으로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입에 해놓으면 좋은 일들 원고 같은 거를 몇 개 써놔요. 그러니까 논문을 잘 써놨던 친구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시 논문으로 들어가면 더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에세이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초 작업들 중에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리스트를 몇 개 정해서 또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봐요. 추이를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3, 4일 정도 만에 시그널이 오죠. 이제 약간 큰 걸음 걸을 수 있는 그게 와요. 그리고 전 그때 좋은 게 그때 부러웠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1: 그때부터.
3: 네. 그러니까 부럽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 말조차도 내가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공허할 때, 네, 그게 네, 공허해질 네. 것 같은 시기에는 안 하는
3: 네,
1: 게
3: 네, 네. 그래서 약간 빠져나와서 나를 회복하고 부럽다라는 얘기를 해야, 실제로 그 친구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서포트, 혹은 격려, 혹은 조언들이, 왜냐면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안 그러면 글러브 없는 상태로 지금 공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하나를 저한테 대해서 알게 됐죠. 아, 몸도 안 좋을 때는 부럽다란 말도 만병통치는 아니구나. 또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걸 또 하나 얹어놓은 거죠.
1: 또 하나의 지혜가 딱 네, 거기 네, 붙어서 네, 네, 네, 네. 또 유튜브에 돌아다니게.
3: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런데 저의 법칙이니까 아닌데 나는 그 시점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던데 혹은 또 좀 뒷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걸 또
1: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 바
3: 그렇죠
1: 파악할 네. 바 관찰할 바 아무튼 우리 마음의 지혜 저자 국민 마음 멘토 김경일 교수님도 무기력이 주기적으로 온답니다. 여러분 빠져나오는 팁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3: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오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왜 그 열등감 그다음에 약간 그 자책은 뭐 한 30, 40번 정도 오는 것 같고 열등감 한 10번, 15번. 근데 이제 그 정도는 핸들링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무기력은 아직도 핸들링 하는데 되게 힘들죠. 쉽지 않죠. 그래서 빨리 60, 70 돼야 이것도 해결이 되려나 싶은 약간 기대나 설레임.
1: 그거는 그 나이가 돼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뭐 우리 삶의 부정적인 어떤 것들 또 사실은
4: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것이고.
3: 그렇죠.
4: 기실 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멘토가 늘 행복하고 슬기롭게 사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데서 또 약간의 희망을 느끼는 거죠.
3: 아유, 저랑 같이 사는 가족들은요. 전 국민 마음 멘토를 만나야 되는 인간으로 저를 꼽지.
4: 그렇죠. 가까이서 볼 때와 네. 멀리서 볼 때의 차이.
3: 어제도 삐졌는데, 삐쳤는데.
4: 그래서 오늘 너무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도 또 자세히 있는 거잖아요.
3: 네네. 네. 그러니까, 무순서지만 영역을 좀 나눠서 순서를 만들어 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저한테 주신 분들과 제가 물어본 분들이 나와요.
4: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명언으로

0: 없지, 없죠. 그냥 들은 것들만 있는 네네. 거죠.
1: 그리고 동료와 그다음에 협력에 대한 자기 정의도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건 하나에 인생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아픈 삶을, 가슴 아픈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결국은 다시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진짜 삶의 문제들이 잘 정의되지 않은 것들이긴 해요. 그렇죠. 진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일수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번 기꺼이 네. 그때마다 네. 나만의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이걸 풀어 나갈 수 있는 그 실마리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그 영향도 우리 안에서 네. 키워지는 네. 거죠. 네.
1: 뭐 사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냐면 제가 뭐 앞에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걸 정말 잘하시는 분이 구범준 대표
0: 아,
1: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구범준 대표. 근데 저한테 가끔 이런 카톡 같은 걸 이렇게 예, 보내시는 거 보면 야 이분은 그래도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면 그냥 걱정과 염려로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오늘도 살짝 이 녹화하기 전에도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떤 실마리를 얻은 것 같아요. 나만의 정의가 막연하게 필요하다. 뭐 어디 떠들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높은 그 기준과 겸허한 수용이라는 말도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인지 정말 오늘 느낀 바가 많고 사실은 이 책을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반복해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해서 돌려보시면. 물론 그러면 안 되고요.
1: 야, 네, 아니 이렇게 막판에 회심의 역전사를 알리시는
0: 우리
1: 경우를...
0: 토크가 좋았다는 야, 걸 그렇게 네, 그냥 네, 좀 네, 네.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거고요. 네, 네. 여러분
1: 정신이 갑자기 혼미했습니다.
0: 마음의 지혜 제목은 나이프하지만 내용은 보물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고요. 오늘 세바시 나머지 45분 진짜 한 두 번 세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답답하잖아요. 막 태풍 오고 비 오고 덥고 가을은 올 것 같지 않은데 삶도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거 견뎌내고 또 극복하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생기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음의 지혜의 저자 그리고 마음 국민 멘토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1: 김경일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8월 7일, 8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입추입니다. 24절기 가운데 13번째 절기인 입추. 네, 이름 그대로라면은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더운데 무슨 가을이냐라고 웃으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입추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선인선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도 한낮에는 90도대까지 오르고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도 90도대가 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테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돔과 더위가, 무더위가 곳곳에서

아우성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땀을 식히기도 어려운 여름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왜 오늘을 가을의 시작이라고 했을까요? 24절기는 실제 기온보다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지요. 태양이 환경 135도에 이르면 계절의 흐름은 이미 여름의 정점을 지나서 가을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아직 여름이지만 자연의 시계는 이미 가을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추가 지나면 아침 저녁 공기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고 또 들녘의 곡식도 조금씩 연글기 시작하지요. 여름의 절정 속에서도 가을을 준비하는 자연의 지혜가 담겨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말복은 또 다음 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같은 8월 14일인데요. 그런데 왜 말복이 입추 뒤에 오는 걸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네요. 입추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한 24절기이고 반면에 삼복, 우리가 말하는 초복, 중복, 말복은 음력 날짜와 천간을 기준으로 정한 전통 날짜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서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입추가 말복보다 먼저 오는 해가 자주 있다고 하네요. 올해가 바로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입추가 지나도 더위는 말복까지 간다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기도 한 것 같지만 더위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정말 그 열을 내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복까지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날을 응원하면서 또 자연의 작은 변화들도 느끼면서 가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입추를 맞은 오늘 계절은 비록 달력 위에서 먼저 가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 여름의 햇살을 느끼고 있지요. 이런 날 어떤 노래로 시작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셨던 영화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다 보시고 참 좋은 영화로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에델바이스, 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델바이스는 알프스의 높은 산에서 자라는 작은 흰 꽃입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예로부터 고귀한 용기, 순수, 헌신,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꽃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험한 산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꽃이라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의 상징을 의미한다고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오스트리아 민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1959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위해서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가 그리고 작사가 오스만 해머스타인 2세가 만든 창작곡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오스트리아 전통 민요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영화 속 장면을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독일에 병합되는 격동의 시대, 폰트랩 대령은 음악 축제 무대에 올라서 조국 오스트리아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에들바이스를 부르기 시작하죠.

네, 오늘은 폰트랩 대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영화의 또 주인공이었죠. 줄리 앤드루스가 부르는 에델바이스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 장면들을 떠올리셨는지요. 폰트레 대령이 음악 축제 무대에 올라서 조국 오스트리아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에델바이스를 부르기 시작하지요. 이어서 가족들이 그리고 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하던 그 명장면. 그리고 대령이 복받치는 감정에 잠시 노래를 잊지 못하기도 하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가족과 관객이 함께 노래를 이어가는 그 장면, 아마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에델바이스라는 이 꽃, 이 꽃을 노래하는 이 노래에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따뜻한 마음들이 이 노래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지요. 네, 오늘 이 작은 흰꽃 한 송이가 전하는 용기와 희망을 마음에 담은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명곡 에델바이스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세상의 소식들을 함께 전해드리며 또 생각해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가 하나의 공통된 단어를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도 기록적인 폭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지금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저의 아들이 한국을 지금 몇 시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덥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낮에는 체감 온도가 35도가 훨씬 넘고 밤에도 지금 25도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냉방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고 정말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겠죠. 전력 수요 역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예정됐던 스포츠, 축구 경기들도 다 취소가 되었지요. 그리고 온열 질환자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지금 북반구 대부분이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 가운데 또 하나가 한국뿐 아니라 유럽이기도 하지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더위를 넘어서 국가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출력을 지금 줄인 상태라고 합니다. 수력 발전소 역시 물 부족으로 발전량이 감소하자 정부가 8월 한 달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절전 정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원전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군이 폭약을 이용해서 강바닥에 물기를 확보하는 작전까지 벌였다고 하네요. 그 이웃한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전력의 절반을 담당하는 팍스 원전이 냉각수 부족 위기에 처하면서 공공 건물과 관광지 조명을 끄는 절전 조치를 시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부다페스트의 야경도 당분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슬로베니아와 불가리아도 원전 출력을 낮추거나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갔고 프랑스 역시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유럽 곳곳에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서부 지역에서는 40도를 넘는 폭염과 극심한 건조 현상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 아이다호 등에서 대형 산불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만 에어커의 산림이 불에 타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도 적지가 않지요. 짙은 산불 연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까지 퍼져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 자제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사는 친구가 어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조금 아주 큰 불은 조금 멈춘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산불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생한 연기 때문에 또 미 중서부와 동부까지 이동해서 하늘을 뿌옇게 만들기도 했지요. 이렇게 산불,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대기 환경과 국민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국제적인 지금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 역시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 폭염은 가뭄을 만들고 가뭄은 발전소의 냉각수 부족과 전력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숲은 대형 산불을 또 키우고 농작물 생산 감소와 물 부족은 결국 물가 상승과 경제 부담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요즘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에너지, 안보와 식량 문제, 산업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까지 모두가 연결된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죠.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극단적인 날씨 상황들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얘기가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 냉각 기술 개선, 물 관리 시스템 확충, 전력망 강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 세계는 단순히 더운 여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과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잠시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1도, 섭씨로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네, 또 주말까지 소나기 확률이 35에서 45%로 네, 조금 어제 보았던 것보다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더위를 잠시 식혀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90대 초반대에 더위가 계속되고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면서 한숨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DMB 지역의 날씨는 그래도 좀 견딜만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불평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그 안전성과 날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요.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올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후위기, 미래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네, 어제 나온 소식이죠. 트럼프 원정 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네, 이 서명으로 인해서 출생 시민권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수십만 명의 아기가 원정 출산을 통해서 미국에서 태어났다며 미국의 관대한 제도를 악용하려는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한 과거 원정 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의 재입국도 제한 대상에 포함을 했으며 외교관 가족이나 미국 정부가 적성국 또는 테러단체 관련 인사로 분류한 사람들의 사례도 일부 규정에 포함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이 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려 했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이를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위배가 된다며 6대3으로 제동을 걸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판결에 대해서 매우 불공정한 결정이었다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번 행정명령은 그 연장선에 있는 조치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스티브 밀러는 정책 고문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외국인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만든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연한 출산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조직적인 산업으로 변질이 되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도 이 원정 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네, 한국은 또 군대라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특히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의도적으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분들도 과거에 굉장히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20대 되시는 분들 원정 출산으로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청년들이 좀 한때 많기도 했죠. 그 청년들이 지금 자라서 한 20대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이지만 사실 중국 엄청납니다.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그것들을 굉장히 상업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한국인들의 비할 바가 아니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또 사인을 하면서 법적으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출생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이번 조치 역시 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좀 힘들겠지요.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출생 시민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정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헌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단순히 이민 정책을 넘어서 미국 헌법 해석과 국경 관리 그리고 국가 정체성까지 연결되는 아주 민감한 이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자체를 정면으로 뒤집기보다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우회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결국 다시 연방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 문제가 지금 선거에 있어서 핵심 쟁점인 만큼 이번 조치 법정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큰 논쟁으로 불러올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미 그 전쟁은 계속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행하는 것에 찬성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정 출산이든 아니든 다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미국 의회에서 또 하나의 한밀 현안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서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사실 이 개정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 문제를 들고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이들은 법이 허위 정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집행 범위도 모호해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까지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과 미국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에 삼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짜뉴스 분명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요. 선거를 왜곡하기도 하고 금융사기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까지를 허위 정보라고 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견해나 해석, 예측, 의견까지 국가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법률이 모호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A라는 의견이 허위 정보이고 내일은 B라는 의견이 허위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말을 아끼게 만드는 이른바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의원들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AI 시대에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특히 딥페이크나 조직적인 허위 정보 유포는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또 이 한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은 언론의 보도들을 참 믿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많은 유튜브들과 개인이 현장에서 취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요즘 이 법이 지금 시행이 되면서 그 사실을 보도를 하지만 그것이 현 정부나 어떤 조직에 맞지 않을 때 상대에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들의 계정이 삭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그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계정이 삭제가 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언론의 자유가 얼만큼 보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정말 깊게 한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이 지금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은 규제 자체보다 규제의 기준과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고 명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명백한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정말 어떤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논란 단순히 한국 내 법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의회와 국무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미 통상 관계와 또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 법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집행을 할 건지 또 미국과 어떤 협의를 이어갈지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불거진 한국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지금 제시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것을 다루면서 좀 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지니아에서 생활하시는 한인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정보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버지니아의 주택 에너지 절약 및 냉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또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한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버지니아 주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쿨링 어시스턴스, 냉방비 지원과 또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냉방비 지원은 단순히 전기요금만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지원은 물론이고 창문형 에어컨 구입과 설치, 중앙 에어컨이나 히트펌프 수리,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 서비스 보증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8월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이제 8월 15일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조건은 가정에서 냉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60세 이상 시니어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6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거주를 해야 하고요. 또한 연료와 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 소득이 일반적으로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신청은 버지니아의 커먼 헬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번호는 855-635-4370, 855-635-4370. 그리고 또 거주 지역에 계시는 그 소셜 서비스 디파트먼트로 통해서도 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집의 에너지 손실 상태를 점검한 뒤 단열 보강이나 공기 누출 차단 등 필요한 개선 작업을 지원해서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프로그램,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프로그램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인 가구는 연소득이 약 $44,776, 2인 가구는 약 $58,554, 4인 가구는 약 $86,109 이하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주 정부나 주택 에너지 절약 그런 부서로 연락을 하셔서 혜택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운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버지니아의 Move Over Law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처럼 긴급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도로변에 차량이 정차해 있고 비상등이나 경광등이 켜져 있거나 플레어나 경고 표시가 설치되어 있다면 가능할 경우 바로 옆 차선에서 한 차선 떨어진 곳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차선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통과를 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경찰차뿐 아니라 견인차와 도로 작업 차량은 물론이고 고장이나 사고 때문에 갓길에 멈춰 비상등을 켜놓은 일반 차량도 생각을 이제는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VDOT도 2026년 여름 운전자들에게 이 규정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요, 95번 도로를 달리는데 오른쪽 갓길에 타이어가 펑크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른쪽 차선을 달리고 있다면 왼쪽 차선 상황을 확인을 한 뒤 가능하면 한 차선을 옮겨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옆 차선에 차량이 계속 지나가 차선 변경이 위험하다면 무리하게 끼어들라는 것은 아니니까 속도를 낮추고 안전하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법의 목적은 단속 자체가 아니라 갓길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 견인기사, 또 VDOT 직원, 그리고 고장난 차에서 내린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황에 따라
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또 알고 있으면 돈도 절약하고 안전도 지킬 수 있고 가족과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버지니아의 생활 정보였습니다.

홍민정이 부르는 아마도 그건입니다. 네, 홍민정 가수, 이 워싱턴 이 지역에 사시면서 우리 방송국에서도 오셔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요. 이분 굉장히 이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네, 홍민정이 부르는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책임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총 5억 6,700만 달러를 피해 구제 기금으로 납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앞서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3억 7,500만 달러까지 합치면 메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9억 4,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법원은 메타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도하는 플랫폼 구조를 설계를 했고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심야 알림 축소,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 차단 강화, AI 챗봇, 안전장치 마련, 아동 성착취 신고 검토 강화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메타는 즉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지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일 뿐이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서 플랫폼의 설계 자체가 사회적 피해를 만들었다면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지요. 예를 들면 한 14세 청소년이 다이어트 영상 하나를 클릭을 한다면 이후에는 극단적인 체중 감량이나 외모 비교 콘텐츠가 계속 추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울감을 검색을 하면 비슷한 콘텐츠가 반복 노출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지금 꾸준히 발표되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네, 성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느 순간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설치를 하고 보고 나면은 이어서 그에 관련된 광고와 정보와 여러 영상들이 막 쏟아져서 계속 떠더라고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요리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 대상이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만약에 좀 이런 우울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민감한 아직 완전한 그런 사고들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또 이런 데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판결 뉴멕시코 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와 교육청도 메타를 상대로 비슷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고요.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에도 같은 기준이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유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알고리즘 자체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에게 얼마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가 글로벌 또 IT 기업들의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결 소셜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나면서 뭐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크게 받고 또 많은 분들에게 웃음과 또 굉장히 또 절망을 준 그런 경기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요즘 또 다시 국제 축구계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유럽 축구 연맹 UEFA가 이 안판티노 피파 회장의 리더십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대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잉글랜드 축구협회도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유럽 축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FIFA의 의사결정 방식과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인판티노 회장의 권한 집중 문제가 알려지면서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UEFA는 주요 국제 축구 정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월드컵 참가국 확대와 클럽 월드컵 개편, 국제대회 일정 조정 등 FIFA의 잇따른 결정에 대해서 유럽 각국 협회와 프로리그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만약에 UEFA가 실제로 월드컵이나 FIFA 주관대회 보이콧에 나선다면 그 파장이 상상 이상으로 번져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축구의 중심에는 잉글랜드와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축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스타 선수 대부분이 유럽 국가 대표이거나 또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이 빠진 월드컵 사실상 흥행과 경쟁력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겠지요. 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축구 행정기관 간의 그런 갈등을 넘어서 세계 축구의 운영체계를 둘러싼 힘겨루기인 것 같아요. FIFA는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이고 또 UEFA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륙연맹이기도 합니다. 두 조직이 충돌하면 선수와 구단, 스폰서, 방송사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다행히 현재로서는 실제 보이콧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어쩌면 이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하게 됩니다. 다만 또 양측이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갈등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이 정치와 행정 갈등의 장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양측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축구의 주인, 행정기관이 아니지요. 선수와 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리더십이 지금 축구, 국제 축구계에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한국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성시경의 거리에서 들으시면서요. 저는 2부에서 여러분 곁으로 다시 우리 크리스찬 MC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6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1: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수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일부 기종에서 동체 균열 가능성이 제기돼 471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운항 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과학적 결론과 배치되는 행보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이 시장 혼란에도 절제된 소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첨단 AI 모델 사전심사 대상에서 개방형 AI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심사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폐쇄형 AI 모델에 집중될 계획입니다. 미 정치권에서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미국의 지원 기조 변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기독교 신앙 기반 단체들과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보건구호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원조제 편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보안업체에 역으로 추적당해 전 세계 1,640개 기업을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채용을 미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정보통신망법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며 미 의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 인사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국계 민주당 후보 프란체스카 홍에 대해 공개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1: 강성 진보 민주사회주의자의 대표

0: 부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6일 언론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전날 공개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서 공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주지사 선거에 많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지금 주요 관심사는 트럼프에 맞설 상하원을 구성하는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야당이 상하원을 탈환하는 데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홍 후보는 닷새 뒤에 치러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 경선을 앞두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으면 무난하게 민주당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 후보로서는 당장 샌더스 의원의 공개 지지가 절실한 상황은 아닌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강성 진보 진영의 좌장인 샌더스 의원의 거리두기를 두고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홍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 간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합주인 위스콘신 주지사 예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홍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파와 홍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우려하는 중도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홍 후보가 급진 좌파 성향이라 샌더스 의원마저 공개 지지를 주저한다는 식의 공격에 나섰습니다. 11일 열리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 경선은 4일 미시간주에서 민주사회주의자 압둘 엘사이드 후보가 승리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증폭된 상태입니다. 홍 후보가 민주당 예비 경선을 거쳐서 11월 본선에서도 승리하면 미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됩니다. 샌더스 의원은 2016년과 2020년 대선 출마를 통해서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보편적인 의료보험, 부유층 증세를 내세우는 민주사회주의를 진보 정치의 화두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정치 신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당선으로 촉발된 민주사회주의 돌풍은 현재 민주당 주류인 중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리실리콘 및 파생 상품에 MIP도 적용했습니다. MIP란 해당 가격보다 저렴하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입니다. 최저 수입가를 설정하는 건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kg당 $21로 책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의 경우 1kg당 $100로 정해졌습니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가 각각 MIP로 설정됐습니다. 포고문에는 또 폴리실리콘 인곳 및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 가격제 및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가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일본과 대만, 스위스, 리텐슈타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 인도주의 구호 사업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WHO 탈퇴와 해외 원조 축소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지원 대상을 기독교 신앙 기반 구호단체로 한정하면서 국제기구 대신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국무부는 6일 세계 각국에서 보건지원과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2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월드비전, 컴패션 인터내셔널, 사마리탄스 퍼스트 등을 협력 대상 단체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한 단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신앙 기반 단체들에 배정된 글로벌 보건 해외 원조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신앙을 실천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건 및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능력을 입증한 단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이들 단체 그리고 각 지역 사회에서 역시 기독교 신앙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협력 대상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납세자의 세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신앙 기반 및 지역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세계 보건구호 활동에 거액을 배정한다는 국무부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원조가 급감해 제3세계를 중심으로 질병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했고 올해 1월 탈퇴를 완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제개발처 인력도 대폭 축소하며 해외 원조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돼 결과적으로 민주콩고 우간다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무부는 다만 보건구호의 자금 지원을 늘리면서도 이를 기독교 기반의 국제 지역 사회단체에 한정했습니다. WHO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지난해 200만 달러를 건넨 한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자금이 대가성 거래나 뇌물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리처드 블루먼솔, 앤디 김 등 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에 서한을 보내고 한국의 베이스 그룹으로부터 받은 200만 달러의 정확한 성격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베이스 그룹은 계열사인 한국갈루미늄이 미 행정부로부터 10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베이스 그룹이 알루미늄 관세 제재를 낮추거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대가성 정치와 잠재적 뇌물수수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베이스 그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수차례 만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과 베이스 그룹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 측은 해당 200만 달러가 관세나 무역 분쟁과는 전혀 무관하며 지난해 8월 체결한 골프장 개발 사업 관련 계약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기부나 투자를 한 뒤 유리한 정책적 결과를 얻어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Radio입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료 수박 개당 5불 99, 참외 박스당 12불 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장,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 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도심 안전 문제로 떠오른 불법 고속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6일 아마존과 월마트, 타겟, 웨이페어, 테무의 모기업인 PDD 홀딩스 등 42개 온라인 판매업체에 판매 중단 및 시정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4: It is the responsibility of retailers to only sell the vehicles permissible under New York law in our city. That is why today our administration, through our corporation council, is sending a cease and desist letter to more than 40 online retailers that have been selling these illegal vehicles. These are retailers that include Amazon, Best Buy, Target, Temu, Tiverun, Walmart, Marketplace, Wayfair, Segway, D-Power, and Wilson e-bikes.
3: 뉴욕시는 이들 업체가 시의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고속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를 판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뉴욕시가 정한 속도와 무게 제한 등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동 이동수단입니다. 시는 해당 제품들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고속 불법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로 인해 너무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뉴욕 시민의 안전은 판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사고와 맞물려 나왔습니다. 불법 전기자전거 사고로 17세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 거리 곳곳에서 운행되는 고출력 전기 이동수단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불법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은 45명 이상입니다. 또 불법 전동 스쿠터와 관련된 사고로도 같은 기간 14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주민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집을 나선 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뉴욕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도 전기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합법적인 전기자전거가 배달과 이동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고성능 제품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 구도와 관련해 제디 벤스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대권을 둘러싼 벤스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후원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2028년 대선에서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후원자들과 만나 결국 우리는 제이디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헌법상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함께 거론해왔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을 같이 언급하면서 충성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이번 비공개 발언은 보면은 벤스 부통령에게 한층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으로는 벤스 부통령을 공화당의 후계자로 점찍었지만 이를 언제 공개적으로 밝힐지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각각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다른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후계자로 확실히 낙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공화당 내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활동가, 당 인사들은 벤스 부통령을 둘러싸고 지지와 반대 의견을 활발히 내놓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아직 출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아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인 벤스 부통령은 지난 6월 회고록을 출간하는 등 사실상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공화당 기금 모금을 위해 당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마가 청년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문은 벤스 부통령이 지난 6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타결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또 연방복지사기단속 태스크포스를 이끌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종전 MOU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지만 벤스 부통령 측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역할 자체를 여전히 정치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반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대선 관련 논의에 거부감을 보이며 최근 언론 접촉까지 줄이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캠페인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 조직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벤스 부통령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뉴욕시 노인국이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 실태를 담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6: 뉴욕시 노인국이 약 9천 명의 고령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 데이터가 요구하는 것 What the Data Demands를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고령층이 직면한 생활비 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정기적인 가구 공과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30% 가까이는 저렴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4명 중 1명 이상은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세에서 74세 사이의 연령대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소수계층, 그리고 연소득 6만 달러 미만 가구에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거나 연령 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5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정신,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연령차별금지 정책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관련 상담을 원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는 뉴욕시 노인국 에이징 커넥트 전화 212-244-6469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3: 안경 하나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스마트 안경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몰래카메라 같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식당과 술집, 극장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안경 착용이나 촬영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7: 사생활 침해 우려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하는 영국 식당과 술집, 극장 등이 늘고 있다고 일간 가디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심슨스 인더스트릿, 알링턴, 더 파크 등을 운영하는 유명 외식업자 제러미 킹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손님들이 녹화가 가능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펍 체인인 웨더스푼스의 팀 마틴 최고 경영자도 동의 없이 손님이나 직원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기본 규정이 적용된다며 스마트 안경 시장을 주도하는 메타의 안경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카메라를 끄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럽 운영업체 소호하우스도 자사클럽에서는 촬영 금지 원칙이 스마트 안경에도 적용되므로 이 안경을 쓴 회원에게 벗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과 브리스틀, 에든버러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ATG 시어터스도 극장 내 촬영이 금지된 만큼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관람객에게 벗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디자인과 착용성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700만 대를 팔았을 만큼 선두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인 모습이 녹화되고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애플이 당초 스마트 안경을 연말 공개할 계획이었다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내년으로 일정을 미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BBC 방송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런던 쇼핑몰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남성에게 도둑 촬영을 당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연락하자 대가로 돈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우리 AI 안경에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 구축돼 있다며 모든 안경에는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한 촬영 중일 때 깜빡이는 캡처 LED가 있고 이 LED는 끌 수 없다. 누군가 그 LED를 가리거나 손상하려 하면 카메라가 비활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소셜미디어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총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는 6일 메타에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은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 문제를 은폐했다고 판단해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상 제재금을 부과한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메타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9억 4,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법원은 이번에 추가로 부과한 5억 6,700만 달러 가운데 4억 2천만 달러를 아동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예방교육과 인식 제고, 정신건강 선별 서비스 등 피해 예방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메타의 중독성 있는 플랫폼 설계를 개선하고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기본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통해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연령을 확인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메타에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건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메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용자의 친구 관계나 게시물, 컨텐츠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하는 연령 추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2년 안에 13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하는 전용 예측 모델을 개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뉴멕시코주에서 13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는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연령이 확인될 때까지 미성년자로 간주해 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나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3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도 명령했습니다. 메타는 이 같은 시정 명령의 이행 상황을 현 의회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기업이 제품 설계를 통해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2도, 섭씨 33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오전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국지적으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비와 돌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3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기온 75도, 섭씨 24도로 한낮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유아 백신 접종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폐증과 백신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내용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자폐증 관련 전향적, 후향적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 이니셔티브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시 대사의 백악관 부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 관련 우려를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해온 셀 수 없이 많은 부모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에 기반해 대통령의 우선 과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자폐증의 단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게 연구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백신 음모론 내지는 백신 회의론에 동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대부터 자폐증과 백신의 연관성을 주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해왔고 2014년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일회성 대량주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의 자녀가 백신 접종 후 자폐증에 걸렸다고 보고 있으며 백신 부작용을 겪은 사람 3명을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 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압박 수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복지부의 자폐증 연구 진행 상황을 물었고 근본 원인을 조사할 것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 당국이 이번 주말 컬럼비아 하이츠 지역에 청소년 통제 구역을 지정합니다. 밤 시간대 미성년자의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로 경찰 당국은 여름철 청소년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예방적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권리 제한과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워싱턴 DC 경찰 당국은 오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컬럼비아 하이츠 지역의 청소년 통제구역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 9명 이상이 공공장소나 사업장 주변에 모이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경찰 당국이 정한 예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컬럼비아 하이츠 지역 내 파크로드 노스웨스트, 11번가 노스웨스트, 유클리드 스트리트 노스웨스트, 16번가 노스웨스트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소란이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한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청소년통행금지법과 2026년 개정된 청소년통제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DC 경찰청장은 청소년 관련 질서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시간 동안 대규모 청소년 모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당국은 이번 컬럼비아 하이츠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시행 중인 DC 전역 청소년 통행금지와는 별도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7월과 8월 동안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12시 1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하이츠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지역으로 특히 여름철 저녁 시간대 주민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지역 사회의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적색 신호 위반 카메라 티켓을 받았던 운전자들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서폭 카운티가 티켓마다 부과했던 $30 행정수수료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집단소송 합의 결과 대상 운전자들은 티켓 한 건당 약 $36를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적색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을 납부했던 운전자들이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환급은 총 4,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에 따른 것으로 자격을 갖춘 운전자들은 티켓 한 건당 $36를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PSEG 전력회사 직원인 로버트 맥그레스가 대표 원고로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서폭 카운티가 신호위반 카메라 벌금에 $30의 행정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뉴욕 법원은 해당 행정수수료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서폭 카운티는 결국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서폭 카운티의 신호위반 카메라 프로그램은 2023년에 종료됐으며 운영기간 동안 약 30만 건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는 환급 대상 운전자 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실제 환급금 지급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포 카운티 측은 집단 소송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이끈 변호사는 나소 카운티에서도 유사한 환급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서 향후 환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미 정치권에서 이스라엘 지원에 관한 공감대가 흔들리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선 이런 변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뉴욕과 콜로라도, 미시간주 등 올해 주요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선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압둘 엘사예드가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가 지원한 헨리 스티븐슨과 붙어 승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원 약 4분의 3을 포함해 미국인 과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축소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 전쟁이 양국 간 균열을 더 넓혔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미시간주 예비선거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연구소 제시 와인버그 연구원은 미국의 젊은 세대가 단호하게 반이스라엘 성향을 보인다는 광범위한 트렌드를 방증한다고 해설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화당을 영구적 보험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공화당 내분을 유발하는 쟁점이 되면서 이런 셈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지난달 한 안보 행사에서 이스라엘의 외교가 이렇게 바닥을 친 적은 없었다며 네타냐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정부와의 강력한 관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양국 관계의 미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테라비브대 야엘 슈테르넬 부교수도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와 분노는 미국 정치에서 좌우를 하나로 묶는 얼마 안 되는 이슈 중 하나라며 미국 정치권은 이스라엘을 중동을 불안케 하고 미국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동네 골목대장이자 말썽꾼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된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 추락을 외면해 대중의 눈을 가렸던 현지 언론 보도도 이런 현상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슈테르넬 부교수는 이스라엘군을 거론하며 군의 관점에서 보도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재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도된 세계 다른 곳의 격차는 메우기가 무척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인들은 정부가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사는 탓에 트럼프와 공화당조차 자신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각에선 미국의 이런 변심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절대적인 대미 의존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골칫거리로 보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슈테르넬 부교수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젊은 지지층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의 깊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악의 제국이며 그들이 나이가 든다 해도 유화적으로 돌아설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3명이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이 COVID-19 방역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6일 목요일 오전 플로리다주의 제임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을 비롯해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 3개 주 법무장관이 파우치 전 소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작성된 문서와 기록 일체입니다. 플로리다주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가 일정한 면책 특권을 갖기는 하지만 파우치 전 소장이 보건 지침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면 이는 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가 출판 계약과 상금, 명예를 줬는 동안 주민들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환장 발부는 최근 공개된 파우치 전 소장의 개인 일기와 이메일 기록이 계기가 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파우치 전 소장이 재임 시절 받은 100만 달러 상당의 단 데비드상을 비롯해 책 출판이나 교수직 제안 등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정황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파우치 전 소장이 상금 수령이나 코로나19 출처 관련 청문회 질의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증언을 거부하자 그를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전 소장은 자신을 기소하려는 정적들의 집착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강력히 반박해왔으며 파우치 측 변호인은 이번 소환장 발부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Radio입니다.
2: 전 세계 기업의 가상화폐와 기밀정보를 훔쳐온 북한 해킹 조직이 도리어 한 보안연구원에게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보안업체 쿠미오의 방겔리스 스티카스 최고기술 책임자는 지난 22개월간 한 북한 해킹 조직의 서버에서 해킹 내역 데이터 5테라바이트를 확보했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가 6일 보도했습니다. 스티카스 최고기술 책임자는 해당 조직의 서버에 침투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 북한 해커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서 업무용 PC와 슬랙, 디스코드 등 메신저 대화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이 북한 해킹 조직이 57개국, 1640개 기업을 해킹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고 관리자 루트 권한이나 암호화폐 키 등을 탈취당한 심각한 피해 사례만 해도 700곳에서 800곳에 달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핵심 범행 패턴은 소위 전염성 면접으로 불리는 채용 위장 접근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액 연봉 등을 미끼로 개발자에게 접근한 다음 코딩 테스트 명목으로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해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북한 정찰총국사나 라자루스 그룹 계열이 자주 써서 유명해진 수법입니다. 특히 여러 기업에서 일감을 받는 외주업자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피해 규모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티카스 책임자는 최대 30개 기업에 접근 권한을 가진 외주업자들이 해킹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정부 산하기관과 가상화폐 기업 코인베이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 일본의 기술기업 이온 스마트 테크놀로지,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 등이 피해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접속 정보를 교체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등 조처를 했지만 일부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대법원이 광범위한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이후 특정 사례를 겨냥한 형태로 추진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 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당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포함해서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 출생 자녀나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도 대상입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규모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임시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11월 중간 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에 맞춰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케빈 워스 연방준비자도 의장이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소통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워시 의장과 가까운 소식통들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취임 후 첫 10주 동안 일부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자신의 핵심 메시지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점과 연준 개혁을 위한 장기 계획이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두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들이 5년 넘게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준을 개혁하기 위한 기조를 되돌릴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의 전략의 근간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장에 제공하는 가이던스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워시는 전임 의장들이 선제적 지침을 냄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발언에 통제됐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치를 약속해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워시 의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고 시장이 금리 인상 전망을 높인다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그의 생각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55%로 반영된 상황입니다. 챗GPT 개발사 OpenAI가 화면이 없는 첫 인공지능 전용기기를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키퍼 크기의 도넛 모양 스마트 스피커 형태로 음성만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AI 경험을 구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OpenAI는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AI 기기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챗GPT 개발사 OpenAI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기가 화면이 없는 하키퍼 크기의 도넛 형태 스피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OpenAI는 한때 애플을 상징했던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러브 프롬 스튜디오와 협업해 설계한 이 제품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제품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 모양이고 배터리가 탑재돼 집안 어디든 쉽게 옮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장착돼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부품을 통해 이용자와 상호작용하거나 응답할 때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조명 시스템을 통해 기기의 현재 상태도 표시됩니다. 이용자는 음성 대화를 통해 기기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챗GPT 앱의 음성 모드와 유사하지만 더 고도화한 모델을 적용해 마치 인간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OpenAI는 이 제품에서 출발해 장기적으로 오늘날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새 기기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 가격은 시판 중인 스마트 스피커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아이폰보다는 저렴한 수준인 $300에서 $400 선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이브의 과거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외관에 금속 소재를 채택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금속 가공 기술이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을 통해 OpenAI 측이 협력사를 속여 애플에서 해당 기술 접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애플의 이와 같은 주장이 부주의하고 공격적이며 기묘할 만큼 개인 감정적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OpenAI는 신제품 출시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도넛 모양 휴대용 스마트 스피커 제품은 지금껏 애플이 출시해온 제품과 디자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누수박 5불 9구,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구,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요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코퍼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퍼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퍼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코퍼프 제공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 전화 201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 시간에는 미터법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석학 한 분을 모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2: 반갑습니다.
3: 이제 약간 농담처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전 좀 약간 진심으로 그렇게
2: 저희 미터법 특집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대한민국의 집값 못 잡는 거는 평을 쓰기 때문이에요.
3: 한 55%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 55%는 네, 정말 평을 쓰는데 기인한다.
3: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꿔도 진짜 평을 없애고 제곱미터, 미터법 기준으로 부동산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문화만 우리가 뿌리 있게 정착이 되어도 한결 나아질 거다라고 저는 좀 꽤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2: 예,
3: 있습니다.
2: 나름의 근거를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아닌 게 아니라 부동산의 과학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뭐 아파트, 빌라, 상가, 우리 생활공간 전반을 통칭해서 어떤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곽 작가님과 우리의 생활공간 집과 관련한 어떤 과학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얘기부터 해보죠.
3: 네네.
2: 우리가 이제 평을 오랫동안 주로 써왔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3: 네네.
2: 이제 공식 단위인 제곱미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 그렇죠.
2: 우리는 왜 이렇게 유독 평이란 단위를 비표준 단위를 썼을까요?
3: 쓰던 단위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뿌리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단 하나의 원인만 결론부터 찍어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정부에서 모범을 똑바로 안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좀 과감한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2: 과감하군요.
3: 네.
2: 예.
3: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80년대부터 평 이런 거 쓰지 말고 미터법만 쓰기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미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61년에 4.19 혁명 이후에 전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계량법을 지정을 해가지고 미터법을 실시를 하면서 이런 거를 안 쓰고 미터법을 써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 있었는데 몇 가지 여러 분야에서 뭐 관성적으로 아 그래도 뭐 콩팥 이런 거 살 때는 뭐 되로 해야지 고기 살 때는 근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서 이게 안 사라지고 있다가 네. 80년대 이걸 한번 엎어가지고 좀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 네네.
3: 그래도 평은 안 사라지고 좀 끈질기게 남아 있어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 이거는 약간 강제 조치 비슷하게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부터 참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팠는데
2: 네.
3: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단위 면적당
2: 네.
3: 그러니까 뭐 큰 집도 있고 좁은 집도 있고 네. 뭐 큰 땅도 있고 좁은 땅도 있겠지만 한 단위의 같은 넓이라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2: 네.
3: 미터법을 쓰면 그냥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다 혹은 100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다른 구역에서 땅 넓이에 관계없이 같은 넓이의 땅이 얼마나 가치가 다르냐를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3: 그런데 평을 쓰는 게 너무 뼈저리게 남아있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2: 네.
3: 3.3제곱미터당 뭐 가격이
2: 그렇지,
3: 얼마다.
2: 그렇지요.
3: 이 아파트는 3.3제곱미터 뭐예요,
2: 평을
3: 세상에.
2: 평을 두고 거친 거죠. 그렇죠?
3: 세상에. 그 평이라는 얘기를 입에 올리지는 못하는데 평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평당으로 얘기해 줘야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없어지고 있느냐? 의외로 여러분 우리나라 법률에 평당이 우리나라 법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2: 네.
3: 근데 우리나라 법률에 이 말이 남아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2: 평이요?
3: 예.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람들의 뭐 가슴을 울리고 있는 혹은 뭐 기쁨을 주고 있는 그런 법률이기도 하죠.
2: 네.
3: 우리나라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7조가 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조정위원회가 어떨 때 조정을 할 수 있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0: 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0: 공동주택 평형 배정 방법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다.
1: 아.
0: 평형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평이 뭐예요?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1: 조정위원회가 정작 중요한 걸 조정 안 하고 있어요.
0: 네, 평형이라는 말은 네. 평이라는 거 원래 뜻은 그냥 뭐 이런 평평한 땅, 들판의 평평한 이런 구역 이런 거를 일컫는 한자거든요. 이거를 평이라는 그 넓이, 비표준 단위 넓이로 생각하지 않으면 평형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여기 말고도 평형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법률 중에 우리나라의 법령,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면 좀 상위에 진지하게 국회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정하는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나라에서 만든 규정들을 다 합해서 법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런 법령 중에 찾아보면 아직도 몇 평, 평형 이런 말을 쓰는 곳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철저히 법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들부터 제곱미터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네. 이게 뿌리 깊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지.
1: 네.
0: 우리나라에 딴 법령 2007년인가에 실시했을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뭐 방송에서 이런 거 할 때는 뭐 제곱미터 안 쓰고 평 쓰면 우리가 제재 가하겠다 막 이렇게 무섭게 해놓고.
1: 법에 정작
0: 법률에는? 근데 이제 제가 뭐 법률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막 잘못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 법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법률급 법만 해도 대충 한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법률급 법만 한 1600개가 있어요.
1: 그래요?
0: 예, 네. 밑에 조례 규칙 이런 걸 다 우리나라 조례 규칙 개수가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15만 개가 있습니다. 15만 개. 근데 조례 규칙 하나마다 거기에 1조, 2조 하면서 딸려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적용을 받는 이런 법의 개수가 100만 단위로 있어요.
1: 일괄적으로 손보기가 어렵네.
0: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서로 충돌 나는 게 있을 거예요.
1: 그러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이런 뭐 정치를 하거나
1: 네.
0: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내가 무슨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광고하기도 좋고 하니까
1: 예.
0: 자꾸 추가로 법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법을 없애고 꼬여있는 법을 정리하고 이런 게 지금 법이 100만 단위로 법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 네. 정리 필요하는
0: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는 좀 티가 안 나잖아요. 사실은 네. 이 법이 이렇게 꼬여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손봐가지고 하면 그 법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도
1: 그렇죠.
0: 모릅니다.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가지고 좀 이렇게 덜 조명받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이 뭐 요즘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뭐 이런 작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인공지능을 한번 돌려보면 좋겠어요.
1: 평 좀 싹 없애죠.
0: 아니 뭐 그런 거에서 예. 더 나아가지고
1: 네.
0: 우리나라 이 100만 개나 되는 법 조항 중에 서로 충돌하는 게 뭐가 있느냐.
1: 그래요. 예, 맞아요.
0: 그렇게 쭉 뽑아본다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하면 되잖아요. 진짜 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당국이 모범을 잘 못 보인 것 때문에 평이 아직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게 있다라고
1: 예.
0: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이라는 게 전통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평이라는 게
1: 일본에서 건넌 거라고.
0: 전통적인 단위가 아니고 일본에는 이 방의 크기, 집의 크기를 정할 때 일본식 그 깔개죠.
1: 다다미.
0: 네, 다다미 그거를 다다미 한 장 까는 거를 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한자로는 첩자를 쓰던가 윤동주 시인인가의 시가 있죠.
1: 그렇죠. 뭐
0: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육첩방이니까 남의 나라인 거예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면 미터법으로 얘기할 겁니다. 육첩방이면 두 첩을 이 조를 두 첩을 한 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육첩방이면 일본식 단위로 세 평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세 평이면 대충 한 10제곱미터쯤 됐겠죠, 그죠? 10제곱미터로 하면 그게 우리나라예요.
1: 아, 10제곱미터 공간에 사셨구나. 네. 화받았네. 아, 그 좁은 공간에.
0: 대충 뭐 가로세로 한 3미터 정도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되는 넓이. 그게 10미터짜리 방, 6첩방인 거예요. 6첩방이 두 조가 두 첩이 한 평이 일본식 단위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근대화될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막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 대한민국 시대가 열렸으면
1: 알겠습니다.
0: 거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1: 표정 좀 풀어주시고요.
0: 더군다나 1961년에
1: 네.
0: 제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예.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역대 모든 법률 조항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조항 중에 유일하게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법률 조항 중에 처음으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양자이론을 이용해서 서술되어 있는 부분 1961년에 나왔던 계량법 조항 상황. 예. 미터는 진공중의 크립톤 86 원자의 EP10과 ODO 준위 간의 전위에서 복사되는 파장의 165만 763.73 배장이며 국제미터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교부된 미터 원기로서 이를 현시한다. 이게 1961년에 이걸 법을 만들었잖아요.
1: 이게 원소 크립톤 편에 나온 거죠.
0: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때부터는 네. 진짜 좀 평이라는 걸 없애야 되는데.
1: 그렇죠.
0: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옛날부터 평 써가지고 다 관리해왔는데. 이거 뭐 낙하불화상 이렇게 하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이시다 선생님이 이거 만들었던 건데 하면서 이어오던 게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만 좀 진지한 이야기 하나만 덧붙이면
1: 지금 약간 목 좀 축이셨으면 좋겠다.
0: 진지한 이야기 하나만
1: 너무 과열되신
0: 하나만
1: 것
0: 진지한 이야기 하나만.
1: 부동산 과열보다 여기가
0: 하나만요. 하나만요.
1: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예.
0: 그래서 진짜로 약간 좀 진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예 예, 예.
0: 왜 진짜로 미터법을 쓰는 게 이 부동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느냐.
1: 예, 진지한 전에, 거예요.
0: 예. 전에도 오케이, 한번 예. 말씀드렸지만은 예. 우리가 평형이라는 걸 말하면 평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단위와도 연결이 안 돼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평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때 보았던 그 아파트 넓이, 누가 사는 아파트 그 크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동네에 있는 무슨 운동장의 넓이는 5,000평이다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넓이지? 감이 안 오는 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위하고도 안 이어져 있어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넓이를 생각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거래의 대상. 사람의 위계의 단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누구는 서른 30평대 집에서 산다는데.
1: 맞아.
0: 나는 아직도 20평대 집에서 살고. 네. 이런 식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1: 정확한 사이즈는 가늠도 못 하면서.
0: 네. 그게 가로세로 어느 정도의 넓이인지, 그게 내 생활 공간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 잘 안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더군다나, 이거를 미터법으로 정해놔야지, 이 평이라는 단위는 우리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밖에 거의 안 씁니다. 일본에서도 평이라는 단위 잘 안 써요.
1: 아, 그래요?
0: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전통적인 첩 단위를 아직도 꽤 놨습니다.
1: 아,
0: 6첩방, 뭐 12첩방 이런 거 아직도 해요.
1: 네.
0: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우린 대만에서 좀 쓰든가 아무 데서도 안 써요.
1: 네네.
0: 미국 사람들은 뭐 제곱피트 뭐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터법으로 다들 통일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1: 네네.
0: 어디에 집값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1: 네.
0: 그게 과연 세계적인 추세에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아, 여기 강남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1: 네, 네, 네.
0: 런던 집값, 도쿄 집값, 뉴욕 집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 샹하이 집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
1: 네.
0: 그거를 가늠해볼 수가 있죠.
1: 맞아요.
0: 미터법으로 네. 통일된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아, 지나치게 과열되었다. 아, 이 정도까지는 뭐 싱가포르 뭐 이런데 땅값 비싼 거, 집값 비싼 거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오히려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그렇죠.
0: 객관적인 세계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터법이라는 게
1: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0: 결코 작지 않다. 특히나 좀 크게 생각을 할 때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넓이인데 공장을 어디에 얼마나 짓고 도로를 어디에 얼마나 내고 어디는 무슨 산업이나 기업을 위해서 주고 어디에는 뭐 아파트를 짓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넓이의 아파트를 얼마나 짓는다 이런 거를 계산할 때 미터법으로 계산을 해야지 아파트 집 넓이에서부터 도로 폭까지 다 계산할 수 있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1: 일반 수요자도 정확한 사이즈가 가늠이 돼야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고 내가 딱 필요한 수준을 그렇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열이 올라가지. 이거 미터법 얘기만 하면 제가 영혼이 막 타오르는
1: 것 같아요.
0: 그래서 요즘에
1: 정말
0: 요즘에 약간 부동산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아니면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좀 약간 그냥 그 쉽게 보는 그런 문서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그럼 무슨 집의 전체적인 규모나 느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무슨 뭐 32평형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뭐 전용 면적 이야기할 때는 몇십 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1: 그러네.
0: 제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1: 예, 예.
0: 그게 이제 어떤 기준 때문에 법적인 그런 기준 때문에 무조건 미터법을 안 쓰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일부러 좀 가늠할 수 없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1: 일부러 흐리게 하려고
0: 이거 뭐 제 그냥 느낌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속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가끔은 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넓이가 가치가 더 가늠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터법 통일로 가야 된다. 이거 부동산 전문가들 분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되십니다. 이거를 헷갈리게 이렇게 하지 말고 미터법 통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되십니다. 다시 한번 중요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예, 곽대식 작가의 주장이었고요. 하나만 더.
0: 아, 벌써요?
1: 예, 큰 거 하나만
0: 아,
1: 더.
0: 아, 어떡하지? 예, 강남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강남이 이제 근래에 개발된 곳이다. 에, 현대에 들어와서 개발된 곳이다. 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고
1: 있습니다. 원래는 논밭이었는데.
0: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에, 뭐 일상적인 스케일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예. 한 사람의 일생, 뭐 이런 규모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다 논밭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빌딩 숲이 질비한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동네가 되었다니. 네.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농사 짓던 땅 그거 조금만 샀어도 뭐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의 일생 규모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한국사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사실은 강남이 원래부터 그렇게 빈 땅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닌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한국사 전체 스케일에서? 네.
0: 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가 처음 시작돼 삼국시대 어, 예. 세 나라가 어느 나라죠?
1: 고구려 백제 신라.
0: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요. 네. 신라는 경주에 도읍을 두고 있었고 백제는 처음으로 도읍을 둔 곳이 한성 지역, 지금의 서울 지역이죠. 서울 지역 중에서도 백제가 초기에 도읍을 쌓아가지고 가장 중심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 지금의 몽촌토성, 풍납토성 이런 유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곳이 그렇죠. 지금의 어디냐? 바로 서울의 송파구 지역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처음에 삼국시대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고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강대국으로 발달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중심지로 잡았던 곳이
1: 강남이네.
0: 사실은 지금 강남 3구 지역이에요. 네, 사실은
1: 예.
0: 지금 흔적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지금의 그 봉은사역, 강남의 9호선 봉은사역 쪽에서 봉은사에서 경기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시면 네네. 이렇게 영동대로 있는 쪽에 뭐 이상하면 돌덩어리에다가 새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1: 어?
0: 삼성리 토성 옛날에 삼성동을 삼성리라고 했던 거예요.
1: 삼성리였구나.
0: 네, 삼성리 토성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표석 같은 거 이런 거 새겨놓은 곳이 있는데
1: 네.
0: 이 삼성리 토성이라는 토성이니까 흙을 쌓아서 만든 성이죠. 이걸 대체로 백제 시대의 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가 송파구 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강남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요새라든가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곳들이 시가지로 쭉 발달해 있었지 않았겠느냐. 백제 시대에 그랬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예.
0: 백제 시대에 이 지역이 왜 중심지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 예.
0: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복습을 해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1: 예.
0: 백제를 세운 사람들은 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 주몽 아들인가요?
0: 네, 예. 고구려의 주몽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얘기 한번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고구려 역사, 신라 역사는 되게 신화적이고 서사시 같고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1: 예.
0: 고구려의 뭐 주몽은 뭐 하늘의 아들이고 뭐
1: 맞지.
0: 바다, 뭐 물을 지배하는 신의
1: 외손자고
0: 뭐 이런데 갑자기 강물 걸리다 강물이 자기 앞을 막고 있으니까 나는 뭐 하백의 외손이다라고 하니까 뭐 거북이들 떠올라가지고 지나가게 해주고 막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잖아요.
1: 신라 말할 것도 없죠.
0: 뭐 둘 다 말해서 예. 태어나고 어쩌고 막 이렇잖아요.
1: 예. 예. 예. 예.
0: 그런데 백제 역사만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원래 주몽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1: 네네.
0: 큰형님이 딴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야 내가 큰형님이야 내가 숨겨둔 자식이야 네. 이러면서 나타나니까
1: 네.
0: 마치 현대의 무슨
1: 아침 드라마처럼 그러네,
0: 아침 드라마처럼 아 그럼 내가 후계자가 될 수 없겠다 나는 그냥 나 스스로 자수성가 해야 되겠다
1: 네.
0: 라고 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백제다라는 식으로 네. 역사 기록에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시작된 나라거든요.
1: 네.
0: 그런데 왜 백제는 수도를 이 한성 쪽에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송파구 쪽에 정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1: 네.
0: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데 나와 있는 이야기로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류와 온조 두 형제가 고구려에서 건너왔는데 비류는 인천 쪽에 바다에 가까운 곳에 터를 잡았는데 땅이 너무 짜고 소금기가 너무 많고 농사가 안 되고 해가지고 망했고 온조는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한성에 서울까지 들어와가지고 한강변에 자리를 잡았는데 한강 북쪽에 처음에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죠. 자리를 잡았는데
1: 네.
0: 거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게 백제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부터는 조금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역사학자분들도 고고학자분들도 조금은 계시니까 조금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구려를 만든 이 세력, 고구려 사람들은 진짜로 주몽의 친아들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고구려에서 높은 사람인데 고구려에서 높은 사람이 건너와서 백제를 세웠다라고 하니까 높은 사람의 출신이라고 엄청 자랑하던데 고구려 임금님 아들이라도 되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자리 잡은 걸 수도 있죠.
1: 그렇죠.
0: 예. 근데 뭐 삼국사기 기록을 존중하면 진짜 아들이라고 치고
1: 예.
0: 그런데 주몽은 뭐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강물을 다스리는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강물을 건너가려고 할 때 야 나 강물 못 건너겠다라고 하면 네. 물에 사는 거북이 자라들이 네. 물길을 막 만들어주는
1: 신의 외손자
0: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냐면 네. 이 주몽 내지는 주몽의 세력이 사람들은 주몽이 털을 잡고 있던 이 압록강이나 혹은 그 근처의 강물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1: 가약 같은 거 타고 막
0: 다니고. 혹은 뭐 조금 스케일을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네. 뭐 좀 해군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무역 같은 거를 잘하는 선단을 많이 거느린 상선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입 수출로 먹고 사는 거에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것이 경제적인 기반이었던 그런 집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1: 그렇다고 해보죠. 예.
0: 그러면 그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예, 예.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야, 물길이 있는데 야지 안심이 돼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지요.
0: 그래서 처음에 이 비류는 아예 우리 바닷가에 자리 잡자. 여차하면 고구려로도 가고. 그래서 인천 예. 쪽에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온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상상입니다. 온조는 아마도 현지인들하고 조금 더 교류를 많이 하면서 좀 친밀하게 어울렸던 거 아닐까요? 서울에서 예전부터 살고 있던 강남 3구에서 예전부터 살고 있던 강남 스타일인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아가씨하고 좀 썸을 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예. 현지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뭘 알았겠습니까? 우리 이야 그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달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1: 달이요? 이게 네. 언제 쪽이야? 예.
0: 한강에서 예, 예, 예. 한강에 막 마포 노량진 이런 게 옛날부터 항구로 발달했대 영등포 항구로 발달했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한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나가면 예, 예. 한강에서 서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는 물길 따라 나가면 쉽게 나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와가지고 마포나 노량진에서 판매를 하려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되는데
1: 이거 얼마 전에 박광일 쌤이 알려줬어요.
0: 네, 어떻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냐.
1: 조수간만의 차를
0: 그렇죠. 이용해서.
1: 그 그렇죠. 타이밍에.
0: 예, 네, 그렇죠. 예, 예, 예.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을 해서 밀물이 들어올 때 역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타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지인들은 이걸 알 수 있었겠죠. 야, 서해가 사실은 조수간만의 차가 이 동네 엄청 심해요. 그래서 조수간만만 잘 알면 시간 맞춰서 마치 자동으로 물 들어올 때 너만 잘 지으면
1: 컨베이어벨 무빙벨트처럼 네.
0: 자동으로 예, 예, 무빙워크처럼 예, 예. 쭉 네네. 들어갔다가
1: 예.
0: 때만 맞추면 다시 쭉 나올 수 있다고.
1: 아, 고급 정보네.
0: 그러면 조금 더 깊숙이 그렇지, 들어가도 그렇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체로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한강 물길을 우리가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지금은 어떨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과거에 송파까지는 밀물이 거슬러 올라올 거다.
1: 오호.
0: 라고들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백제시대에 한번 밀물이 들어오면 밀물 썰물이 달의 힘으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1: 아.
0: 달의 인력, 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1: 오, 예.
0: 달의 힘을 받아가지고 배를 움직이면
1: 오호.
0: 배가 한강물을 거슬러서
1: 예.
0: 저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저기에 털을 잡으면 저기가 제일 아늑하고 좋겠네.
1: 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곳이죠. 예.
0: 사실 그거보다 더 들어갈지 조금 못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1: 예.
0: 대충 그 정도라고 치고 자리 잡은 곳이 지금의 강남 그중에서도 송파 지역이 아니었겠느냐.
1: 과학을 깨우쳤기 때문에.
0: 라고 현지인들에게서 그런 정보를 좀 얻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1: 있죠.
0: 해서 털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1: 예.
0: 거기다가 추가로 더하기 이 송파구는 평지가 많은 곳이죠. 네, 그리고 이 평지가 많은 이유는 충적평야라고 해가지고 한강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류에 있는 흙, 뭐
1: 아, 충적평, 모래
0: 네, 이런 것들을 예. 퇴적물들을
1: 네.
0: 물길에 휩싸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흙탕물의 성분 같은 것들을 내려가지고 끌고 오다가
1: 네.
0: 대충 지금의 강남 3구 송파구 있는 곳쯤에다가 계속 흙탕물의 흙덩어리들이 쌓이고 모래가 쌓이고 해가지고 쌓이고 해가지고 평지가 쭉 펼쳐진 그런 곳이
1: 네.
0: 뭐 삼각주 뭐 이런 말도 사용하죠.
1: 네.
0: 그런 식으로 생긴 충적평야가 생긴 곳이 송파구 땅이었을 거다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평지고 이런 딴 곳에서 온 신선한 흙들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재밌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의 역사를 보면 서기 33년에 참고로 이 백제가 건국된 연도를 삼국사기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1: 네.
0: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대로 믿는다면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털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아, 50년 지났네요.
0: 그러면.
1: 네,
0: 그러니까 네. 기원전 18년에 사실은 최초의 강남 개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1: 네. 삼국사기에 따르면.
0: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좀 거의 한반도 남쪽에서는 남한 지역에서는 거의 뭐 초창에 아주 초창기에 이루어진 도시개발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18년에 강남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1: 네.
0: 얼마 크게 많이 안 지나가지고
1: 네.
0: 서기 33년에 어떤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냐면 남쪽 지역에 그러니까 백제 기준으로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의 몽촌토성, 풍납토성 있는 백제 중심지에서 남쪽이니까 아마도 지금의 강남구, 뭐 서초구 혹은 뭐 그 밑에 뭐 성남시 이런 구역일 수 있어요.
1: 예.
0: 그런 하남시 이런 쪽 지역일 수 있어요.
1: 예.
0: 지금의 소위 말하는 강남 쪽이지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1: 예.
0: 벼농사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서기 33년 기록으로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1: 왕이요?
0: 예. 어. 그러니까 뭐 조정에서 뭐 이런 기록. 제가 아는 한은 이게 우리나라 쪽 기록에 실려 있는 변홍사에 관해서 조정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1: 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것도 여기서부터 약간 상상이 있는 영역이긴 한데 고구려에서 건너온 백제를 처음 세운 이 사람들은 고구려, 우리 지난번에 쌀 편할 때 기억나시나요? 네. 고구려 쪽에서는 쌀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1: 아, 그렇죠.
0: 예. 여기서는 콩, 조 이런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쌀 농사, 쌀은 그때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이런 데서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쌀 농사 지을 생각을 잘 못했을 거라고.
1: 그렇겠죠.
0: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현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보니까 저거 뭐야? 저런 걸로도 밥을 만들어 먹어요? 먹으니까 엄청 맛있는 거야. 예. 누룽지도 있어요 세상에. 엄청 맛있고 농사 효율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재배하면 진짜 엄청 잘 되는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죠. 우리 쌀 농사 팍팍 짓자. 네. 그래서 이 강남 쪽에 특히 송파구 쪽에 충적 평야에서 네. 쌀 농사가 하기 좋은 물 구하기 좋고 평평한 낮은 지역의 땅이었기 때문에 쌀농사의 생산력하고도 연결되어서 백제가 강남 3구에 터를 잡아서 성장할 수가 있었다.
1: 강남 3구에 터를 잡아서. 예.
0: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동 쪽에 있는 그 삼성리 토성이라고 하는 곳 있죠. 네네네. 그게 거의 확실시 되게 백제 시대의 유적일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시면. 정말 뭐가 토성이라는 거야? 흔적도 모르고 보면 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1: 다 개발돼서.
0: 예. 뭐.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거죠.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1: 예. 자, 과학으로 읽어본 부동산 이야기 곽지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오늘 이 시간에는 여행하는 건축가 오영욱 작가님을 모시고 건축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이 오영욱 선생님은 건축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4: 네.
1: 예, 작가 활동을 왕성히 하시고
4: 아닙니다. 작가 활동도 예전에 왕성하게 하고 말이 꼬인다.
1: 아, 예전에 왕성하게.
4: 예전에 왕성하게 하고 예, 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고만 있습니다.
1: 노는 분이네요.
4: 아, 네.
1: 플레이어.
4: 한량이라고 합니다.
1: 네, 한량. 네. 오영욱 한량님.
4: 네.
1: 아니, 그래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러시던데요.
4: 아, 그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예. 어떤 걸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예. 이 영상 편집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많은 분들이 봐주지 않는 그냥 혼자 즐거워서 하는 그런 채널 작은 걸 하나 갖고 있습니다.
1: 되게 행복해 보이시긴 하는데 시간 빌 게이츠 이런 느낌.
4: 아, 예. 전 시간 부자가 목표예요.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명도 그렇고 예전에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셨을 때는 이제 필명을 오기사 네. 이렇게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4: 네.
1: 오기사는 무슨 뜻인가요?
4: 제가 건축가에 입학해서 이제 건축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며 살 거야라고 했었고요.
1: 네.
4: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군대를 저는 이제 병역 특례를 갔다 왔어요.
1: 아.
4: 그래서 건설사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그 시공 기술을 좀 익히고 살았는데 그때 모든 분들이 제가 이제 건축 기사를 따고 그냥 거기 갔으니까 오기사하고 불러줬어요. 근데 여기 오기사 제가 오시니까 근데 오기사를 딱 영어로 딱 쓰니까 예쁘더라고요.
1: 약간 뭔가 한 단어 같아요.
4: 예, 예. 네, 오기사. 그래서 그냥 그걸 내 필명으로 쓰자라고 하고.
1: 그렇군요. 예. 요새 좀 해외에 계신 날이 더 많다고 하실 정도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계시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잡지사에 정말 수도 없이 나온 곳입니다. 로마 제국, 예, 또마 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로마의 건축 양식 오늘 궁금해져서. 오기사님, 오영욱 작가님 모시고 로마로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보죠. 작가님, 일단 로마 건축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이전에 그리스 시기와 비교했을 때 좀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4: 아, 근데 로마라고 하면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고대 로마가 있고 르네상스 이후에 로마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4: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대 로마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를 연장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거대한 대제국이 된 곳이잖아요.
1: 네.
4: 제가 생각할 때 고대 그리스는 어떤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 그리고 어떤 규율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추구했었다면은 중시했다고 하면은 로마는 그걸 이어받아서 한 키워드로 말하자면 실용성?
1: 실용성?
4: 네,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확장성. 그거를 추구했고 그게 로마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1: 고대 그리스는 어떤 질서와 규율에 방점을 주었다면 고대 로마는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확장성.
4: 예. 그래서 사실 초기 로마의 건축 같은 걸 보면은 건축보다는 건축은 그냥 그리스에서 좀 가져온 다음에 토목공사를 많이 했어요.
1: 아, 예.
4: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뭐 극장, 크게 도로. 예. 그런 것들을 먼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그건 멋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노력은 되게 많이 들어가고.
1: 그렇죠.
4: 예. 근데 그걸 만들므로써 확장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나라의 기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로마만의 건축을 이제 추구했어요.
1: 나라의 기틀, 나라도 넓히면서 이제 기틀도 잡고 그 뒤에 로마의 건축이 탄생한다.
4: 예.
1: 재료면에서 봐도 조금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4: 그래서 이제 저 그 실용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대 그리스 건물 뭐 파르테논 신전을 가장 유명하죠.
1: 떠오르죠.
4: 그 보면은 거의 하얀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그렇죠.
4: 사실 이탈리아 반도 남쪽도 다 그리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전을 보러 가기 위해서 꼭 그리스에 갈 필요 없어요.
1: 이탈리아 남부로 가도 되네요.
4: 예, 남부에 신전 더 훨씬 많고 더 잘 보존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1: 네.
4: 예, 그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정교한 비례로 만드는 걸 그리스 사람들이 시도했었는데 그러니까 돌로 만든 거죠.
1: 그렇죠.
4: 그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 사람들은 벽돌이라는 재료를 드디어 활용하기 시작해요.
1: 아, 벽돌. 네. 벽돌의 시대.
4: 사실 벽돌을 발명한 건 아니거든요. 예. 벽돌은 고대 이집트부터 사용했어요.
1: 네.
4: 예전에 사용했던 건 점토벽돌이었죠.
1: 점토벽돌.
4: 그러니까 점토를 모아서 그걸 딱 햇빛에 말리면 벽돌 모양이 되잖아요.
1: 흙을 햇빛에 말려서 붙인 거.
4: 예. 그런데 로마에서 사용한 건 구운 벽돌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굽는 기술까지 발전을 시키니까 벽돌이 내구성을 갖게 되면서 사실 지금 로마에 가도 2000년 전에 벽돌을 볼 수 있거든요.
1: 네네네.
4: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재료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돌에 비해서 벽돌이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은 돌은 채석장에 가서 거대한 돌을 잘라서 사이즈 맞추고 하는 되게 힘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4: 그거에 비해서 벽돌은 작고 그냥 공장 생산하듯이 작은 크기를 여러 개 대량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러네.
4: 그렇게 재료 수급도 쉬운 상태에서 사람들이 날라가지고 하나하나 쌓기도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재료의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네요.
4: 그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는 돌을 쌓았던 거라고 하면은 로마는 벽돌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로마는 벽돌의 문명이군요.
4: 근데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게 지구에서 이 세계사에서 가장 컸던 두 문명이
1: 가장 컸던 문명이요?
4: 네. 네 개,
1: 중국,
4: 4대,
1: 문명.
4: 4대 문명이 있지만은 컸던 두 문명이 황하 문명과
1: 이집트.
4: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문명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어쨌든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곳.
1: 아, 제국? 네,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4: 네, 로마 제국하고 그다음에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커다랗게 확장했잖아요. 그 두 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본 재료, 건축의 메인 재료를 벽돌로 한 곳이에요.
1: 아, 그게 키였나 보다.
4: 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재료였던
1: 큰 돌덩이 막 곡괭질해서 그 다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벽돌은.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는 사각형의 건축이라면 로마는 원의 건축이다.
4: 네.
1: 이건 어떤 의미로?
4: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는 어떤 완벽한 비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비례를 자기네 건축에 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 네.
4: 근데 거기에 사각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데 저는 건축에서 방금 벽돌의 발명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대한 발명이 있다면 사각형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건축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사각형인가요?
4: 네. 건축이 생기 전에 자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 자연 상태 뭐 직선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 지평선, 수평선. 예. 근데 자연 상태는 사각형이 없어요.
1: 아,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뭐 동굴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예. 어, 그러네.
4: 자연의 그 수많은 곡선들 사이에서 인류가 문명을 일구기 시작하는 건 사각형의 발명.
1: 아, 되게 인위적인 형태네요, 사각형이.
4: 그죠. 예.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가셔가지고 와, 크다. 막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감동하는 것도 좋은데 네. 저는 거기서 그 포인트가 4000년 전에 드디어 이 자연에 없던 정사각형, 거의 정사각형. 아, 예. 그리고 그거에서 발전된 삼각형.
1: 그렇죠.
4: 2등변 삼각형. 아. 그런 기하학이 발전했구나라는 거를
1: 그게
4: 느낄 포인트구나.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리스 문명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네. 그 직선과 사각형, 여러 가지 삼각형 기하학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걸 조합하면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추구했던 게 저는 이제 그리스인 것
1: 그리스
4: 같아요.
1: 그리스 때고. 네. 예.
4: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이뤄냈고, 예. 그거의 대표작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1: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각 잡혀 있잖아요.
4: 네. 예. 파르테논 신전은 어떤 완벽한 비례라고 해서 사실 근대 건축이 생기기 전까지 서양 건축계에서는 그냥 저게 우리의 롤모델이야. 아. 우리의 선조야. 예. 라고 하면서 저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주하고 확장하고 네. 하는 건축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1: 예.
4: 근데 그게 로마로 오면서 뭐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의 건축 전통을 그대로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과정을 로마에서 했었는데 네. 그다음 어느 정도 로마가 국가의 기틀을 갖고 이제 재정 사회가 되고 왕이 있는 사회가 되고 네.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우리만의 건축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 예.
4: 거기서 아까 말했던 불의 구운 그러니까 구운 벽돌이 구운 벽돌. 예. 드디어 등장하게 되고
1: 네.
4: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제 아치랑 돔 같은 걸 작게 사용하긴 했었는데 네. 이 벽돌과 그 아치 구조를 활용하니까 네. 그리스 건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구조 그 건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1: 원형 곡선미가 이제
4: 예, 그러니까 곡선 미도인데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넘사벽이에요.
1: 뭐가 더 좋은가요?
4: 일단 네. 그 그리스 신전을 생각하시면 돌을 쌓아서 올려요. 그 위에 보라고 해서 혹은 지붕이라고 해서 네. 뭔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4: 돌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나무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1: 네.
4: 돌은 한 딱 생각해보면은 한 3m짜리 돌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지만 올려놓으면 탁 부러질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4: 나무 같은 경우는 좀 큰 나무 구하면 뭐 5m짜리 막 그렇게 있을 수는 있겠죠. 있지만 예. 좀 멋이 없잖아요. 돌 위에다가 나무를 던지면.
1: 예.
4: 그렇게 해서 그리스 신전이 어떤 완벽한 비례를 추구했다고 하지만 어떤 재료의 한계 내에서 만든 거예요.
1: 그러네요.
4: 예. 예. 그런데 갑자기 벽돌을 사용하게 되고, 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네. 아치의 특징은 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없이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래도 안정적이다.
4: 그리고 이렇게 쭉 동그랗게만 쌓아 올리면은 그냥 전에 없던 넓은 기둥과 기둥 간격을 만들 네. 수 있었고 네. 그거를 돌리면은 돔이 돼서
1: 그렇죠.
4: 예. 전에 없던 큰 내부 공간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1: 실용성과 확장성이네요.
4: 예. 거기에 이렇게 돌려서 돔을 만들었더니 예. 기존 공간에는 없던 어떤 거대한 아름다움 같은 걸 또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구현한 게 판테온.
1: 판테온. 네. 그 유명한 판테온. 위에 돔 지붕이 있죠. 예. 그렇구나. 판테온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런 말씀해 주신 로마 건축에서 이제 두드러진 특징들이 당시의 사회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습니까?
4: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얘기하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텐데
1: 네.
4: 그 실용성을 바탕으로 미적인 부분 이전에 기능적인 하부 구조들을 엄청 만들었어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사실 상수도와 하수도는 로마 시대 때 발명이 되고 이렇게 막 개발돼서 잘 만들어졌지만은 그 이후에도 하수도 같은 게 잘 없어가지고 중세 유럽 도시 같은 이미지는 되게 그 배설물들이 더 도로에 그렇죠, 가득하고 그렇죠. 그런 사회였잖아요. 예. 그것들이 깔끔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는 게 엄청난 도시적인 예, 기술이었던 것 같고요.
1: 네.
4: 그다음에 예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신 중심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스 신화가 있고 로마 신화가 있는데
1: 네.
4: 그리스는 신은 저 위에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밑에 사는 존재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로마는 재정 사회가 되면서 황제가 네. 생기면서 신과 황제가 좀 같은
1: 동급으로
4: 동급으로 좀 인식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시 자체를 보면은 신전이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도시 안에 섞여 있고.
1: 아, 그것도 특징이구나. 예. 예.
4: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1: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사진으로 보면서 이제 오영욱 작가님과 로마 건축의 특징과 위대함을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판테온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 건축을 대표하는 판테온.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4: 건축을 구경 가실 때 뭘 봐야 되는지.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이건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예. 누가 지었고, 언제 부서졌고, 불탔고.
1: 그렇죠.
4: 예. 근데 그거 말고 판테온 가서 혹은 이제 다른 건물에 가서 어떤 걸 느끼면 좋은지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판테온은 다른 건물과 다르게 너무 멋있어요.
1: 아, 이건 그 100개 채널 다 말하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 판테온 아니, 멋있어요.
4: 그래서 사실 판테온은 예. 크게 설명이 필요는 없어요.
1: 어, 예, 예, 예. 멋있죠.
4: 예. 예. 그리고 좀 뻔한 얘기긴 한데 네. 그 돌 문화에서 벽돌 문화로 오면서 벽돌이 돔을 만들었던, 아치를 만들었던 그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1: 예.
4: 그 큰 돔, 저 돔 사이즈가 거의 43m가 넘어요. 직경이
1: 네.
4: 그게 1400년 정도 후에 피렌체 두오모 돔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돔이었어요.
1: 가장 큰 돔.
4: 네. 그런데 네. 저는 저기서 그리스인들이 정말 누가 봐도 가장 명작이고 너무 뛰어난 건축들을 했어요.
1: 그리스인들이요?
4: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자기네가 세상의 주도권을 잡았는데
1: 로마가요?
4: 네. 예. 그리스를 뛰어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
1: 아, 그게 느껴지나요?
4: 네, 그걸 느껴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건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네. 꼭 자기 일과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면 좋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미운 사람 있잖아요. 너무 잘해서.
1: 아, 예, 예. 네, 그렇죠.
4: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까.
1: 그렇지.
4: 예, 네, 그런 생각과 함께 판테온을 딱 보시면은 어떤 다른 아, 느낌이.
1: 조금 풀어주시면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 뭐 그리스적인 요소가 있고. 뭐.
4: 일단 그리스에는 저런 네. 동그란 것도 없었고, 아, 돔도 없었고.
1: 네. 네. 근데 이게 정면 입구 쪽을 보면 네. 약간 파르테논 신전처럼 좀 기둥이나 이런 게 비슷하지 않나요?
4: 네, 그게 네. 이제 어떤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의 한계 혹은 제약사항일 수 있는데 아.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정말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딱 하면은. 네. 그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1: 너무 새로우면 그렇죠. 네. 예, 뭐 이해를 못하죠.
4: 저 위험한 사람이다 막 어, 그런 그렇죠,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원통형을 만들었어요.
1: 네.
4: 돔도 크게 있고 빛도 떨어져서 진짜 멋있어요.
1: 네.
4: 근데 그게 신전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신을 이렇게 딱 경배하러 왔는데
1: 그렇죠.
4: 이게 왜 신전이냐? 파르테논 신전 같이 생겨야지 신전 아니냐?
1: 네.
4: 그리고 동그라니까 얘는 정문이 어디냐?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게.
1: 그렇죠.
4: 아무데나 들어가면은 정문이 있어야 되는데 신전 같은 경우는 좀 웅장하게 어디 정문으로 싹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얘는 정면성도 별로 없네.
1: 건축계의 이단아.
4: 네.
1: 아, 이렇겠죠.
4: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4: 그래서 아. 저 지금 판테온을 보시면은
1: 약간의 마치, 타협이라고 봐야 되나?
4: 네. 파르테논 신전 혹은 그리스를 상징하는 어떤 사각형 신전이
1: 네.
4: 앞에 딱 붙어요.
1: 네.
4: 저걸 만드신 분이 네.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분이거든요.
1: 아, 네.
4: 이 건축 발전이 주식 차트처럼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1: 아, 계단식으로 정체기가 있군요.
4: 정체기가 있고 아. 어느 순간 천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확 발전시킬 때가 있거든요.
1: 네.
4: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네,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분이 건축 천재인가요?
4: 그러니까 네. 밑에 많은 장인분들이 계셨겠지만은 네. 그분 자체가 건축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요. 모든 아. 프로젝트에 관여를 많이 하셨고
1: 오.
4: 사실 제가 로마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건물도 네. 그분의 손이 탄 것들이에요.
1: 아 그래요?
4: 네. 네. 가령 지금 원형 건물이 저 판테온도 있지만 네. 조금 바티칸 쪽으로 가면은 성 천사의 성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1: 오.
4: 그건 이제 많이 변형이 되긴 했었는데
1: 네.
4: 또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이전까지 잘 없던 네. 원통형 로톤다라고 하는 스타일의 건물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자기의 무덤으로 시작해서 네.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고.
1: 예.
4: 그래서 아, 네. 판테온의 매력,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저 거대한 돔이고 저게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그 돔의 자중을 줄이기 위해서 코퍼라고 하는 게 폭폭 들어가 있는 지붕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1: 아, 예.
4: 그런 것도 있고 그게 2000년 동안 그대로 잘 유지돼서
1: 그렇죠.
4: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이제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는 나중에 기독교식 성당이 되기도 하고 하는 역사들이 쫙 있는데 그거는 핸드폰으로 AI한테
1: 검색하시고
4: 딱 검색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1: 예.
4: 거기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 아.
4: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1: 도약하고자
4: 정말 위대했던 선구자가 있고
1: 그렇죠.
4: 선배가 있었을 때
1: 네.
4: 그거를 넘고 싶었던 마음, 그걸 거기서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예.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예. 한태원 내부 공간은 그러면 어떻게 쓰였던 건가요, 당시?
4: 그러니까 만신전이거든요. 판테온이란 뜻이. 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전.
1: 그러니까 모든 신.
4: 네, 모든 신. 예전에 어떻게 의식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가운데 그 원형 공간에 들어가서 신에게 뭐 기도를 했겠죠.
1: 그런 식으로 쓰였던 판테온이고요. 이번엔 콜로세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형 경기장으로 유명한 콜로세움인데 어떤 공간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 좀 축이시고.
4: 예. 이것도 사실 다 AI로 물어보면 나오고.
1: AI로 물어보면 나오고. 일단 그리고 콜로세움은 이제 글래디에이터들의 싸움으로 예. 콘텐츠에서 많이 소비가 돼가지고. 예.
4: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영상에서 보던 게 더 멋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4: 예. 그러니까 뭐 지어진 거는 또 2000년 전쯤, 서기 72년 전쯤에 네. 로마 황제 시대가 되고 로마 시대는 그게 있었어요. 정치는 국민들에게 가장 즐거움을 줘야 되는 큰 역할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 그런 일환으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만든 경기장인데 저는 콜로세움에서 조금 더 다른
1: 아, 그래요?
4: 두 가지 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1: 오영욱 작가님만의 포인트 두 가지. 예, 어떤 거죠?
4: 하나는 사실 조금 유명한 건데요. 예, 예. 이게 다층 건물이잖아요. 여러 층, 4층 건물이잖아요.
1: 4층짜리인가요?
4: 예. 예. 로마 시대에 무슨 서민들이 살던 집 같은 경우는 1층 돌로 쌓고 2층, 3층 뭐 나무랑 흙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높은 집도 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들 보면은 거의 단층 건물, 2층 건물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저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4층 건물이잖아요.
1: 네.
4: 4층 부분은 나중에 3세기 때 증축됐다고는 하고요. 이제 3층이니까 3층까지 있어요. 1층, 네. 2층, 3층.
1: 네.
4: 그러면은 3층 건물은 어떻게 디자인이 될 것인가라고 당시에 그 3층 건물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했을 거잖아요.
1: 당연하죠.
4: 네. 네. 그거에 대한 답이 저 모습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콜로세움이 최초의 원형 경기장도 아니고.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게 또 로마에 또 있기도 해요.
1: 네.
4: 원형극장으로, 네. 아니, 반원형극장으로. 그래서 그때 이미 좀 시도가 됐었는데 콜로세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저 겉모습을 보면은 네. 1층과 그러니까 아치들로 이루어져 있고 1층과 2층, 3층이 있는데 거기에 기둥이 있잖아요.
1: 이 기둥 있죠. 네. 예.
4: 그건 이제 실제 막 지지하는 기둥은 아니고 모양상 낸 기둥이고 그 아. 사실 저 구조는 네. 벽돌과 그 시멘트, 모르타르,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네. 이렇게 쌓아서 아치와 볼트 구조로 이렇게 탄탄하게 만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1: 디자인의 목적인 거예요. 네.
4: 그 앞에 이제 저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네. 혹시 옛날 그리스식 기둥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1: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4: 네.
1: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티안식. 네,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네. 그 가장 큰 차이는 주두라고 해서 그 기둥의 꼭대기 쪽이 아주 심플하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도리안식이라고 하고요. 도리아라고 이제 그리스 반도 펠레폰네소스 반도 네. 중간 부분에 있는
1: 지역,
4: 예, 예. 지역명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오니아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양머리.
1: 아, 그 위쪽 부분이 더 화려하네요. 진짜 그 찜질방 네. 양머리 모양이네요. 네,
4: 저건 예. 터키 서쪽이 이제 이오니아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거기서 도래된 유래된 기둥 양식. 네. 네. 코린티안 해서 그렇죠. 아테네랑 아테네
1: 고린도. 예, 예.
4: 아, 고린도서. 아,
1: 그렇죠. 예, 고린도.
4: 그건 예.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1: 네. 네. 더 화려한 것 같은데. 네. 코린티안이.
4: 저게 시대별로 싹 갔거든요. 1층과 2층과 3층에 네. 저 기둥을 하나씩 썼어요.
1: 아, 콜로세움은 저 세 개를 층마다 다르게 해서 다 썼어요?
4: 네.
1: 어.
4: 네. 어떤 게 뭐가 1층에 있었을까요? 네. 참고로 네. 1층에는 귀족층이었어요. 귀족과 왕을 위한 층이었고
1: 아, 예.
4: 2층은 이제 그다음 단계, 네. 3층은 이제
1: 그럼 뭐, 로얄층인 네. 1층에 코린티안을 쓰지 않았을까요?
4: 네, 1층에 도리안식을 썼어요.
1: 가장 어떻게 보면 소박한
4: 근원이 되는
1: 근원이기 때문에
4: 네.
1: 아, 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4: 그리고 이 2층에 이오니안식을 쓰고 3층에 코린티안을 썼는데 저거를 처음 이렇게 다층형 건물을 저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 전통이 네. 사실은 100년 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쭉 이어져 온 것 같아요.
1: 네.
4: 그래서 저게 물론 이제 중간에 중세 시대 고딕 같은 시대에는 저런 규칙이 좀 많이 깨졌었는데 네. 다시 르네상스가 되면서 우리 고전 건축의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했을 때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신고전주의로 이제 쭉 가는 과정 속에서도 저 원칙을 기반으로 약간의 변주가 있긴 했지만 네네. 저렇게 층별로 아. 위계를 두고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다라는 아. 생각을 담게 했던 그런 건물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계와 그 신분 계급을 밖에서도 느껴볼 수 있게. 네. 아 그런 거 보면 좋겠네.
4: 또 한 가지가 네, 있는데
1: 두 번째 포인트.
4: 두 번째 네. 포인트는 콜로세움은 타원형이에요.
1: 타원형입니까? 네. 그냥 원형이 아니라.
4: 네, 원형, 반원형, 극장 같은 건 기존에도 있었는데 네. 타원형이에요. 네. 그리고 저거를 옛날에 어떻게 지었지라고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막 놀라잖아요. 현재에도 저거 지으라면 못 지을 거예요. 네, 컴퓨터 그래. 없이. 컴퓨터 없이.
1: 컴퓨터 없이 못 짓는다. 네.
4: 타원형으로 그치. 건물을 저규모로 지으라고 하면은 수많은 기술자분들도 아, 못 하겠는데 그렇죠. 하실 거예요.
1: 컴퓨터 없이 해야지 지을 거면.
4: 타원형은 네. 원과 다르게 엄청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해요. 타원형의 그 둘레 길이를 네. 구하는 공식이 없어요.
1: 뭐
4: 대략 공식, 네, 대략 공식만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타원형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딱 중심점이 있고 예. 각 부분을 봤을 때 모든 부재가 크기가 달라요. 만약에 그렇죠. 원형이라면 똑같은 부재를 그렇죠. 가공해서 예. 그냥 이렇게 쭉 돌렸으면 될 거예요. 예,
1: 그렇죠.
4: 근데 타원형 같은 경우는 중심을 기준으로 모든 부재의 각도가 미세하게 다르고
1: 아, 그렇겠네.
4: 거리가 다르고
1: 그렇죠 당연히
4: 그러니까 예. 저거를 어떻게 그 시대에 계산을 해서 완성을 시켰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거는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아니, 고생해서라도 해내면 다행인데 예. 못할 그러니까, 것 같은데
4: 이건 저만 가서 우와 하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전 저 타원형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네. 손으로 계산하고 아마 줄로 계산하고 있었겠죠. 네. 저걸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진짜 너무 놀라워요.
1: 거기에 맞는 부재를 다 다르게 써야
4: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건 아닌데 네. 개고생을 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들의 고생에 네. 정말 놀라움을 금할 길이었다. 뭐 여행에 정답이 없지만 아 작가님은 진짜 저런 데 가시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여행이 한 두 배, 세 배로 즐거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오늘 짚어주신 포인트들을 로마 여행을 가시게 되면 한번 되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잡지사와 함께한 시간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4: 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말이거든요. 에이, 제가 건축을 포기한 것도 말 때문에 건축은 말로 설득하는 네. 설득하는 작업이거든요.
1: 아, 말씀 잘하시긴 한데
4: 건축에는 정답이 없어요. 가장 큰 특성인데 예,
1: 설득을 해야 돼.
4: 무수한 답이 있고
1: 이게 정답처럼 말해야
4: 그,
1: 되는 거예요.
4: 그걸 정답처럼 말하는 기술이 건축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이제 그걸
1: 아니야 너무 잘
4: 이제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게 말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 아, 특이한 캐릭터셔가지고. 자꾸 끌리네요. 예. 다음에 또 잡지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세월을 간직한 로마 건축의 비밀, 오영욱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고급 자동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인 롤스로이땡. 이 롤스로이땡 차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차 전면 후드 위에 붙어 있는 그 스피릿 오브 엑스타시, 환희의 여신상이겠죠. 이 여신상에 얽힌 이야기는 전에 그 홍성윤 기자 나와서 그거 사전편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이제 환희의 여신상 아래쪽으로 보이는 거대한 라디에이터 그릴 역시도 이 브랜드의 핵심이자 어떤 디자인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릴의 모양이 다름 아닌 로마 판테온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엔진 냉각이 필요한 대형 라디에이터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과연 롤스로이땡이 이 상징과도 같은 판테온 그릴을 포기할 날이 올 것인가. 업계에서 나름 주목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번 셔터 내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정욱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당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정말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순회 경선 그리고 최대 승부처죠.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도 공세가 정말 거셉니다.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미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떨지 마세요.
4: 누가 떨고 있어?
1: 나 지금 떨고 있냐, 지금.
4: 근데 광고도 넣은 것 같고, 그죠?
1: 네.
4: 그리고 박재홍의 한판 승부 아닌데, 오늘은.
1: 박재홍의 한판 승부 맞고요.
4: 정욱임의 한판 승부 아니에요.
1: 자, 어제 진행하셨던 박원석 전 의원님.
5: 예.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네, 잘 어울리십니다. 잘하시더라고.
5: 잘 어울리십니다. 네.
1: 아, 그래요? 눌러 앉아. 자, 국민의힘 이재영 장동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은 24절기 중에 13번째 절기죠. 입추인데요. 진짜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한여름 폭염 절정입니까?
3: 네, 입추의 여지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네. 당초 낮 최고기온 39도가 예고가 됐었는데요.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선 오후 2시 32분에 40.7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전남 광양 40.2도, 서울 노원구도 40.2도를 기록했고요. 서울기상관측소의 입추 기록인 1988년 8월 7일에 36.0도를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강원 영월 39.8도, 경기 여주 39.6도, 경남 김해 39.4도, 서울 강서 39.2도를 기록했고요. 무더위는 내일 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1: 네, 이 강한 비가 또 어떤 피해를 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특히 고령자들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잠정 집계상으로 올여름 폭염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폭염 사망자 21명을 넘어선 것이고요. 전체 온열 환자는 2,600명 이상으로 탈진이 1,5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장소 중에서는 실외가 77.4%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작업장과 논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62%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였고 70세 이상으로 따지면 74%를 차지했고요. 환자 수로 쳤을 때는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났습니다. 닭, 오리, 돼지 등의 가축 68만 마리, 양식장 물고기 45만 마리가 폐사했고요. 그렇게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더위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더웠던 기억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데 지금 서울도 39도가 넘었는데 두 분도 이런 더위는 처음이시죠?
5: 네, 제 기억에 가장 더웠던 여름은 94년이었습니다.
1: 94년에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억상으로도.
5: 네.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잖아요.
1: 맞아요. 그해. 7월 19일.
5: 그해 여름이 제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건 진짜 더워도 너무 더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뭐 에어컨을 상시적으로 켜고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어쩌다가 한번 켤까 말까. 그리고 그때는 아직 제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자취하고 살 때인데 뭐 에어컨 없었죠. 너무 더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계속 목욕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 더 더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5: 당시, 네, 당시 기온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밤 10시, 11시에 나가도 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덥지 않나요? 근데 이게 입추에도 이러니 이게 얼마나 갈지 좀 걱정이에요.
1: 네, 이재영 의원님.
4: 저는 2006년도에 그 한 해 동안 중동에서 살았어요.
1: 어디요?
5: 중동.
4: 중동.
5: 아랍.

0: 아랍.
1: 아니 그, 중동이 어떤 나라에서?
0: 아 UAE.
1: 아 두바이에서. 좋은 데서 사셨네. 예.
0: 그때는 근데 다 공사판이었기 때문에.
1: 개발할 때.
0: 예. 개발 지금의 두바이하고는 이제 현재의 네. 다른 모습이었긴 했는데 그때 이제 낮에 나오면 와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곳이야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때 느꼈던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이, 그때 당시에, 야, 한국 빨리 가야 되겠다. 그,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느꼈던 느낌이 비슷하게 드는 걸 보면, 진짜 요즘에는 너무 심해도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폭염 때문에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변화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심각하게 국가가 앞장서서 그런 걱정들이 좀 있네요.
1: 근데 또 올해가 가장 덜 더운 여름이라고 그래서 벌써부터 그치. 이제 긴장하게 되는데. 김순민 평론가는 언제가 제일 더웠어요?
2: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은.
1: 그렇지.
2: 언제나 이제 아직 지금 젊으니까. 살고 네. 지금 살고 있을 때가 가장 덥게 네네. 느껴지는 것 같고, 뭐 저도 앞서 얘기 나왔던 1994년 여름 또 생각나는데, 근데 그때는 어쩌다가 한번 더운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전년도에 93년에는 또 여름에 상당히 날씨가 흐려서 또 이상 기온이 나타나던 해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폭염이 여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삶조차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주로 기후가 많이 달라졌다 얘기를 하면 체감상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노년층이었어요. 본인의 일생에 걸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10대, 20대인 분들도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좀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무엇보다도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열사병 걸리시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2: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에서 이제 그 정부가 그 지역에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이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전향적인 정부의 검토가 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방안도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일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은 게 비공개 회의로 그러게요. 진행이 됐고 네. 그리고 이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난상 토론 형식으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회의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전망이라 아직까지는 이 정책점검 2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는 전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 그 첫 번째 부동산 점검 회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근에 대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처럼 서울시도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해야 된다고 오 시장 강조를 했고요. 또 그 전날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을 했고 그때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의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이 지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택 공급을 포기한 거 아니냐,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한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 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 부담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면서 그 오답을 베꼈으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해도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1: 네, 지금 오늘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공급이 중요하다. 이거 여야 모두 이제 강조를 하는데 견해차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3: 일단 뭐 오늘 회의의 초점이 공급에 맞춰질 거라는 거는 그 예상되는 반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세제 개편안이 불과 엊그저께 발표됐잖아요.
1: 네.
3: 그러면 장책 발표의 순서를 좀 조정할 수 없었을까? 지금 공급 계획도 거의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해가지고 6만 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혔고 비아파트 공급 계획도 11만 호인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 계획이 발표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이게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체감도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근데 계속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면 먼저 공급 계획을 좀 앞세우고 그다음에 뭐 금융 규제나 그와 관련된 대책이나 세제 개편은 이렇게 좀 발표 순서를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기왕 발표할 거 그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하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그게 이제 또다시 투기 열풍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서울 시내에서 최대한 짜낼 수 있는 그런 유휴부지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모자른다면은 그 이후에 추후의 수단으로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그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용산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전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서 녹지 보전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아니 재건축 재개발 그 과감한 규제 완화나 그걸 통한 이제 공급은 정부가 관심을 안 가지면서 왜 그 용산 어린이공원 같은 그런 그 녹지에 눈독을 들이냐 뭐 이런 불만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도 뭐 김영범 시장하고 만나서 이거 가지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부 공급 계획에 이게 포함될지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재영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속보가 나와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하고 의성 4개면은 지금 호우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앞으로는 가족 사건을 수사 못한다라고 합니다. 9월부터 상피제를 전격 실시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영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0: 그 부동산 관련돼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이 공급돼야 되는 곳이 결국엔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 시정에 관여되어 있는 정책가들입니다. 지금 수년간, 다년간 꾸준히, 재개발 재건축만이, 굉장히 많은 양의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니면 최소한 그거에 가장 많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서야,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척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연 진심일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굳이 선택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 굳이 다른 당에서 정파가 틀린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가 왜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다 보니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그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후변화 얘기했고 폭염에 대해서 얘기했고 계속해서 그거에서 피해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녹지가 더 필요한 서울에 대해서 그걸 없애겠다 얘기를 하고 또 그 녹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엔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하고 앉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번에 누구죠 어떤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면서요 주거 그 공급을 뭐 버스 폐버스를 활용해서 주거를 만들어서 그걸 청년들한테 공급하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왜 본인은 거기 가서 살지? 왜 본인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펫버스를 고쳐가지고 그거를 청년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 비공개로밖에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얘기 나왔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네. 다 알게 됩니다.
1: 그 민주당 황희 의원 발언이
0: 아, 그래요? 제가 몰랐어요.
1: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글을 삭제했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기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여야가 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나 야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풀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용산 태능 과천 공급 계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0: 아니, 용산을 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신 건 아니고요.
1: 아니, 그러니까 용산, 태능, 과천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이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은 기존에 이제 그 아파트촌의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이런 걸 다 풀라는 거잖아요.
0: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태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민들과의 합의의 점을 찾고 앞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봤을 때 꽤 많은 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그 서울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미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가로막지 말고 그거는 빨리 풀어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3: 아니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생각하는 주택 그 공급 확대 효과가 좀 다른 거죠. 재건축 재개발은 한편으로는 대규모 주택 멸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증 효과가 거의 별로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또 지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주택 순증이 늘어난다. 그 사이에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정부가 지난 그 1월 달에 발표한 그 공급 계획 중에 용산 부지 활용은 이 그 어린이 공원이 아닙니다.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 내에 애초에 이제 주택 공급을 예정했던 그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네네. 거고 그 녹지는 이제 다른 예. 새롭게 지금 쟁점으로 등장한 건데 글쎄 이거는 가치 판단 측면에서 거기다까지 집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조금 더 토론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오 시장의 원래 공약이 2031년까지 그 31만 30만. 호 계획인데 거의 가시화된 게 없어요. 말은 뭐 신통기획, 뭐 모아주택 다 있는데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 모아주택이라는 건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를테면 뭐 기존에 이런 그 주거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빌라나 이런 걸 공급하는 계획인데 하나도 착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의 공급 계획도 아직은 말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재건축 개발 규제 풀어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 이견이나 논란이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공급이 참 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그 논의 단계에서부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전면적 공세를 펴고 있고 또 여당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갑갑한 그러한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아까도 저 김수민 평론가하고 얘기했지만 정부가 무슨 정책만 내면은 거의 부동산 시장에는 그 파블로스의 효과예요. 뭐만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 오히려 들썩대고 올라갑니다. 뭐 제발 그 정제되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김수민 평론가 정리해 주시죠.
2: 네, 지금 공급이 중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책을 두고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쪽 정책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급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확대가 중요하면 양쪽 정책을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1: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2: 근데 또 여기서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 공급이 필요한지를 따져가지고 결국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이라든지 또 방법론에 대한 뭐 절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진척은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귀결 되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조금 더 진전된 논의 논의를 좀 촉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세훈 시장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만나긴 했다 그러는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혜병 순직 당시의 사단장이었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2심 선고 나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았죠.
2: 네, 서울고법 형사 4-3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상급 부대장으로서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중 수색 사실을 묵인했으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군 형법상의 명령 위반으로 인정이 됐고요. 다만 세부 대목 중에서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이 부분이 이제 부분 이유 무죄가 나왔습니다.
1: 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정말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지금 2심 유죄까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판결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용 의원부터 얘기해 주세요.
0: 물론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항소심에서 1심 유죄가 물론 부분 저기 변경된 부분이 있지 무죄가 나오긴 했겠지만 3년을 유지했다는, 3년 선고 유지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나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우리가 특검을 하네 마네 이러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그 수사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그런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때 우리가 이걸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사후적인 아쉬움이 있네요.
1: 박원석 의원님.
3: 이게 2023년 7월이었거든요. 최혜병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날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2심 판결이 났다니까 사필 규정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느리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신호탄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걸 갖다 은폐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그 과정에 뭐 박정훈 대령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런종섭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4년 총선 앞두고서. 거기서부터 저는 그 몰락의 전조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재용 의원 얘기대로 만약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실체 그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윤석열 정권도 어쩌면 조금 다른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그거 하나 살리려고 정권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지금 돌아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1: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종석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도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저는 두 분 다 유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지휘 명령 체계상으로 봤을 때 이종섭 국방장관은 피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이게 있었다는 것도 정황적으로 관련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때문에 저는 뭐 이거 그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1: 이재용 의원님.
0: 그놈의 경로 진짜 아유 단어만 들어도 지금 거의 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한심한 수준인데. 유죄 나오겠죠. 네. 런종석 같은 경우엔 24년 총선을 치렀던 사람으로서 진짜 아 그때 하늘이 노래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걸 왜 저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라는 그 시점. 네.
1: 근데 사실 그때도 그 측근들이 보인 행태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됐고 그때도 참 분노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2: 네, 일단 그때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경찰로 사건이 이첩되는 것을 막으려고 동분서주했던 게 통화기록으로 다 남아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임 전 사단장 유죄 가능성은 그때 이미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좀 책임을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게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또 무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뭐 그게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법리적인 오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한판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4: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 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우님 오래간만이에요.
5: 아, 누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네. 너무 잘하셔.
1: 제가요?
5: 역시.
1: 네, 아, 역시. 지금 떨고 있어요.
5: 아, 네. 출세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1: 아니,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라 그러시는데. 네. 어우, 너무 긴장돼가지고.
5: 전혀. 또 여기가. 일부러 긴장한.
3: 피가 전혀 안 납니다.
1: 아,
3: 피 전혀 안 나요.
1: 아, 박재용 앵커님이 또 하시던 자리라 제가 여기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긴장돼요.
5: 말이 휴가가 될 것 같아.
1: 네?
6: 말이 휴가지 아마 이거 듣고 있을 거야. 자기 자리 뺏길까봐.
1: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제 오실 텐데요. 조금 네. 늦고 있습니다. 네. 우리끼리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남았거든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외부자 입장에서도 좀 걱정도 돼요. 민주당 내에서도 뭐 기둥뿌리 뽑아놓은 느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선거 이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원석 의원님.
3: 일단 뭐 이동학 그 전 최고가 오면 더 자세하게 민주당 분위기를 네. 전달해 주시겠습니다만 뭐 거의 사생결단 분위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다 TV 토론 보셨잖아요. 근데 1차 토론 때만 해도 서로 간에 조금 이제 필터링을 하는 그런 토론회였는데 2차 토론에서는 불을 뿜었어요. 그래서 1차 토론 때 나오지 않았던 신천지 얘기부터 뭐 24년 전에 배신 얘기 또 병이도 졌다. 뭐 심지어 같은 배신 얘기더라도 병이도 졌다 이런 표현은 같은 당의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데서 나오기가 좀처럼 어려운 그 상대당의 후보하고 토론을 해도 좀처럼 쓰기 어려운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다 못해 감정이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후보들부터 지지자까지 전부 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순회 경선 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호남 지역 투표가 시작이 돼요. 호남 지역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2차 토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치열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후보들이 경쟁을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당의 통합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소는 좀 적어도 감정의 온도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여요.
7: K라디오

0: 네. 무슨 광고 카피가 되고 말 안 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1: 바람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동학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0: 네. 네. 잘 될 겁니다, 민주당은.
2: 아, 그래요? 예. 믿어도 될까요?
0: 그럼요.
2: 네. 우선 이재영 의원님 네. 이야기부터 들어보고요.
3: 오해 잘 될 것 같아요.
0: 아니, 승복의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 네, 또 잘 승복하고. 네.
2: 승복의 문화 확실히 있습니까?
0: 그렇죠. 네.
3: 승복의 문화가 없었으니까 예전에 이낙연 대표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0: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겠습니다.
2: 얘기 끝나셨어요?
3: 아니 그냥 안 될 것 같은 걸 자꾸 희망사항을 네.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당원으로서는.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나온 아까 이제 감정이 고조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하고는 뭐 쓰던 단어도 틀리지만 톤들이 다 틀려요. 한 피치 올라갔어. 그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완전히 섞여 있는데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초반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적통 얘기하고 앉아 있고 과거에 좀 무슨 일이 있었네 없었네를 진짜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고 신천지 얘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뭐 이게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뭐 민주당을 잘 아시는 우리 이동학 전 최고께서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2: 이동학 최고위원님.
0: 아니 대통령 임기 초잖아요. 네. 우리가 아직 뭘 해본 게 없어요. 네. 그냥 기대감이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고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국가가 뭐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다시 이거를 일으키는 과정이었고 근데 앞으로 4년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동력을 여기서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하는 과정이니까 경쟁하는 과정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10일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승자는 패자를 안아줄 겁니다. 그럼 패자는 얘기할 거예요. 아, 내가 선거 때 이겨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러한 이 내용들이 결국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2: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1: 그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참 옳은 분인데 정치 경험은 조금 짧긴 짧네요.
2: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한 두세 번 그 얘기하셨어요. 네,
1: 과거 네. 민주당이 얼마나 그 잔혹하게 싸우고 후유증이 컸는지를 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과거에 전당대회 출마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후보 면전에서 후보들끼리 전당대회 끝나면은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저는 정말 생전 처음 들어봐요. 거의 정말 더위에 이성을 살짝 좀 놓치신 것 같아. 잃어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초장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깊숙이 전당대회에 발을 들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공항의전서부터 해가지고 예, 명픽이라는 거. 김민석 후보에 대한 명픽이 굉장히 노골화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명청대전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뭐 정말 그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보할 수 없는 공천권 싸움이죠. 이게 단순히 명청 뭐 사람 간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오래된 그 두 그룹 간의 정면 승부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 후유증이 대단할 거예요. 이거 끝난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보면은 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안 되는 그룹은 여당 내 야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학 위원 말씀대로 좋은 쪽으로 잘 뭉치기를 바랍니다.
4: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힘, 예전에 한나라당이죠. 당시에 이제 친이 친박 간의 그런 거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잖아요. 2007년 대선 경선 맞죠?
2: 맞아요. 네.
4: 그때 이제 친이 친박이 크게 붙었다가 결국에 친이가 승리했는데 2008년 총선에서 친박이 거의 공천 학살 당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친박연대 생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친박이 다시 당권을 잡은 다음에 2012년 총선에서는 친이가 박살났어요. 그 친이계의 대표적인 그 정치인이었던 이방호 사무총장, 현직 사무총장이었는데 낙선했잖아요. 그 낙선을 누가 주도했냐면 친박 연대, 그러니까 친박 박근혜 팬 박사모들이 와가지고 낙선 운동을 주도했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래서 강기가 의원이 당선됐어요 거기서. 박사모가 이방호 낙선 운동을 하는 바람에 그 반사의 이익으로 강기가 의원이 당선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친이 친박 간의 이 싸움도 대단했거든요. 그 싸움의 격렬함이라는 게. 지금 보면 민주당도 이게 후유증 없이 이동학 최고 말한 대로 바램대로 그렇게 되기가 이미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그렇게 되려면 딱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쪽이 크게 이겨야 돼요. 그러면 진쪽이 이제 새의 부족함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위를 도모하면서 아마 잠잠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이긴 것 같지 않게 이겼다. 예를 들어서 2순위표로 이겼다. 이게 선호투표제니까. 그러면은 겉으로는 승복하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내심으로 승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격렬함이 차기 총선 공천 때까지 갈 겁니다.
2: 그러면은 호남에 지금 후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호남에서의 그 득표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큰 표 차이로 이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 호남 당원들이 투표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51만 명 정도 되는데 뭐 50% 이상은 더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구 투표나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60%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호남 당원들은 지금 이를테면 3대 메가 프로젝트든 뭐든 이게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할 만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투표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하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볼 때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쪽을 더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실제로 지금부터 2년차 때부터 불협화음 시작돼가지고 실제로 당정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야 앞으로 메가 프로젝트는커녕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 검찰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풀기가 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총선 때 망가지는 거죠. 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호남에서는 결국엔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점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아마 호남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정책, 어떤 공약, 국정 운영. 근데 지금 강성 당원, 민주당 강성 당원은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거기는 그 정체성, 어떤 노선, 여태까지의 어떤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라 그럴까? 그런 거에 더 집착하는 모양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 오히려 그냥 우리 선명하게 나간다. 그거를 사실 정청래 대표는 또 강하게 어필해 왔고, 또 그런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사실 아직 집권 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명피 후보인 김민석 후보가 꽤 과반을 넘겨야 사실 정상인데 지금 박빙이잖아요. 저는 호남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그 느낌이 듭니다.
4: 요즘에 국민의힘의 그 의원분들이나 국민의힘의 패널들이
2: 친청
4: 방송에 나오면은 전부 정청래 후보를 왜 이렇게 응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게요.
4: 객관적 상황이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3: 아니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2: 김민석 후보가.
3: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선호 투표제 때문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소위 말한 룰을 짜놨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그 아까 이제 뭐 겉으로는 승복하나 안으로는 불복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불복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실 지금에 와서 이 굉장히 박빙의 싸움에서 그 선호 투표제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게 만약 진짜 숫자로 나타나면 글쎄 그 후폭풍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당내 그 싸움에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김민석 후보가 심지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면은 이 국민의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그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도 강성들이
4: 살아난다?
3: 살아나는 거예요.
0: 서로 반사이.
3: 그래서 그것이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고, 근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국민의힘도 뭐 굉장히 짠물이 돼서 강성 지지층이 많아졌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강성 지지층은 포션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선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 생각은 드는데, 이 투표제 룰 때문에 김민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0: 들어요. 그러면 거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정청래 후보가 지는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승복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늘 하는 얘기가 내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약간 감정 섞인 뭐 언행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끝나면 그 결과를 승복한다는 게, 지금 노사모를 동원하는, 과거의 노사모를 동원한 엄청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노사모라고 하는 건 뭐냐?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무현 보고 그때 당시 참모들이, 아, 이번 대선 경선 나가야 됩니다. 노무현이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고민했냐? 지면 이인재를 도울 수 있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이거는 승복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참모들은 돕기 싫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실제로 내가 뛰게 되면 우리는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 노무현 정신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지금 노사모를 앞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말을 하면서 노사모의 정신을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진 않을
3: 것
0: 같다.
3: 아니, 이혼과 탈당은 네. 안 하죠. 네. 남아있어야지 이거 다시 먹지.
0: 그래서 승복을 할 것
3: 같습니다. 근데 그런 승복이 아니고, 아까 저는 김영 선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당내 아주 강력한 야당이 될 거다. 왜냐, 특히 여기는 현역 의원들이 많아요. 현역 의원, 그러니까 현역 배지를 받은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를 대략 대부분 돕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꽤 돼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도 보면은 최민희 의원 같은 분 이제 최고위원 돼봐요. 글쎄. 아니,
4: 야당 있는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당내에도 야당이 있으면 좋아요.
2: 아니, 근데 최민희 지금 최고위원 후보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박쥐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당원 4천 명이 이 최민희 후보에 대한 징계 청원 이거 지금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 투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대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에서 여전히 1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민주당 당원들의 분노가 최민희 후보의 심지어는 뭐 당락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4: 아니, 최민희 지금 후보의 경쟁의 모습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순위나 당락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파 갈등이 적대적이에요.
2: 네.
4: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상대 후보 진영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중간층이 어느 쪽도 아닌 그런 유권자들도 약간 눈살을 찌푸리지만, 지지층은 그럴수록 더 결집합니다.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그 조직화된 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친청의 조직력이 더 강한 거예요. 친명은 후보도 많고, 뭐 그게 홀짝 투표니 생년 태어난 그 자기 생원래 투표하니 이런 방침까지는 거의 공유가 안 돼요. 그 정도 조직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최민희 의원의 태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결집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요즘에 이상한 게 노토리어스하고 페이머스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노토리어스도 페이머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2: 그러니까 알려지기만 하고.
4: 아니, 어쩌면 본인이 그거를 어떤 캠페인 전략으로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이즈 일으키는 거를.
1: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요. 저도 뭐 후보들 연설 내용보다는 그 연설을 듣고 있는 후보들 모습을 요새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동영상, 뭐, 쇼츠 이런 거. 이제 최민희 후보를 계속 보면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야지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거.
2: 아니, 그 이동학 최고가 한번 네. 대답해. 평소에 그래요? 아니면 요새 더 상태가 더.
1: 양자역학에
0: 나가니까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2: 아, 원래는 안 그랬어요?
0: 원래 같이
4: 아니, 야당을 상대로 한 데는 당내에서 덮어줬었죠.
2: 아, 지금은.
4: 근데 이제 당내에서 그렇죠. 덮어주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드러나는
0: 거예요. 잘 싸우시는 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 싸움의 장면이 지금 내부 안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고, 특히나 공개적인 뿐만 아니라 비공개에서 지금 유튜버들도 다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쇼츠로 따여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순위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쨌든 대외적으로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설 때 당대표 옆에 최고 수석 최고 뭐 수석 최고라는 게 별달리의 어떤 다른 특별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역할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야 그럼 총선 때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격조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너무 야, 진짜 옳은 생각 진짜. 참 옳으셔. 근데
5: 이동학이 당대표 돼야 돼.
1: 네, 전당대 뛰어든 선수들은 일단 되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뭐 품격이나 당의 이미지보다는 그리고 1, 2위 차이가 조금 생각보다는 꽤 커요 지금.
4: 좀
1: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다분히 최민희 후보는 아예 그냥 자기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 했구나, 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분히 좀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 결집. 아마 징계 운운하면은 더 결집할 거려.
4: 그럼요.
1: 더 신날 거려. 노이즈 마케팅 성공했죠. 그래서, 저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2: 아, 근데 지금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최민희 후보 얘기를 꽤 길게 했는데 이것도 최민희 후보에게 지금 도움을 주는 일
1: 도와드려야죠.
2: 그래서 한 가지만
5: 이게 전략이다, 전략.
4: 상대가 안 됐으면 이런 정치 바람직하지 않아요.
2: 아니요,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제가 지금 뭐 중립적이지 않은 거 있었어요.
0: 예.
2: 정청래 후보 얘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신천지 그다음에 그 레버리지 ETF, 호남 반도체의 겁박을 사과하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올라갔습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신천지 해당 행위 사과하십시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과하십시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겁박 사과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마치 또 청와대까지 겨눈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 발끈했거든요. 이거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근데 이동학 최고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0: 시야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된다면 훨씬 더 커야 되고. 왜냐하면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불을 지금 옆으로 더 옮겨붙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좋은 레토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그런 지점까지 쳐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우리 내부에서 잘못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의 정책 실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 수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사과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런 쪽으로 더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오히려 좀 포지티브하게 이 싸움을 걸었다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을 텐데 요거는 약간 초가상관 태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2: 김영우 의원님. 네.
1: 저 세 가지 중에 저는 사실 제 눈에 띈 거는 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였습니다. ETF. 예, 왜냐하면은 저거는 ETF 그러면 우리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딱 생각이 나고 이재명 정부의 그 경제정책 특히 주식시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시적으로. 그런데 지금 ETF를 딱 집어서 또 저기에 넣은 거는 이재명 정부 잘못한다는 거죠. 경제정책 잘못한다는 거고 김용범 실장 교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정부하고는 같이 가기가 꽤 힘든 후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4: 우리 점잖으신 상대당의 김영우 의원님께서 정청래는 반명이다. 이걸 인증해 주시네요.
1: 반명 아닙니까? 네. 지금 여태까지 쭉.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정권
4: 아니 그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을 주시려면은 이 국면에 정청래는 반명이다 이걸 인증해 주시면 안 돼요. 본인은 한사코 아니라고.
1: 아, 그래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저
0: 초과상관 이미 해오셨어요.
4: 근데 아마 저 ETF 얘기는 김민석 총리를 네. 겨냥한 거죠. 네. 그 정책 도입되다시 총리였고 정책 실패는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제 저걸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김민석 총리를 저격한 게 아니고. 정부를 저격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저격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역공에 또 지금 본인이 노출된 건데 정청래 후보가 요즘에 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하루에 막 SNS를 어떤 날은 20개씩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영남의 노사모들한테 호남의 지인들한테 전화해달라. 뭐 2002년도에 노무현 기적을 만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벌써 20몇 년 전의 일을 지금 소환해 가지고 본인과 노무현의 이미지를 등치시키면서 그런 캠페인을 한다는 게 당원들한테 얼마나 수용이 될까? 오래된 당원들한테도 수용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 시절을 잘 기억 못하는 당원들에게는 더더욱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캠페인이 너무 안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확장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네, 오늘 여의도 외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박지용의 한판 승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정옥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풀스테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유난히 잿빛 하늘을 보이고 있는 금요일 오후. 햇살 대신 구름이 하나 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런 날은 괜히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고 한 주 동안 달려온 발걸음도 잠시 쉬어가고 싶어집니다. 하늘이 흐리다고 해서 반드시 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설사 비가 내린다고 해도 비를 뿌리는 구름 뒤에는 언제나 환한 태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비가 아침부터 와줬다면 우산이라도 준비하고 나왔을 텐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3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지금 다시 기상청의 날씨 예보를 보니까 4시부터 또 비가 오는 걸로 해서 1시간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이따 집에 들어갈 때 많은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시작된 지역도 있나요? 비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늘 오후에 내린다고 합니다. 자꾸자꾸 비가 좋아지는 요즘 너무 많은 비는 말고 적당히 오는 비는 정말 좋습니다.

0: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늘 첫 곡으로 소울 패밀리의 이제는 들려드렸습니다. 인생도 가끔은 좀 그렇죠. 준비할 틈도 없이 비를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비를 맞는 순간은 좀 구질구질하고 귀찮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지만 비 온 뒤에는 세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렇듯이 우리네 마음도 좀 차분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 오늘은 여러분의 편안한 금요일을 위해 좋은 음악과 정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 송은경과 함께 5시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싸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잔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남아시아 원산의 토니 코스터라는 나비는 2012년 호주에 들어온 뒤 분포 범위를 연평균 135km씩 넓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사에서도 분포 이동이 확인이 된 나비 1758종 가운데 약 80%가 서식 범위를 넓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동 요인은 기후 변화와 극한 기상이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동 기록이 있는 종 가운데 1427종은 분포를 넓혔고 480종은 분포가 줄어들었는데 서식 범위를 넓혔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좋은 소식으로 볼 수만은 또 없다고 합니다. 기온 상승으로 새로 서식하기에 알맞아진 지역으로 퍼지는 종도 있지만 개체군이 작은 종이 덜 적합한 환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포가 넓어졌다고 해서 개체 수가 늘거나 생존 여건이 나아졌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동 양상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분포 확장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확인이 됐고 열대권에서 특히 많이 보고됐습니다. 분포 축소 기록은 주로 유럽과 북미에 몰렸으며 고도 이동은 거의 모든 북반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과 북미에는 장기 관측망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은 중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아마존 등 열대지역은 자료가 크게 부족한 것이 아쉽지만 어쨌든 같은 종도 지역에 따라 서식 범위 변화가 엇갈렸는데 한 지역에서는 범위를 넓혔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지는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장기적으로 멸종 위험이 커질지 낮은 수준에 머물지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나비가 생태계 변화를 미리 알리는 지표라고 설명하는 연구진들은 나비의 분포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분명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관련된 소식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데 또 제13호 태풍 돌핀이 일본 남서부 지역에 접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또 다른 날씨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8시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의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태풍 돌핀으로 인해 일본 남부 지역도 강풍이 불고 있고요.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현도 안타깝게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오키나와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오늘 정오 기준으로 240명이 대피소로 움직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확산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상이 악화되면서 항공편도 잇따라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 위치한 공항들은 오늘 하루 동안 전면 폐쇄가 됐고 근처 공항 역시 항공편 모두 결항됐고요. 이로 인해 사흘 동안 약 10만 5천 명의 승객이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선 역시 항공편과 마찬가지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키나와 여객선 협회에 따르면 여객선 27편의 결항이 확정이 됐고 오키나와 본섬과 낙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또한 전면 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해 건물이 파손되거나 붕괴될 정도의 강풍이 불 수 있고 좁은 구역에 강한 비와 뇌우가 이어지는 선상 강수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 당국은 오늘 일요일까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욱이 돌핀은 주말 동안 세력이 점차 약해진 후 중국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다가 오는 10일 대륙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저희는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여름에 이 정도의 무더위는 그래도 견딜만한 것 같은데 어제부터 다시 찾아온 무더위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DMB 지역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지만 장마비처럼 하루 종일 내리는 소나기 소식은 아닙니다.
오늘도 금요일 부분적으로 흐리고요. 덥고요. 습한 가운데 현재 기온 90도, 섭씨 32도. 하지만 체감 온도는 거의 100도에 가깝습니다. 이 시간 이후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하며 저녁 시간대에 95번 고속도로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퇴근길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뇌우로 인해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뇌우는 해가 진 후 이 지역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계획이 잡히신 분들 지금의 날씨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밤새 따뜻하고 습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훨씬 높은 70도, 섭씨 21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다시 한번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체감 온도는 오늘과 비슷하게 100도 가까이 육박하겠습니다.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일부 폭풍은 강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돌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오늘과 비슷하네요. 바람은 남서풍으로 불겠습니다. 일요일은 현재까지 비 소식 없고요. 대체로 건조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맑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체감 온도는 오늘과 비슷하며 일요일 밤 최저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 계속 이어지겠고요. 오후 기온은 90도 초중반까지 오르고 체감 온도는 계속해서 10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3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아우, 이 노래 어제부터 듣고 싶었는데 방송이 나가는 사이에 비가 내리면 당당하게 틀었을 텐데 오늘도 4시부터 또 비가 온다네요. 그 전에 들어보겠습니다. Eclipse, 소나기.

정보 톡톡. 주방 수세미, 하루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네요. 수세미 특유의 젖은 환경과 다공성 구조가 세균 번식에 적지가 되면서 가정 내 위생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영국 레스터 대학교 임상 미생물학과 부교수는 주방 수세미를 매일매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세미를 오래 사용할수록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내부에서 증식을 해 깨끗한 식기와 조리대 등으로 옮겨갈 위험이 커진다며 특히 수세미는 항상 젖어있고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이 남아있어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수세미 교체 주기를 두고 오랫동안 의견이 엇갈려 왔었는데 일부는 며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이들은 냄새가 나거나 다를 때까지 사용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독일 연방의회 평가 연구소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용한 수세미를 분석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 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수세미 내부 깊숙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특히 수세미의 냄새나 색깔은 세균의 양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깨끗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는 세균이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미생물이 크게 증식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즉시 right away, now 폐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수세미의 다공성 구조는 세균이 형성하는 바이오필름을 보호해서 소독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에서는 일부 세균이 표백제 처리 후에도 살아남아 있었으며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도 최대 2주 동안 생존한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수세미 속 세균은 수세미가 닿는 모든 표면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오염된 수세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족 전체를 식중독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요. 너무 자주 바꾸면 좀 해플까봐 되레 좀 아꼈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네요. 저부터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수세미부터 바꿔야겠습니다. 뭐 매일 바꾸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바꿔야겠네요. 서비스로 짧게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은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숫자만 보고도요. 코스코 가격표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 끝이 99센트, 그러니까 7불 99, 뭐 12불 99 이렇게 99센트로 끝나는 거는 그냥 정가입니다. 결코 싼 게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금액이 00 떨어지는 이런 상품은 세일 상품이고요. 그리고 현재 최저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혹 79센트로 끝나는 가격도 있습니다. 이건 제조사 할인만 적용이 된 것이지 코스코 자체 세일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 가격 끝이 99센트, 이거는 그냥 정가이고요. 끝이 00, 딱 맞게 떨어지는 건 세일 상품이고요. 79로 끝나는 가격은 그냥 제조사 할인만 적용이 된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표 끝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요런 거는요, 곧 진열대에서 사라질 예정이니까 다음에 오면 나는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코스트 가서 일주일 장 보실 분들 많으시죠? 한번 오늘 코스코 방문하셨을 때 한번 살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매일 입어도 한 달 세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능성 티셔츠가 등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류 브랜드 허클레온에서 최근 신제품 허크셔츠가 공개가 됐는데 30일 이상 매일 착용해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 하루만 입어도 세탁하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새로운 소재 기술 적용으로 장기간 세탁 없이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제품은 구리와 은, 아연, 금, 화산재, 그리고 알리지 않은 두 가지 특수 소재 등 모두 7가지 기능성 성분이 원단 자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표면에 코팅하는 방식이 아닌 섬유 내부의 성분을 포함시켜 기능이 오래 유지되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데 구리는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 증식을 막고 아연은 땀에서 발생하는 황화물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며 화산재는 다공성 구조를 활용을 해 수분과 외부 냄새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79달러로 일반 티셔츠보다 좀 비싸지만 회사는 7벌 이상의 일반 티셔츠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내구성을 목표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제품은 오는 11월 초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며 우선 검은색만 선출시되고 이후 네이비, 버건디, 다크그린 색상도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39달러의 보급형 모델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이는 3일 동안 세탁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중간 등급 제품은 최대 14일간 세탁하지 않고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성능은 회사가 제시한 자체 시험과 홍보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된 내용으로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나 학술 논문을 통해 장기간 착용 시 냄새 억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1: 아이고, 호래비들 세탁기 돌리기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아주 딱이겄네. 아니, 근데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우측에 30일 동안 똑같은 옷만 입는데요. 셔츠 한 장 팔고 이 옷장 사는 사람들은 손가락 빨란 말이오, 뭐요?
0: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잔뜩 난 여성이 직원에게 소총을 겨누어 체포됐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해당 여성은 드라이브스루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직원과 언쟁을 벌인 뒤 차량에서 소총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켄터키주 렉싱턴 리치먼드 로드에 위치한 KFC 매장에서 33세 여성이 직원에게 총을 겨눴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자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후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녀는 차량을 몰고 매장 주변을 돌아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주차한 다음 차량 트렁크에서 소총을 꺼내 직원에게 위협적인 방식으로 총구를 겨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KFC 매장 보안 영상을 통해 그녀의 차량을 확인했고 해당 차량과 관련이 된 교통단속 당시 경찰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했는데 이 여성은 현재 1급 무모한 위험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솔직히 급한 사람이 드라이브 뚜루 찾는 거 아니오? 아니 어쩔 땐 진짜 너무 오래 기다리게 여서 짜증 날 때 이슈 아시잖아요. 드라이브 뚜루에서 5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지달렸길래 이 여자가 총까지 들고 나와 새고랑을 찬디야. 아이고 우욱하는 성질은 하여튼 어디에 둔지네.
0: 중국에서 자녀를 니틀 워렌 버핏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건 금융진흥 교육 교육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기화하는 취업난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금융 감각과 창업 역량을 길러주려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 캠프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간 진행이 되며 참가 비용은 자녀 한 명당 최소 $1,50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금융 기초 지식과 자산 관리, 창업 등을 배우며 일부 캠프는 아이들이 금융지능 경쟁에서 출발선부터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개월 전부터 예약까지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일부 캠프에서는 주식시장과 투자자 회의, 또 상품 거래 등을 가상으로 체험하게 하고 학생들이 직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모의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캠프에 참여했던 한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딸이 FQ 캠프 참가 후 학습 태도가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게을리했지만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고 해야 할 일에 훨씬 집중하게 됐다고 전했는데 하지만 일부 부모들은 금융지능 교육이 지나치게 돈 중심적인 사고를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통계를 보면 스타트업의 90%가 실패하는데 이런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창업이 아니라 사업 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1: 아니 말로 말이오. 그까지 일주일 배운다고 여서 아니 누구나 다 워런 버핏이 된다미냐. 아이고 나 같아도 그냥 돈 싸들고 가서 배우지. 근데 돈 버는 것이 어디 뱀처럼 되는가. 이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고 말이오. 타고난 성품과 능력이 다른데 아니 노력해서 되면 안 노력할 사람 어디 것이오. 이? 안 그려? 괜한 돈지러린 것 같은 애지는 이두두두.
0: 인공지능 AI가 제안한 다이어트 계획을 그대로 따르다가 급성 폐혈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AI를 맹신한 건강관리의 위험성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습니다. 34세인 한 남성은 장기간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 기름지고 짠 식습관으로 체중이 120kg까지 늘자 AI를 활용해 체중 감량에 나섰는데 AI는 음식 섭취량과 운동량을 분석해 고강도 다이어트 계획을 제시했고 남성은 매일 1시간 30분씩 계단을 오르고 주 2회에서 3회, 주 2, 3시간 동안 배드민턴을 치는가 하면 아침은 달걀 2개와 만토 빵 1개, 또 우유, 점심은 소량의 소고기와 채소, 저녁은 요거트 한 팩만 먹는 극단적인 식단을 45일간 이어갔는데요. 그 결과 체중은 20kg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도 평소처럼 운동을 강행한 뒤 고열과 오한, 전신 통증, 배뇨 곤란 증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는데 의료진은 요로성 폐혈증과 폐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기능장애 증후군을 진단받았으며 신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손상이 된 위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집중 치료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심근염과 신장결석, 탈모 등의 후유증이 남아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장기간 수면 부족과 과도한 식사 제한, 고강도 운동이 면역력을 떨어뜨린 데다 기존 신장결석과 수분 부족이 겹치면서 요로 감염이 폐혈증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는데 AI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신체 한계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다이어트 중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고강도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1: 지용, 살 빼려다가 죽는 사람도 여러 빠이쇼. 이 살 빼고 싶은 맴은 알겠지만 목숨보단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덜 먹으면 돼야 덜 먹으면 튀긴 거 먹지 말고 이 일단 식단부터 재정비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만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뭘 바라겠쇼. 아이고 이제는 그냥 더 찌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0: 한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교사 3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콕에 위치한 탭시린 논타부리 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고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학교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으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교사 3명과 학생 3명인데요.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6년제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으로 약 3,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총격범은 해당 학교 학생으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의 총기 소유율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총기 조사단체인 Small Arms Survey에 따르면 태국의 민간 소유 총기는 1,030만 자루 이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총기 살인 사건 발생 건수가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태국은 지난 2월에도 남부 핫야이 지구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교사 한 명이 숨지고 학생 한 명이 다쳤다고 하네요.
1: 아니 무슨 유행도 아니고 말이오. 총질은 애 돌 때나 나무 총 갖고 입으로 빵이야 빵이야 하는 것이 재밌지. 아이고 실제 총은 재미없어. 뭐 있는 놈들이나 신나지. 아이고 이놈 총기 규제는 무지개 진전이 되고 있는겨. 상정도 못한겨.
0: 미인대회 무대에서 길이 2.1m의 비담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춘 스리랑카의 19세 여성이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스리랑카 법원은 미인대회 참가자에게 동물학대 혐의로 5만 스리랑카 루피 약 21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비담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도 상당수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순수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공연은 약 5개월 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벌어졌는데 그녀는 무대에서 비담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췄고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스리랑카 야생동물보호당국은 영상이 확산이 되자 수사에 나섰고 야생동물보호담당관은 지난달 말 법원 심리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비담뱀은 다치지 않은 채 사건 직후 정글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스리랑카 전통 새해를 기념해 남녀 참가자 가운데 우승자를 뽑는 미인대회 성격의 행사로 15번째 순서였던 그녀는 춤 공연에 참여하며 비담뱀을 목에 둘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개인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스리랑카에서는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다루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이국적인 동물을 보여주고 관광객과 사진을 찍게 한 뒤 돈을 받는 행위도 사실은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뱀을 부리는 행위나 원숭이를 길들여 서커스 공연에 이용하는 곳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면 기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에도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또 2022년 2월에는 야생 코끼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촬영을 해 틱톡에 올린 관광 가이드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1: 아니 인간은 동물을 괴롭히면 처벌받고 말이오. 동물이 인간을 괴롭히면 이 동물은 이 동물은 아니 그리고 미인대회에 나온 여자 목에 걸쳐있는 뱀을 아니 우치게 학대로 보는겨. 내가 뱀이라면 좋아 죽을 것 같은디.
0: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의료, 방역, 인력의 파업과 근무지 이탈, 반군 충돌과 보건시설 공격까지 겹치며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확진자는 4천 명을 넘어섰지만 환자 추정망도 곳곳에서 구멍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에볼라 유행의 중심지인 동부 이트리주에서는 의료진 수십 명이 지난 일주일간 주지사 청사 앞에서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한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중증 에볼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도 거리로 나왔으며 일부 보건시설에서는 근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환자 접촉자를 추적하는 요원부터 매장 인력과 운전기사까지 방역 인력 수백 명은 지난 5월 중순 에볼라 유행이 공식 선포된 뒤 임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최근 몇 주 동안 파업에 들어가거나 근무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에볼라 유행을 끝낼 수 없다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는데 의료 방역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사이 감염은 더욱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 집계로 확진자는 4천 명을 넘어섰고 1,800명 이상이 숨졌으며 보건당국은 이번 유행이 전파 속도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찾아내는 추적망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의 6, 70%는 기존 추적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에게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99명과 사망자 52명이 보고되기도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99명과 사망자 52명이 보고되기도 했는데 국제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히 이틀이 주에서 추적 중인 접촉자가 전체의 59%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치료센터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90%는 당국이 감시하던 접촉자 명단에도 없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반군 충돌과 열악한 도로, 광산 개발에 따른 주민과 노동자들의 이동도 환자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의료진과 보건시설은 반군과 일부 주민 집단의 공격을 받았으며 치료시설에 대한 불신은 의심 증상에 나타나 주민들의 신고와 조기 치료까지 늦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방역 조치가 제때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치료 인력과 환자 추적망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감염의 전파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어찌게 제2의 코로나가 그러면 발생하는 경우니? 아이고 좀 있는 놈들이 도와주면 안 돼요. 아 이러다가 우리까지 경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참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안타깝긴 하면서도 말이오.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지 뭐 욕심 내봤자 내 속만 아픈겨. 감사 감사 범사에 감사.

애지간한 CCM 못지않죠. 김동률의 감사.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라라라 라라랜드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카톡에 참여하신 분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글과 함께 성경 말씀 올려주신 우리 복별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또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7일 송은경의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4시부터 오겠다는 비는

인터뷰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아유 우리 장소팔 고춘자이 짝짝이 잘 맞았는데 말이에요. 한 2주 동안 한국 갔다가 오셨다 그럽니다. 우리 장소팔. 아, 기분 나쁘실라나? 저는 고춘자 좋은데.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잠시 후에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어떠한 세일 품목을 갖고 오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은 조용필이 문을 엽니다.

소망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이사야 60장 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시는 우리 복별님. 최준의 하숙생 신청해 주셨나요? 마음에는 담아있지만 행함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상생활이 언제나 숙제로 남아있는 중에 세월은 가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지만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삶의 흔적이 많이 지났네요. 인생은 사용지마이지요. 후회 없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2026년 8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이 벌써 8월 들어 일곱 번째 날이네요. 불금에 어울리는 좋은 글귀와 시 함께 나누고 싶어 보냅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한 나에게 오늘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하세요. 금요일 저녁의 공기 속에는 묘한 설레임과 내일의 여유가 가득하다.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마음껏 웃고 즐기세요. 그러면서 정호승의 수선아에게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 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에 신발을 신고 젖은 새들도 너에게 물을 마시러 온다. 외로움과 살지 마라. 외로움 속에 숨어 있지 마라. 허수아비 둥근 사방을 바라보듯 너도 둥근 사방을 바라보라. 삶은 나에게 온 적이 없다. 언제나 내가 삶으로 걸어갔을 뿐이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매주 정답자 추첨은 월요일 날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퀴즈도 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 퀴즈는요,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섯 곡 모두 들어보시고요, 공통된 단어 떠오르신다면 바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가수와 노래 제목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어려운 퀴즈인데요. 그래도 가수를 검색해보시면 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벌써 1년.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이 다섯 가수들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자와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도 아울러서 드리고 있습니다.

0: 자, 계속해서 광고 들으시고요. 금요일의 남자 오셨습니다.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세일 품목. 오늘은 어떤 세일 품목 갖고 오실지 기대해보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3: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싸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많이 많이 갖고 오셨죠?
1: 예, 안녕하세요. 많이 가져왔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주간 그 센터빌 H마트 부 지점장님께서 와주셨는데요. 또 완전히 상반되는 캐릭터로 아주 차분하게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 방정일 부장님의 그 구수한 이야기에 이게 좀 매력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또 사이드를 이렇게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언제 오시냐고요.
1: 아유, 가찬이십니다.
0: 예예. 예.
1: 아유,
0: 잘 다녀오신 거죠?
1: 어, 잘 다녀왔고요. 예, 잘 처리되고 그리고 아유. 왔습니다.
0: 좀 아프셨었나요?
1: 뭐 그건 아니시고요. 그냥 어르신들은. 뭐 이게 방송 시간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0: 뭐
1: 어르신 때는 넘어지시면 안 돼.
0: 아, 맞아요.
1: 넘어지셔 그게 화근이 됐어요.
0: 아,
1: 그게 스타트가 돼서 네네. 봄에 그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셨는데 아무튼 어르신들 이거 방송 많이 들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는데 그거. 넘어지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0: 폼 잡다가 그 지팡이도 안 집으시려고 그러고 워커도 사용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유 큰일 납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1: 아,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어머님은 또 야, 나는 손 안 잡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 이거 난 걸을 수 있어. 다리 힘들려. 다리 힘 아직 있다. 힘들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러시더라도 웬만하시면 이렇게 어디 가실 때 보조적으로 이렇게 잡을 거 있으시면 꼭 잡으시고 그걸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자, 오늘 오는데 하늘을 보니까요. 왠지 높아 보여.
0: 그래요? 지금은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1: 아, 그래도 높아 보여요.
0: 왜 그럴까?
1: 이게 절기가 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오늘 입추예요.
0: 아, 맞다.
1: 입추예요, 진짜.
0: 맞다, 개보린이 아니라 맞다, 입추. 맞아요.
1: 입추니까 아, 그래서 그랬나? 이 하늘이 맑고 높아 보이는 거예요.
0: 아.
1: 여름에는 낮다고 느껴졌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드디어 이제 가을로 들어졌습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가을입니다.
0: 이제. 아니, 입추가 말복도 지금 아직 안 왔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입추가 항상 먼저 오더라고요.
1: 그게,
0: 절기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말복이 또 먼저 올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이제 말복 전에 입추가 오면은 더위가 늦게까지인 거예요.
0: 아, 진짜?
1: 그러니까 이제 절기상을 그렇게. 그래서 또 말복이 입추보다 먼저 오게 되면 이제 입추가 왔을 때 이제 찬바람이 진짜 이제 더위는 이제 물러가라.
0: 물러가라.
1: 이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오늘이 입추인데 그 입추라는 얘기, 그거를 사실을 알고부터는 왠지 기분이 좀.
0: 좀 쎄하죠?
1: 좀 그래요.
0: 맞아. 남자들은 또 가을 타신대잖아요.
1: 아무튼 오늘 가을이 높고 하늘이 참 높고 가을 분위기가 나는 날씨도 그런 것 같아요.
0: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지금 밖이 아니고 스튜디오 아니니까 막 덥지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밖에 덥기는 한데 햇살이 기분 좋아.
0: 기분 좋아.
1: 그러니까 후덥지근 하더라도 햇살이 기분 좋더라고요. 네. 이제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가을 분위기를 잘 또 이게 타셔가지고 건강도 잘 환절기잖아요.
0: 맞아요.
1: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건강 관련 세일 품목을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0: 네.
1: 이제 환절기 다가오는데 요번에는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고 건강 미리를 챙겨야 되겠다.
0: 아.
1: 건강 미리를 챙겨. 피부 건강, 수면 지원, 면역력 지원에 좋은 앞탑토 콜라겐 샷이 세일이 나왔습니다.
0: 그래요?
1: 요거 지금 정상가 39불 99인데요. 29불 99에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요거 이제 8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드셨다 그러면요.
0: 네.
1: 8월 달에는 외모적으로.
0: 외모적으로.
1: 머리카락부터 또 피부, 또 면역력 증진까지 가는 요 앞삽토 콜라겐샷, 요거 29불99 세일하는 거 아주 좋은 가격, 착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0: 콜라겐샷이라고 그래갖고 주사를 맞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1: 여기 빨아먹는 겁니다.
0: 예예예. 예, 예.
1: 요거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럼요. 또 정관장에서 나왔어요.
0: 아 그렇군요.
1: 정관장 브랜드 우리 참 믿고 드시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뭐
1: 홍삼도 그렇지만 네네. 여러 가지 제품, 자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잖아요.
0: 그럼요. 무엇보다 이제 가을 오고 겨울 오려면 또 면역력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름에도 면역력이 중요하지만 겨울에는 면역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1: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바로
0: 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면역력 꼭 챙기실 수 있는 네. 이런 건강 및 프로젝트 하는 정강장에서 네. 앞탑토 콜라겐 세트 29불 9구입니다. 아 다음은 이제 40주년 세일 아이템인데 첫 번째로 우리 삼겹살 한국 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그럼요. 한국 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1: 근데 삼겹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판매할 때 통상 6구 정도 판매를 하는데 네네. 조금 싸게 판다는 데가 5구 정도 판매하는데 이번에 40주년 세일로 4불 49전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건 냉동 제품이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삼겹살 드실 때 다 냉동 제품
0: 네네.
1: 그거 있잖아요. 그 무쇠 철판에
0: 맞아.
1: 호일 깔고 거기에다가 그거에서 먹었으면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0: 네.
1: 냉장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0: 네.
1: 냉동 삼겹살 40주년 세일로 4불 49전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0: 이거 리밋 걸려 있겠는데요?
1: 뭐 리밋이 걸려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혜롭게 하시면
0: 네,
1: 리밋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리밋은 2팩이 걸려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는 뭐 내가 3팩이 필요하고 4팩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요.
0: 아, 이렇게 쌀 때.
1: 이렇게 쌀 때. 이것도 냉동 제품이니까 그 냉동실에 보관해서 드셔도 아주 좋고요.
0: 네.
1: 어떤 손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연계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요.
0: 네.
1: 예, 당 연계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이한테 다시 반문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건 냉동을 냉장으로 녹여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 제품 아닙니까? 냉동하고 냉장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그거는 냉동 제품은 처음부터 냉동 제품이고
0: 네.
1: 매니팩처에서 만들어서 나올 때 급속 냉동을 시켜서 나오는 거고
0: 네.
1: 냉장 제품은 아예 냉장 제품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냉장 제품과 뭐 냉동 제품 냉동으로 이렇게 녹여서 파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냉동 삼겹살 처음부터 냉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0: 네.
1: 그거를 저희가 자르기 위해서
0: 네네.
1: 약간 해동을 하기는 해요. 기계를
0: 네네네.
1: 자르기 위해서.
0: 네.
1: 고리고 난 다음에 바로 냉동 들어가는 거니까는 안 믿고 드셔도 됩니다. 아주 신선합니다.
0: 그분 메이드 인 차이나 빤스 입으셨나.
1: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님들이 우리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판매할 때도 보면은
0: 네.
1: 아 이거 냉동 녹여서 냉장으로 파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도
0: 네.
1: 그랬지만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아예 그러면 저희 인스펙션 걸리면 문 닫습니다.
0: 아니 H마트가 그럴 이유가 없죠.
1: 없죠. 냉장 제품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0: 그럼요.
1: 그러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네.
1: 다음 40주년 아이템은요.
0: 네.
1: 요 파리채예요. 이것도 파리채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때려잡는 파리채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전기를 지져요.
0: 아, 요거 냄새 나더라고 또.
1: 근데 요게 쾌감이 있는 게요.
0: 네네.
1: 이렇게 날아가는 팔이나 모기를 딱 잡았을 때.
0: 네.
1: 치직! 하는 그게. 요렇게 그냥 내려쳐서 잡는 것보다는.
0: 남자라 다르시구나.
1: 아주 짜릿함이 있어요.
0: 아니, 그 모기 그 손톱만도 찍은 건데. 그것도 치직! 그러면요. 파란
1: 그래요.
0: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1: 그리고 요게 또 이렇게. 잡기도 편해. 우리가 파리채로 하면은 딱 잡으면 이게 또 바닥에 또 이게 또
0: 그래 피 보는 거 싫어 우리.
1: 그리고 요즘은 좀 들었는데 옛날 시골 집에 가면은 다 이
0: 벽에
1: 창호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모기 있으면 모기 그 1년 지나고 나면은 핏자국이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건 핏자국이 안 나. 오. 뒤져 버리니까요.
0: 그러니까.
1: 요 파리채, 요거 34불 99 네. 정상가인데요.
0: 예, 예.
1: 요거는 19불 99.
0: 여름 가니까 나오시네.
1: 요거 그 주변에
0: 네.
1: 그 가격이 20불 때밖에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 요런 거 미리 사놓으시면 좋겠네.
1: 사가지고 선물 주셔도
0: 내년을 위해서.
1: 좋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제품이 옛날에는 나왔었어요. 옛날에 나왔을 때 제품 보통 보면은 이제 배터리 껴서 하잖아요.
0: 네네.
1: 요즘 제품은 충전을 하더라고요.
0: 오.
1: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0: 포에버.
1: 아주 좋습니다. 이거.
0: 알겠습니다.
1: 이거 집에 하나씩 있으면 네. 심심할 때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0: 네.
1: 40주년 아이템 냉동 삼겹살 바비큐 패밀리팩 4불 49전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프라임 익스텐드 전기 파리채 이거 19불 99 40주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다음은요?
1: 다음은 이제 동원 모음전 전주부터 진행을 했어요.
0: 네.
1: 이번 주 13일까지 이제 진행하는데 참치 동원하면 참치잖아요.
0: 아니, 당연하죠.
1: 이거 요거 6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동원 딘섬 요게 499 지금 세일
0: 오.
1: 나와 있습니다.
0: 이 부추 맛있는데.
1: 예, 딘섬 부추와 새우 하가오 요게 지금 4불 99전 세일 나와
0: 너무
1: 있습니다.
0: 싼데요?
1: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0: 네네네.
1: 왜 만두라고 안 하고 딤섬이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 딤섬이요.
0: 네.
1: 마음의 점을 찢는다는 뜻이더라고요. 한자로. 마음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깊은 뜻이?
1: 마음의 점을 찢는다. 그런데 이 딤섬은 우리 만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네. 배부르게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 딤섬은 차와 함께 약간 가볍게 드시는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간식.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1: 뭐 간식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0: 네네네네.
1: 약간 이제 간식 드실 때 점심이나 저녁에 간식 드실 때 차와 함께 드시는
0: 새참 비슷한
1: 새참 비슷한 요건데 딤샘에 그 4대 천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이게 아까 좀 세일 나온 새우 하가오하고
0: 네.
1: 샤오마이 소룡포 그다음 청판 이렇게 네 종류가
0: 소룡포는 제가 들어봤어요.
1: 예,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만두.
0: 만두죠.
1: 만두죠. 샤롱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룡포라 그랬는데
0: 네.
1: 하가오는 새우를 들어간 거고요. 샤오마이는 새우 돼지고기.
0: 아하.
1: 소룡포는 이제 돼지고기.
0: 돼지고기만. 예, 예.
1: 청판은 이것도 돼지고기가 들어가는데
0: 네.
1: 이 만두피가 쌀가루예요.
0: 이야. 뭔가
1: 쌀가루.
0: 좀... 맛있겠는데.
1: 하가오하고 사오마이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전분.
0: 전분.
1: 전분으로 해서.
0: 그래서. 쫀득하겠어요.
1: 그래서 우리가 딤섬 드실 때 보면 우리 만두는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0: 네.
1: 약간 반 투명하죠.
0: 네네.
1: 반 투명하니까는 또 속이 안에가 보이고.
0: 보이고.
1: 예. 근데 하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만두 보면 우리 만두를 다 이렇게 싸잖아요.
0: 네.
1: 안 보이죠. 내용물이 밖으로 안 나오죠.
0: 그쵸, 그쵸.
1: 근데 사오마이는
0: 보여요?
1: 내용물이 보이게 찧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0: 살짝
1: 네,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 딤섬이 이게 우리가 먹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0: 아니 한 입에 쏙 들어갔잖아요.
1: 쏙 들어가고 딤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0: 근데 우리는 또 배 안 부르면 안 먹은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우리는 일단은 배가 불러서 그냥 트름이 꼭 나와야 잘 네. 먹었다고 하거든요.
1: 그래서 요거 지금 4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0: 네네.
1: 요게 가격대가 너무 좋잖아요. 요거 그 동원 모음전.
0: 네.
1: 그래서 이거 딤섬 만드는 주방장들께 봤을 때요.
0: 네.
1: 진짜 기술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대요.
0: 어떤 거죠?
1: 딤섬을 접을 때요.
0: 네.
1: 주름이 7개에서 10개가 접혀져야 된대요.
0: 아하, 그걸 또 세야 돼요?
1: 아, 그건 아닌데.
0: 알아보려면?
1: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아, 그거를 아주 일정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7개에서 10개의 주름을 만들어서
0: 네네네.
1: 딤섬을 만든 게 진짜의 장인 딤섬이 주방장이라고
0: 앞으로
1: 하더라고요.
0: 앞으로 딤섬 먹을 때 이것도 주름 세시는 분들 또 많으시겠네.
1: 그래서 저도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또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0: 저 우리 방 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저도 이제 딤섬을 찾아봤더니 한자로 점심이라고 쓰고요. 이걸 직역하면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점을 찍는다라는 뜻으로 거창한 정식 식사가 아니라 허기를 달래고 가볍고 간단한 식사나 간식. 그게 맞네요.
1: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0: 아, 역시 대단한 우리의 네. 친절한 방부장님이시오.
1: 아, 동원 모험전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건요. 네. 꼭 기획하시고 요 두 제품 외에도 동원 여러 가지 제품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총가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요. 파인애플이 399 개당 세일 나와 있고요. 허니두가 파운드에 7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맛있습니까?
1: 네. 이거 허니도 엄청 달아요.
0: 아, 진짜입니까? 허니도 이 맛있는 거 찾기 힘들잖아요.
1: 예. 그 다음에 저는 요 얘기를 하려고, 허니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0: 복숭아?
1: 도넛 복숭아.
0: 이것도 맛있어요.
1: 엄청 맛있어요, 이거. 이 도넛 복숭아를 네.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0: 아, 저도요,
1: 사실.
0: 저도.
1: 도넛이 뭐 이렇게 생겼나.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름 같이 도넛처럼
0: 그
1: 생겼어요.
0: 맞아요. 납작한 도넛 같이 생겼어요.
1: 그래서 이 도넛 복숭아를 사가지고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처음에 맛있는 걸 먹은 사람은 이 맛을 못 잊어요.
1: 그러니까 제 아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도 네네. 복숭아 하면 도넛 복숭아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도넛 복숭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집에 올 때마다 도넛 복숭아를 사요.
0: 입이 고급이시네.
1: 근데 이게 저도 먹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먹던 백도나 천도 복숭아하고는 맛이 달라요.
0: 그리고 아삭아삭하고. 예, 그런데도 달아.
1: 달아.
0: 근데 가끔 무 같을 때가 있어요.
1: 뭐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뭐. 아무튼 도넛 복숭아, 이거 맛있는 도넛 복숭아가 지금 파운드 299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 299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를 또 봉다리를 열어서 먹어봤어요.
0: 봉다리 미치겠다. 봉다리.
1: 그런데 네. 청포도가 씨알이 아주 굵고요. 씨알이 진짜 우리 그 사인 머시카 포도만큼 커요. 그리고 당도가 아주 좋아요. 사인 머시카 포도 정도의 당도는 아니어도
0: 네?
1: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그런 과일 정도의 당도는 나오니까 오케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금토일 한정 판매로 슈가비 선물 박스가 네? 24불99 나와 있고요. 그린자두. 이게 파운드에 2불99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린자두를 지금 오늘 갖고 나왔는데 요거 네. 한번 보시면은 예, 너무 예. 신선하잖아요.
0: 아니 이게
1: 단단하고
0: 딱하네. 예.
1: 예. 그걸 또 고래야 또 식감이 나오거든요. 이 자두는 달면 안 돼. 달면서도 시큼해야 돼요.
0: 살짝 시큼한 것이
1: 네?
0: 맛있다.
1: 그런 맛으로 자두를 먹는 거잖아요. 이 그린 자두가 파운드에 2불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중급부추 파운드에 2불99전. 꽈리고추 파운드에 2불49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꽈리, 이거 세일 리스트를 보면서 이 청가부추 세일인데 꽈리고추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고프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메리치 좀 넣고 꽈리고추 넣고 그거 좀 볶아서 먹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사실 이게 메리치만 볶으면 또 이게 너무 딱딱해.
0: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이게 자작하게 해서 먹으면 꽈리고추가 아주 맛있잖아요.
0: 일단 고추가 비타민 C가 많고 또 멸치는 또 칼슘이 많고 그러니까 뭐 완전 환상이죠. 완상.
1: 뭐 환상.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봄에 이제 고추 심었던 분들 아마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서 이제 빨갛게 익어갈 거예요.
0: 네네.
1: 꽈리고추도 심으신 분 있고 뭐 청양고추도 심으신 분 있고 뭐 아삭의고추도 심으신 분 있는데 이제 입추가 지나니까
0: 네?
1: 이제 고추 성장에 꽃이 들피고 이제 빨갛게 익어서 이제 익어가니까 그것도 이렇게 따놨다가 말려셔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고춧가루도 조금 해서 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페르시안 오이가 패키지에 99센트 나와 있고요. 커튼 망고가 박스에 9불99전. 그린빈이 파운드에 1불29전 나와 있고요. 삼색피망 패키지에 3불4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허니즈사가 2파운드 패키지가 3불99전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를 199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슈가비, 허니 뭐 이런 들어간 거는 일단 다 달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0: 저는 완전 허니즈 완전 열성 팬입니다.
1: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사과는 후지사과잖아요.
0: 그렇죠.
1: 후지사과는 단단하면서도 달면서 약간 시큼한 맛이 강하지만
0: 바삭바삭하고
1: 이거 수가비 사과라든지 뭐 요런 허니즈 사과 같은 네. 거는 달죠.
0: 하, 진짜 맛있어.
1: 맛이 다른 거예요.
0: 아삭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최고. 예. 저는 이 사과계의 샤넬이라고 생각해요. 허니즈 사과는.
1: 제가 다음에 팔 때는 사과계의 샤넬. 예, 허니즈 사과. 예, 예, 저기 예. 사인판을 붙여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0: 뭐 헤르메스도 되고 뭐 샤넬 정도로 붙여줘야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든키 박스가 24불 9구 나와 있고요. 씨 없는 수박이 이게 또 미친 가격에 나왔습니다. 아, 이게 개당 499에 나와 있는데.
0: 아예 다른 마트는 어찌게 장사를 하라고 이 가격으로 막요.
1: 아, 이거 너무 뭐 699, 599, 499 예.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게
1: 말해요. 이번 주는 스마트 카드 온리 세일로 지금 씨 없는 수박이 개당 4불 99전이요.
0: 네.
1: 보통 우리 수박 사러 가시면 큰 빈 안에 수박이 들어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거기 그걸 우리가 한 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우리가 사이즈를 얘기할 때 36이냐 46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36개의 수박이 들어가냐
0: 네.
1: 46개의 수박이 들어가냐. 그럼 36이라 그러면 36 사이즈라 그러면 수박이 크다는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한 빈에.
0: 예.
1: 이게 36 사이즈예요.
0: 아.
1: 이게 큰 수박이에요.
0: 알겠습니다.
1: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손님들 다 두들기고 난리 났어요.
0: 그거 왜 자꾸 때려 멍들게 해요?
1: 그거 고를 것 같아요.
0: 똑같아.
1: 씨 없는 수박 개당 4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풋고추가 파운드에 1불 99전, 청경채가 파운드에 99센트, 그다음에 파가 3개에 99센트 번체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세일인데요.
0: 네.
1: 일단 경기미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 나와 있네요. 동서 맥심 커피 믹스 요게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샘표 진간장 S금 S가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황금쌀하기 참외 박스 12불 99전 나와 있는데요.
0: 네네.
1: 참외 너무 좋아. 제가 그 참외 우리 진열했는데 옆으로 지나가면요.
0: 냄새가 그 그냥?
1: 냄새가 훅 올라와버려요.
0: 그럼 진짜 맛있는 거예요.
1: 훅.
0: 훅.
1: 훅. 보통 그 참외가 이렇게 냉장에 보관됐다가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럼 이게 차갑기 때문에 근데 그 냄새가 좀 덜 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도 훅 나더라고요.
0: 아~
1: 얼마나 당도가 좋은 거예요. 지금. 올 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0: 더웠죠.
1: 더웠으니까 당도 아주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냥. 아, 꿀참외.
0: 꿀참외.
1: 참외. 황금쌀에게 참외가 12불 99전이고요.
0: 네.
1: 롯데 밀키스 9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0: 네.
1: 바른콩 한국산 콩물 갖고 나와서.
0: 지금 먹고 있어요.
1: 요거 3불 99전인데요. 야, 난 이 콩국물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사가지고 냉장고에 적어놓고요.
0: 물 마시시는구나.
1: 아침에, 네. 아침에 이제 아침 걸을 때 많잖아요. 그럼 이제 두유.
0: 아,
1: 두유 대행으로.
0: 아니, 이거 두유 맞나요, 지금?
1: 진짜 맛있어요. 이거 콩국수에서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요거 가격 3불 99전. 그 다음에 이게 병에 딱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보관도 편해.
0: 예,
1: 요거
0: 예.
1: 보관도 편하니까 요거 바른콩 한국산 풀멍콩
0: 네.
1: 국물 요거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그로서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0: 네.
1: 자연미 흑미밥 2불 99전 요거 나와 있고요. 삼양 불닭 볶음면 소컵짜리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뜨기 라면 멀티팩이 5불 99전이고요. 요거 동원에서 나온 즉석죽, 요게 단팥죽, 참치죽, 전복죽, 야채죽, 요게 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하, 참 요런 거 간편하게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0: 좋죠, 좋죠.
1: 이거, 또 밥맛 없을 때라든지, 또 언제 뭐, 주변에 환자분들이 있을 때
0: 네네네.
1: 그때 이제 이렇게 선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청정원 요리초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오름 부침가루 튀김가루가 2불 49전이고요.
0: 네.
1: 통동배 명품 굴비가 25파운드짜리가 21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통동배 청정 생굴 3불 99전이고요. 불냉면 송주 불냉면이 7불 99전입니다.
0: 아니, 불냉면은 또 뭐예요?
1: 매운 냉면이죠.
0: 아~
1: 이게 또 먹으면, 우리가 매운 거를 드시면은 좀 이게 약간.
0: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1: 응. 진짜 매우면 뭐 먹을 때 힘들지만 또 지나면은 그게 생각나요.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0: 예, 예, 예.
1: 한번 송주 불냉면 7불 99전 세일 나와
0: 먹어봐야겠네요. 네.
1: 홍진경 만두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나왔구나 홍진경 만두. 네네.
1: 그다음에 애플하우스에서 나온 떡볶이가 4불 99전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포카리 스웨트. 이게 3불 99전입니다. 네. 이게 날 더울 때 우리가 그 물 많이 드시잖아요. 네. 물보다도 이건 음료가 훨씬
0: 그럼요.
1: 좋아요.
0: 그럼요. 예, 예.
1: 포카리 스웨트 특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이거 지금 날이 더워서
0: 이거 상비약으로도 도움이 좋아요.
1: 맞아요. 예. 이거 그냥 집에 냉장고에 차갑게 드셨다가 드시면은
0: 아주 좋습니다.
1: 아주 좋아요. 네. 포카리 스웨트 지금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다음 이제 수산부 쪽인데요. 첫 번째로 랍스터.
0: 랍스터.
1: 파운드에 9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대구정감 파운드에 9불 99전. 가자미가 파운드에 3불 99전. 오징어가요.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제주 은갈치. 요게 6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절단 꽃게가 지금 파운드에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랍스터 9불 99전. 저번에 뭐 저희가 세일할 때 699 세일을 하고 799 세일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가격이 9불 99전이지만 그래도 가격이 아주 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막 페페치점이라든지 버크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찜기가 있기 때문에 랍스터 같은 거 찌기가 집에서 힘드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매장에서 쪄달라 그러면 바로 쪄드립니다.
0: 저 세 마리 쪄주세요.
1: 오더?
0: 네. 예, 지금 바로 오더 들어갑니다. 저.
1: 예,
0: 이따가 방송 끝나고 이거, 가면서 들릴 테니까 네. 세 마리 꼭 쪄주세요.
1: 네. 세 마리 꼭 쪄주세요.
0: 네.
1: 아, 이거 너무 장사 잘 되네.
0: 우리는 귀가 얇아.
1: 예. 랍스터 지금 이거 파운드에 9불 99전이 아주 좋은 가격에 판매하니까요.
0: 네.
1: 이럴 때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육부 쪽 안내인데요. 첫 번째는 등심 스테이크. 요게 14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소금구이형 돼지 목살 파운드에 5불 99전. 냉동 돼지 불고기 목살이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등갈비 파운드에 4불 99전이고요.
0: 네?
1: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 9불 99전. 그 다음에 통닭이 파운드에 1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그 여담으로 우리 에치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마늘 양념 불고기 있어요.
0: 네네네.
1: 요 제품이 네. 마늘 소스로 우리가 양념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저 양념을 하고 나서 반나절만 지나면 약간 갈변이 빨리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손님들이 그걸 보고 이게 상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0: 그거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1: 네. 그거는 소스 자체 때문에 마늘 성분이 고기를 빨리 갈변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0: 네.
1: 그거 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저희가 유통기간까지 해서 파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네.
1: 자, 이번 주 세일은 여기까지 안내 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제품 가지고 와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한국에 가서 큰일 치르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또 라라랜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신 우리 강정일 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저 주말 좀 쉬고요. 월요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여미님 내일 휴가 비사로 꼭 가세요. 감사하고요. 우리 뽀돌련도님 신청곡은 월요일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0: 이키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 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
2: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개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 때문에 미 납세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다음 달로 예정됐지만 미국과 중국이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경제 갈등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1일 내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태국 방콕 북서쪽 외곽 눈타브리주에서 현지 시각 7일 10대 중학생이 총기로 자신의 조부모를 살해한 뒤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교직원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 DC의 명소인 인공연못 리플렉팅 풀 방수자재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미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미 법원이 메타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메타는 9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미성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 선택에서 학교의 명성뿐 아니라 졸업 이후 진로 성과가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교가 올해도 최고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뉴욕 JFK 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개전 6개월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 때문에 미 납세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 군사 비용은 국방부의 발표보다 민간 부문의 추산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22일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현재까지 375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에는 2026년 회계연도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 유지비,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67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션 선임 고문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군대 파병과 탄약, 높아진 작전 빈도, 장비 손실, 기지 피해, 유가 상승 등을 따져서 전쟁 비용을 352억에서 425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켄션 고문은 탄약 비용만 261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직간접적인 군사 비용뿐 아니라 이란 전쟁은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부담 등 미 소비자에 대한 2차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반 가구당 $1,000를 추가로 지출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여기에 군사 비용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250가 더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신이 보고받은 비축량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동시에 전쟁에 피해를 주는 폭로들에 맞서려는 노력이라고 행정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탄약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전혀 근거 없는 루머로 일축하며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전날 발언과 배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일련의 보도에 경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탄약 재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그를 미치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반역적 발언을 흘린 유출자들은 현재 추적당하고 있다며 그들은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기밀 군사정보에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그 신뢰를 배신하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기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다음 달로 예정되지만 미국과 중국이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경제 갈등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된 미중 무역 공방이 시 주석의 방미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의 포문은 외견상 미국이 먼저 열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인간형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에 더해 미 국토안보부는 신장 지역 강제 노동 및 위구르족 소수민족 인권 침해 의혹을 이유로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6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저 수입 가격 설정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각종 대중국 무역 제재에 중국도 질세라 강하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드론 관련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0: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인증 협력 중단, 미국 기업 7곳 대상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사나 사이버보안심사판공실이 6일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심사에 착수한 것도 대미 무역 제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CNN 방송은 이런 흐름에 대해 양국이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였던 작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공방의 사태가 악화하면서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이 보류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중국을 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최근 중국의 대응 조치 등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 공방은 선을 넘지 않은 차원에서 적절히 관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품목 중 하나로 분류되는 희토류 공급 카드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도 미중이 정상회담 전에 관리 관계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CNN 방송은 향후 미중 무역 마찰과 정상회담 정상 개최 여부는 미국이 중국 인공지능에 어떤 조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태국 방콕 북서쪽 외곽 논타브리주에서 현지 시간 7일 10대 중학생이 총기로 자신의 조부모를 살해한 뒤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교직원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날 논타브리주 뎁시린 논타브리 스쿨에 다니는 14살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조부와 조모를 조부의 권총으로 살해한 뒤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학교에 와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 등 교직원 5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당했다고 경찰은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학교를 긴급 방문한 아누틴 차미라꾼 태국 총리는 부상자 중 9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히며 인명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학교에서 최소 26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현장에는 탄피 26개와 발사되지 않은 실탄 34발이 발견됐습니다. 총을 난사한 뒤 학교 내 건물 3층에 바리게이트를 쳐서 농성을 벌이며 경찰의 현장 진입을 막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아버지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천도 펀드당 2불 9부, 참외 박스당 12불 9부,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부, 파 5번드당 1불 9부,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 9부, 돼지 목살 소금 구이 파운드당 7불 9부,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 9부.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듀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추진한 고가의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을 둘러싸고 뉴욕시와 주택 소유주들 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뉴욕시가 적절한 확인 절차도 없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며 과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 소유자 3명이 뉴욕시 과세당국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 집행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뉴욕시가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제대로 된 실사 작업조차 거치지 않고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거주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대리인인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이번 과세 행정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실거주 중인 시민들에게 부당한 입증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의회는 지난 5월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0억 원 이상의 뉴욕시 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지난달 1일 발효됐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이지만 억만장자들과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이 정책이 결국 뉴욕시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세 행정 절차를 둘러싼 법적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뉴욕시의 부자증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Radio입니다.
0: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뉴욕 JFK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최종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과거 에스타 체류기간을 넘긴 기록이 문제가 됐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거주하는 21살의 박모 씨는 지난달 21일 JFK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현재 뉴저지 딜레이니홀 이민자 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플로리다 여행을 위해서 공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박 씨는 TSA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 탑승구로 이동하던 중에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에게 신원 확인을 받았고 이후 체포됐습니다. 가족 측은 체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법적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박 씨가 영어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류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 씨의 과거 미국의 체류 기록입니다. 주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자여행 허가서 에스타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허용된 90일 체류 기간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조건을 위반한 불법 체류 상태였다는 것이 ICE의 판단입니다. ICE는 이를 근거로 행정 추방 절차를 진행했고 체포 당시에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가족은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미 시민권자인 자신과 결혼한 뒤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서인 I-130을 제출했고 이후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 접수와 지문 채취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인터뷰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됐고 범죄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적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박 씨 측의 변호인은 뉴저지 연방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ICE 측에 구금 근거를 설명하거나 석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최근 미 공항에서 강화되고 있는 이민 단속 움직임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ICE는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민 신분 확인과 체포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선 여행객들도 이민 기록 문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특히 에스타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 이후에 결혼이나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도 이민 기록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이동이라도 공항 이용 과정에서 신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진행 중인 이민 서류와 법률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요즘 장보기 정말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기사는 뉴욕타임스가 2년 전과 비교해 미국인들의 장바구니 영수증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Groceries are expensive. Here's how five shoppers are adjusting.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소비자 5명이 소개하는 적응하는 방법.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대량 구매와 냉동 보관. She signed up for a Costco membership and buys most of her staples in bulk to store in a chest freezer. 그녀는 코스트코 회원에 가입해 고기와 원두 같은 기본 식재료를 대량, in bulk,으로 구매한 뒤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Sign up for a Costco membership. Sign up for는 어디 어디에 가입하다, 신청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Buy most of her staples. 그녀가 주로 사용하는 생필품 대부분을 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taples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기본 식료품이나 생활 필수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n bulk, 대량으로, 묶음으로 라는 뜻인데요. toilet paper in bulk 라고 하면 대량의 화장지라는 의미가 되고요. If I order in bulk, I can get a 10% discount. 대량으로 구매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가성비 식품 활용과 지출 제한. She relies more on affordable filling staples like a whole rotisserie chicken and limits luxuries like wine. 그녀는 통째로 구운 로티세리 치킨 같은 저렴하면서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기본 식품에 더 의존하고 와인 같은 사치품은 줄입니다. Rely more on, 무엇무엇에 더 의존하다, 무엇을 더 많이 활용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기사 문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식품을 주식처럼 자주 이용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Affordable, 가격이 저렴한, 부담이 적은, 그리고 filling,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포만감이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fill은 채우다는 뜻이고, filling food라고 하면 먹고 나서 배가 든든한 음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 방법, 정부 지원 프로그램 SNAP 활용과 가치 소비. He manages his monthly food assistance benefits carefully while prioritizing small pleasures like ice cream. 그는 매달 받는 식품 지원 혜택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아이스크림 같은 소소한 즐거움은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Manage something carefully. 무엇을 신중하게 관리하다, 알뜰하게 사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while prioritizing, 무엇을 우선시하면서, prioritize는 우선시하다, 우선적으로 챙기다 라는 뜻이고요. 기사에서는 모든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처럼 작은 즐거움을 위해 쓸 돈은 따로 남겨둔다는 뉘앙스로 쓰였습니다. 네 번째 방법, 쿠폰 활용과 방문 횟수 줄이기. He uses coupons and makes fewer trips to the store to save on gas during this period of rising prices. 그는 물가가 오르는 이 시기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쿠폰을 사용하고 가게에 가는 횟수도 줄입니다. Make fewer trips to the store. 가게에 가는 횟수를 줄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trip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딘가에 다녀오는 한 번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ake a trip to the store는 가게에 한 번 다녀온다는 의미이고요. make fewer trips to the store라고 하면 장보러 가는 횟수를 줄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save on gas. 여기서 save on 다음에 비용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가치가 나오는데요. 아끼다 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소포장 간식으로 대체. She replaced highly perishable produce with snack-sized packs of cheese and crackers for lunch boxes. 그녀는 쉽게 상하는 신선식품 대신 도시락용으로 작은 포장의 치즈와 크래커를 준비했습니다. Replace A with B. A를 B로 바꾸다, 대체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Highly perishable produce. 쉽게 상하는 농산물로서 신선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perishable, 부패하기 쉬운,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이란 의미입니다. Snack-sized packs, 간식 크기의 소포장 제품이란 의미입니다. 오늘 기사는 대량 구매, in bulk부터 기본 식재료, staples 활용, 그리고 쿠폰 절약까지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적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요즘 모두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일원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매우 습한 날씨 보였습니다. 몇 차례 소나기 내렸는데요.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오늘 밤 흐리고 때때로 강한 비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은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였으며 오후 들어 소나기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기온 91도, 섭씨 33도, 오늘 밤 흐리며 때때로 강한 비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날씨 85도, 섭씨 29도, 워싱턴 현재 90도, 섭씨 32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오싹한 한국 공포 영화를 시켜보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8월 한 달간 남양이라는 이름의 심야 공포 영화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남양은 더위를 피한다는 뜻으로 무더운 여름밤 무서운 이야기와 서늘한 분위기를 즐기던 한국의 전통적인 여름 문화입니다. 상영작은 한국 공포 영화 대표작들로 구성됐는데요. 남은 상영 예정작으로는 8월 20일 나홍진 감독의 곡성, 8월 21일에는 좀비딸이 상영됩니다. 모든 영화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밤 9시에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좌석 예약이 필요하고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 여러 지역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감염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27개 주에서 345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36명이 병원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번 감염 사태는 멕시코산 할라피뇨 고추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할라피뇨는 멕시코 시날로아 지역에서 재배된 뒤 유통과정을 거쳐 일부 식당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멕시코 음식 체인인 치폴레와 쿠도바는 고객 안전을 위해서 해당 식재료를 매장에서 제거하고 교체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CDC는 현재 두 업체 매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다른 식품업체나 판매점은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고추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 감염은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와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할라피뇨를 구입했거나 섭취한 뒤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의료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름철 가족 나들이 장소를 찾고 계신다면 버지니아 주립공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찾는 쉐넌도 국립공원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이며 오늘 소개해드릴 버지니아 스테이트파크스는 버지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공원 체계입니다. 북버지니아에서도 가까운 곳들이 많은데요. 페어팩스 지역의 메이슨넷 스테이트파크, 또 프린스윌리엄 지역의 리스일베니아 스테이트파크, 서쪽에는 스카이메도 스테이트파크, 남쪽에는 레이크에나 스테이트파크가 있습니다. 이용료는 대부분 입장료가 아니라 차량 주차료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 승용차 기준 하루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입니다. 또 장애인 주차증이나 장애인 번호판을 소지한 차량은 주차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 종류와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버지니아 스테이트파크스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자연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하길 원한다면 올여름 버지니아 주립공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4: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5: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세금 문제, SBA 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법원이 메타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메타는 9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미성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소셜미디어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총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는 6일 메타에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은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 문제를 은폐했다고 판단해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상 제재금을 부과한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메타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9억 4,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법원은 이번에 추가로 부과한 5억 6,700만 달러 가운데 4억 2천만 달러를 아동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예방교육과 인식 제고, 정신건강 선별 서비스 등 피해 예방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메타의 중독성 있는 플랫폼 설계를 개선하고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기본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통해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연령을 확인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메타에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건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메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용자의 친구 관계나 게시물, 컨텐츠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하는 연령 추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2년 안에 13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하는 전용 예측 모델을 개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뉴멕시코주에서 13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는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연령이 확인될 때까지 미성년자로 간주해 보호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나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3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도 명령했습니다. 메타는 이 같은 시정 명령의 이행 상황을 현 2회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기업이 제품 설계를 통해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6: 버지니아주가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주민 부담 사이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주지사가 데이터 센터 전용 전력 인프라 비용을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가운데 주 규제 당국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망 확충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향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밀집지가 형성되면서 전력망 확충과 주민 재산권, 전기요금 부담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버지니아주의 전력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 건설되는 전력 인프라 비용을 일반 전기 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주 규제 당국인 주기업 위원회는 5일 도미니언 에너지 등 전력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전용 송전선과 전력망 확충 비용을 해당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지난달 주기업위원회에 데이터 센터 전용 인프라 비용을 일반 주민과 소상공인이 아닌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이번 결정이 버지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하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송전 비용을 해당 시설에만 배분하고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면 버지니아 전체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The SEC's ruling that is allocating those transmission costs to specifically to the data centers and not to other customers, other Virginians, residential ho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everybody else, that will ultimately result in savings across the board of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cross Virginia.
8: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북버지니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된 데이터 센터 산업이 있습니다. 페어팩스, 라우든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으로 성장했지만 인공지능 산업 확대와 클라우드 서비스 증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새로운 전력망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지역 사회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우든 카운티 애시번 지역의 고압 송전설 건설 논란입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선 건설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택 지역과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주민들과 교육계가 반발했습니다.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와 카운티 감독위원회, 주민협회, 심지어 사업자인 도미니언 에너지까지 법적 검토를 위해 사업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주기업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규제 당국은 추가적인 지연이 버지니아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송전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지역 사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뿐 아니라 버지니아 최대 전력 회사 중 하나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670억 달러 규모 합병안에도 공식적으로 심사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규제 전력 회사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 만큼 주 정부는 전기요금과 근로자 보호,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청정에너지 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이번 합병 심사에 주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지만 합병 규모 역시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을 하고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정부의 참여가 주기업위원회의 최종 승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부 주의원들은 180일로 제한된 합병 심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특별회기 소집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떠오른 버지니아가 앞으로 첨단 산업 발전과 주민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이번 주기업위원회 결정과 관련 논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6: 미 대학 선택에서 학교의 명성뿐 아니라 졸업 이후 진로 성과가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교가 올해도 최고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 플랫폼 링크드인이 발표한 2026 미 최우수 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대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린스턴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대학 인지도나 입학 경쟁률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링크드인은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과 경력 발전 과정, 기업 채용 선호도, 동문 네트워크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듀크대학교가 차지했고 하버드대학교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가 4위, 다트머스대학교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10위권에는 펜실베니아대, 노트르담대, 코넬대, 예일대, 스탠퍼드대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높은 순위의 대학보다 졸업 이후 취업과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앞으로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접지 않고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뉴욕시 교통당국 MTA가 오픈 스트롤러 프로그램을 모든 일반 시내버스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0: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이 영유아를 둔 가정에게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통당국 MTA는 6일 그동안 일부 노선에서 시범 운영해온 오픈 스트롤러 프로그램을 모든 일반 시내버스와 셀렉트 버스 서비스, 즉 SBS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유모차에서 내리고 유모차를 접지 않아도 아이를 태운 채 그대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아이를 유모차에서 내려 안은 뒤 유모차를 접어야 했지만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이런 절차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오픈 스트롤러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으며 이용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전면 확대가 결정됐습니다. MTA는 현재 각 차량 기지별로 버스를 순차적으로 개조해 유모차 전용 공간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종류에 따라 뒷문 근처의 빈 공간을 활용하거나 나란히 배치된 좌석 두 개를 접어 유모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또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모든 버스에서 처음부터 유모차 전용 공간이 설치된 상태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MTA는 유모차 공간이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우선 공간과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버스 외부에 부착된 유모차 모양의 안내 스티커를 통해 해당 차량이 오픈 스트롤러 프로그램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버스 내부에도 전용 공간이 표시됩니다. 다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펼친 상태의 유모차는 한 대로 제한됩니다. 이미 다른 승객이 전용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후 탑승하는 승객은 기존 규정대로 유모차를 접은 뒤 버스에 올라야 합니다. MTA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실시한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 매번 80%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데메트리우스 크리칠로 교통운영본부장은 오픈 스트롤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의 이동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린 아이들도 가야 할 곳이 있다며 뉴욕의 버스 시스템이 모든 시민에게 더욱 접근하기 쉬운 교통수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뉴욕시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6: 뉴욕 일대 오늘 이른 저녁부터 밤까지 강한 폭풍 위험이 예보됐습니다. 기상당국은 뉴욕시 일원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5단계 중에 2단계 수준의 폭풍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뉴욕시 대도시권과 로어 허드슨밸리, 뉴저지 북부 및 중부 지역이며 남서쪽으로는 워싱턴 DC 인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폭풍은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 발생 가능성도 있지만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 밤 9시까지 뉴욕시 5개 보로와 뉴저지 일부 지역 허드슨밸리에 강한 뇌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강한 폭풍이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폭풍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한 지역에 비가 오래 머물 가능성은 낮아 큰 침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에는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일요일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8% 오른 54,036.93에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2% 오른 7,757.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 6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유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세상에는 정말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직업부터 밤하늘의 별을 친구 삼아 일하는 직업까지. 누군가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세상을 바꾸고, 누군가는 뜨거운 불 앞에서 예술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동물원 팬더를 24시간 뒹굴게 하는, 뒹굴게 만드는 팬더 구경 전문 알바도 있습니다.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이 세상에 정말 별별 직업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무거운 명함 쥐고 버텨낸 여러분의 진짜 직업은 안녕하셨습니까? 꽉 막힌 도로 위를 달리면서 영혼까지 탈탈탈탈 털린 우리들의 출근 도장 라이프. 어떤 이는 아침마다 꽉 막히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프로 운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모니터 앞에서 숫자와 눈싸움을 벌이는 엑셀 파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하루 종일 상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사회생활 전문가로 살아가고 있겠죠.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생계를 위해서 혹은 꿈을 위해 매일 아침 저마다의 명함을 가슴에 품고 이 치열한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누군가에게는 멋져 보이는 그 직업이 막상 내 손에 쥐어지면 매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한숨을 부르는 지독한 출근 도장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이제는 신나게 놀아보셔야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자, 오늘 저녁 6시.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제이든의 K-Play D&B 첫 곡으로 101의 에너제릭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전주만 흘러나와도 아주 가슴 아주 몽글몽글해지죠. 이 노래를 들으니까 저한테는 엄청 특별했던 기억 하나가 소환되네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촬영감독으로 현장에 첫 데뷔를 이제 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101 무대였습니다. 그때 대단한 선배 가수분들부터 엄청난 인기 톱스타들까지 이제 막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했던 대형 공연이었거든요. M-Countdown이라고. 촬영 대기할 때는 체력 아껴야 되니까 평소에 저 자리엔 제가 그 의자를 좀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본 무대 촬영 신호만 떨어지면 이제 저희가 불쑥 일어나서 카메라 앵글을 잡곤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101 인기가 너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현장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진짜. 완전. 다른 분들도 되게 유명한데 그때 당시에 101이 진짜 유명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꽉 바글바글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앉아있던 의자가 없어진 거예요. 팬들이 의자를 가져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101을 보시려고 네, 그렇게 올라갔던 오, 깜짝 놀랐어요. 언제 가져갔지? 이런 느낌. 돌이켜보면은 저한테 카메라를 들게 만들고 이 직업의 세계로 뛰어들게 만든 첫 페이지가 바로 그 뜨거웠던 무대였네요. 그때 와 101 인기가 진짜 이 정도구나 라고 문화 충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분과 또 저랑 또 친분이 있어서 좀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오늘 테마가 직업이잖아요. 노래를 듣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스치더라고요. 과연 우리에게 직업이란 뭘까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직업이란 어쩌면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아주 가장 솔직한 통로이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과 맺는 가장 치열한 계약 아닐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눈 뜨면 출근하고 모니터 앞에서 혹은 도로 위에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하루를 채우죠. 누군가는 월급이라는 확실한 대가를 쫓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작은 성취감이나 나만의 의미를 찾으려고 아등바등 버텨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의 직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무서운 뉴스들이 쏟아지는 요즘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오늘 하루 내 삶의 무게를 묵묵히 버텨내고 퇴근길 창문을 내리면서 한숨을 고르는 이 인간적인 고독과 낭만만큼은 그 어떤 기계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고속도로, 벨트웨이, 트래픽 속에 갇혀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면서 내일의 명함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가 어떻든 변하든 오늘 하루 그 치열한 직장인의 생존 레이스를 무사히 완주하신 당신의 진짜 가치는 그 어떤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조수석에 던져두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저랑 함께 신나게 놀 준비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금요일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 스트레스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픈톡 K라디오라고 치시면은 저희 오픈톡이 있습니다. 거기 꼭 들어오셔가지고 수줍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이 좀 많아서 들어와도 뭐 상관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반에 한 20명 있으면 한 명 들어오면은 끼익 하면서 이제 그 약간 눈치 보여. 근데 이거는 한 뭐 대학교 강의 그런 느낌은 약간 한 명 들어와도 그렇게 아닌가? 눈치 보이나? 아니요. 잘 맞아줄 거예요. 저희 분들 또 내향형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굉장히 또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걱정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독님 방금 인공지능 맥락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막막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라고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잘생긴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또, 예, 오늘 또 그 좋은 또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진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입담 더 좋거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들어오셔서 제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놀아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이 놀아드리는 거죠. 제가 놀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느낌. K 라디오 한국말로 써도 구글에서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더라고요. K 라디오 치면은 바로 웹사이트 들어오는데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온 에어 있어요. 온 에어 누르시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DMB 방송을 누르셔야지 저희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그렇게 들으시면은 그 카톡을 못 하시니까 웹페이지 하나 띄우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은 뭐 크롬, 뭐 사파리 다 좋습니다. 그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K라디오 검색해서 들으시고 또 그 뭐더라? 안드로이드는 그 동그라미 버튼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예, 그 애플은 이렇게 쑥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워낙 뭐가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안드로이드랑 애플 딱 두 개라서 네, 그 이상 있었으면 좀 피곤할 뻔했죠. 아무튼 방송 들으시면서 채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채팅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저희 오늘은요 지금 옆 스튜디오 지금 왁자지껄 난리 났거든요. 저희 또 연습하시고 계시는 우리 우렁이님과 또 게스트분이 저기서 뭐에 목에 핏대가 엄청 세우면서 연습을 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서 여기 뭐 과자들, 음료수 뭐 되게 많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그 맛있는, 굉장히 맛있는 초코가 막 엄청 들어가 있는 아이스 모카, 프라파치노인가? 그걸 사오셨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 빨대가 없어요. 빨대 제가 찾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들려드리고 싶고 자, 오늘 테마는 직업이에요, 직업. 예, 오늘 우렁이님이 그리고 7시부터 우렁이님이 파일럿 방송이 시작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저 옆방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봐. 어우, 기특해 죽겠어요. 네,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네, 두 분 다 재밌게 기대됩니다. 저도 이제 3주 동안 각기 다른 DJ분들
방송을 할 텐데 저희 또 어떻게 보면 연습생이죠. 예, 우리 그 K라디오 연습생. 예, 약간 요렇게 그 데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파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뭐 빅뱅 뭐 요런 연습생 기간을 거쳐가지고 또 이런 또 역사를 또 지금 또 저분들은 또 역사를 저렇게 만들고 있을지 몰라요. 예. 지금 너무 웃겨요. 여기 오셔야 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희 방송이 커져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지?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여기 창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창문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 웃기다. 재밌다. 예, 이렇게 팬들 있고 가수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요런 또 상상을 또 해야 또 이제 제가 또 열심히 또 예, 지치지 않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그 노래가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번에 이슈가 된 노래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어제였나요? 그 또 공연을 했었는데 이 노래로 화제가 된 거를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TS가 부르는 Alien.

0: 들리는 라디오.
1: Radio.
2: Monday to Friday, 628K Play DMV.
3: K-Play DMV, 제이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이겁니다. 저 육아휴직 끝내고 회사 복직한 지 일주일째인데요. 회사 모니터 앞에 앉았는데 엑셀 단축키보다 뽀로로 주제가가 먼저 튀어나와서 대회의실에서 대참사 날 뻔했습니다. 분명 내 자리인데 내 가방은 어디 있고 옆자리 대리님은 왜 자꾸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는지 집보다 회사가 더 낯선 프로 복직러 눈물 없이 못 봅니다. 아, 복직러들의 숙명이죠. 손가락은 엑셀을 두드리는데 뇌 속에는 루피가 춤을 추고 있는 그 기분. 육아 동지들, 아, 힘내십시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전 세계 하늘을 누비던 국제선 승무원이었습니다. 시차가 몸에 박혀서 비행 때마다 기내식 먹던 버릇 때문에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 살았죠. 지금은 일반 회사 오피스에서 9시 출근, 6시에 퇴근하는데 회의 시간에 나도 모르게 기내 마이크 잡듯 손님 여러분, 벨트 단단히 매주세요. 라고 할 뻔했어서 식은땀 뺐습니다. 아, 진짜 좀 신기하긴 해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다른 삶을 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내에서, 밥 시간, 뭐 다 다르잖아요. 시차도 있을 거고, 그죠?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시차도 마치고,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일 아침 고속도로 트래픽 뚫고 출근할 때마다 제 영혼이 아스팔트에 갈려 나가는 기분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미래의 직업은 딱 하나입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떠서 따뜻한 라떼 한 잔 들고 건물 1층 부동산에 월세 들어왔나 확인하러 가는 건물주 백수요. 전생의 나라를 구해야 가능하겠죠? 최근에 그 진짜 건물주 분을 만났거든요. 사람이 여유가 되게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진짜. 되게 멋있었어요. 건물. 저도, 예, 좀 됐으면. 언젠가 우리 화이팅?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야외 동물들과 일하는 반려견 유치원 겸 펫시터로 전직했습니다. 말 안 듣는 직장, 진상 상사 대신에 말 안 듣는 골든 리트리버 상점 모시고 있죠. 오! 인간보다 댕댕이들이 훨씬 솔직하고 착해서 내면부 힐링은 되는데 퇴근할 때 온몸에 묻어나는 개털과 침 자국은 어쩔 수 없네요. 아,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좀 이거 이런 일을 좀 좋아하시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긴 할 텐데 또 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그래도 힐링 될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저도 사실 해볼까 했었는데 못했던 직업이 이거였거든요. 아무래도 뭐랄까 좀 긁히고 이런 거 물리고 이런 거 좀 무서워가지고 예,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첫 직업이 생각나네요. 십수년 전에 방송국 막내 조연출할 때였습니다. 그땐 편집실 바닥이 제 침대였고 메인 작가님이 김사원 김밥 좀 사와 라고 하면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가던 시절이었죠. 화면에 제 이름 세 글자 연출한 줄 뜨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그때 흘린 식은땀이 지금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방송국 막내 시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편집실 구석에서 이제 컵라면을 먹고 뭐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약간 그 방송국보다는 약간 그쪽에서 일을 했을 때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왠지 예, 특히 또 창작을 해야 되는 그런 PD 같은 경우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랑 눈싸움하는 거 이제 지쳤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꿈의 직업은 노트북 하나 들고 하와이 해변이나 발리 풀빌라 선베드에 누워서 영상 편집 툭툭 끝내고 해질 무렵 서핑 한판 때리는 디지털 노마드 영상 크리에이터. 현실은 센터빌 방구석이지만요. 아, 너무 좋죠. 진짜. 우리들이 다 로망 아닌가요? 저도 그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막 눈 떴는데 눈을 이제 침대에서 떴는데 바로 그냥 문 여니까 바다가 나와. 그 바다로 바로 그냥 점프해서 풍동. 와, 너무 행복한 그런 삶. 디엠비 한복판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5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김치 볶고 육수 우려는데 손님들이 와 진짜 한국 맛이다 라고 하면서 그릇 싹 비워주실 때 눈물나게 보람차입니다. 하지만 매달 돌아오는 렌트비 고지서와 웨이트리스 구인난이라는 현실벽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라면서 현타가 세게 옵니다. 아 그래도 자영업자 제가 좀 약간 부러워하는 그런 리테일 식당 엄두가 안 나거든요. 사실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이제 미국 와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도전을 좀 많이 하지만 식당은 정말 웬만하면 너무 힘든 그런 느낌이 아닐까. 5년 차면은 이제 조금 빛을 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 왠지 알 것 같은데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시거든요. 일자리 좀 이렇게 올려달라. 우리 사람 구하는 거 이런 거 올려달라. 이런 게 좀 많은데 아무래도 좀 예. 확실히 또 이제 맛있으면 또 금방 또 소문 나니까 좀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 불경기래요. 예. 잘 하시고 있을 겁니다. 유학생 시절 생활비 벌려고 페어팩스 센터빌 일대를 돌비던 배달 라이더가 제 예전 직업입니다. GPS도 지금처럼 안 좋던 시절에 내비보다가 길 잘못 들어서 미국 고속도로 한복판을 역주행할 뻔했던 전설의 아침이란 기억이 나네요. 그때 배운 운전 스킬 덕분에 지금은 트래픽 사이를 물 흐르듯 빠져나가는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이거 맞나? 근데 그거 아세요? 테슬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좀 운전은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좀 잘 못하면 또 사고가 나는 게 그 교통사고라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쨌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우버 하시는 분들. 우버가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레스토랑에 이렇게 붙은 그 라이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우버도 잘 돼 있고 사람 치이고 실적 치이고 매일 마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요즘 이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직업을 찾게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나 버지니아 블루리지 산맥 자락에 조그만 책방 하나 차려놓고요. 하루에 손님 딱 3명만 받아서 고양이랑 커피 마시면서 책 읽는 숲속 책방 주인이 제 은퇴 후 최종 목표입니다. 오, 이거 되게 낭만있다. 근데 그 전기세랑 렌트 그것도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모르는 지역에 가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너무 산속이어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오나? 이런 느낌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런데 카페 차리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이도 같이 플로리다의 그 키웨스트란 곳을 가면요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생가 전에 이제 살았던 그 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느낌 되게 뭔가 일본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숫자 틀리면 밤새 야근하고 세금 시즌만 되면 영혼이 가출하는 회계사입니다. 친구들이 넌 매일 돈 만지니까 부자겠다라고 하는데 남의 돈 계산해 주느라 제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 릴레이예요. 세금 신고 시즌 끝나면 핸들 잡고 대서양 바다로 도망치는 게 유일한 일탈입니다. 제 주위 친구들이 회계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행을 좀 멀리 가시거나 이런 그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바다 막 그 여행을 좀 자주 가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키웨스트 앤드 헤밍웨이 생가라고 코코몽님이. 네, 거기 되게 좋아요. 거기에 모우스 레스토랑이라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우락부락한 퇴투남 근육 짱짱 이런 되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인데 되게 착하시고 음식이 진짜 맛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몇 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교대 나이트 근무 뛰던 게 제 예전 직업입니다. 맨날 피멍 들고 환자들 뛰어오고 전쟁터 같았죠. 그때 얻은 직업병이 뭔지 아십니까? 주말에 영화관이나 식당에 갔는데 누군가 여기요! 라고 크게 생각하시 소리치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풀쩍 뛰어나가서 코드블루 환자 발생했습니까? 라고 외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응급실 트라우마는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정말 뭐 대한민국이든 미국 병원이든 정말 의료진 여러분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제 친구가 그 의사가 아니라 그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억지로 운동하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력을 이제 키워야 된다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프리랜서라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는 게 장점이자 지옥입니다. 눈 뜨면 작업실이고요. 눈 감아도 작업실이에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 3시에 시래기 끓여먹고 낮에 잤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보며 저 청년은 백수인데 왜 맨날 컴퓨터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나 수군대십니다. 마감 날짜 다가올 때마다 머리끄덩이 잡는 게 일상이에요. 프리랜서로 이제 일하면 좀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전에 이제 집에서 일을 할 때 부모님이 회의 시간에 불쑥불쑥 들어오셔가지고 참회를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옷도 대충 입고.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업이 입시학원 수학 강사였어요. 애들 집중시키겠다고 수업 시작할 때마다 온갖 개인기랑 아재 개그를 준비해갔죠. 어느 날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개그를 쳤는데 강의실 애들이 일제히 0.1초 동안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필기구 소리만 쓱쓱 나더라고요. 그때 그 철판 앞에서 느꼈던 뼈아픈 현타. 아직도 입을 킥합니다. 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작년에 그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MC로. 레크레이션 MC. 이런 느낌. 처음 보는 사람들. 그분들을 웃기고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준비했던 개그가 준비했던 멘트가 안 터지면 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서 괜찮게 했는데 옆에서 누가 아 괜찮아 긴장하지 마 긴장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약간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싸한 그 분위기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리수를 좀 제가 지금 약간 분위기가 싸한 것 같고 아무래도 분위기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생기는 선글라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이상한 걸 썼어요. 그래서 용기 나는 선글라스 이렇게 하고 썼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아 너무 힘들었던 그런 악몽이 생각나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애기들이라, 학원생들이라 또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한데. 매일 아침 고속도로에서 엉엉 울고 싶어지는 꽉 막힌 차들을 볼 때마다 이민 가고 싶어집니다. 진정으로 가고 싶은 미래의 직업은 아이슬란드 설원 한복판에서 관광객들 태우고 밤하늘에 춤추는 오로라를 보여주며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주는 오로라 헌터 투어 가이드입니다. 우와! 좋은 것 같아요. 그 캐나다의 옐로나이프인가요? 그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시는데 거기 무슨 오두막 같은 거를 이제 렌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며칠 묵는데요. 그러면 거기 천장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워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슬란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오로라가 그렇게 예쁜가 봐요. 본 적은 없어가지고. 햄버거 냄새에 절여져서 퇴근하는 8년차 매니저입니다.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 실수했다고 차에서 내려서 소리 지르는 손님, 매장 좌석에 감자튀김 다 흘려놓고 그냥 가는 초등학생 상대하다 보면요. 인간 불신이 옵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꼬마아이가 제 손에 쥐어지는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에 눈물 핑 돌면, 오, 귀여워. 패스트푸드 쉽지 않죠. 저도 미국 오기 전에 잠깐 일했었는데, 그 바닥에서 기름이 많이 미끄러서 거기서 엄청 크게 넘어졌던 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때 당시 일하시는 분들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감자튀김 오더가 정말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많이 거기 기름통에다 넣고 뺐다가 손 대었던 기억도 나고.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유학 시절에 학비 벌려고 새벽에 대형 물류센터에서 박스 분류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컨테이너 벨트가 쉴새 없이 돌아가는데 눈앞에 쌓이는 택배 박스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로봇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서 집에 와서 파스 붙이고 울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주신 명언이 있었죠. 세상에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돈 중에 더러운 건 없다라고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 네, 저희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을 노래는요, IV, IM.

직업에 관한 재미있는 상식 이야기 탑10. 세계적인 향수 회사나 과학 연구소에는 스컹크가 뿜어내는 지독한 방귀 냄새의 성분을 분석하고 등급을 매기는 전문 취기 평가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벌기 되게 쉬운 줄 알죠? 출근길 상사 잔소리 듣는 거는 양반이죠. 이분은 하루 종일 스컹크 냄새 맡으면서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내 직업은 천국 아닙니까? 고급 호텔 체인에서 새로 도입할 매트리스가 고객에게 완벽한 안락함을 주는지 직접 누워보고 뛰어보며 뒹굴어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전용 직업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슬리퍼, 호텔 침대 매트리스 점퍼라고 하는 꿀잠 자는 그런 직업. 우리 꿀잠 자는 게 꿈인 직장인들한테는 완벽한 드림잡일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호텔 침대에서 뒹구는 게 일이라니까. 제가 대기업에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초콜릿의 맛, 향, 그리고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점도를 완벽한 미각으로 판별해내는 최고급 전문 미각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초콜릿 관능 검사관. 달콤한 뒤에 숨겨진 치열한 팩트. 이분들은 하루 종일 초콜릿을 먹어야 돼서 다이어트가 인생 최대의 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좀 초콜릿만 먹으면 또 물릴 것 같긴 해요. 호주의 한 유명 휴양지 섬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유지하고 SNS에 홍보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몇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무인도에 살 수 있는 꿈의 알바가 공개되어 전 세계 수만 명이 몰렸죠. 무인도 낙원 관리자. 하, 너무 좋은데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기. 혼자 낭만적이긴 한데 한 달만 지나면 아 뭔가 H마트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 치킨도 없을 것 같고 혼자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몇억 원 주면은? 모르겠네. 전 세계 워터파크의 대형 미끄럽고 아찔한 워터슬라이드를 먼저 타고 내려가면서 안전성, 스릴, 강도, 물살의 세계를 온몸으로 검증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슬라이드 테스터. 독사독을 밀어내기 전문가가 있다고 하네요. 생명을 구하는 해독제나 신약 개발을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코브라나 방울뱀의 입을 벌려 독을 짜내는 0.1초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극한의 생존 직업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빌런 상사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으셨다고 해도 뱀독은 네 아닙니다. 구글 지도 스트리트 뷰 촬영 보행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 거대한 산맥, 고대 유적지 등을 완벽한 360도 가방,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발로 직접 걸어서 지도를 완성하는 현대판 탐험가가 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 비극 이후에 만들어진 직업으로 북대서양 바다를 떠도는 거대한 빙산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대형 선박들에게 경고를 날려주는 해양 안전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버그 트래커요.

승리를 최종 승인하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면서 중요한 감각인 직업이 있습니다. 화장지 롤링 촉감 감정사. 자, 마지막으로 남극기지를 근처를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펭귄들을 호기심에 그냥 두면 혼자서 못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일으켜주는 극청정 청정 알바가 있다고 해요. 펭귄 뒤집기 방지 요원. 와, 뒤로 넘어간 펭귄을 일으켜서 세워주는 직업이라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 지친 하루 끝에 주저앉고 싶으신 분들 펭귄 뒤집기 요원 한번 해보시죠.

인피니트의 내과자 그리고 동방신기의 미로틱 듣고 왔습니다. 저희 사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오늘 회사에서 진짜 기빨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집에 가는 버스에 타자마자 눈 감고 휴 하고 한숨을 쉬었는데 이어폰에서 우연히 엄청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다가 눈을 떴는데 앞자리 사람도 똑같이 고개 까딱이고 있더라고요. 순간 눈 마주쳐서 둘 다 터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런 소소한 웃음 터지는 순간 있으시죠? 라디오를 같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또 우연도 없었는데 굉장히 또 약간 어색하면서도 좀 그분이 괜찮게 생겼거나 이러면 좀 설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최대의 TMI를 겪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영수증 뒤에 조용히 메모를 적어서 주시고 가는 거예요. 심쿵해서 펼쳐봤더니 고백이 아니라 음료에 시럽 빼달라는 거를 깜빡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 덜어줄 수 있나요? 였습니다. 고백인 줄 알고 혼자 김치국 한 사발 맛있나 정상인가요? 주말에 큰맘 먹고 방 대청소를 시작했거든요. 분명 쓰레기를 버리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5년 전에 잃어버렸던 다이어리랑 옛날에 쓰던 MP3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청소는 포기하고 옛날 싸이월드 감성 사진이랑 일기 보면서 추억 여행 중입니다. 방 청소는 원래 시작하면 추억팔이 하다가 끝나는 거 맞죠? 라고. 맞아요. 방 청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기 때문에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돼요. 비우고 그럴 때 나오는 그런 보물들이 있죠. 잃어버린 에어팟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달음식 시켜 먹으려다가 장바구니에 넘어 담아놓은 거 보고 정신 차렸습니다. 냉장고를 털어보니까 김치랑 계란 그리고 정체물을 떡국 몇 개가 전부더라고요. 떡국은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걸로 뭐해 먹지 하다가 대충 볶아봤는데 비주얼은 개밥인데 맛은 미슐랭 3스타급인 나만의 야매요리 탄생. 오, 괜찮네요. 이상하게 급할 때만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지하철은 내 앞에서 문이 닫히잖아요. 오늘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간당간당하게 타려고 계단을 전력질주했는데 타자마자 문이 닫히더라고요. 아, 오늘 날이다 싶어서 시계를 봤는데 알고 보니 제가 타야 할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나온 거 있죠? 덕분에 여유롭게 지각 면했습니다. 그래도 일찍 나왔으니까 다행이겠지. 안 그랬으면 진짜 엄청 또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철인데. 저 극도로 내향적인 아이인데 오늘 대형마트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식코너 아주머니가 너무 적극적으로 맛보라고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거절 못해서 졸졸 따라다니다가 카트에 20만원어치 장을 채워버렸습니다. 거절 못하시는 분들. 그래도 맛있었으니까 됐어. 자, 오늘은 저희가 옆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벅적하게 떠들던 두 분이 계셨는데요. 뭘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렇게 떠드는지 부시럭부시럭 사부작사부작 절러갔다 열러갔다가 해서 있다가 저희 제가 좀 이제 기대되는 저희 또 방송을 할 텐데 궁금합니다.

오늘 세상 다양한 직업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날갯짓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까지 깊이 있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비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잠시 후에 7시부터 8시까지는 오늘의 특별한 파일럿,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우렁이가 조종관을 잡고 새로운 항로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파일럿 우렁이가 준비한 신선한 비행에도 여러분 많은 탑승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저희가 다채로운 DJ들이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꾸며갈 텐데요. 정말 기대되시죠? 저 역시 멀리 떠나지 않고 이분들 곁에서 든든하게 도울 테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K라디오 오후반이 여러분의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드릴 그날을 위해서 앞으로도 멋진 DJ 섭외부터 트레이닝까지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저는 그럼 잠시 후에 우렁이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이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Ready, 3, 2, 1, yeah!

모르죠. 자, 세상에 별의별 지갑이 다 있다니까. 오늘은 그런 재밌고 신기한 지갑 이야기부터요. 그리고 나도 이런 일 해보고 싶다 싶은 직업까지 수다 떨어보려고 해요. 자,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심장은 두근두근, 텐션 맥스로 올려주시고, 우리 비행 지금 바로 체이크업. K-Play DMB 라디오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공감 착륙 오늘도 수고했어요. 레디 앤 젠틀맨 잠시 기내 안내 말씀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오늘도 진짜 고생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업별 고충 한 줄 사연 그리고 우리 게스트의 신청곡까지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DMB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카페 직원입니다. 얼음 많이 주세요. 요청사항은 괜찮은데 얼음만 주세요 라는 요청사항이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아 이게 근데 진짜 문제기는 해요.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 이게 약간 가끔 손님들이 말도 안 되는 요청하고 그러면은 우리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은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줘야 되지? 어디까지가 서비스고 어디까지가 갑질이지? 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DMB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의 카페 직원님. 두 번째 사연은 저희 오늘 함께 해주고 있으신 저희 게스트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군지는 이따 소개시켜드리기로 하고 이분이 오늘 사연 읽어주실 건데요. 게스트님 들리시나요?
1: 네, 들리십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게스트님.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읽어주실 준비 되셨나요?
1: 준비됐습니다.
0: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Let's get it!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업무에 적응 중인 신입 간호사입니다. 밥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고추벨이 울렸어요. 오늘도 밥은 식었습니다.
0: 아, 맞아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의 뭐 아픈 몸 고쳐주시는 의사 간호사분들은 식사 시간에도 중간에 계속 뛰어나가시잖아요. 저도 이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따뜻한 밥 한 끼도 마음 편히 못 드시는 우리 분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사연 넘어갈 건데요. 이번 세 번째 사연은 택배기사님. 한국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택배기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오늘도 계단만 몇 층을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가면은 진짜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 네.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왜냐, 우리 사실 운동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무거운 택배짐, 생수라도 하나 와봐. 그럼 그거 들고 택배 계단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거야. 게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것도 운동이다.
0: 네, 저분은 즐긴다. 제가 살짝 오늘 게스트님 모시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분이 또 굉장한 헬창이시라고 제가 또 얘기를 들었어요. 운동광이시라고. 근데 아시죠? 일과 취미는 갖다

0: 다르다?
1: 다릅니다.
0: 그죠? 자, 우리 택배기사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번째 사연 게스트님 읽어주실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퇴근 5분 전에 잠깐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이 제일
0: 무서워요. 너무 싫어 나 정말.
2: 잠깐이라는 말이 제일 오래 걸릴 때가 있죠. 오늘은 꼭 칼퇴를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0: 아, 제가 또 한국에서 회사 생활 경력이 10년 아닙니까? 10년 동안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 팀장님이 딱 저랬어. 우리 팀장님이 우렁씨 잠깐 나 좀 봐 하면은 이제 그날 칼퇴요? 아니요. 한 시간 안에 집에 가면 다행인 거야. 우리 회의 한번 할까? 그 말이 제일 끔찍해. 이 느낌 아시죠?
2: 알죠. 저는 그래서 그때는 아픈 척해요.
3: 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픈 척을? 네. 그 먹혀요 그게?
1: 이게 애교로 보시는 거죠. 아시면서 그쵸? 너무 맞죠? 주시죠.
0: 그럴 것 같았어. 안 그래도 내 생각도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 이번 다섯 번째 사연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하루에 땜! 이거를 몇 번 부르는지 제가 세어봤는데 100번 넘어서 포기했습니다. 하, 학생들에게는 이게 선생님들이 든든한 선생님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도 퇴근하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맞죠? 근데 게스님 조카가 있다고 들었어요.
2: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지금 한국에서 왔는데요.
0: 네?
2: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삼촌 무슨 참새 같아요.
0: 혹시 하루 몇 번이나 들으세요, 그 얘기를?
2: 솔직히 여기 사연처럼 100번은 넘게 말하는 것 같아요.
0: 어떻게 100, 진짜로요?
2: 네.
0: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2: 그냥 아침 6시 반부터 애들이 캠프를 가는데 그때부터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서 삼촌 하면서 잘 때까지.
0: 네, 오늘 선생님과 비슷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계신 이 게스트분은 여러분 벌써 궁금하시죠? 저분 이따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혹시 이분도 근데 좀 만만치 않은 게스트님이에요. 고충이 많은 걸로 들었거든요, 제가. 일단은 우리 게스트님 일하시면서 고충 있으실까요?
2: 고충이요? 늘 그렇겠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게
0: 네?
2: 제일 힘들다.
0: 아, 그쵸.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힘들기는 한데 이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일할 때도 조금 저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힘을 받는 경우도 있고
2: 그쵸.
0: 힘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2: 그쵸.
0: 그래도 뭐 우리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 자, 그럼 우리 이 사연들을 듣고 오늘의 신청곡 우리 게스트님이 한 가지만 뽑는다면?
2: 제가 또 여기에 딱 맞는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0: 뭘까요?
2: 바로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0: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제목부터가 모두의 공감을 받을 만한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 직업은 모두 다르지만 누군가는 커피를 만들고요. 누군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우리의 하루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께 우렁이 에어가 진심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게스트의 신청곡 들어가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Let's go!

0: Ladies and gentlemen, 우렁이 에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비행 잘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기내행기 코너 Three more?
1: Nope.
0: 세상에는 와, 이 직업은 진짜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직업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 못한다 싶은 직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시험해볼 시간입니다. 극악의 밸런스 게임을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오늘 함께 탁승해주신 게스트님도 3초 안에 선택해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3초.
0: 준비되셨나요?
1: 준비됐습니다.
0: 망설이면은 우렁이에요. 바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되셨나요?
1: 준비됐습니다.
0: 준비되셨으면은 Let's
1: go!
0: 네,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월급 1억 원 대신에 매일 상호수전으로 들어가서 직접 먹이를 줘야 해요. 이거 나 한다 안 한다? 3, 2, 1.
1: 저는 해요.
0: 왜요?
1: 일단은요, 상어는 네. 실제로 인간에게 해를 입힌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근데 굶은 상어잖아, 이건.
1: 인간은 제가 듣기로는 네네. 사람이 사실은 먹을 게 그렇게 없대요, 상어한테는. 그래서 다른 동물을 더 노리지 네. 인간을 그렇게 노리지는 않는데.
0: 근데 상어가 굶었는데? 자신 있어요?
1: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들어가려면?
0: 근데 이제 1억이니까 그냥 목숨을 걸어보겠다?
1: 그쵸.
0: 1억이니까?
1: 1억이면 그 거저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0: 저 양반 1억 주면 똥도 퍼먹을 양반이네. 저는 일단 상어랑 눈 마주치는 순간 바로 퇴사각 잡힐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우리 채팅방에다가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번씩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라운드 2예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먹방 대결이에요. 게스님 먹는 거 좋아하세요?
1: 아, 사실은 먹는 거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0: 그래요?
1: 예. 네.
0: 먹는 걸 별로 안 즐기신다고요? 왜지? 네. 나는 매번 하루 세 번 맨날 밥 먹는데 아침 즐겁고 점심 즐겁고 저녁 즐겁고 난 야식까지 먹는데?
1: 저는 먹는 행위가 조금 귀찮아요.
0: 저런 분이랑은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오늘 라디오 게스트라서 제가 이제 어거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두 갸륵 파워로 극복하는 우리 마법의 주문 다 같이 야호.
1: 야호.
0: 네, 좋고요. 자, 이번에 햄버거 먹방 BJ 하는 대신에 평생 햄버거 먹기 vs 헬스 트레이너인 대신에 평생 닭가슴살만 먹어야 한다. 3, 2, 1.
1: 저는 후자, 헬스 트레이너 대신 평생 닭가슴살만 먹는다.
0: 아, 진짜 죄송한데.
1: 예.
0: 저분이랑 상종을 못하겠어요.
1: 아이고.
0: 피디님, 저분 좀 데리고 나가주실래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닭가슴살만 드신다고요?
1: 그쵸.
0: 아, 난 햄버거도 솔직히 물리는데 닭가슴살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1: 이게 물린다, 안 물린다의 논쟁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더 건강하냐를 따졌을 때는
0: 아...
1: 후자입니다.
0: 근데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라운드 3. 이번 문제는 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행 좋아하세요?
1: 저는 여행 되게 좋아해요. 자주 다니기도 하고.
0: 여행 자주 다녀요?
1: 네.
0: 보통 최근에 간 여행지는 어디예요, 그러면은?
1: 최근보다는 조만간 갈 곳이 있어요.
0: 어디요?
1: 저는 칸쿤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0: 칸쿤! 아, 부럽다.
1: 그죠?
0: 저는 언제 가세요?
1: 저 다음 주요.
0: 다음 주 언제?
1: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가서 목요일까지 있다가 올 예정이에요.
0: 네, 여러분, 저는 그 시간에 여기서 방송을 합니다. 자, 모두들 이제 6시부터 8시 K-Play DMB 우렁이 파일럿 방송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라운드 3 제대로 들어갈게요. 이번 문제는요. 매주 해외여행 가는 승무원인데 시차 적응을 못해. 그래서 잠이 맨날 모자라. 그런 승무원 vs 재택근무하는 직장인인 대신에 출퇴근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평생 해외여행 못 가요. 3, 2, 1. 선택.
1: 당연히 후자죠.
0: 아, 집에 있겠다.
1: 뭐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거잖아.
0: 그치, 뭐 미국 내에서 다닐 때는 많죠. 다닐 때는 네. 많은데.
1: 여러분, 미국은 아주 큰 나라예요.
0: 아, 미국 크죠. 미국 크죠. 근데 뭐 저분 집을 좋아하시나 보네. 그리고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이번에 캔쿤 가신다는 분이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셔도 괜찮대요.
1: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미국 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캐나다 밑이에요.
0: 저 말에 모순이 있네.
1: 네?
0: 말에 모순이 있어.
1: 미국 내에서. 굳이 캐나다를 안 가도 된다.
0: 캐나다 구경만 하겠다. 나에게는 망원경이 있다.
1: 망원경도 필요 없어요.
0: 매직아이로 보겠다.
1: 어차피 옆 동네야. 메인주, 뭐 뉴욕 바로 캐나다.
0: 그러면 그 이번에 캔쿤 가시는 네. 티켓 저 주실 수 있나요?
1: 죄송해요. 네, 제가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들었어.
0: 네,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진짜 인생 최대의 선택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인데 돈도 많고 인기도 최고예요. 근데 문제가 혼자 편의점도 못 갑니다. vs 평범한 회사원인데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뭐 친구랑 카페 가서 뭐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찌끄리면서 뭐 수다도 조금 살짝 찌끄리고 뭐 같이 여행도 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선택 3, 2, 1.
1: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할게요.
0: 평범한 회사원. 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1: 일단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N이거든요. 되게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요. 혼자서.
0: 네. MBTI 맹신론자신가요?
1: 그건 아닌데 좀 신뢰는 하는 편이에요.
0: 신뢰는 한다.
1: 맹신까지는 아니고.
0: 맹신은 아니고 신뢰는 한다. 오케이.
1: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0: 네네.
1: 제가 하는 거 일구수일투죠. 이제 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누군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0: 오, 그래요?
1: 네.
0: 근데 저는 역시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긴 한 게 전 사실은 이 아이돌도 저 약간 내적 관종이거든요, 저는. 제가 좀 내적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디오 진행하고
1: 네,
0: 있죠?
1: 네, 그러시네요.
0: 그러시네요.
1: 아, 죄송합니다.
0: 저분 대답이 좀 이상한데 저는 이제 조금 관심 받으면서 정말 많은 그런 돈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거 정말 좋기는 한데 자유가 없는 게 또 어떤 면으로는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그냥 이거 비슷한 결로 제가 진짜 파이널 라운드 문제 하나만 내도 돼요?
1: 예, 예.
0: 혹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월급 250만 원 받기 vs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월급 2천만 원. 3, 2, 1.
1: 아, 잠깐만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평생이에요? 아니면 제가...
0: 평생.
1: 저는 그러면은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0: 250만 원 받기?
1: 예, 적게 받을게요.
0: 저분은 여러분 약간 지금 표정이 지금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저분 표정이 지금 약간 그 선산 같은 데서 약간 해탈하신 이제 약간 여기가 어디느냐? 무릉도원이느냐? 이런 표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분 PD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저분 40대? 50대? 몇 살이시라고요? 몇 살이시라고요?
1: 30대 초입니다.
0: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도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 돈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게스트님처럼 행복을 선택하셨나요? 저에게도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오늘도 그 우리 게스트님이 너무 막힘없이 이렇게 질문을 다 타파해 주셨는데 되게 쉽게 결정하신 건 아니죠?
1: 아니,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N이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해본 질문들이고
0: 나는 나만의 플랜이 예. 있다. 나에게는 플랜 A, B, C, D, F까지 있다.
1: 이런 질문들은 저는
0: so
1: 제 자신에게 so easy, very easy.
0: Easy peasy, lemon squeezy.
1: So easy.
0: 네, 그랬다고 하네요. 오늘도 우렁이 에어의 승객분들의 선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게스트님과 같은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나요? 뭐 정답은 없지만 이런 질문 하나에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게 진짜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우렁이에어는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 계속 운항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주시고 잠시 후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See you on the next
1: flight.

Lady and gentlemen, 잠시 기내방송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우렁이 에어는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들이 모여있는 K-업데이트 순항을 항공 중입니다. 창밖으로는 실시간 화제와 SNS를 뒤흔든 소식들이 있으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고 귀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는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은 너나오. 제가 기내식처럼 딱 먹기 좋은 핵심만 쏙쏙 담아서 전달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목적지 출발합니다.

0: 첫 번째 목적지. 전 세계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던 그룹 블랙핑크가 어느덧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이 네 멤버가 함께 무대에 선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완전체 팬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어서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죠? 10년 전에는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어떤 노래를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블랙핑크의 10년을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기도 저는 괜찮은 이제 추억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저희 이제 게스트님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두 번째 소식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게스트님?
1: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뜨겁게 달군 BTS 이야기입니다. BTS가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7년 만에 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대규모 관객이 몰리면서 현장의 열기도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BTS를 기다려온 온 팬들에게는 단순한 콘서트라기보다는 드디어 다시 만났다 라는 그 의미가 더 컸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K-POP 공연을 기다리던 팬들에게도 상당히 반가운 순간이었겠죠? 혹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BTS 콘서트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에스파의 새로운 월드 투어가 시작됩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북미, 남미, 유럽까지 글로벌 투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역시 K-POP의 활동 무대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특히 콘서트는 음원으로 듣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같은 노래라도 수만 명의 팬들과 함께 들으면 완전히 다른 노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소식입니다.
1: 8월 가요계가 그야말로 정말 바쁩니다. 이번 달에는 Cat's Eye를 비롯해서 애니팬, NCT 127, 트와이스 등 많은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올 여름은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K-POP 팬들에게는 컴백철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신곡이 나오면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또 찾아보고 콘서트 일정까지 확인하다 보면 8월 한 달이 그냥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연예가 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0: 근데 문득 연예계 소식을 전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오늘 나온 신곡 하나가요, 그냥 새로운 노래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10년 전 그 시절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본인의 이제 향수병 리스트일 수도 있죠. 여러분한테도 아마 이 노래 들으면은 그때가 생각난다 하는 이제 추억의 노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노래 한 곡 꺼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음악 듣고 올게요.

0: 현재 저희 우렁이 에어는 직장인 현실 공감 구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만 알아듣는 은어 하나를 배워볼 건데요. 자, 승객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1: 준비됐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신조어 Let's get it. 자, 우리 게스트님 혹시 고진감래라는 단어 아시나요?
1: 아이, 저를 또 뭘로 보시고. 당연히 알죠.
0: 뭔가요?
1: 고생 끝에 낙이 온다.
0: 네, 여러분 모두들 아시다시피 틀리셨고요.
1: 어?
0: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고진감래 아니냐고요? 자, 우리 이번이 무슨 코너라고 했죠? 신조어 코너.
1: 아.
0: 젠지 코너.
1: 오.
0: 저는 뭔가요?
1: 젠지?
0: 그쵸, 전 젠지죠. 자, 직장인 버전의 고진감래는요, 이런 뜻이에요.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아, 이게 출근한 지 10분 됐는데 이제 메일이 뭐 47톤, 그리고 회사 메신저 빨간 숫자 폭발하고.
1: Oh, no.
0: 그리고 이제 부장님이 이제 불러서 그러는 거야. 그 잠깐 시간 괜찮지? 이러면은 아, 이 고진감래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진짜 직장인들 센스 미쳤죠. 이게 약간 그거예요. 감사하긴 한데 집에도 가고 싶고, 그 월급도 받고 싶고, 퇴근도 하고 싶고, 그 복잡한 마음이 이거 문장 하나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출근 5분 만에 고진감래 생각 안 해보셨어요?
1: 저는 늘 해요. 항상 합니다. Always.
0: 항상 이제 고용해주셔서 감사한데 집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1: 네.
0: 고용한 회사한테 감사는 한데.
1: 그럼요.
0: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누가 고진감래라고 하면은 이제 고생 끝에 낙? 이거 아니고요. 뭐라고 했죠?
1: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는 한데, 저 집에 갈래요.
0: 네, 이걸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려드릴 신조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게스트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게스트님 혹시 그 이제 직장에서 점심시간 돼서 메뉴를 보는데,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가 가격이 이렇다고? 국밥이 가격이 지금 이렇다고?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약간 편의점이나 맥도날드 이런 걸로 때워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1: 바로 어제 그랬어요, 제가.
0: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직장인 신조어는요, 바로 이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거든요.
1: 런치플레이션, 느낌 좋은데요?
0: 그쵸, 런치플레이션이 왜 런치플레이션이냐? 런치, 점심이죠?
1: 네.
0: 런치플러스 인플레이션, 물가죠?
1: 오.
0: 물가 상승. 이 두 개가 합쳐진 이제 신조어로요, 이제 런치플레이션. 점심값이 이제 계속 오르면서, 오르지 않는 내 월급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 주머니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가 바로 런치플레이션이거든요. 예전에는 왜 점심 뭐 먹지? 이걸 고민했잖아요? 요즘에는 오늘은 뭘 먹어야 내 주머니 예산이 안 넘지? 이걸 먼저 고민한대요.
1: 그러니까요, 요새도 우버이츠를 이렇게 시키면요.
0: 네.
1: 아, 왜 그렇게 50불, 100불, 왜 이렇게 맞아. 쉽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0: 맞아, 요즘 점심값이 너무 비싸요. 이게 뭐 사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이제 직장인들은요, 도시락을 직접 싸다니거나, 아니, 점심값 아끼려고 이제 무지출 챌린지, 요런 거 하는 직장인들, 우리 요즘 쇼츠 보면은 많이 보이지 않나요?
1: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0: 쇼츠 좀 보시나봐요?
1: 아, 저 쇼츠 중독자죠.
0: 역시.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직장인들의 일상을 담아낸 말 바로 런치플레이션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의 신조어 런치플레이션.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아, 나 요즘 런치플레이션 때문에 도시락 싸갖고 다녀 라고 말하면은 아, 점심 물가가 많이 비싸졌구나, 식비 부담이 커졌구나 하고 이제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겠어?
1: 아, 당연하죠. 제가 또 배움이 빠른 남자 아니겠습니까?
0: 오늘 배운 두 가지 어떠셨어요?
1: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0: 고진감래 그리고
1: 런치플레이션.
0: 좋습니다. 자, 그럼 우렁이 에어는 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계속 운항하겠습니다. 잠시 후 신조어 코너 퀴즈로 게스트와 함께 돌아올게요.

0: Ladies and gentlemen, 우렁이에어와 함께하는 직업 여행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네,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이 어느덧 2부에 도착했습니다. 자, 안전벨트는 다들 그대로 착용해 주시고요. 텐션은 조금 더 올려볼게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저희 특별한 VIP 승객이 탑승해 계시거든요. 이게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없는 직업 이야기부터 아 이거 진짜 처음 듣는데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기다리면 안되겠죠? 승객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오늘 우렁에 탑승해주신 특별 게스트 운명님이 나와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운명입니다.
0: 네 웰컴 온 더 보드.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조금 전 목적지에서 신조어 배웠죠. 우리 그 신조어를 게스트님 소개 듣기 전에 소개를 듣기 전에 게스트와 함께 돌발 퀴즈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1: 빠밤.
0: 자 다음 중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직장인을 뜻하는 단어는 1번 말만 만족, 2번 나토족, 3번 노행동족, 4번 나불족. 이거 뭐 나불나불거린다 해서 나불족인가? 자 정답은요?
1: 저는 일단 4번이 마음에 드네요.
0: 4번이요?
1: 네.
0: 왜 4번이 마음에 드세요?
1: 나불족, 나불나불 돼서 입만 나불나불 되니까 나불족.
0: 나불족?
1: 네.
0: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음 중 말만 많고 행동은 하지 않는 직장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이거 정답 맞추면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게스트님.
1: 정말요?
0: 네 정말요.
1: 뭐예요?
0: 자 여러분 정답은 2번 나토족이었습니다. 자 2번 나토족의 뜻은요 No action talking only. 자,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한다라는 문장의 줄임말이에요.
1: 오 되게 신박하네요.
0: 그쵸? 이거 없는 말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요. 진짜로 있는 말이에요. 요즘 신조어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나토족, 나토족. 예, 제 친구들 중에 나토족이 몇 명 있는데.
0: 아, 있어요? 또?
1: 네, 있어요, 있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ladies and gentlemen,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오늘 우렁이에어에 특별 탑승해주신 이제 VIP 승객, 여러분, 운명님이라고 인사를 드렸죠? 일단, 뭐, 간단하게 이분 소개를 드리자면은, 버지니아 사시는 분이시죠?
1: 그럼요.
0: 네. 여기까지 일단 우리 알아보고, 이제 비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운명님이.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긴장 살짝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인터뷰보다는 약간 저랑 이제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으로 살짝 가볼까요? 이제 워밍업부터 살짝 시작할게요. 가볍게. 네. 자, 넘버 원 퀘스천. 오늘 나오시기 전에 좀 마음이 떨린다 이거였어요? 아니면은 오늘 내가 다 찢는다였어요?
1: 아이, 당연히.
0: 네?
1: 오늘 내가 다 찢어버린다.
0: 오케이, 오케이. 벌써부터 이게 열정이 빠박빠박. 응? 좀 괜찮네요. 그리고 그러면 혹시 그 약간 직업 때문에 생긴 습관 같은 거 있으세요?
1: 아 있어요.
0: 뭐요?
1: 저는 뭐든지 증거 자료를 적어놔요.
0: 진짜 철저하고 무섭고 계획적인 분이네요.
1: 네, 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다큐멘테이션이죠.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0: 그 약간 직업병 같은 거죠.
1: 네.
0: 여러분 이분의 직업을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맞춰주시는 분 있으면은 이제 제가 기프트 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대화를 듣고 이분의 직업을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소리만 들으면 약간 홈쇼핑 쇼호스트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안 그래도 이게 그룹 채팅방에 게스트님 목소리 좋아요. 박명수 느낌도 나고. 그리고 그 밑에 채팅이 제이드님 어디 가셨나요? 제가 다른 걸 듣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이 비행기는 우렁이가 접수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오늘 7시부터 8시 우렁의 파일럿 방송 진행 중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 이분의 직업을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기프트 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근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루틴 있으세요?
1: 저 있어요.
0: 뭐요?
1: 저는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0: 냉수 샤워?
1: 네.
0: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은
1: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0: 네네.
1: 그냥 제 찬물로 이제 샤워를 하고 나가기 전에 한번 확 예, 정신 집중이. 그러면 잠이 확 달아나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의 우렁이어의 특별한 VIP 승객 한 분이 탑승해 주셔서 이제 직업의 세계를 더 생생하게 들려주고 계신데, 혹시 본인의 직업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1: 감기 조심하세요.
0: 저거를 듣고 과연 본인의 직업을 맞추실 분이 있으실지, 제 목소리로 보나 하는 그 리액션이나 제스처로 보나, 제 생각엔 이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우 아니면은 홈쇼핑 쇼호스트예요. 혹시 감기약을 파세요?
1: 감기약이요?
0: 네.
1: 네.
0: 홈쇼핑 쇼호스트가 확실합니다, 저분. 자, 그럼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있으세요?
1: 많이 듣는 오해 있습니다.
0: 뭐예요?
1: 사람들이 제 직업을 말해주면은, 네네.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봐요.
0: 못 믿어요, 본인.
1: 못 믿어요. 왜? 아니, 네가 왜? 언제부터?
0: 언제부터요?
1: 네. 그런 오해들이.
0: 그래요?
1: 계속 생겨나요.
0: 그럼 혹시 그 직업의 현실적인 부분? 현실 고등.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이런 거.
1: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을 응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제일 힘들죠.
0: 뿌듯했던 순간도 있어요?
1: 그것 때문에 또 뿌듯했던 점도 있고, 약간 양날의 검 같아요.
0: 혹시 그러면은 왜 그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1: 예, 나이 30 먹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제 진로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네. 전혀 감이 없었어요.
0: 네네.
1: 왜냐면 나는 아직까지 뭐 화장실 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진로를 결정을 하라니까.
0: 아~
1: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저희 누나도 이쪽 분야고 저희 어머니도 슬슬 이쪽.
0: 엄마가 시켜서 했다.
1: 그쵸.
0: 나 엄마 말을 잘 들었다.
1: 그쵸.
0: 나는 완벽한 효자보이다.
1: 아, 효자.
0: 효자볼.
1: 네.
2: 야호.
0: 네, 여러분 지금 K-Play DMV 여러분 효자보이 페어팩스 30대 미모의 남성과 함께하는 효자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직업을 바꿀 수 있다면은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1: 네, 있어요. 저는 남자들의 로망이죠.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0: 전투기 조종사요?
1: 네.
0: 멋지긴 한데 왜 하필 파일럿?
1: 아, 남자의 로망은 속도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냥.
0: 이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수명이 짧은 거예요. 멋있다고 달라 그러는
1: 빠르잖아요.
0: 아, ladies and gentlemen, 벌써 착륙할 시간이 슬슬 다가오는데요.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오늘.
1: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서 빨리 가네요.
0: 이거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1: 아쉬워요.
0: 이게 오늘 게스트님이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순삭인데, 우리 그럼 진짜 찐찐찐찐찐 마지막으로 진짜 편하게 수다 한 번만 더 떨어볼게요.
1: 렛츠 고.
0: 자, 이게 오늘 운명님이 방송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좀 있으실까요? 이 질문 예상 못했다 이런 거.
1: 이 질문 예상 못했다.
0: 지금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1: 예, 하시죠.
0: 그 혹시 오늘 속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세요?
1: 이 질문은 정말 예상을 못했네요. 이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이게?
0: 네, 제가 뭔가 이거 대답 못하실 것 같아서 지금 꺼리를 하나 던져드리는 거예요. 배려심 깊은 오늘의 DJ 갸루 DJ 우렁이 야호. 자, 그러면은. 또 만약 딱 하루 다른 직업 살아본다면 이렇게 파일럿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거를 하셨을 때 몇 살까지 하실 것 같으세요?
1: 아무래도 그거는 반사신경이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하자마자 은퇴해야 되겠죠.
0: 무슨 말씀이세요?
1: 제가 이제 나이가 서른이 넘었기 때문에.
0: 지금 그런 말 하시면 전국에 듣고 있는 우리 DMB, K-Play 라디오 듣고 있는 모든 30대 모든 분들을 저격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1: 그렇게 되나요?
0: 지금 많은 30대 남녀들 지금 우롱하고 조롱하고 희롱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저에 한해서는 제가 반응 속도가 20대보다는 늦어졌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0: 사과하세요.
1: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0: 네, 오늘 죄송한 게 많은 운명님이고요. 잡돌이 당하는 여기는 K-Play DMB K-라디오입니다. 운명님, 그러면은 우리 오늘 운명님의 직업에 대해서 유추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혹시 진짜 이제 찐방이니까 제가 편하게 톡 까놓고 물어볼게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1: 바로 대답을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0: 뭐 그럼 조금 이렇게 꼬아서 대답하시려고?
1: 힌트가 아까 다 나갔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약사입니다.
0: 진짜요?
1: 네.
0: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1: A pharmacist. Uh-huh.
0: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아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데는.
1: 아, 그럼요. 지금 의심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분 모시기 전에 이분 인스타랑 이런 걸 미리 받아봤거든요. 근데 인스타 피드에 운동하는 사진이나 유도복 입은 사진이 한 100개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유도 대회 나간 사진이거든요.
1: 아, 유도 너무 좋아요.
0: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 유도를 취미로 하시는 홈쇼핑 쇼호스트신가 보다.
1: 아니, 유도를 하는 사람이면 사람인 거지. 왜 쇼호스트라고.
0: 운명님 목소리랑 약간 운명님이 근데 약을 잘 팔 것 같긴 했어요.
1: 아프시다고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K라디오.
0: 1588 K라디오.
1: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오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운명님처럼 약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운명님은 효자보이라서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지만 예, 우리 효자보이님 그러면은 이 직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1: 이 직업보다도 그냥 뭐 제너럴하게 말을 할게요. 할 거면 제대로 해라.
0: 제가
1: 운동을 하거나 뭐 이제 약사 공부를 할 때도 아예 안 할 거면 안 해야지 그거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턱걸이 하는 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0: 저도 그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러면은 약사 준비를 하실 때
1: 네.
0: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거세요?
1: 그때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제가 학생 시절에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항상 벼락치기하고 어떻게든 그 시험 커트라인만 넘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열정적으로 내 인생에 임했다면 이런 게 조금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렁이에요 탑승 소감도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1: 우렁이에요 매우 재미있었고요. 진행을 되게 잘하시네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완전 뭐 무슨 라디오를 몇 년 차 하신 것 같아요.
0: 아유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운명님의 우리 저 엄청난 저 성우 보이스를 들으면서 제 귀에 버터를 바른 듯한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번에도 혹시 더 나와주실 수 있는 거죠?
1: 불러만 주신다면
0: 우리 시청장님이 게스트분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박명수 같기도 하고 맞네
1: 칭찬이죠?
0: 칭찬이죠
1: 오케이 박명수 같은 목소리
0: 다음에
1: 나와서
0: 쇼트 댄스 한번 쳐주시는 걸로
1: 쪼쪼쪼쪼쪼쪼
0: 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제 저희 우렁이 에어는 오늘의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오늘은 직업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여행하면서 웃기도 하고 뭐 공감도 하고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새로운 세상도 만나봤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멋진 이야기 들려주신 운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와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효자보이로서 말합니다. 엄마 나 방송 나왔어.
0: 운명님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이제 막 일 시작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우리 학생분들도 그리고 또 취준생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우렁이에어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비행에서는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더 핫한 이야기 그리고 더 핫한 게스트들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안전벨트는 푸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텐션 담당, 갸루 담당, 우렁이에어 승무원 DJ 야호 우렁이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오늘도 우렁이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비행에서 다시 만나요. Bye bye!

0: Let's play.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아, 이제는 잡지사 가족처럼 친근한 분이죠. 중국 고전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시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 잘 지내셨죠?
4: 예, 좀 너무 덥지만 여름을 슬기롭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3: 예. 네,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성원 교수님과 뭐 서유기, 초한지, 수호지 이런 소설류 작품을 아주 재미있게 살펴봤었는데 이제 오늘은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인용되는 책이죠. 사마천의 사기. 저희 뭐 썬킨 선생님이랑 중국사 이야기할 때도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언급이 아주 자주 되는 책인데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란 과연 어떤 책인지 또 사마천이라는 인물은 이 책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이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마천이란 인물이 궁금해지는데요. 사마천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사기를 쓰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사마천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기원전 145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전한시대 사람이죠.
3: 전한.
4: 예. 사마천이 한 4살 정도 됐을 때 한제국의 번영을 구가하는 아마 중국 역사상에서도 최고의 군주의 반열에 오르는 그 한무제. 한무제가 사마천이 한 4살 무렵에 네. 바로 한나라의 황제에 오르게 된 거죠.
3: 예.
4: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예를 들면 뭐 동중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할 정도로 학문의 조예가 깊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3: 네.
4: 사실 사마천의 사마씨 자체가 네. 중국 역사상에 굉장히 명문가의 집안이잖아요.
3: 예.
4: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마천의 아버지
3: 네.
4: 사마담이 바로 한무제의 한무제 밑에서 네. 태사령의 관직에 있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3: 태사령이 어떤 관직입니까?
4: 태사령이라고 하면 이제 역사를 관장하는 최고의 직위인데
3: 아.
4: 예,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가기록원장이자
3: 아, 그래요?
4: 또 국사편찬위원장이자
3: 네.
4: 또 기상청장
3: 네.
4: 뭐 이런 거를 다 겸임한 그게 태사령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사관인 거네요. 사관.
4: 그렇죠. 사관인데 천문, 관측, 역법, 역사기록 등등 다양한 직무를 융합적으로 직무한 게 태사령이었어요.
3: 네네.
4: 그런데 이제 기원전 110년경에 아버지 사마담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돼요.
3: 예.
4: 그러면서 이 아들인 사마천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거죠.
3: 네.
4: 아버지가 죽고 한 3, 4년쯤 지나서 기원전 107년경이 되면 사마천이 아버지의 직무를 계승해서 한무제 시대의 태사령의 관직을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3: 예, 예.
4: 그러면서 이미 아버지인 사마담이 태사령에 있을 때부터 고금의 경전과 지식과 역사 자료들을 수렴해서 위대한 역사서를 집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죽은 거거든요.
3: 야.
4: 그래서 사마천은 태사령의 관직을 직무를 하면서 아버지에 이어서 이 사마천이 그 역사서의 집필을 여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3: 예, 예.
4: 그래서 약 10여 년이 넘도록 결국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아들이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3: 예.
4: 그때 이제 아버지가 집필할 때부터 이 책을 태사령 혹은 태사공이 기록한